0: 정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시작됐대요. 와,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7월 장마는 드물어서 지난 50년 사이에는 이번이 세 번째 있는 7월 장마라죠.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에 장마가 찾아올 텐데 이번 장마 우리 상과들의 충분한 수량을 채워주고 큰 피해 없이 좀 지나가세요.
1: 네. 그리고 우산도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도 나누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는 6월 29일인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시급이 10,320원, 노 측은 내년 시간당 임금을 11,900원으로 제시했고요. 사 측은 10,360원으로 제시해서 1,540원 차이가 나요.
0: 네,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시한을 지켜서 결정한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어요. 그만큼 양측이 고려할 사항이 많다 하는 뜻일 텐데 1,540원 차이. 이걸 어떻게 좁혀나갈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다. 이런 소식도 있죠? 오늘 0시부터 출발했군요.
1: 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시의회가 0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5부제를 전면 해제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난 3월 말에 중동사태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자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높이면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부재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이제 안정되면서 오늘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 조금 내렸더라고요, 정말.
0: 네, 네.
1: 예. 새 달이 열렸으니까 우리도 좀 더 힘을 내야겠죠?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려야지.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4: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5: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4: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5: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6: 네, 들으셨죠?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여름휴가 계획하는 마음으로 사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은 섬, 궁금한 섬 이야기 사연으로 주셔도 됩니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갈라파고스 섬은 어떤 곳일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섬, 또 가장 큰 섬은 어디일까? 영화 김씨 표류기처럼 무인도를 발견하면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살아도 될까? 뭐 이런 질문이나 호기심도 환영합니다.
4: 다음 주 화요일부터 7월 한 달 동안 매주 섬으로 떠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짧은 사연도 과일 주스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6: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브람 쌈마의자,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4: 으라차차차!
7: 예!
4: 양손 만세! 하시고, 아유. 손끝부터 발끝까지. 네, 몸을 쫙쫙 늘리면서 깨워주세요. 척추 사이사이가 벌어지게끔 몸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고개도 쑥 빼서 목이 길어지게 해주시고요. 서 계신 분들은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다리 운동을 해주세요. 앉아 계신 분들은 상체만 돌려서 내 등 뒤엔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좌로 우로 한번 돌려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편안합니다, 몸이.
6: 자, 그리고 어제부터 시원한 음료 선물과 함께 여성시대와 친해지는 시간 마련했죠. 일간 여성시대.
8: 와, 어제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은데요? 네. 효과음이?
4: 좀 웅장한 것 같은데요?
6: 네. 자, 오늘 문제는 여성시대 당당이라면 다들 쉽게 맞히실 겁니다. 우리가 당당이가 된 이유, 여성시대를 설명하는 이 문장 때문인데요. 삶의 이것 앞에 당당한 사람들. 자, 이 문장 때문에 우리의 애칭이 당당이가 된 거잖아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성시대 슬로건, 삶의 이것 앞에 당당한 사람들. 제가 오프닝에 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4: 네, 그랬죠.
6: 그래서
4: 네.
6: 이곳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4: 자, 오늘의 시원한 수박 주스 10잔 준비해놨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객관식 보기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재치 있는 오답에도 수박 주스 챙겨드릴게요.
6: 재치 있는 오답도 기대가 되네요.
4: 네.
6: 삶의 이것 앞에 당당한 사람들.
4: 네. 네.
6: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또 우대합니다. 미니는요, 무료로 어플 다운받으시면 대화창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어요.
4: 네. 와, 오늘 첫 문자는 아주 장문이네요.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6: 7901님께서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3시간 출퇴근 중인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4: 왕복 3시간 세다.
6: 그러게요.
4: 세다.
6: 일터에서 여성시대 챙겨 듣고 있어요. 저는 대형 스포츠센터와 연회장들을 운영하는 회사의 세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살면서 한 번도 나와 인연이 있을 거란 생각도 못한 분야에서

0: 부터 일하게 된 걸 보며 인생의 흐름이 참 재미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매일 몇백 장씩의 갖가지 세탁물들이 들어와서 세탁, 건조, 다림, 검수 등 여러 공정 후에 정리돼서 다시 각 부서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고작 두 달 막 지난 신입인 저에게는 여전히 놀랍고 신기해요. 하지만 이런 탄성과는 별개로 정신없이 쏟아지는 세탁물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 혼나갈 듯한 바쁜 상황을 경험하며 배워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답니다. 어릴 때부터 웃음과 눈물이 많았던 저는 50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여전히 수시로 쉽게 웃음 버튼이 눌려진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는 새 포지션에서 새로운 작업을 배우게 돼서 설렘과 걱정이 엎치락 뒤치락하던 중에 다행히 오늘은 휴무예요. 에어컨의 파워 냉방을 이기는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웃으며 잘 해낼 엘타워 세탁실 파이팅 해주세요. 막내가 드리는 감사와 여성시대의 응원이 꼭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1: 와, 네.
0: 이 새로운 도전, 네. 이 세탁실에서 근무를 하시나 봐요.
1: 그러다가 이제 뭔가 위치가 바뀌셨어요. 새로운 작업을 또 배우셔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저 이 세탁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 있잖아요. 옛날 K본부의 체험 삶의 현장.
0: 유니콘 타고 이렇게 네, 마지막에
1: 올라가는 거.
0: 돈 봉투 넣는.
1: 네, 그거 아주 남산의 큰 호텔에 네. 뭐 방 정리서부터 세탁실까지 다 했어요.
0: 그걸 체험하셨구나.
1: 네. 아우, 그 추운 겨울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세탁실이 예. 세탁기와 건조기 크기가
0: 아유 어마어마하겠죠 진짜.
1: 어마어마해요. 네. 예,
0: 그 어마어마하다는 게 뭐 한 방 정도 돼요 막.
1: 방 크기예요.
0: 하나의 방 정도.
1: 네, 방 크기예요.
0: 하긴 사이즈가 그 정도는 돼야.
1: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열기와 모든 게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대림질을 하면서 대림이 다리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촥 나오면 그걸 촥촥촥 해서 개키고.
0: 아니 그게 몇 년 전 그때도 이렇게 전동화 시설이 그럼요. 있었어요.
1: 세계적인 호텔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어디를 가나 타월 같은 거 쓰고 함부로 바닥에 내치지 말 것. 남의 물건이라고 그러지 말고 타월도 쓰고 나면 갈아주세요라는 뜻은 세면대나 이런 데 위에 이렇게 걸쳐놓으면 아하. 그분들이 걷어가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굳이 새 타월 안 써도 되면 그냥 그 뭐죠? 샤워실 있는데 그 못 있잖아요. 거는 거. 가운 같은 거 거는 거기다 걸어놓으면 돼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남의 거라고 함부로 그냥 질척질척대는 타월 바닥에 깔려있고 그러면 네, 야 깔려 이건 있고. 뭐냐? 너는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하고 나갔냐?
0: 그럴 수
1: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0: 머문 사람의 이 뒷자리가 네. 그 사람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0: 야, 근데 오늘은 이제 휴무여서 좀 맘 편히 여성시대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엘타워의 세탁실 막내가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저희 여성시대 응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원하게 드시기
1: 맛있게
0: 바랍니다.
1: 드세요.
0: 네, 야 이렇게 긴 장문도 문자로 이렇게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구나.
1: 돈이 들겠죠. 여보세요.
0: 예. 네. 아니 저희가 항상 그 긴 문자는 100원이란
1: 말씀 50원 100원인데 100원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아. 100원이면 되죠. 100원이면 긴 문자 됩니다.
0: 제가 소개한 문자 중에 최고의 장문이었던
1: 거 그렇죠. 것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김근호님의 사연입니다. 이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없으면 여성시대 안 됩니다.
0: 사연 많이 주세요.
1: 사연 많이 보내시는 동네예요. 제가 10살 된 개 흰둥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3살 된 아이를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죠. 작년 말까지 한 7년 정도를 시골 마당에 묶어놓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스스로 사료 먹고 물 마시고 내키는 대로 마당에서 볼일 보고 가끔 동네 마실 나가서 이웃분들한테 잔소리 듣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사건이 터졌어요. 흰둥이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기운도 없고 똥도 안 싸는 겁니다. 야 이거 단단히 탈이 났네 싶어서 며칠을 지켜봤죠. 그러다가 또 다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가 싶었는데 몇 주 후 다시 기운을 잃고 밥도 못 먹는

0: 중세가 나타났어요. 산책하는데 걷다가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옮기는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더군요. 암컷이지만 임신은 아닌 것 같고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걸 직감했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의사께서 혈액 진단을 하더니 심장 사상충 감염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현 단계가 3기 이상이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 하셨어요. 심장 사상충 감염.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기르는 개가 실제로 감염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방약을 먹이는 게 원칙이라는데 저는 그동안 통틀어 겨우 한두 번밖에 먹이질 않았어요. 이 증상의 무시무시함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죠. 심장 사상충은 글자 그대로 심장에 사는 실 같은 모양의 기생충입니다. 사상충 자충을 흡입한 모기가 감염시킨다는데 처음에 기생충이 작을 때는 영향이 적다 합니다. 그러다 기생충이 점점 커지면 심장의 압력을 변화시켜 심장 변형을 동반하고 결국 심장에서 폐로 가는 동맥을 막는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수와 흉수가 차서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호흡곤란과 혈압 이상도 발생한답니다. 아, 우리 흰둥이는 말기 직전까지 온 경우인데 참 이 단계에서 약물 치료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주사요법을 쓰는데 석 달에 걸쳐 치료가 이어지더라고요. 첫 달에는 매달 두 번씩 약을 먹고 매주 복수를 뽑으면서 준비기를 가집니다. 둘째 달에는 사상충을 죽이는 주사를 마칩니다. 1일 2회 내복약과 매주 복수 추출도 해가면서요. 셋째 달에는 사상충 잔당을 죽이는 주사를 다시 맞습니다. 그런데 2회와 3회 주사를 연달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입원시켜야 하고 흰둥이는 주사 맞고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혈까지 받았습니다. 세 번의 주사를 맞고 나서 끝인가 했는데 사상충 찌꺼기들이 잔류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한 달간 약을 복용하고 복수를 계속 추출해야 한대요. 그렇게 석 달 동안 집중 치료하고 한 달 동안 잔여 치료까지 했는데 아,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사상충이 1년 가까이 심장에 사는 동안 심장이 혈압을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니 우심실이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쪼그라들었다 합니다. 변형된 심장은 사상충을 죽여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심장 부전, 심부전이라는 병증이 평생 따라다닌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폐혈압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간 쪽 혈압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흰둥이는 심장의 변형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 예방약을 지금까지처럼 매일 두 번씩 먹어야 하고 복수나 흉수가 차오르면 뽑아주는 일도 계속해야 한다네요. 아, 참 하늘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게 치료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을 무한 반복해야 한다니요. 저희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4개월 치료비가 500만 원은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매달 3, 40만 원씩 써야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얘기를 듣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제안했습니다.
1: 아빠, 6월에 내 생일이 있잖아. 그때까지 흰둥이를 살려보자. 그러면 튼튼해질 거야.
0: 우리는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두 달, 흰둥이의 배는 처음에는 터질 듯 부풀어 올랐지만 복수 추출은 그만하자 하는 가족의 합의가 있었기에 약만 먹이며 버텼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풀었던 배가 다시 가라앉기도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복수는 일부 흡수되기도 해서 줄어들기도 한대요. 문제는 흉수인데 폐에 차는 흉수는 흡수도 잘 안 되고 호흡곤란이 오면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죠. 병든 동물을 간호하면서 이렇게 지치다 보니 만약 내

0: 가족이 아프고 힘들어 한다면 어떨까? 그때도 치료와 간호를 포기하려고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당당히 여러분도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우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정이 힘들면 안락사시키는 방법도 있다는데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지 경제적으로나 시간으로나 부담이 큰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 여성시대 가족들께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흰둥이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있답니다. 다행히 좀 좋아졌답니다.
1: 조금 좋아졌는데 네. 이런 저기 상태가 이제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제 말씀인 거잖아요. 네. 흰둥이는 계속 힘들 테고.
0: 밖에 나서 기르는 애견들의 제일 큰 문제는 심장 사상충이거든요. 뭐 시골에 여기저기 다니는 모기가
1: 네
0: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을 심장사상충 약을 한 달에 한 알씩만 먹이면 됩니다. 그걸 뭐 매달 10일 날 먹이자 뭐 20일 날 먹이자 아니면 뭐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딱 해서 그 날짜마다 한 알씩 먹이면 아무 탈 없어요. 아무 탈 없습니다.
1: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해왔던 것 같고
0: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셨으니까
1: 네.
0: 이게 걸리고 나서 알게 되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죠.
1: 그러니까
0: 이런 것도
1: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참
0: 그렇죠.
1: 마음도 무겁고
0: 무겁지.
1: 이게 걱정은 걱정대로 되고 이게 흰둥이에게든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액수거든요.
0: 그래요, 맞아.
1: 앞으로의 또 연명 치료를 위해서 계속 이만큼의 또 지출이 나가게 될 거다 생각하면 더 참 막막하기도 하시고
0: 참.
1: 자, 우리 당당이 분들의 생각도 좀 여쭤봐 주셨는데요. 박주현님, 저렴한 사상충약을 안 챙기고 방치하다가 안락사를 논하는 사람들 아 참 잔인합니다. 해주셨고
0: 최현진님은 흰둥이가 그래도 주인 잘 만나 다행입니다. 저도 고향이 전주 덕진동인데 사연자님 엄지척.
1: 그러게. 그래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그래도 이렇게 애지중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다행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1: 네.
0: 어디 지켜봅시다.
1: 그래. 네. 우리 정말 초등학교
0: 따님 말 맞다나. 이제 6월이 지났지만은 또 잘 먹고 사실 개를 기르면서 걸핏하면 이제 병원에 무서우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변이 좋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1: 아.
0: 내보내는 변이.
1: 이건 사람이랑 똑같아요.
0: 똑같아요.
1: 맞아.
0: 그게 별탈 없고 질척하지 않고 윤이 반짝반짝 나면서 딱 예쁜 똥을 놓으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0: 1867님이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일단 치료를 계속해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이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1: 4227님도 가족이라면 계속 치료해야죠.
0: 그래야 되겠죠.
1: 좋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대한민국 국산 마늘이 한 자리에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해남 우슬체육관 일원에서 제2회 한국마늘 산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마늘 직거래 장터와 신나는 가요제, 다채로운 체험 가득! 마늘의 모든 것 해남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0: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어느새 7월이 밝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면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커다란 둥근 케이크를 받았다 치자면요. 이제 그중에 딱 절반이 남았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오,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좋다. 보다는 어머, 벌써 절반이 사라졌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더 크시죠? 시간이 정말 빠르니 말입니다. 2026년의 하반기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 달라지는 제도나 규정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죠. 우선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반길 소식이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8월 20일부터 연 1회에 한해 1주나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짧게 끊었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는답니다. 지금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온대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집안에 일이 있거나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휴업을 해서 며칠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할 때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단기 휴직 기간은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아쉽습니다만. 자, 8월 20일부터 체불임금 보호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는데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지금은 마지막 3개월치만 보장해 주는데 8월 20일부터는 6개월치 보장으로 늘어납니다. 8월 28일부터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를 거래하면 처벌이 강화된답니다. 암표로 번 돈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열차표 예매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타기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는데 10월부터는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답니다. 8월에는 코레일과 SRT가 합쳐진 고속철도 통합 앱도 나온다니 열차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 아셔야겠어요. 저도 부여에 갈 때마다 열차를 많이 타니까 기억을 할게요. 부여까지 가는 기차는 없고요. 공주에서 내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 내용을 담은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에 배포되고 인터넷으로는 What's New MOFEGO.KR 어려우면 검색 포털에 영어로 치지 마시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치시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을 전용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7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시간 속을 씩씩하고 아름답게 누벼볼까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서해남님이요. 몸과 마음이 무거운 요즘이었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날아갈 것 같네요.
1: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그렇지, 그렇게 되죠. 이승열의 나라. 기분 좋게 들었네요.
0: 가사가 주는 힘이 있는
1: 힘이 있죠.
0: 곡이었습니다. 네네. 야, 같은 2026년인데 하반기에 또 달라지는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1: 그래요.
0: 3467님이 점점 좋아지는 육아제도, 아이를 좀 늦게 낳을걸. 웃음 표시해 주셨는데
1: 네.
0: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1: 좀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정말 2026년도 하반기
0: 챙길 정보가 많았습니다. 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기 좀 어렵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희 포털 사이트에
1: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0: 쳐보면 바로 연결이 되네요. 정말.
1: 김용수님, 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겠죠. 호호호.
0: 암요.
1: 아이 그럼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0: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이동욱님. 야, 벌써 7월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근데 저는 벌써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생각하면 든든해요.
1: 아이고, 그러시죠.
0: 야, 벌써 절반이 사라졌어가 아니라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네.
1: 네, 아직 2부, 3부, 4부 여성시대 1, 2, 3, 4부 중에 2부, 3부, 4부가 남아있네.
0: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1: 긍정의 아이콘이시네.
0: 이동욱님.
1: 네.

0: 이런 생각의 발상이 모든 걸 바꿔요.
1: 맞습니다.
0: 네.
1: 자, 소개되신 분들께 수박 주스 보내드리고요.
0: 시원하게 맛있게 드세요.
1: 야, 이 다음 사연이 참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인데 한번 들어와 주세요. 우리 당당이 분이십니다.
0: 네.
1: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이제는 떠나도 되겠다. 2021년 가을 내 나이 만 40세가 되었을 때 저는 직장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직이 아닌 떠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 없이 나 혼자 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방관입니다. 2009년 1월 16일자 인사 발령을 받고 소방서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지역명이겠죠?
0: 네네.
1: 네. 이 지역명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13년을 앞만 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13년 동안 구급대, 화재 진압, 행정 업무 등 소방관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다 했습니다. 요즘 몸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13년 동안 대한민국 소방관이란 자부심으로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작은 도시여서 학연, 지연, 혈연이 심했습니다. 혼자 가방 하나 메고 2009년 1월 15일 이곳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승진, 성과급, 인사 등 많은 차별을 계속 받아왔지만 제 첫 직장이고 힘들게 합격한 소방 공무원이기에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적은 인원이지만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생겼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 아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땡땡 소방서에서 타지 사람이었던 저는 13년 동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많은 일들을 더했습니다. 발표대회, 전술훈련대회 등 땡땡 소방서를 대표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13년 동안 발표대회 6회, 전술훈련대회 2회 출전해서 발표대회는 1등, 전술훈련대회는 4등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앞만 보며 살았던 제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8급 선임이 차고로 따라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며 차고 뒤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0: 에?
1: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 뭔 일이래?
1: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하다니. 내가 이 지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은 9급 소방관을 볼 때마다
0: 동전! 동전!
1: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소방서에 커피 자판기가 없지만 2009년만 해도 소방서에 자판기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8시 40분 출근해서 교대 점검이 끝나고 9시가 되면 다들 오늘 할 일을 시작할 때 그 선임은
0: 동전! 동전!
1: 을 외칩니다. 저는 그때마다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제가 지갑을 몇 번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차고 뒤로 따라오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이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자 안 좋은 일은 계속됐습니다. 매년 안 좋은 일이 계속되자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이 안 좋은 일이라는 게 폭행을 계속 당했던
0: 그런
1: 일이겠죠?
0: 그런 거일 것 같아요.
1: 그래도 버티고 싶었습니다. 제 첫 직장을 나중에 떠올릴 때 실패한 곳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버텨보자. 1년만 더 버티고 내년에 결정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간신히 버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제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출동을 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가 갑자기 구급차로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그 당시 친한

0: 친하게 지내던 형에게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은 제게 육아휴직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 소방서로 돌아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소방서를 떠나 다른 소방서로 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소방서로 가는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도 한 번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9급이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방행정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1: 집은 이사했니? 집 구했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던데.
0: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 땡땡 소방서 사람 누구에게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구했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1: 집을 안 구했으면 이번에 인사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0: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소방서로 인사가 났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부터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똑같은 질문을 하실 텐데, 왜 가냐고 물어보실 텐데, 그렇게 여섯 통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 때 여섯 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시간이 좀 지나 마음이 안정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저는 2021년 11월 10일자로 땡땡 소방서를 떠났습니다. 그 소방서를 떠난 지 벌써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땡땡시에 살고 있습니다. 비번 날 가끔 당시 소방서 직원들을 마주칩니다. 인사를 하는 직원들도 있고 수군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2022년 저는 심리 상담을 몇 번 받았습니다.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니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당시 소방서 직원을 우연히 보게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9살 1월에 시작한 소방관 생활, 벌써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생각했던 45세의 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두 번째 소방서에서도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타지 사람이고 아는 사람 한 명 없지만 그 전 소방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저의 인생을 모두 바친 그 소방서. 그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며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9시 퇴근하는 차 안에서 여성시대를 들을 때면 타지 사람인 제게 다가와준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쉬고 싶고 대충 살고 싶을 때, 일어나 뭐라도 열심히 하며 살자고 다짐하게 되는 것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초라해진 모습은 보이지 말자라는 저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저의 첫 번째 선택은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 45세입니다. 제게는 15년이라는 소방 공무원 생활이 남았습니다. 15년이란 기간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힘들 땐 조금 쉬어가며 마음의 여유도 조금 가지고 열심히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1: 근데 이게 폭행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뒷곁에서 그냥 그렇게 끝났다, 흘러갔다 하는 표현을 쓰셔서.
0: 그러니까 그 문장이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자 안 좋은 일은 계속됐습니다라는 표현.
1: 그러니까 이 일은 조용히 지나갔고 다른 안 좋은 일이 매년 안 좋은 일이 계속됐다. 그러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공황장애를 겪게 된 거예요. 아우 참 뭐 얼마나 참 객지에서 마음 의지할 데가 없고
0: 그게.
1: 그래도 또 이렇게 아내를 소개해 준 그 선배분도 계시니까 사실 마흔이 될 사람이

0: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 같으면 마음을 기댈 만한 사람이 한둘만 있으면 살아남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모든 사람하고 뭐 마음을 기댈 필요는 없어요.
1: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안 좋은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좋은 분들 생각하면서 힘을 아니, 좀
0: 지금까지도 이분이 지나가면 수군거린다니 참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까?
1: 이게 뒤에서도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셨나 이게 또 안 좋은
0: 수 있어요?
1: 상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니까
0: 맞아, 그럴 수 있어요.
1: 더 지치는 거죠.
0: 한윤아님이 방관자들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1: 알면서 방관했다면 진짜 나쁜 거죠.
0: 그건 나쁜 거지.
1: 네네. 강수민님.
0: 비겁하지. 비겁한 남자들이야.
1: 폭행한 선배에게 사과받고 그동안 받은 불이익도 다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수민님.
0: 아유 그러나 그래요. 됐어. 뭘 사과를 하겠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나 하겠어요?
1: 그러니까.
0: 이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됐지만 이 사람은 이 해꾸지를 한 뭐 그 사람 모를 거야. 그 선임.
1: 큰 어른들끼리 이게 같은 소방공무원들끼리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0: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진짜. 네. 대신 화가 난다. 앵그리 버드네. 화가 난다 화가 나.
1: 완전히. 김태형님. 사연자님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사연자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이죠. 불편한 마음 털고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0: 조용히 이겨내고 계세요 이분. 예, 네.
1: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0: 또 이렇게 편지 쓰신 걸로 봐서 이제 네. 지나갔어.
1: 맞습니다.
0: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걸로 복수하면 돼요.
1: 맞아요. 네. 훌훌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네네. 네.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정...

0: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0: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0: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근호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그리고 이 소방관이신 당당이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가 가게 될 겁니다.
0: 네, 그리고 어제부터 함께하고 있죠. 여성시대와 더 친해지는 퀴즈 일간 여성시대. 오늘 퀴즈는 이거였습니다. 여성시대 슬로건, 삶의 이것 앞에 당당한 사람들. 자,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정답! 무게.
0: 무게.
1: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0: 맞습니다.
1: 네, 1287님,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저도 당당이에요.
0: 좋아요, 좋아요. 6169님, 40대 후반이고요.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도 여성시대가 주는 매일의 사연으로 힘내고 있습니다.
1: 2117님, 제 몸의 무게라도 줄여보려고 지금 트레킹 중입니다. 정답, 무게.
0: 좋아요. 네. 가뿐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수박 주스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1: 3, 4부에는 님과 함께 두 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올게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

0: 밤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올해 6월 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 1000억 돌파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은 전 세계 네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차별론을 들어 반도체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1990년대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 간 갈등과 지역 소외론이 전국적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쫓아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다면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국가연구기관 발주사업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과 용역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23년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업체 선정을 대가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미국 하와이 항공료 등 개인 경비 5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연구원은 당시 국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발주서 작성과 평가위원 선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무상통항은 미국과의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시간 30일 대국민 TV 대담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무상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인 만큼 이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해협에 대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이른바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최대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20mm, 전라권과 경상권 수도권은 60mm, 강원도는 40mm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데이터 센터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 10명 중 7명이 거주 지역 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데요. 이유는 환경과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센터 내부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막대한 물과 전기를 쓰는데요. 그만큼 공유 자원이 부족해지고 일반 가정의 공과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반감이 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기술 발전의 혜택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살펴야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5: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 사수함입니다.
6: 내 친구 순복아, 듣고 있니?
8: 순복님, 듣고 계신가요? 오늘 사수함 제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9: 사랑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갖고 쇄골이 골절돼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 생일을 맞아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해서 불편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친구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왔는데 친구가 점심 사주고 갔고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갔어요. 근데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거기에는 미역국하고 황태 무침도 있었고 미역줄기볶음, 멸치볶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팔 아프다는 소식 듣고 아침에 다 장만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 먼 길 마다하고 달려와주는 친구, 그런 친구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에게. 네가 불편하고 아플 때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아프기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프지 않아도 언젠가는 꼭 해줄 거예요. 순복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0: 네, 정선홍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최고의 친구.
1: 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반찬을 완제품을 딱딱딱 만들어서
0: 내 몸 아플 때.
1: 네, 그렇죠.
0: 병문안 와준 것도 고마운데, 야 이렇게 선물 보따리까지.
1: 왜냐하면 뭐 이렇게 쇄골 다치고 그럼 진짜 뭘 해먹기가 너무 나쁘거든요.
0: 맞습니다.
1: 쇄골 골절이라잖아. 아유. 네.
0: 근데 뭐 재료만 사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싹 다 만들어가지고
1: 아 재료만 사주죠?
0: 네
1: 정말 그건
0: 일이잖아 오히려
1: 네. 왜 일을 보태주고 가니 왜 다 만들어 갖고 와야지 왜 아, 이렇게 돼요
0: 만들어 갖고 오신 우리 친구분 아 멋진 친구입니다 자랑하실 만하네요
1: 자랑하실 만해 정선옥 씨
0: 네
1: 네 든든한 여성시 대표 쌀 20k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또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1: 네 빨리 나셔야지.
0: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펑펑 흐르기도 또 너무 기뻐서 혹은 너무 슬퍼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울어본 게 언제실까요? 감정에 폭받쳐 눈물이 난다는 거 마음이 아직 말랑말랑 젊다는 증거일 겁니다. 눈물 날 만큼 소중한 순간부터 사소하지만 잊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모두 모두 열린 사서함으로 보내주세요. 02789-1000사,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0: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아이유 박보검 씨 나온 드라마 그거 보고 많이 울었는데 폭삭 속았수다가 올 초에 나온 건가요?
1: 제주도 얘기죠? 네.
0: 작년 얘기야?
1: 아, 재작년이래.
0: 야.
1: 재작년에? 재작년에 백상 예술상인가 그래? 뭐 그거 봤잖아.
0: 아니 그때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 갖고.
1: 그렇구나.
0: 안 울어.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한 100년 살고 싶어.
1: 변화가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김진 목사님, 성진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3: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성진스님께서 책에 쓰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야, 변화가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란다.
3: 네. 이제 이게 뭐 대단한 행동이 아니고요.
2: 예.
3: 대단한 행동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마음이 못 움직일 때는 행동하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3: 행동 교정이 마음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도 주고
1: 네.
3: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막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간단하게 어 그럼 내가 어 매일 아침에 난 뭘 할래. 네. 그리고 어 그럼 내가 자기 전에 꼭 뭐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한 뭐 일주일이라든지
1: 네.
3: 뭐 보름이든지 내가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은 떠오르지만 행동을 옮겨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머물러 있거든요.
2: 네.
3: 그럴 때는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종교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종교는 이제 그런 숙제를 줘요. 막 이렇게. 어, 내가 뭐 성경책을 얼마나 읽기, 뭐 경전을 어떻게 읽기,
2: 네.
3: 절을 뭐 108배 하기.
1: 네, 그러니까 네, 네.
3: 꼭 그 변화와 매치는 안 되지만 일단은 몸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주는 거. 행동의 다른 변화를 자극을 한번 주면은 생각을 옮기는 데도 굉장히 에너지가 됩니다.
1: 네.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그런 거잖아요. 운동 가기 싫어 죽겠지만 일단 엉덩이 떼고 가면
1: 또 해요.
4: 해요.
1: 네.
3: 어,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창문을 열어라.
2: 창문을 열어. 아, 환기도 좀 하고. 네.
3: 그러니까 정말 자꾸 이제 내가 방 안에만 안 나오려는 사람에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방문을 열어놔라.
1: 네.
3: 이게 그 정말 누가 보면 아 이게 뭐라고?
2: 대단한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3: 그게 어, 그러니까 마치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 행동 교정은 네. 마음의 변화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걸 시키거든요. 정말.
2: 네.
1: 예, 좋다. 참 좋다.
2: 맞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옮기자. 자, 오늘이 7월의 첫날. 우리 두님도 어떻습니까? 시간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2026년의 절반이 네. 날아갔습니다.
4: 아니, 젊었을 때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아 뭐 빠르게 느껴지나 보다 뭐 그 정도였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1: 진짜 순간, 빠르죠?
2: 예.
4: 와 손살같이란 그 표현
1: 손살
4: 화살같이
1: 예.
4: 와 그게 아. 정말 어떨 때는 좀 공포 빠져 느껴요.
1: 맞아요. 무서울 진짜
4: 어. 너무 빨리 가니까
1: 네.
4: 예. 아니 이거 진짜 뭐 확 지나간 느낌
1: 그래요,
4: 두려움 가진 느낄 때가 있습니다.
3: 이게 참 이게 네. 스님들은 전 젊었을 때 진짜 빨리 늙고 싶었거든요.
1: 그렇죠.
3: 60, 70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2: 왜요?
3: 이게 수행이라는 것도 오. 젊은 시절에는 나와 싸우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뭘 한 게 없어.
2: 네.
3: 뭘 한 게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한 게 없어. 그냥 나랑 싸우다가 그 시절을 다 갔어요.
1: 진짜.
3: 네. 이제 뭔가 네. 해보려면은 네.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랑 싸우는 시간을 좀 덜 하고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가져서
1: 네.
3: 정말 나이가 빨리 들고 있어. 그때 제가 20대 때 생긴 게 계획한 게 70대 할 걸 생각 계획을 했었어요.
1: 와,
2: 20대에 벌써 그런 생각을.
1: 너무 앞서가셨다.
3: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나랑 싸우다 세월 다 갈 것 같아가지고
1: 멋있으시다.
3: 그래 했거든요.
2: 네. 젊은 시절
3: 요즘은
2: 많이 치열하셨네.
3: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2: 생각 바뀌시죠.
3: 요즘은
1: 네. 맞아요.
3: 된 것 같으니까 천천히 가도 될 것 같다.
2: 어떤 마음인지 네. 충분히 알 것 같아요.
1: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나이 되면 자 앞으로 내가 내 차 를 몰고 가고 싶은 데를 허이허이 남의 도움 없이 혼자 갈 수 있는 게 몇 년 남았을까? 5년, 80살까지 아니면 85세? 아, 그건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2: 그렇군요. 진짜 네. 세월 빠릅니다. 오.
1: 친구들은 다 운전면허 반납하고
2: 네.
1: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닌대요.
2: 아,
1: 시장 갈 때만 자기 차를 몰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 네. 네. 뭐

0: 기술의 발전에 의지할 뿐이죠 이제.
1: 그래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심각한 고질병이 있어요. 바로 정적 공포증입니다.
2: 오, 조용한 거 못 참으시는구나.
1: 사람들과 있을 때 침묵을 조금도 못 견디겠어요. 특히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회사 사람들과의 점심시간입니다. 다들 친하긴 한데 밥 먹다가 대화가 뚝 끊길 때가 있잖아요.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 쩝쩝 삼키는 소리만 가득한 그 어색한 공기. 저는 그 분위기를 못 견디고 무리수를 두며 사서 고생을 합니다. 며칠 전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정적이 찾아왔는데 속으로 아우 숨 막혀. 아무나 말 좀 해봐요. 안 되겠다. 아우 내가 질러야지. 하면서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하하 과장님 오늘 순댓국밥 진짜 진국이네요. 아유 그나저나 날씨가 더워지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땀이 많거든요. 제 모수술이나 해야 할까 봐요. 듣고 있던 동료들과 과장님이 당황해하며 제모 파이팅 제모 좋죠 이러는 겁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될 제 은밀한 사생활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하다니요. 돌아오는 길에는 밀려오는 현타 때문에 늘 괴로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입을 꿰매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제 입이 30분만 무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이거 약간 야. 방송인 체질이신 것 같은데.
1: 그런 것 같은데.
2: 진행병.
1: 네, 모두가 약간 움직여야 되는. 네.
2: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뭔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1: 큰일 날 것 같은.
2: 네, 누군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왜 여기에 시달리시지? 그냥 식사하실 그치? 때는 특히나 편하게 그래. 그냥 드시면 되는데.
1: 근데 뭐 본인이 못 견디겠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0: 근데 뭐 저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늘 잘 아신 분 말고 네.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을 뵐 때는 제가 오히려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려워하실까 봐.
2: 네.
0: 아, 예, 내가 예. 너무 이렇게 있으면 저분들이 아, 너무 어려워하실까 봐 내가 좀 더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긴 하는데 우선은 뭐 저는 오히려 이런 분이 있으면 좋아요.
2: 그래요?
1: 아, 네.
0: 모임에 네.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걸 고민하실까 하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무건수행을 하고 싶다 하시니까 네. 네,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어떻게요?
0: 외국어를 어느 정도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전혀 못하는 그 나라 말을 전혀 못하는 데를 가시면 이게 자동으로 스스로가 참 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 번은 다 해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정말 내가 말을 어떻게 멈추고 싶다 이러면 일단 템플 스테이에 묵은하는 템플 스테이가 있고요.
1: 네, 네.
2: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좋겠네요.
0: 아 예, 아 30분 예. 충분히 합니다 이거.
2: 설마 모두가 침묵을 하고자 온 장소에서조차도 막 뭔가 얘기해 이러진 않으실 테니
0: 못 봤습니다 아직.
2: 네, 네.
0: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한번 외국 여행 가시면 예, 전혀 내가 그 나라 말 못하는 곳을 한번 돌다 오시면 혼자
2: 그러네.
0: 혼자 여행을 하면은 많이 이런 부분들은 그 불안증 좀 고쳐집니다.
2: 네.
1: 근데 어때요? 교회에서도 어떤 침묵하는 시간을 마련하시나요?
3: 네. 우리 불교에서는 무건수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기독교 안에도 네. 그 침묵 기도란 아예 그 수행법이 있어요.
1: 네. 네,
3: 침묵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또는 이제 침묵하면서 경전을 묵상한다.
1: 네.
3: 그래서 침묵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2: 네.
3: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지적으로는 네. 개신교는 말을 많이 하는 종교다. 뭐 개신교인들은 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2: 네.
3: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조용히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우리 좋은 침묵 기도의 전통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진리를 수행하고 또는 신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어떻게 보면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될 네. 수행 방법 중에 하나죠.
1: 네. 네.
2: 야, 어떨 때 보면 침묵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네. 왜냐면 이분의 그 고민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을 무서워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안 해도 될 말을 본인이 그냥 그 강박 그러니까. 때문에 막
1: 그렇지.
2: 하니까.
1: 그래서 당황하시는 건데.
2: 네. 참 하지만 침묵이 때로는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 식사하실 땐 편하게 좀 드시면서. 네.
1: 맛에. 네. 맛에 집중하시면 되죠.
2: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또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 80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땐 무료입니다. 이제 상담 청하신 편지 볼 텐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을 1년에 두세 번 정도 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0세가 넘으신 시부모님이 작년부터 저희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저희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자주 아프시고 치매도 보이는 터라 여건이 그나마 나은 저희 쪽으로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오랜 당뇨인데 과자나 간식만 드시고 치매 약도 드시는데 술도 자주 많이 드세요. 점점 운동도 안 하시고 비슷한 성격인 남편과 그런 문제들로 자꾸 부딪히네요. 소리 지르고 크게 싸운 적도 두 번이나 있는데 아버님은 달라지실 생각도 없고 남편은 화만 내고 그 사이에서 저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꾸 저에게 묻는데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제 시집살이도 버거운데 저 많이 곤란합니다. 해주셨어요.
1: 시부모님이 이제 이분 댁 근처로 이사 오시고 지금 현재 두 분 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2: 네.
1: 이제 남편하고 시아버님하고 생활 습관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며느님이 개입하실 뭔 여지가 있을까요?
2: 그렇게 부자지간에 싸우는 거잖아요. 시부모님.
1: 그렇죠. 네. 네.
0: 그게 참 그래도 효자입니다.
2: 네. 네.
0: 진짜 저는 이런 사연을 요즘 접할 때마다 네. 아유 참 그래도 부자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해적으로 변하고 서로의 연을 끊는 쪽으로 자꾸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함을 못 참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가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불편한 걸 못 참거든요. 근데 부모가 불편한 게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분이 이런 마음을 고민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2: 네.
0: 아유 그래도 참 이 자제분들이 부모를 내 몸처럼 걱정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전 칭찬해주고 싶고
1: 네.
0: 단지 이제 방법이죠.
2: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0: 이 좋은 마음을
2: 네.
0: 왜 결론을 싸우냐.
2: 아버지가
0: 참 걱정되고 하는데. 이게 푸는 방법이 싸움이면 목적은 다 사라지고
3: 그렇죠.
0: 남는 건 서운함만 있는 거니까.
2: 네.
0: 이제 이거는
2: 그거는 저희가 광고 후에 들어드릴까요, 스님? 한번 좀 참아 주시고 예,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섬.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광고 전에 상담해 오신 사연, 이제 시아버님하고 남편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자꾸 부딪히는 중, 생활 습관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남편께서는 화를 내시는 건데,
0: 그렇죠.
1: 네. 이제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묻는데 답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2: 네. 이게 이제 참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정반대가 된 거예요. 아들이 아기일 때는 아버지가 사탕 먹는 거 말렸고
0: 그랬겠죠.
2: 했던 시절이 네. 이제는 아버지가 아이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된 상황에서 똑같이 만나고 있는데
0: 보호자가 바뀐 거죠.
2: 네. 근데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가 더 많이 인내하셨어요. 훨씬 네. 나의 인내보다 훨씬 많은 인내를 했고 항상 그래도 내 기억에 나를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 나를 기억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당당이님이 남편분께 아버지에게 이제 자식이 나를 야단치는 시간과 사랑해줬던 마음 기억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남기고 싶겠나
1: 아,
2: 우리가
1: 네,
2: 우리
1: 네.
2: 기억에 아버지의 나를 사랑했던 기억이 더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이미 병은 나셨고 했으니까
0: 네.
2: 그래도 선택한다면 아들이 나를 사랑했어라는 기억을 더 많이 감정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1: 네. 네. 네.
2: 우리도
1: 네.
2: 어릴 때 행동 엄마 그렇게 하게 했지만 못 바꾸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위로하고
0: 네.
2: 남편의 이 마음이 네가 잘못 남편 뭐 잘못돼서 왜 턴거리 똑같아가지고 맨날 싸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게 또 본질적으로 이런 대화는 옆에서 본질적 대화를 해줘야 돼요.
0: 네.
2: 그래야 방법론은 안 싸운다. 생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3: 그 아내분이 우리 남편분한테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버님도 80세 넘게 사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게 굉장히 강해요. 이미 그 정도 나이가 되시면 노인들은.
0: 네.
3: 그러니까 그 지금 원하는 거를 이렇게 지적한 듯이 하지 말고
1: 네.
3: 사탕 먹지 말아라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분의 지금 상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행동을 좀 같이 예를 들면 운동해라 이렇게 하면 안 하죠.
0: 네.
3: 그러지 말고 본인이 그냥 같이 산책해 보는
1: 산책.
3: 거예요.
1: 예, 예.
3: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어떤 그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 공감해주고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버님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 굉장히 오래 남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관계 나타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또는 자기가 받은 상처들이 이제 자기가 좀 사회적 관계가 좀 달라졌잖아요. 아버지
0: 예.
3: 아들하고 관계가 달라졌을 때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화로 또는 분노로 답답함으로 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보 당신도 아버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은 조금 이렇게 추스리면서 정말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지금 힘든과 어려움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함께한다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 방향으로 좀 얘기를 아직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0: 그러네. 네. 그러니까 남편의 지금 행동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3: 그럼요.
0: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1: 그럼요.
0: 그죠. 네, 부딪히는 네. 거니까. 네.
2: 자기 본질을 깨워주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야단치기보다는 그냥 같이 뭐라도 그 시간에
1: 네.
2: 아버지 아드님이 이게 좋은 거 만들어서 가져가시고. 이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예, 모두에게도 쉽지 않고
1: 그렇죠.
2: 예, 어렵습니다.
1: 예. 그리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뭐 시집살이나 뭐 시댁에 자주 가자 이런 게 별로 강요하지 않았던 남편 같아요. 1년에 두세 번 그 정도 가시고 또 이 아버지하고의 부딪힘에 대해서도 안

0: 아내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의논하시는 거 보면
1: 그러네.
0: 부부 사이에는 뭐 그렇게 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참, 맞습니다.
2: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니까.
0: 아버지를 대하는 방법. 와, 이건 누구한테나 큰 숙제일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게.
2: 저, 지금도 저도 숙제인데요. 뭐 이거는.
1: 저희 아버지도. 네,
2: 그 운동을,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이. 네.
1: 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저희 아버지는.
0: 어머나 세상에.

0: 못하시니까 또 이 자식된 입장에 저도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바뀌시더라고.
1: 그래.
0: 예.
2: 그럼요. 할 수 없어.
0: 그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따뜻하게 차라리 말씀.
2: 이제 선택하죠. 예. 아니, 그래도 그러면 그냥 나, 자식이 나를 사랑했어라는 기억을 자꾸 드리고 싶지. 이제 점점 이제 그건 선택해요. 예, 부모님이 예, 저도 아무리 스님이라도 자식이 나를 사랑했어라는 기억을 자꾸 주고 싶다. 네. 이제는 그런 쪽으로 아예 좀 변하니까 방법론에 대해 좀 요 조금은 더 이렇게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아,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목사님과 스님께서 다음 생에 무조건 다른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면 하는 질문을 받은 영상이 재밌었어요 하셨는데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1: 토크 콘서트에서 아마 네. 이런 질문을 받으셨나 보네요.
3: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네. 아마 되게 궁금한가 봐요. 네. 저분들이 이 생에 목사하고 스님인데 예. 네. 다음 생은 진짜 한다면 목사할까 스님할까 뭐 한 자리에 또 같아서
0: 모여 계시니까 이게 네. 더 궁금하네.
3: 모여 씨가 자주 질문을 하는데 예. 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매번.
0: 어떻게 네. 대답하세요?
3: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을 한 예. 종교인 성직자였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신교나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다음 생이 없는데 있다면 전제를 네. 하신다면 다 다음 생에는 독신 수행자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꼬합니다.
0: 결혼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1: 화 안 내시던가요?
3: 뭐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네.
3: 이건 또 양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너무 네. 궁금해서.
0: 어, 네, 예. 궁금하고
3: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1: 어떤 면에서? 네. 네.
3: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1: 끝까지 홀로 갈 수 있는.
2: 그때도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부님하고 목사님 다음 생이 없어가지고
0: 네.
2: 조리적으로 이 질문에 성립하기 이거 어렵다.
1: 네.
2: 해당은 그렇죠. 나랑 저랑 우리 교무님만 해당이 되는데
1: 네.
0: 예.
2: 그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목사님을 피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꼭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 저 밖에 앉아 계신데 가끔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네.
2: 예, 저도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니 뭐 그래도 독신 수행자가 좋기는 한 것 같다. 성직자로 태어나는
1: 네, 네.
2: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님이나 교무님을 볼 때 아, 나의 인내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정말 그 병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인내가 소요가 필요한가를
1: 네.
2: 봤기
1: 같아요.
2: 때문에
0: 도전 옆에서 아니, 계속 보시는 거예요.
2: 도전은 쉽지 않다.
3: 스님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 결혼하고 나서 수행을 해보셔야 아니,
2: 굳이 다음 생에도 굳이 예. 그 길은 피하고 싶다.
1: 신부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궁금해요.
0: 화성용 신부님은
2: 아 신부님은 독신수행 가셨던 것 같아요.
1: 독신수행
3: 아니 목사한다 그랬어요.
1: 그때는 아, 목사였다. 예.
3: 다른 종교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다면 다른 정치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0: 예.
3: 그냥 목사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부님 시니컬하잖아요.
0: 네.
3: 어차피 뭐 전생도 없는데 아니 후생도 없는데
0: 그래 그런 스타일이죠. 맞아.
1: 맞아.
0: 뭐 어차피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건데 뭐 시원하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왠지.
1: 야. 자 이어서 두님께 또 상담 청한 편지입니다.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아내가 제가 다른 부인들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고요. 무슨 일이었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그랬을 리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 냉전이네요.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끝.
0: 그러니까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계시죠. 내가 뭘 잘못했지?
1: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0: 예, 내가 예?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러지? 내 아내가? 야, 이거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2: 목사님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3: 뭐 딱 이런 경험은 아니지만 네. 비슷한, 약간 조금 유사한. 그러니까 자기의 전혀 인지 못하는데
0: 예.
3: 아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된 자기한테 네. 상처를 주는.
0: 네. 목사님 이럴 때는 일단 네. 그래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여보 내가 미안해.
3: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나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0: 네.
3: 어떤 것이 그랬어?
0: 물어볼 수 있고.
3: 예, 물어봐야 돼요.
0: 그러네요,
3: 설명을
0: 그러네.
3: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나가잖아요.
0: 네.
3: 그럼 큰일 나죠. 이건 싸움이 더 커집니다.
0: 나 결백해. 네. 내가 뭐 했다고. 계속 근데 이렇게 나가면
3: 오히려
0: 안 된다.
3: 그렇게 하면 도둑이 재발저리는 느낌을 받아요. 부인의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강한 부정은 오히려 또 뭔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의도가 없었으니까 난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비출 수 있었겠네.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어?
0: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했는지 알 수 있을까?

0: 가?
1: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예. 예. 그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어 그럼 뭘 잘못했는데? 아,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런 아내도 있어요?
2: 네. 이제 제가 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이냐면 목사님은 신자한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신자에게는 당연히 예, 성직자로서 더 잘해야 되는 모습이 나오실 건데 또 가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뭔가를 다 차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목사님 충분히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서 오세요. 네, 같이 이제 오랜만에 뭐 그 제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아유 다음날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런 경우를 보면 가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 핵심이 있어요. 너가 나라면 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더 느낄 수 있게 안 해준 게 문제인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병을 타고 다른 분한테 막 쌩쌩하고 냉랭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마만큼 다 잘해줬냐가 핵심 포인트다. 이제 그게 그 우리 부인께서 당당히님 부인께 느꼈을 때 아 우리 남편이 뭐 그분에게는 뭐 이제 그 배려를 하느라고 배려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좀 어떤 걸 더 드시라고 권유했으면
0: 깻잎 잡을 때 이렇게 한 장 떼주고 그랬나 예전에 한참 깻잎 논쟁이
1: 그렇죠 깻잎 논쟁 있었지
2: 설사 남을 떼주더라도 내 부인에게 입에다 먹여줄 만큼 그렇지, 잘하면 되죠
1: 그렇죠
2: 이게 이제 우리 사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나한테 넌 어떻게 했어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제가 많은 남편분께 포인트를 옮겨라 그러니까 내가 부인에게 그러면 얼마만큼 더 많은 표현과 친절함과 그런 걸 보여줬나
0: 그러네.
2: 그게 더 중요하니 부디 이제 과하게 잘하셔라 일부러라도 잘하셔라 그러면 그런 게 사라지실 거다
0: 그치.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평상시에 더 잘해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 베푸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셨겠지
2: 그럼요 뭐 다음 예. 같이 하신 분에게 반찬 하나를 권했으면 부인께는 거의 떠다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나에게 내가 충족되면 받아주고요 내가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눈에 걸리죠
1: 특히 이 부부관계 어떤 그 같이 뭐 산행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특히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은 둘이만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소외가 안 느끼는데 그런 관계 안에서 조금만 상대방의 자기를 약간 무관심하고 행동하기잖아요. 그럼 굉장한 소외감을 느껴요.
0: 네.
1: 창피하고 자기 남편이 지금 자기로 가려고 저기 눈길을 저기 관심을 쓰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할 정도로 그때는 더 부인을 챙겨야 돼요.
0: 오히려.
1: 그래야 관계 좋습니다.
0: 그러네요. 그렇게 또 해야 되겠다. 맞네. 그게 서로를 위한 노력인 거고. 그죠?
1: 냉전 상태에서 좀 아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도 있을까요?
0: 반대로
1: 남편
0: 아내분들에게
1: 입장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2: 그게 이제 어쩌라고 요구가 분명한 분들이 좋아요
0: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분들
2: 제가 이제 항상 우리 대화는 자기 감정을 말하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 요구를 분명하게 처음에 여행 간다 그러면 남편분 이야기를 하세요 적어도 갈 때 뭐 손을 잡고 건다든지 항상 내 옆에 앉으라든지 그다음에 항상 내가 먼저 내 반찬을 챙겨주라든지
0: 네네.
2: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시켜봤는데 남성분들에게는 이렇게 사지선다로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고 맞아. 표현해주고
0: 그거 중요해
2: 미션을 줘야 된다
0: 네네네
2: 2박 3일간의 미션을 정확하게 주시면 남편들은 정신에 집중하실 수 있다
0: 오히려 네, 맞아요.
2: 그게 낫다 차라리.
1: 네.
0: 정확하게 바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좋고. 네. 예. 근데 이게 남녀간에 진짜 차이일 수 있는데 남자들 진짜 밖에 나가면 더 막 괜히 밖에서는 더 친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내한테 막 가만히 있어.
1: 네, 맞아.
0: 막 이런
2: 일부러 나가서 왕되지 말라. 네. 나가서 확실한 하인이 되셔라.
1: 아이고, 네. 네.
0: 근데 반대로 또 우리 남편들 또 남자친구들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무슨 맥주 광고인가? 거기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막 그러면서 남자친구 혼자 신났어, 내가 썬다. 막 그런데 옆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픈 척하면서 쓱 쓰러져

0: 이 막 눈짓을 보내. 지금 나가. 자기가 계산하지 마.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남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아, 내 옆에서 예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싹, 예, 내 응원을 내 편을 들어주는 이런 거에 또 남자들도 또 감동받는다는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1: 무슨 연결성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의 약간의 그 잘난 척인가요? 뭐예요?
0: 아, 그러니까
1: 요점이
0: 우리 저 네. 아내분들도 바라는 게 있지만 우리 네. 남편들도
1: 아 이렇게 좀
0: 모일 때
2: 예. 내 사랑 표현을 좀 세워달라.
0: 네네.
1: 내 면을 좀 세워라.
2: 면을 세워달라.
3: 사랑 표현해라. 공개적으로 좀 그런 거지.
0: 남편들도 이렇게 면.
1: 봐, 여자는 못 알아듣는데 벌써 알아들으시잖아.
0: 네, 우리끼리
1: 스님하고 목사님. 네.
0: 응. 있습니다.
2: 난 유아적 발상이죠.
1: 응?
2: 유아적 발상이라고 제가
1: 유아적 발상. 키가 190cm가 다 돼가는 유아적 발상.
0: 아,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저희 거리가 생기네.
2: 어차피 저는 독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 자, 다음 사연 가주세요. 네.
0: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은 언니라는 사연인데요. 저는 30년 지기인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는 남들 일을 그렇게 궁금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 집안에 암 환자가 생겼을 때는 그 지인 상황을 파고들면서 궁금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언니가 남의 불행을 즐기나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남의 안 좋은 상황이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한방 먹여주고 때려주고도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제가 나쁜 건가요? 야, 그러니까 막 코치코치 깨묻는구나.
1: 네, 맞아. 네. 무슨 관심이야.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3: 아, 정말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네.
1: 호기심 만발. 네.
3: 네. 여러 공동체 안에 보면 그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관심, 배려 같지만 사실은 보면
0: 네.
3: 그걸 통해서 자기가
1: 괜찮다.
3: 상대적으로
1: 네.
3: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다 또 네. 낮다 이런 것들을 막 증명하려고
1: 맞죠.
3: 하는
1: 나는
3: 표현하려고
1: 지금.
3: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이분의 그 심정 이해가 돼요.
0: 네. 그러니까
1: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지금 괜찮아.
3: 괜찮은 네.
1: 이런 거죠.
3: 네.
0: 그리고 아니면 진짜 궁금증 때문에 막 물어보는 거.
2: 그게 제가 이제 딱 이 사연만 봤을 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를 한 건 안 보인 것 같아요, 일단.
0: 네네. 네.
2: 이 내용 안에서, 당당인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당당인님께 그래도 한 가지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이 현상에서
0: 네.
2: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느껴. 저분이
1: 네,
2: 그렇죠. 남의 불행을 좀 이렇게 너무 알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거를 자꾸 즐기려고 하는 이거는 자기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사실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
0: 그러니까
2: 정말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냥 그걸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맞아요. 꼭 자기가 알아야 돼.
2: 알아서 이 정보를 네. 가져야 되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은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해서 누구의 불행을 즐기려고 하는 것. 쓴 판단되지 않은 영역이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불편한 걸 나는 저렇게 안 하는 걸 남이 할 때 불편하거든요.
0: 네.
2: 나는 이제 그런 걸 묻는 게 혹시나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옆쪽에 상대 고통을 내가 즐기는 사람인가는 나의 판단 영역이지 그분의 판단이 그렇지는 알 수 없다.
0: 네.
2: 그래서 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럴 때 아니, 나는 불편한데 저분이 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편한 거지 내가 너무 이거를 확정하지는 말자
1: 그냥 네.
2: 그냥 좀
1: 네.
2: 불편하구나 정도로만 마음 한켠 열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네.
0: 네.
1: 유난히 그렇게 궁금해하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걱정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은
1: 그냥
0: 거지.
1: 그냥 궁금한 거예요.
0: 진짜 본인 궁금증 때문에 막 코치코치 물어보는.
1: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너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늘 그러잖아.
0: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0: 네.
1: 스님의 추천곡을 받겠습니다.
2: 아, 예. 제가 이제 이 노래를 꼭 한번은
0: 네.
2: 같이 듣고 싶었던 노래인데
1: 네.
2: 그 버터플라이라고
1: 네.
0: 네, 네.
2: 우리 영화 국가대표라는 영화에
1: 네,
2: 나왔던
1: 네. 네.
0: 러브올릭스가 부르는
2: 맞습니다. 네. 이 노래를 한번 띄워주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1: 두 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생산하세요.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네, 수요일 여성시대 오늘 끝곡으로요. 성진스님의 추천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려드리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7: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돌을 가리키며 작가 메릴린 레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네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떠올려봐. 그 암석들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있듯이 너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한 몫을 우린 든든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 중부지방의 장마가 시작됐다고 기상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후 제주는 세 번째, 남부와 중부지방은 여섯 번째로 장마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제주는 오늘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제주도 최대 80mm,

0: 40mm, 경남권 최대 40mm, 전남권은 최대 30mm가 되겠고 충청권은 5mm 미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를 위해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 확산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악의적인 유포 행위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 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 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오늘 오전 버스 탑승 정기 시위를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재개해 출근길 도심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 등 활동가 1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종로구 해와 로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기 시위에 돌입한 전장현은 내일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서울역에서 반년간 중단했던 출근길 탑승 시위도 다시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 중 나온 지역 비하 응원과 관련해서 가해 학교인 배재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는 광주제일고에 승리해 내일 순천효천고와의 2회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기 개최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해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시청에서 열린 시장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빈을 최소화한 검소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오늘 취임식 등에서 민선 9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한 척이 추가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우리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한 척이 오늘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인 이 선박은 목적지가 한국이며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최대 강수량은 제주 산지 120mm, 전라권, 경상권, 수도권은 60mm 등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있으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너는 눈이 아빠를 닮았어. 웃을 때 보조개가 엄마 판박이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부모에게서 무언가를 물려받았다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전해지는 걸까요? 또 키나 얼굴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뿐 아니라 성격이나 재능, 체질 같은 것들도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생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신비로운 유전의 세계를 쉽고 재밌게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마마무의 데칼코만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써.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써.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명체 안주현입니다.
1: 네, 생물학을 공부하셨잖아요.
2: 네.
1: 생물학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유전이에요.
2: 오.
1: 예, 네. 박사님은 부모님 중에 누굴 더 닮으셨을까요?
2: 이럴 때 가장 이제 모범적인 이상적인 답변은 이제 반반 닮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반반 닮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유전에서는.
2: 오.
1: 네, 그 부분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라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2: 알겠습니다.
1: 네, 참 유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긴 해요. 아, 닮으면 그냥 유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쓰는 유전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2: 네.
1: 과학적으로 유전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을까요?
2: 일단 유전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딱 방금 말씀해 주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이것을 이제 유전이라고 합니다.
1: 과학에서도 그게 유전이에요.
2: 맞습니다.
1: 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거네요.
2: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닮는다는 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엄마를 더 많이 닮았냐, 아빠를 많이 닮았냐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외모가 겉으로 보여지는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대부분 사실 거의 다 유전에 의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의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1: 네.
2: 표면적으로는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군요. 우리 인생에
2: 맞습니다.
1: 있어서.
2: 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전이 뭔지 어디까지가 유전의 영향인지 이런 것들을 박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오늘 얘기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2: 네.
1: 유전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DNA,
2: 네.
1: 유전자, 염색체.
2: 아.
1: 네. 요 세 가지 단어를 일단은 정리해야 그 다음 얘기가 수월해질 것 같아요.
2: 완벽합니다. 과학의 시작은 역시 용어 정리죠.
1: 그러면 DNA부터 살펴볼까요? DNA는 뭐예요?
2: DNA는 그게 곧 우리의 유전 정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1: 유전 정보.
2: 우리의 DNA는 보통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있고 보통 DNA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뭐 이중나선 구조다. 그다음에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가 젊은 나이에 구조를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2: DNA를 막연히 생각할 때 옛날에는 사람의 뭔가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물질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진 모르겠다.
1: 네.
2: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같다.
1: 네.
2: 이런 시절에 과학자들이 추론을 했어요. 도대체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뭘까 그 유전 물질의 정체가. DNA도 물론 강력한 후보였지만 DNA를 후보로 넣으면서도 좀 아리까리한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0: 구조를 봤더니 ATGC라는 네 종류의 염기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네 가지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첫 번째. 그다음에 지구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물들도 다 DNA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유전 물질이 오로지 DNA만에 의한 것이라면 이렇게 수많은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1: 일단 잠깐만요. 네. AGCT라 하는 네 종류의 염기라고 하셨는데 염기는 네. 뭐예요?
0: 염기.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또 용어를 썼네요.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덩어리 실체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긴 실로 표현을 합니다.
1: 실.
0: 네. 네. 실이 있다면 그 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작은 구조가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결합을 하고 있어서 그 실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한 단위, 그 반복적인 것들에서 한 조각을 끌어내면 그것을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하나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블럭. 돼요. 네. 그 블럭들을 이제 사람 몸에 있는 블럭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네.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같은 것끼리 분류를 해보니까 단 네 종류만 네 종류의 그룹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던
1: 그럼
0: 거예요.
1: 네 가지 모양의 블록만으로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게끔 배열을 시킨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저희가 염기라고 부릅니다.
1: 예. 네. DNA는 그렇고 네. 유전자는요? 그럼.
0: 그래서 유전자는 그 실이 길게 있는데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DNA의 그 모든 부분이 염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부분이 전부 다 막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1: 네.
0: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책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1: 책.
0: 네. 저희가 이제 책을 많이 보실 텐데 책에는 네. 수많은 글자들이 적혀 있죠.
1: 글자가 있죠.
0: 네. 글자들이 글자들 하나하나를 DNA, DNA는 염기들이라고 본다면
1: 예예.
0: 그 염기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문장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그중에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굉장히 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1: 잘 알지 못합니다.
0: 네.
1: 네. 어쨌든.
0: 그중에 명사만 골라낸 거를 이제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럼 염색체는 그 책 한 권을 염색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딱 그걸 묶어내면 우리가 염색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책 중에서도 한 권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네. 보통 뭐 도서관 아니면 뭐 책 전집 세트 이렇게 네.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1: 유전체?
0: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한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의 총합 전체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부르죠.
1: 그럼 제가 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DNA는 책 속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고
0: 맞습니다.
1: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그 책이 우리 몸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는 DNA. 그다음에 뭐 눈 모양 만드는 법 해서 문단 하나. 요 정도는 유전자.
0: 네.
1: 그다음에 어떤 그걸 다 담아 놓은 게 책.
0: 맞습니다.
1: 그리고 팔다리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거는 책들의 전집, 백과사전 전집. 요거는 유전체.
0: 맞습니다. 유전체.
1: 이렇게 그래서 DNA 유전자, 염색체, 유전체.
0: 맞습니다.
1: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군요. 제가 정리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0: 너무 좋습니다. 유전체라는 말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1: 맞아요.
0: 이게 예전에 그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배웠던 용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지도같이 펼치는 네. 네, 프로젝트가 있었죠.
0: 그때 그 게놈이라는 거를 요새 뭐 미국식 영어로 뭐 지놈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용어로 번역을 할 때 유전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게놈 프로젝트만 완성되면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기만 하면 우리는 막 질병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도는 밝혀졌는데 아직도 그거는 미지수의 영역이라면서요.
0: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와 이런 대단한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던 게 그때 100%의 지도를 그린 건 아니었고 네 일부 이제 생략됐던 하지 않았던 구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그것까지 다 완료가 돼서 다시 발표가 됐고 그다음 포스트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 속에 유전 정보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0: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모든 것이요?
0: 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것들 보통 무기질,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사실 저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구성물질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만들

0: 수 있는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피부의 성분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1: 예.
0: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1: 맞아요.
0: 거 가장
1: 거대 머리카락 단백질이란 말 들어봤어요.
0: 몸 안에서 일하는 효소들, 효소가 없으면 아무런 화학 반응도 일어날 수 없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인데 효소도 전부 다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호르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역과 관련된 주요한 단백질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1: 네.
0: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일단 DNA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단백질은 다 아까 말씀하신 AGCT라는 네 가지 블럭으로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0: 정확히는 그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가 ATGC라는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럼 그거랑은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단백질이라 하면?
0: 네. 초반에는 사실은 재미있던 부분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1: 네네.
0: 그럼 유전자라는 건 무조건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겠구나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뭐 아까 게놈 프로젝트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예를 들어 뭐 32억 개의 염기 쌍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 32억 개 후에 네.
0: 엄청 32억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대한데 그 중에서 단백질을 실제로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는 것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 아, 그 유전자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각각이 다 역할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0: 네.
1: 그러면 유전자에 담겨있지 않은 정보는 없어요?
0: 아, 유전자에 담겨있지 않은 정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1: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하거나 뭐 행동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약간 엄밀하게 구분해야 할 지점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상상이지만 제가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 네네.
0: 돈을 막 진짜 뭐 천만 원이 있어요.
1: 좀 적어요.
0: 아 그럼
1: 엄청난.
0: 제가 생각하는 큰 돈은 천만 원이었는데.
1: 네, 좋습니다.
0: 네.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쓰진 않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항상 100% 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의 어떤 조합을
1: 네,
0: 제가 가지고 있죠.
1: 예.
0: 제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세포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항상 최대치로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1: 와.
0: 어떤 유전자들은 평생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1: 네.
0: 어떤 유전자들은 평생 동안 계속 꾸준히 발현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로서 유전 정보로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항상 나에게 발현이 되고 뭐 어떤 병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쌍꺼풀이 되게 굵어요.
0: 네.
1: 엄마는 쌍꺼풀이 없어요.
0: 오.
1: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명이 나왔어요.
0: 네.
1: 한 명은 쌍꺼풀이 되게 굵어요.
0: 오.
1: 한 명은 아예 없어요. 엄마를 닮아서.
0: 네.
1: 그러면은 둘 다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와 없는 유전자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0: 아, 네.
1: 한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가 밖으로 드러나서 발현이 된 거고.
0: 네.
1: 한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
0: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1: 네.
0: 쌍꺼풀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면 눈이 뭐라고 하지? 눈꺼풀이라고 하나요?
1: 꺼풀, 예.
0: 눈꺼풀이 눈을 이제 덮었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1: 그쵸.
0: 그 경계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1: 주름?
0: 붉은 주름이잖아요.
1: 그쵸.
0: 그 주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피부 세포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신경들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우리
1: 예.
0: 눈에 보여지는 쌍꺼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없는 사람은 사실 없을 텐데 있고 없음으로 우리는 뇌로 인지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흐릿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쌍꺼풀이 없다고 생각하고
1: 예.
0: 경계가 뚜렷하고 진하게 나타나면 쌍꺼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쌍꺼풀에 있는 정도와 상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의 뇌는 있고 없음에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쌍꺼풀이 진하게 있고 아버님께 없을지라도 아이에게 그것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는 결국 쌍꺼풀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 조합이 전달이 됐을
1: 조합이,
0: 거거든요.
1: 예.
0: 네. 그러면은 쌍꺼풀을 만드는 데 관여한 그 근육 관련된 유전자, 그다음에 신경 관련 유전자, 피부 관련 유전자들 이런 것들의 총합이 결과로 보여지는 거라서
1: 예.
0: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그럼 정말 단순

0: 하게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유전 정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1: 있긴 있는데요.
0: 그 뭐예요?
1: 생각보다 드뭅니다.
0: 그거 하나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1: 있고 없고 그 학창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유전에 대해 배울 때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미맹 검사 같은 것들
0: 맛을 네. 잘 못 느끼는
1: 네. 그래서 PTC 미맹 검사라고 해서 특정 신약을 이제 혀 위에 떨어뜨렸을 때 네네. 어떤 학생은 너무 써서 괴로워하는데 아이고 어떤 학생은 전혀 이제 아무렇지 이거 그냥 액체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유전자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유전적인 어떤 결과로서
0: 그러면 아빠는 네. 되게 쓰게 느끼고 엄마는 무맛으로 느끼는 경우에 자녀가 딱 했을 때 적당히 느끼는 게 아니라 아예 네. 쓰게 느끼거나 아예 못 느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1: 네. 이게 이제 단일 형질이냐 아니면은 단일 형질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아까 그 쌍꺼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무언가의 조합으로 나타난 결과냐 이거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네. 단일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해서 OS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0: 적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유전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는 그럼 없는 거예요?
1: 유전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네. 사실 저는 이제 유전을 전공했는데 유전학사로서의 저는 이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0: 그렇구나.
1: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의 영향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그 유전 물질에 담긴 정보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전자는 살아가면서 전혀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카드 게임으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부모님께 카드를 물려받았어요. 네. 각자 사람은 항상 40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반반씩 물려받으니까 무작위로 20장, 무작위로 20장을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네. 이제 그 카드 중에 어떤 것들은 제가 살아가면서 꼭 항상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쓰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지 그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음을 제가 뭐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환경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유전과 환경까지 얘기 나왔어요?
1: 맞습니다.
0: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주현 박사와 유전자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유전자를 우리가 부모로

0: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그게 나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긴 하지만 환경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발현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투 같은 것들은 되게 저도 이제 전화 받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 목소리랑 똑같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고
1: 네.
0: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모님이랑 목소리 똑같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또 음식의 호불호도 비슷해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위험한 도전을 좀 이렇게 서슴없이 하고
1: 정말요?
0: 네. 네. 즐기기까지는 않는데
1: 네.
0: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런 성향
1: 네.
0: 이런 것들은 어쩌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은 환경에 따라서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만들어지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1: 사실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서만 혹은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만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0: 아예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없다.
1: 대부분이 둘의 어떤 조화의 결과물로 여기가 갖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목소리를 예로 들어보면
0: 네.
1: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신체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0: 성대, 근육이라든지. 성대.
1: 뭐. 맞습니다. 네. 그런 성대나 근육의 모양, 뭐 형태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근육 세포의 뭐 종류나 뭐 분량 뭐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사실은 결정이 된 거죠.
0: 네.
1: 물려받은 정보에 의해서 우리 구조가 만들어졌고 예를 들어 뭐 혀가 짧고 길고 이것도 사실은 유전에 의한 영향인 건 맞죠.
0: 네.
1: 하지만 생각해보면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말투나 그다음에 언어 습관, 자주 사용하는 뭐 언어 이런 것들은 태어난 이후에 자라는 환경, 그다음에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조정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걸음걸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1: 걸음걸이를 우리가 걸음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 구조 자체는 예를 들어 뭐 골반의 넓이 아니면 뭐 다리의 길이 아니 다리 길이가 뭐 서로 균형이 얼마나 맞는지
0: 발바닥의 이런 것들. 넓이.
1: 맞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발바닥 같이. 네, 그런 신체적인 구조는 역시 유전에 의한 건 맞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뭐 표현을 하느냐는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걸음걸이를 어쨌든 구조는 물려받았는데 부모님은 막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운동을 막 되게 좋아해서 열심히 하게 됐어요.
1: 네.
0: 어쩌다가. 그러면 이제 걸음걸이도 바뀔 수가 있는
1: 거고. 그렇죠. 걸음걸이도 영향이 있고 뭐 키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뭐 어깨도 펴질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신체 구조에 좀 그러니까 타고난 게 변하진 않지만 구조적인 변형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0: 물려받은 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환경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1: 맞습니다.
0: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 네.
0: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0: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의 지능은 엄마를 닮는다.
1: 아.
0: 운동신경은 아빠를 닮는다.
1: 네.
0: 뭐 이런 말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자들인데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뭐 유전자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막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뭐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1: 성별에 의한 차이를 구분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재미있게 잘 받아들이니까 더 네. 그런 게 자극적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요.
0: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하는 얘기니까
1: 네.
0: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저건 엄마야, 저건 아빠야, 막 이렇게 재밌긴 한 얘기긴 해요.
1: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견지는 어디까지나 랜덤 카드 뽑기다. 그래서 엄마가 가진 카드와 아빠가 가진 카드 중에서 어떤 거를 어떤 조합으로 물려받았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들도 양쪽에서 받았는데
0: 네.
1: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된지는 알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뭐 운동신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진짜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물려받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0: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1: 가장 중요한데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성별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0: 그러네요. 네.
1: 여성은 X염색체를 두 개, 그러니까 성염색체를 두 개 X로 가지고
0: 네.
1: 남성은 성염색체로 보통은 이제 XY염색체를 가지잖아요.
0: 네.
1: 남성이 가진 Y염색체는 당연히 전적으로 아빠한테 받았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Y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자들은 아버님께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은 당연히 아빠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겠죠.
0: 네.
1: 그런데 그중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뭐 일반적인 형제를 결정하는 건 잘 없고요.
0: 네.
1: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게 해주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0: 예를 들면 손가락 이렇게 4개 펼쳤을 때 그 뭐지 검지랑 네 번째 손가락 비교했을 때 뭐 남성의 호르몬이

0: 많으면 네 번째 손가락이 더
1: 저도
0: 길고
1: 그거
0: 막
1: 들어봤어요.
0: 네,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그 정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 그거는 이제 재미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0: 뭐 제가 짚는 건 다 아니고요.
2: 아, 아닙니다. 와이어부차에 있는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1차 성징 시기에 성별 결정한 이후에 생식기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를 만들 거냐 여성으로서의 생식기를 만들 거냐를 스위치를 조절해야 되는데 네.

0: 그래서 그게 켜져야지만 남성이 되고 그게 꺼지면 여성으로서 발생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때 배운 XY 염색체에 대해서는 X는 XX가 만나면 여성,
0: 네.
1: XY가 만나면 남성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성별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별 안에 있는 또 염색체의 그 유전 정보들이 또 많군요. X염색체,
0: 맞습니다.
1: Y염색체
0: 사실
1: 자체에.
0: 인간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남성의 특징을 가져라고 하고 염색체를 비교해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이제 그 특정 염색체의 차이가 있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Y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렇죠?
1: 그러면 결론만 딱 여쭤보면 지능은 엄마 닮는다.
0: 아,
1: 이거에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0: 아이. 저는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게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 두 분 모두를 닮습니다. 자식은 항상 한 사람만을 닮을 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싸움이 잦아질 것 같아요.
0: 아, 네. 모두의 네. 책임.
1: 많아진 게 아니고 좀 잦아들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창시절에 우성열성 이런
0: 네.
1: 개념을 많이 배웁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성열성이라고 아직 가르치나요?
0: 요즘도 배우기는 합니다. 네.
1: 근데 우성열성이라는 게 우월하다, 좀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잖아요. 그 한자의 뜻만 보다 보면.
0: 아, 네.
1: 네. 그래서 우성이라고 하면 더 좋고 강한 유전자. 열성이라고 하면 좀 약하고 좀 힘없는 유전자.
0: 네.
1: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0: 네.
1: 이 우성과 열성이 딱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게 마치 일상에서 쓰이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들과 결부가 되면서 용어가 그렇게 좀 오염이 됐는데요.
1: 네.
0: 사실은 유전에서 말하는 유성은 두 대립 유전자의 만남,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형질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유전자가 보통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1: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0: 네.
1: 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0: 네.
1: 있다고 했을
0: 맞습니다.
1: 때.
0: 맛을 아까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라고 했을 때 보통 T로 표현하긴 하는데 뭐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 예, 예.
0: 그럼 어떤 경우에는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1: 엄마 아빠한테 다 대문자만 받은 거예요?
0: 네.
1: 그런 경우에?
0: 그럼 양쪽에 대문자만 받았다면 대문자 T와 T가 있고 양쪽에서 다 소문자만 받았다면 소문자 T와 T가 있겠죠.
1: 그쵸.
0: 근데 어느 한쪽으로 대문자만 받고 어느 한쪽에서 소문자를 받았다면 T와 T 이걸 이제 보통 잡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즉 순종과 잡종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요.
1: 요것도 개념에서 조금 약간 어떤 이미지 가 떠올라요.
0: 아.
1: 순종은 좋은 거고 잡종은 안 좋은 거 막 이런 느낌으로.
0: 잡종입니다.
1: 네,
0: 아무튼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각각을 갖고 있을 때는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1: 네.
0: 이런 잡종의 경우에 대문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문자의 특징을 우리는 유성이라고 하고요.
1: 유성.
0: 소문자의 특징,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둘이 같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묻히고 드러나지 않은 표현형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우성과 열성이라는 용어와 자꾸 그런 오개념을 빚어내기 때문에
1: 네.
0: 일부에서는 이제 잠성과 현성이라는 즉 현성은 발현되는 특성이고
1: 숨길
0: 잠성은
1: 예,
0: 숨겨져
1: 네.
0: 있는 특성이다라고 해서
1: 네.
0: 용어를 바꾸는 어떨까 이런 제안들도 예전에 있긴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우성과 열성이라고 가르치고
0: 네,
1: 있는 거고요.
0: 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용어를 써왔고 이미 여러 군데서 통용이 되고 있어서
1: 네.
0: 사실은 그런 용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우성과 열성이 두 개가 만났다고 했을 때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만났어요.
0: 네.
1: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문자 T랑 소문자 T가 만나면 소문자 T가 숨으면서
0: 네.
1: 대문자 T, 그러니까 쓴맛을 느끼는 거, 네, 그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0: 네.
1: 발현된다고.
0: 네.
1: 그럼 중간쯤으로 발현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쓴맛을 적당히 느끼고 막 쓰다고는 안 느끼고 적당히만 느끼는 정도로 딱 중간점을 찾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0: 그런 경우가 없진 않은데
1: 오.
0: 보통은
1: 하나만 나타나는
0: 아, 예.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보통 우성 열성 하면 그러니까 열성이 더 뭐 숨겨져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더 특성으로 봤을 때 더 안 좋은
1: 네.
0: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1: 그러니까
0: 어떤 유전자 중에는 그 우성의 유전자만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치명적인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열성인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역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유전자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인 거지 무조건 우성이 좋고 열성
1: 네.
0: 유전자는 항상 나쁘다. 이제 이런 거는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
1: 그렇죠. 알겠습니다. 용어에서 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0: 네.
1: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0: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분홍색 꽃이 있고 무슨 꽃인지 기억은 안 나요.
1: 분꽃.
0: 분꽃이에요? 네. 분홍색 꽃이 있고 흰색 꽃이 있는데 네. 이게 분홍색이 우성이고 뭐 흰색 꽃이 열성이었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 아 빨간 꽃과 흰 꽃이었어요.
1: 아, 맞습니다. 네.
0: 두 개를 합하면 이게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만나면 핑크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세상에 많지는 않고 되게 특별한 경우인 거겠죠.
1: 저희가 그 부분 아마 배우실 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예전에 배우고 네. 그다음에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의 어떤 사례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후에 많은 유전 연구들이 되면서 오히려 멘델의 법칙에 딱 떨어지는 것들이 예외적일 정도로 좀 수가 적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급부상한 게 바로 환경이에요. 다시 네. 환경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대문자 T, 소문자 T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단 두 종류만 관계되는 게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의외로 더 많은 종류의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예. 그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꽃 말씀하셨지만 사람도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예시로 네. 키를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의 키도 보면 키 큰 사람과 키 큰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이제 최소 그러면 몇 센치 이상의 키가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식들을 봤을 때.
0: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중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수많은 그 마치 우리 정규분포 그래프 있는 것처럼 네. 수많은 형태가 나오고요. 그중에 이제 어떤 조합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정도로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긴 합니다.
0: 방금 이게 조합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을 때 어떤 이 조합을 생각할 때 무작위로 막 섞여서 물려받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서 규칙을 가지고 물려받아서 그게 만나도록 하는 걸까요?
1: 기본적인 규칙은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절반의 어떤 유전 물질을 물려받는다. 절반씩을 물려받는다라는 건 큰 규칙이긴 한데
0: 예.
1: 그 규칙 내에서는 랜덤하게 우리가 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아까 실로 비유를 했는데 실을 우리가 뭔가 서로 꼬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가까이 있는 유전자들은 같은 뭉치로 유전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0: 예.
1: 네.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이 길게 한 줄로 섰는데 아 여기서 이제 몇 그룹으로 나눌게라고 하면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의도치 않게 같이 딸려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세트로 같이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애들은 특히나 유전을 또 많이 강하게 나타내기도 하죠.
0: 그렇군요. 그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끼리끼리 다니기도 하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손질을 해도 독이 사라지지 않는 잡종 보고가 발견됐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유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네. 아 보고가 원래 독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손질을 하면 독을 없앨 수 있다라고
1: 네.
0: 하고.
1: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손질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할 때 제거되는 부위들이 어떤 부위인지 보면 특히 우리 내장이라고 소위 편하게 말하는 네. 보고가 독을 사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음식물을 섭취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점점 몸 안에 쌓는 거거든요. 네. 독을 모아놓는 독주머니 부위들이 몸의 곳곳에 있어서 손질할 때 그 부분을 제거하고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잡종이라고 잡종보거라고 했는데 네. 새로운 형질의 보거들이 나타나고 서로 교배를 하게 되면서 보거가 독을 저장하는 독주머니 위치가 예측하지 못한 데들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예전에 약속된 부위는 예를 들어 뭐 암 근처, 뭐 간, 뭐 이런 데들이었다면, 이번엔 피부 밑에 한번 저장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저장 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성이 변했다거나 독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거나 보고 자체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닌데 독을 저장하는 위치가 예전과는 다르게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전 방식대로 손질을 한다 했을 때 독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럼 그걸 잘못 먹었을 때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0: 혹시 그 네. 보거들이 사람들한테 자꾸 잡혀가지고 어느 부위에 독을 제거해서 먹는다더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했을 뭐 이런 가능성도
1: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학문적으로는 뭐 밝혀지는지 알 수 없긴 한데 네. 최근에 나타난 변화들 중에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독을 저장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유전자를 최근에는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 편집하는 기술이 나타났다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걸 굉장히 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유전자를 그럼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절하거나 수정하거나 이게 실제로 가능한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1: 충분히 가능한 단계가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전에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그걸 넘어서 유전자 편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0: 네.
1: 우리가 마치 뭐 워드 프로세서나

0: 뭐 한글 문서 같은 거 열어놓고 막 글을 수정하듯이 연기 서열을 늘어놓고 연기 서열의 일부분 뭔가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선할 수 있는 네. 기능들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어 있는 거죠.
1: 그래서 곡을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형진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약간 질병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뭐 잘라내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걸로 교체를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1: 그러면 또 이게 생각나요. 영화 속에서 보면 뭐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주사 한 방을 딱 맞아요. 그 몸에 모든 DNA가 찌릿찌릿 재배열이 되면서 내가 갑자기 막 그 거미 몸을 가진.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의 세포는 무수히 많잖아요.
0: 네.
1: 그 무수히 많은 세포 안에 다 DNA가 있을 거고 그걸 한꺼번에 다 조절을 하는 주사 한 방?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은 어렵죠. 어려운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방법은 그 세포들이 지금은 완성된 상태로 내 몸에 있는 거라면 네. 이 세포들도 사실은 탄생을 하고 노화를 거쳐서 결국 점점 이제 변해가잖아요. 그럼 초반에 그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엄마의 개념이 되는 모세포가 있죠. 우리가 흔히 뭐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네. 그 줄기세포 단계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 그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이후에 분화된 세포들은 그러면 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몸이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세포 하나에서부터 네. 그게 막 분열을 하면서 세포가 많아지면서 장기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0: 네.
1: 그 초기 단계에서 하면 당연히 네.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0: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아직 그 단계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1: 네.
0: 조혈모세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1: 들어보긴 했어요.
0: 우리 몸에서 혈구세포,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를 만드는 그 줄기세포거든요.
1: 네.
0: 그 단계에서는 좀 건강한 정상적인 혈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편집해보는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특정 질병을 막 미리부터 예방한다거나
0: 네.
1: 원하는 특징을 가진 생명체를 만든다거나 이게 기술적으로는 되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0: 막 좀 더 진짜 과감하게 더 나아간다면 가능할 수는 있죠.
1: 네.
0: 네.
1: 그러나
0: 네.
1: 윤리적 문제는
0: 윤리적 문제도 있고
1: 될
0: 생각보다는 그리고 생명체들이 특히 사람으로 올수록 점점 더 너무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1: 네.
0: 그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컨트롤하는 진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생명체마다 유전되는 방식은 비슷한 건가요?
0: 완전히 동일합니다.
1: 동일해요?
0: 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DNA, 그 ATGC라는 염기를 이용해서
1: 네.
0: 거기에 담긴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 그 AGCT 4개의 블럭,
0: 네.
1: 그걸로 다 DNA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모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고양이랑 뭐 호랑이랑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에서 하나의 생물에서부터 분화됐고
0: 네.
1: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쭉 끝까지 가서 하나로 모이면 하나의 세포를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다라는 결론에
0: 네.
1: 이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을 네. 생물에서는 진화적으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1: 그걸 세포적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DNA가 4개로만 구성된 게 다 똑같고 유전 방식이 네. 다 똑같다 그러면 모든 생물마다.
0: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각자 다른 핸드폰을 쓰고 각자 다른 기종을 쓰더라도 어쨌든 그 전체의 운영체제랄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 시스템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1: 작동하는 그 뒷단에서의
0: 하는...
1: 전기를 주고받는 방식
0: 네,
1: 같은
0: 맞습니다.
1: 것들.
0: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뭐 사용하는 언어도 같고 시스템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태초에는 하나의 어떤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점차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해 온 게 아닐까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0: 아, 네.
1: 유전이랑 환경 중에 무엇이 더 힘이 셀까요?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0: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1: 네.
0: 힘이 둘의 영향은 강력하긴 한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유전이 갖는 한계점과 환경이 갖는 한계점은 분명하긴 합니다.
1: 둘 다 한계점.
0: 환경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1: 네.
0: 물려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정해져 있고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게 결국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전이 되게 결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있다고 다 사용하진 않고 가능성이 있다 거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지는 환경의 조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물려받은 게 있어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의미로 들려서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드릴 말씀 많았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1: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춤만.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애는 아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기성장애는 아이클 타임. 키
1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3: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안주현 박사와 함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 넓어졌을까요?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과학적 시선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저희는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임창정의 날 닮은 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2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지방세 신고 납부와 증명서 발급 등 지방세 업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위택스와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와 재증명 발급은 이용할 수 없고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지난달 26일부터 내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모레인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후 제주는 세 번째, 남부와 중부지방은 여섯 번째로 장마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제주는 오늘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0: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제주도 최대 80mm, 경남권 최대 40mm, 전남권 최대 30mm가 되겠고 충청권은 5mm 미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60mm, 5,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올해 6월 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 1000억 돌파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은 전 세계 네 번째입니다. 특히 6월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고정 가격이 상승하면서 200%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한 척이 추가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우리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한 척이 오늘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인 이 선박은 목적지가 한국이며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오전 버스 탑승 정기 시위를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재개해 출근길 도심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 등 활동가 1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종로구 해와로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기 시위에 돌입한 전장현은 내일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서울역에서 반년간 중단했던 출근길 탑승 시위도 다시 시작합니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할 뜻을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방문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광주제일고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이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굳이 두 번 할 필요나 필요성을 발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내륙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40mm, 부산과 울산, 경남 5에서 30mm, 광주와 전남은 5에서 20mm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4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 1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일째 수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자, 주 중반 주식도 환율도 유가도 그리고 물가도 한 주의 중반을 달려가고 있죠.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계속 내리고 또 어떤 건 혼자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업앤다운 만큼 여러분들의 속이 뒤집히고 혼란스러운 업사이드다운 이런 많은 분들의 심경을 담아서 다이아나 로스의 업사이드다운을 시작하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선곡위원이신 김윤하 음악평론가의 추천이기도 합니다. 자, 손석희 12시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물론 이건 수도권 기준입니다. 95.9MHz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 손석희 12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의견은 샤프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도 물론 있고요. 단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도 있네요. 저희 프로그램의 전반 혹은 개별 코너에 대해서 귀한 의견을 주신 분들 가운데 매일 10분께 작은 선물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미니로 보내주실 분들은 정확한 연락처로 개인정보를 좀 업데이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2: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与世界接轨.
3: Conectarse con el mundo.
4: 世界とつながる.
5: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6: Connect with the world.
7: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8: 예, 방금 스튜디오에는 이문세 씨가 들러서 갔습니다. 좀 전에 프로그램 끝내고 들리신 모양입니다. 라디오는 뭐 이런 훈훈함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좋습니다. 언젠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이제 시작을 하죠. 오늘 지구촌 A면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게 전쟁이 끝난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의 여파가 미국 사회 곳곳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정치권은 이미 이제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죠. 이 중간선거는 뭐 트럼프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뉴욕시장 맘단위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난지 안 끝난지 헷갈리고 있는 전쟁, 그리고 맘단위, 이것이 중간선거의 판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미국 정치 전문가와 그 답을 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을 분석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하면서 최근에는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예, 이런 이름의 뉴스레터를 만드는 분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편지를 읽고 계실 것 같은데, 송인근 편집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송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8: 예,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의 편집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프린스턴인가요?
9: 제 아내인 그 유혜영 교수가 프린스턴 대학교 이제 정치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그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에서 살고 있고요.
8: 예.
9: 그리고 그 뉴스레터 이름은 그 헤더 콕스 리처드슨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또 발행하는, 같은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그 뉴스레터 이름이 Letters from an American이라는 뉴스레터인데,
8: 예,
9: 제가 그 뉴스레터의 팬이라서 그냥 따라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8: 예,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린스턴이 아니시라면서요?
9: 아, 네, 미국 대학교는 이제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그다음에
8: 예,
9: 학기 중에는 못하는 이런 학회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있는데, 지금 아내가 그 유럽에서 학회가 있어서 안에 그 학회 일정을 따라서 지금은 이탈리아 그 사르디니아 섬에 있는 알게로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8: 예.
9: 이번 주는 그렇고 이제 예, 다음 주부터 8월 중순까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을 예정입니다.
8: 예. 여기 나오시는 분들마다 기를 죽이시는지 아무튼 일면 부럽습니다. 그 미국하고 이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만 싸우자고 한 것 같긴 한데, 또 양해각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9: 네, 뭐 사실 그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뭐 이게 휴전 자체보다도 60일 동안은 일단 싸우지 말자라고만
8: 네,
9: 해놓고 그 다음에 그 60일 안에 구속력 있는 뭐 어떤 휴전에 필요한, 이걸 평화를 좀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속력 있는 조처를 만들 수 있느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잖아요. 그런데
8: 예,
9: 벌써 그 60일에 뭐 거의 4분의 1이 흘렀지만,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협

0: 협상의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뭐 어떠한 평화 협상에도 뭐큰 관심이 없다. 그거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 버릴 거다. 뭐 이런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계속해서 레바논 일대에서 뭐 군사작전을 펴면서 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면 뭐 지금 이란 쪽에서도 우리는 이미 전쟁할 준비 다돼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걸 오늘 그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다시 벌어질 것
0: 맞습니다.
1: 같습니까?
0: 지금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이러한 긴장이나 뭐 충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60일이라는 시간은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1: 그러게요.
0: 거니까 협상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1: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뭐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깎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평가들이 오갑니까? 짤막하게 좀 들여다보자면.
0: 네, 특히 미국인들이 느끼는 이번 전쟁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전쟁이 이 forever war, 그러니까 뭐 이른바 영원한 전쟁의 뭐 이런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니냐, 출구 없는 전쟁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미국인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인데요. 뭐 말씀드렸지만 뭐 협상에 뭐 돌파구가 갑자기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협상이 나서 뭐좀 평화가 정착이 되더라도 이란과 뭐그 주변의 정세, 질서가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던 2월 28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고요. 뭐 유가가 그럴 것이고,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뭐 통제권도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중 하나가 항상 뭐 21세기 들어 미국이 한 최악의 협상이다라고 비난해왔던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그 이란 핵 협상, 그거보다 좀더 나은 협상안을, 협정안을 뭐 자기가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사실 지금 트럼프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물가 문제라면서요, 고물가. 왜 이것을 특별히 무서워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한테 물가가 어느 정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걸 본다면요.
0: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는 11월 3일에 이제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전쟁의 여파를 특히 물가 아니면은 유가, 기름값 이런 물가가 인상한 데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책임을 여당 정부 여당에게 물으려 한다면은 공화당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는 큰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중간선거는 원래 이제 중간선거 때는 정권 심판, 뭐 여당 심판, 이런 정서가 작용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뭐 장바구니 물가나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 넣을 때마다 느끼는 그런 좌절이나 분노가 여당을 향한다면은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 살면은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피부로 뭐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는 이제 뉴저지에만 해도 전쟁 전에는 갤런당 2.9달러였거든요, 휘발유가. 이거를 이제 단위가 다르니까 좀 환산을 해보면은 리터당 1,180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3월 어느 날 진짜 갑자기 3.9달러로 올랐습니다. 2.9달러였던 것이. 그러니까 리터당 환산을 하면 이제 1,590원, 1,600원 뭐이 정도가 돼서 깜짝 놀랐던
1: 그
0: 기억이
1: 리터당으로
0: 나는데
1: 치면 한 400원 오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리터당.
1: 엄청나네요.
0: 그 뉴저지는 상대적으로 그 기름값이 싼 편인데 제가 그때 3월 달에 캘리포니아도 갔었는데 그때는 갤런당 막 6달러 이런 주유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린스턴에서 뭐 운전을 많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이 뭐 여전히 트럭 운전사나 뭐 이런 물류 수송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기름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그래서 당장 뭐 끼니를 줄여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1: 예.
0: 이게 공화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0: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또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도 많잖아요.
0: 많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3월에 그 들었던 제가 재밌게 들었던 그 팟캐스트 그 중 하나가 그 예. 뉴욕타임스 팟캐스트에서 조지아주에 있는 한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정치적인 성향, 뭐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예. 살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 그것이 이제 곧바로 중간 선거로 이제 연결될 경우에 예,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중반 이후를 거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이번에 중간 선거잖아요. 어느 정도 바꾸고
0: 맞습니다.
1: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를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중간 선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4의 배수가 되는 해에는 대선이 있고 4의 배수는 아닌 올해 같은 이제 짝수 해에 치르는 선거를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하는데
1: 예.
0: 미국이 아시다시피 상원, 하원, 양원제잖아요. 근데 상원은 50개 주에서 두 명씩 의원을 보내기 때문에 총 100석이 있고
1: 예.
0: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435석, 435석이 있는데 하원 의석 전체와 그다음에 상원 의석 가운데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이번
1: 예.
0: 중간 선거에서. 그래서 현재는 공화당이 백악관, 그러니까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의회도 상원,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1: 예.
0: 여기서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다수당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받게 되는 견제의 수준이
1: 예.
0: 훨씬 더 이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근데 지금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뉴욕시장 맘다니 굉장히 강경한 좌파 정치인이잖아요. 그 뉴욕시장이 됐을 때부터
0: 네.
1: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이번에 그 맘다니가 지원한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모두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사건입니까?
0: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대단한 이변이었다고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뉴욕주 경선이 이제 주별로 날짜를 정해서 경선을 치르는데 뉴욕주 경선이 이제 7월이 됐으니까 지난달 23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하원 당내 경선에서 맘다니 시장이 콕 집은 이제 정치 신인 3명의 인지도가 뭐 거의 많지 않은 정치 신인 3명이 맘다니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의제를 앞세워서
1: 예.
0: 현역 의원이나 32년간 뭐 지역구를 지키다 은퇴하는 거물 현역 의원이 나는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목한 정치인을 꺾고
1: 예.
0: 민주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뉴욕시는 대표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하원 의석은 떼어놓은 당상관 자리다라고
1: 예.
0: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원 의원을 뽑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현역 의원이 뭐 다른 뭐 큰 스캔들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1: 예.
0: 여기서 맘다니 시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신인들을
1: 예.
0: 어떻게 보면 낯선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서 당선시켜서 이제 세 명을 연방 하원으로
1: 예.
0: 보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1: 예,
0: 같습니다.
1: 다만 맘다니의 영향력이 그러면 뉴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죠.
0: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뉴욕시는 특히 뉴욕시, 뉴욕주도 아니고 뉴욕시는
1: 예.
0: 벨웨더가 아니라 이제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벨웨더가 뭐냐면은 저희가 뭐 이제 유럽에서 뭐 산에 가보면은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인 그 양에다가 달아놓는 그 종 소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선거에서는 벨웨더라고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판도를 가늠할
1: 예.
0: 수 있는 뭐 그런 주, 그런 지역구를
1: 근데
0: 말하는데
1: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다.
0: 뉴욕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0: 뉴욕시의 선거 결과가 전국적으로 재현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1: 예.
0: 그래서 실은 맘다니가 이제 세 명의 정치 신인을 후보로 만든 게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1: 예.
0: 자신을 뽑아준 이미 6개월 전에 불과 6개월 전에 자신을 뽑아준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많은 그런 뉴욕시에서 이거를 철저히 계산을 해서
1: 예.
0: 일으킨 이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건 경선이거든요. 당내
1: 예.
0: 경선. 이건 또 본선과 다릅니다. 본선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관여층이 참여를 해서 이념적인 색깔이 좀 더 선명한 후보를 후보를 좀 밀어주는 경향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1: 알겠습니다.
0: 본선에서는 반대로 그만큼 이제 중도 유권자한테 이제 어필하는
1: 예, 네, 좀 제한적일 후보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나눈 얘기는 금요일에 마저 좀 연결해서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근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예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곡은 헌트릭스의 골든을 골랐는데 K-POP 데먼 헌스터스하고 2025년을 대표하는 곡이죠. 아마도 그 맘다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에 이용됐던 곡이죠. 듣고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5: 시 주석은 투키리 데스의 함정을 언급했다.
6: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7: 국제 뉴스 그리고 음악. MBC 라디오 95.9MHz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8: 예, 앞서서 사이드 A에서는 진구촌 사이드 A에서는 전쟁과 맘단이를 키워드로 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사이드 B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헷갈렸네요. 사이드 B는 4부에 있고 한 걸음 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이 있다면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과 충돌한다는 소식 뭐 내내 들어왔습니다.

0: 근데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의장이 이제 바뀌었죠. 이걸 계기로 해서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항로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경로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신 분 특별한 분이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1타 강사로 불리는 전문가십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예, 제가 다른 화면에선 많이 뵀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예, 이렇게 만나 뵈니까 좋습니다.
1: 아, 저도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0: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예, 예,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요즘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아서.
1: 네네.
0: 예. 그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하여간 우리 포함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합니다. 그만큼 뭐 당연히 중요한 거죠.
1: 네네,
0: 연준의
1: 그렇습니다.
0: 입장은.
1: 네. 이게 이제 연준을 우리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이제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물경제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금융경제의 관점인데요.
0: 예.
1: 실물경제를 보시면 시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어느 시장이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세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쟁여놓고 싶지 빚을 내서 사고 싶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럼 다들 팔려고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경제에선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1: 전 세계에서 지금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 하나입니다.
0: 예.
1: 그럼 당연히 전 세계의 수요가 미국이잖아요. 다들 미국의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번 돈에서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이게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0: 예, 예.
1: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0: 예.
1: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니까 미국에 그런 물건을 팔려는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다들 힘들어하죠.
0: 그렇죠.
1: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0: 예, 예.
1: 미국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봐야 되는 이유고요.
0: 예.
1: 두 번째 이제 금융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실물 경제보다 금융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0: 예, 예.
1: 금융 시장에서는 결국엔 투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돈을 빌릴 때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0: 예.
1: 그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0: 맞기지.
1: 뒤에 더 그렇죠. 예. 뒤에서 더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미 투자했던 사람 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예.
1: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본 시장이라든지 투자 시장에서도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될 게 결국에는 실물 경제의 관점, 그다음에 자본 시장이 커졌다는 관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중요해진 이유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시작하자마자 폭풍처럼 그러나 아. 귀에 쏙쏙 들어오게
1: 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 예.
0: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과 충돌한다는 소식은 뭐 지난 1년 이상 들어왔습니다.
1: 네.
0: 이번에 의장이 바뀐 다음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사이가.
1: 네네.
0: 왜 그렇게 금리 조정하는 것이랑 연준은 금리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왜 그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1: 이게 연준이 바라보는 그 목표하고요. 정부가 바라보는 목표가 다른데
0: 예.
1: 정부는 성장을 좋아하고요.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어합니다.
0: 예.
1: 이 둘이 좀 차이가 나는데
0: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같은
1: 네, 그렇습니다. 예. 물가 안정이 연준한테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0: 예.
1: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3%가 넘어 있습니다.
0: 아, 이미.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금리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케이. 이게 3%가 넘었으니까 물가 잡아야지. 금리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한번 내막을 보자.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막을
0: 예.
1: 보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은 관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전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0: 그런데
1: 예, 예. 관세라는 걸 잠깐 생각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이거죠.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올해 대비 내년을 보는 거잖아요.
0: 예.
1: 작년 대비 올해는 작년에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올해 관세가 오른 만큼 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관세를 매년 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면 사실상 올해 대비 내년의 물가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면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인 거다. 이게 1번이고
0: 예.
1: 두 번째는 전쟁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지만 전쟁 끝나면 유가 내려오지 않냐? 연준에서 금리 올린다고 전쟁이 끝나냐 이제 이거죠.
0: 예.
1: 그래서 관세라든지 그 전쟁 같은 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의 효과이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 가지고 조절할 필요가 없다.
0: 예.
1: 그래서 나서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연준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맞는데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

겁니다. 21년도 3월 달에 그때 당시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때 돈을 워낙에 많이 뿌렸고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가 연준이 목표라는 2%를 넘어서요. 21년 3월 달에. 근데 이 2%를 넘어선 지 벌써 5년 3개월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2%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이건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이어진다.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고요.
1: 예.
0: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니다. AI 혁명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이 예.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겁니다.
1: 예. 왜 그렇게 트럼프는 금리에 집착하면서 내리려고 할까요?
0: 이게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네. 성장을 바라봅니다. 성장의 숫자가 잘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1: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선거가 네. 남아있으니까.
0: 이게 저도 참 느끼는 게 예. 물가하고 성장이 있잖아요. 과거에 8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때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이를 악물고 그때 볼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금리를 크게 끌어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았는데
1: 예.
0: 이때 물가를 잡은 가장 큰 원천은 금리를 끌어올려서 성장을 박살냈습니다. 그럼 수요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았거든요. 10년간 이어졌던 석유파동을. 그런데 볼커에 대한 살해 위협 생기고 인기가 되게 없었죠.
1: 예.
0: 대중하고 정부는 성장을 좋아하고요.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갈등 관계가 기조에 남아있으니까 결국 미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 이번에 왜 저 중앙은행 대표하는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0: 네네.
1: 트럼프가 그 고른 인물입니다. 케빈 워시는.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예. 그런 인물 즉 그 트럼프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케빈 워시의 입장은.
0: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속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1: 예.
0: 참고로 이제 트럼프는 케빈 워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인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케빈 워시가 첫 번째 FOMC라고 해서 이 금리 인상하는 회의가 있어요.
1: 예.
0: 그거를 6월 달 중순에 했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그 예고를 하게 되거든요.
1: 예, 예.
0: 그걸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1: 엄청 크게 예, 뉴스가
0: 그렇죠.
1: 됐죠.
0: 그럼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한테 이제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1: 예.
0: 저는 총론에서는 이 트럼프하고 얼라인은 맞춰가는데 강론이라든지 전술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번에 사실은 이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 금리를 어떻게 할 겁니다.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을 찍는 거거든요.
1: 점도표.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금리를 잘하면 한두 번 정도 올릴 것 같아요라고 시그널을 시장에다 알려주는 거죠.
1: 예, 예.
0: 이걸 딱 알려주니까 시장에서는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긴장을 했거든요.
1: 그런데
0: 예. 신기한 게 보통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하면은 한 1, 2년 정도는 꾸준하게 인상을 하거든요.
1: 예.
0: 내리면은 인하를 하면 1, 2년 정도 꾸준하게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번에는 참 신기한 게 올해는 금리를 두 번 올리는데 대신에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아.
0: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1: 예.
0: 일시적인 물가 상승 있죠. 요거를 케빈 워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0: 예.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할 때 금리를 한두 번 정도 간단하게 올려서 잡아주면
1: 예.
0: 물가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그 이후에는 물가를 낮춰 금리를 낮춰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죠.
1: 예.
0: 그래서 케빈 워시가 총론에서는 트럼프의 의중을 맞춰주는 것 같은데 강론에서 전술에서는요.
1: 예.
0: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트럼프는 전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케빈 워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1: 아.
0: 예, 이런 그림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1: 예, 예.
0: 네.
1: 그건 좀 이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실제로 또 금리를 뭐 한두 번 올려서 그게 상황이 잡힐지.
0: 네네.
1: 그것도 그때 가봐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이게 이제 물가를 올해 바라볼 때 결국에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전쟁의 영향이 있었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유가가 내려오면 괜찮아지느냐. 유가가 올라간다면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유가라는 거는 많은 공산품에 영향을 주잖아요.
1: 관련된 게 많죠.
0: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되고
1: 그러니까요.
0: 합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어떻게 물가를 자극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1번이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혁명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다 보면은요 원자재를 사들이는 것도 있고요 반도체를 사들이는 것들도 있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채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도 생깁니다.
1: 예.
0: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냐.
1: 예.
0: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제 전망보다도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1: 예.
0: 연내에는 한 번 이상 금리를 올릴 확률을 현재를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 인상할 확률은 40%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일단은 그걸 가이드로 본 다음에 향후 움직임을 좀 더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1: 알겠습니다.
0: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친절했던 그 미국 중앙은행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0: 네.
1: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0: 이게 친절했다는 말씀 뭐냐면
1: 예.
0: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앞서서 연준이 우리는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0: 앞에 가이드를 주는 게 있습니다.
1: 운을 띄워줬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금융위기 때 이후에 등장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전에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1: 2008년.
0: 예, 그 이전에는 예. 전혀 친절하지 않았는데 예. 친절해진 이유가 금융위기 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너무 크게 얻어맞은 다음에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돈을 퍼붓는데도 금융시장이 회복이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회복돼봤자 뭐하냐. 회복되자마자 금리 올려서 다 흔들어 놓을 거잖아. 이제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준이 나서서 그때부터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 거죠.
1: 아.
0: 가이드를 준 겁니다. 한동안 금리 안 올릴게.
1: 예.
0: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2.5%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숫자로 가이드를 줬습니다.
1: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물가가
0: 그렇죠.
1: 몇 퍼센트 되냐만 열심히 쳐다보면 됐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잘해줄게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숫자로 좋아질 때까지 잘해줄게요. 이게 딱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이런 식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걸 여태까지 친절한 연준이다 이랬는데
1: 예.
0: 케빈어 씨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일종의 정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가이드를 주는 순간 금융시장이 이 가이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연준이 시장을 조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케빈어 씨가 생각하는 건 시장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1: 아.
0: 거기서 너무 과열이 되면 연준이 나서주거나 너무 침체가 되면 또 연준이 나서주고 이렇게 조절하는 조절자의 역할을 해야지.
1: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0: 그렇죠.
1: 개입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건
0: 네,
1: 아니다.
0: 그렇죠. 시장을
1: 예.
0: 오히려 더 흔들어 놓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연준이 거기서 조금씩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를
1: 예.
0: 이제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1: 아.
0: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거죠. 없던 게 생겨났는데 이제 생겼던 게 있던 게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1: 그러게요.
0: 이거는 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1: 예.
0: 그게 사라지게 되니까 이러면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니야?
1: 그럼 이제 불확실성이 예. 커지는
0: 그렇죠.
1: 거죠.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이 그걸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0: 네네.
1: 우리 입장 그러니까 우리 걸로 돌아오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네요.
0: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됩니다.
1: 예.
0: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물가 정도를 보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라는 것도 보거든요.
1: 예.
0: 사실 가계부채라고 쓰고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환율을 봅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1: 예.
0: 그럼 환율이 올라간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한은 총재 코멘트는 뭐냐면 이제 신임 한은 총재 코멘트는
1: 예.
0: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원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금리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예.
0: 참고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거든요.
1: 예.
0: 근데 지난 3년 4년 동안은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아 낮습니다. 미국 금리가 3.5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2.5예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의 매력이 원화를 보유했었을 때의 매력보다 높거든요.
1: 예.
0: 그럼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으니까 환율이 끌려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게 환율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러면은 고환율을 잡으려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조금은 좁혀줘야겠죠.
1: 예.
0: 우리나라가 금리를 끌어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미국은 3.5고 우리가 2.5인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금리 차가 좁아지니까
1: 예.
0: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도 올리면 이거 결국 우리가 올렸는데 미국이 올려버리면 예. 우리가 아 이렇게
1: 그러게.
0: 되는 거죠. 그만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다는 말씀
1: 예.
0: 주셨는데 위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를 알 수가 없으면
1: 아.
0: 이쪽에서도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1: 예.
0: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통화정책에서도 굉장히 좀 룸이 줄어드는
1: 예.
0: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1: 예.
0: 네.
1: 사실 금리는 뭐 주식시장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
0: 네, 그렇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연준은 금년 내로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까?
0: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그 후속 효과
1: 예.
0: 그거하고 그다음에 AI 혁명의 효과 요 두 가지하고
1: 예.
0: 마지막으로 참 모순적일 수는 있지만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 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사실은 그 이런 게 있어요. 급여를 받잖아요.
1: 예.
0: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사람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소비를 하기 힘들어요.
1: 예.
0: 왜냐하면 월급은 다음 달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 수익은 다음 달에는 그만큼 벌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이건 함부로 쓰질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소득이라는 건 급여 소득이라는 건 하나의 항상 소득이에요.
1: 예.
0: 근데 주식 투자 수익이 10년, 15년 동안 계속 올라가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투자 수익이 항상 소득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 대화하다 보면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거야.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돼 있어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은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게 되죠. 사실은 금융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되게 큽니다.
1: 예, 예.
0: 그럼

0: 소비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뜨겁거나 결국에는 물가의 영향이 후광효과가 오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연준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조정할 확률이 높고요.
1: 예.
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확률, 1회 이상은 인상할 확률을 83% 정도로 보고
1: 꽤
0: 있습니다.
1: 꽤 높다고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럼 우리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0: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렇게
1: 예, 예.
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성장하고 물가하고 가계부채 부동산하고 환율을 말씀드렸죠.
1: 예.
0: 이거 하나씩 뒤로부터 가보면 환율이 지금 1,550원을 넘어섰어요.
1: 예, 예.
0: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미국과의 금리차를 좁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면 물론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 좀 높은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걸 바라봐도 금리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세 번째는 물가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억제는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목표가 2%인데
1: 예.
0: 이걸 꽤 많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인데 우리나라 올해 연내 성장률이 작년이 1%였거든요. 올해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물가, 부동산, 환율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금리 인상을 가리키는 일종의 정배열이 돼 있죠.
1: 예.
0: 그러면 사실상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실제로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명확하게 그냥 얘기를 해 주시는군요.
0: 아, 예. 정신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 물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아, 네네.
1: 예. 오늘 그 오건영 단장과 얘기하면서
0: 네네.
1: 기가 다 빨린 느낌입니다.
0: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1: 아니, 좋은 뜻으로 예. 말씀드린 겁니다.
0: 네.
1: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약속해 주실 거죠?
0: 알겠습니다. 네. 네.
1: 고맙습니다.
0: 네.
1: 예.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미국 중앙은행과 금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자, 2부 마지막 곡은 존 메이어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라는 곡을 골랐는데 사실 뭐 연준이니 금리니 그래서 좀 머리를 좀 식히려고 이 곡을 골랐는데 제목을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힘은 없지만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죠. 존 메이어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첫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미롭긴 합니다. 김학선 선곡위원회 추천곡이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in me
4: 예, 많은 분들이 미니나 유튜브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명화 씨, 송인근 편집장님 리포트 편안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3290 쓰시는 분 어렵디 어려운 금리와 경제 귀에 쏙쏙 박히는 눈높이 풀이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건영 단장님 덕분이겠죠 그러나 유튜브에 피터 씨께서는 오건영 단장님은 아마 바빠서 고정 못하실 거리요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잘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잘 듣고 계시다고요 2321 쓰신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사실 좀 늘상 어렵네요 들어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자꾸 들어보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유튜브로 김현주씨 TV로 유튜브를 연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잘 듣고 잘 보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에 장마비가 온다고 주셨습니다 4527 문자 쓰시는 분께서 안전운전 하시라고 했는데 광주도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고 유튜브에 제이순 순이 파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LP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음반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따 4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집에서 그림 그리며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첫 방송부터 잘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흥미로운 주제 고품격 음악 선곡 들으면서 기분 좋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곡위원들이 무척 좋아하실 것 같네요. 순식간에 하루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의 그 LP 자랑을 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유튜브 보라도 켜놓고 계시다고 했는데 LP 자랑하려고 유튜브에는 화면으로도 LP 돌아가는 거를 띄워드리고 있죠. 그거 정영선 프로듀서의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못 냈는데 사실 LP 코너를 따로 만들자는 것도 정영선 프로듀서가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오늘도 물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물운전 하시는 7227 쓰시는 분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바쁜 저에게 작금의 세계 동향들은 관심 밖의 일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배우다 보면 또

0: 알게 되고 그러는 게 세상사니까요. 자, 이제 4부인가요? 3부에서 3부군요. 3부에서는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모시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한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강진으로 인한 건물 파괴 규모가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수십 배 많은 5만 8천여 채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유럽 우주국의 센티널1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약 5만 8,870 채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건물 855채가 피해를 받고 이 중 189채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밝힌 공식 집계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비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난 채널을 운영하는 김소은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해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빈을 최소화한 검소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취임식 등에서 민선 9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이 인권위 게시판에 보직 반납 요청글을 올리며 안청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직원조회 행사에서 최근 게시판에 위원회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인 저부터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진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 인사와 각종 사업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위법이 있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차별론을 들어 반도체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1990년대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 간 갈등과 지역 소외론이 전국적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좇아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다면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개 지방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법원 약식 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이주 노동자가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재차 기각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내륙 중심으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40mm, 부산과 울산, 경남 5에서 30mm, 광주와 전남 5에서 20mm입니다. 소나기는 수도권 최고 60mm가 내리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3: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는 늘 손석희 질문들 해서 초대 손님을 모시죠. 오늘 손님은 발레리나 김주원 예술감독입니다. 어제그제 성시경 씨가 나와주셨고 발레리나 김주원 예술감독은 오늘과 내일 이렇게 또 출연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대 위의 발레리나 김주원, 내일은 무대 밑에 발레리나 김주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0: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발레는 우아한 예술이죠. 무용수는 중력을 거슬러서 가볍게 날아오르고 관객은 그 아름다운 순간만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도약 뒤에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반복이 숨어 있겠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질문들, 오늘 이제 두 번째 손님입니다. 발레를 시작한 지 40년, 프로로 데뷔한 지 30년. 대한민국 대표 발레리나.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레 축제 예술 감독인 김주원 감독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라디오로 오신 예. 거.
0: 고맙습니다. 네. 예. 이틀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그 대한민국 발레 축제 예술 감독은 대한민국 발레 축제 얼마 전에 끝났죠?
1: 네, 대한민국 발레 축제가 올해로 16년째였는데요. 예. 저는 작년부터 이제 예술 감독을 맡아서 올해 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축제는 얼마 전에 끝났을 때.
1: 네, 네. 지난주에 예. 끝났어요.
0: 부산에서 저 오페라 하우스 발레단을 이끌고 계시지
1: 네,
0: 않나요?
1: 네. 부산 오페라 하우스 발레단의 시즌 발레단에 있어서요. 예. 저희가 1년 내내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작품을 올릴 때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거기서도 이제 직책은 예술 감독.
1: 네, 네. 예술 감독 예.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단장이라고는 안 하나요? 발레계에서는?
1: 예를 들어 이게 재단 법인화가 된 거면 그 단의 단장까지 함께 해야 하는 건데 예. 저희는 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단장님은 따로 시에 계시고
0: 아, 그렇군요.
1: 저는 예술 감독입니다.
0: 예. 아, 이렇게 그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예전에 제가 그 손석희 시선 집중할 때
1: 네.
0: 2012년인가 네. 13년인가 뭐 그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네요.
1: 네, 기억나요. 저 그때 선생님 엄청 팬으로 스튜디오에 왔는데
0: 예.
1: 이런 얘기 해도 되나?
0: 뭐 하시죠.
1: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선생님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예. 강력한 언어를 쓰고 계셨어요.
0: 제가요?
1: 누군가에게.
0: 아, 그래요?
1: 욕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 손석희도 사람이구나.
0: 예. 아, 괜히 말 시켜가지고. 옛날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잊어버리시죠.
1: 예. 예.
0: 그 발레와 함께한 시간이 40년.
1: 네, 벌써.
0: 예. 그럼 몇 살 때부터 하셨나요?
1: 또 제 나이를 얘기해야 되나요, 선생님?
0: 아니,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1: 같아서. 제가 10살 때.
0: 아, 그래요?
1: 네. 만으로 11살, 10살에 시작했어요.
0: 그래서 40년을 했다고 하는 건가요?
1: 네, 저 50이에요, 선생님.
0: 예. 그때 40 가까웠다고 아무튼 얘기를. 아니 뭐 나이가 뭐가 네. 중요하겠습니까?
1: 네.
0: 김주원 감독이 드신 만큼 그 사이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1: 아 근데 네. 선생님은 영원히 그냥 멋있으세요.
0: 아 이러려고 모신 건 아닙니다만은 들을수록 좋긴 좋군요.
1: 네.

0: 지난 40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1: 와, 저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40년 동안.
0: 예.
1: 저의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던 시간.
0: 아.
1: 발레를 통해서.
0: 예.
1: 여기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
0: 예.
1: 네.
0: 어떻던가요? 마주하셨더니.
1: 싫을 때도 많았고요.
0: 예.
1: 저의 가장 흉측하고 꼬인 모습도 봐야 되는 게 춤이다 보니까.
0: 예.
1: 네. 그래서 행복할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0: 예.
1: 뭐 그랬던 것 같아요.
0: 누구나 다 그렇죠.
1: 네.
0: 따지고 보면.
1: 네.
0: 예. 그 이력을 잠깐 그 우리 제작진이 추려봤습니다.
1: 네.
0: 뭐 빼놓기가 아까워서 추리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하던데. 우선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학교 우등으로 졸업. 1등이었나요? 그러니까.
1: 우등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예, 그럼 네. 명칭이 이렇게 우등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1: 그러니까 다 만점으로 끝난 그 실기 시험을 볼 때 저희는 예. 점수가 매겨지니까.
0: 그 다 만점이었어요?
1: 네.
0: 야, 그러면 진짜 우등이군요. 1998년에 국립발레단에 수석 무용수로 입단해서 15년 동안 뭐 다 하셨습니다.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뭐 지젤.
1: 네.
0: 대부분의 레퍼토리를 다 섭렵을 하셨고 2012년에 퇴단을 하셨습니다.
1: 네.
0: 왜 퇴단하셨습니까?
1: 그때는 제가 15년 동안 제 앞에 수식어가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였는데요.
0: 예.
1: 그쯤 되니까 가장 좋은 컨디션인 상태로 그냥 김주원으로 활동해보고 싶었어요.
0: 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프리랜서로 하는 거군요. 네, 쉽게 얘기하면.
1: 좀 더 발레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좀 공부해보고 예.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장르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건 나중에 얘기 잠깐 네네. 나누도록 하죠. 2006년에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드라당스에서 이거 불어 맞아요?
1: 네.
0: 예.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세계 최정상이라고 하더군요.
1: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0: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발레계의 간판 무용수시니까. 모시기에 앞서가지고 그 여러 인터뷰를 이렇게 쭉 봤는데 명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겸손하다라는 평가가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김주원 감독 입으로 본인 자랑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나는 발레리나로서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진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1: 춤을 제가 이제는 사실 무대를 조금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선생님.
0: 아, 그래요?
1: 네. 예. 이제
0: 자주 하진 않으시니까.
1: 네. 올해는 저한테 섭외가 왔던 것들을 다 거절한 상태고
0: 예.
1: 이렇게 단원들을 트레이닝하다 보니까 제 춤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0: 예.
1: 그 상태로 무대 서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데요. 춤을 추는 동안에는 전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0: 예.
1: 네.
0: 그것이 누구한테도 안 진다?
1: 네. 안 져요.
0: 예. 다른 발레리나들도 혹은 발레리노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렇죠. 근데 제 기준에서 예. 저는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 조건이 그렇게 좋은 발레리나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예를 들면 발레는 발레에 적합한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0: 팔다리가 길어야 된다라든가.
1: 뭐 그건 아주 기본이고요.
0: 예.
1: 뭐 발이 이렇게 아치가 높아서 토슈즈를 신기 좋은 발 모양이 있어요. 발등이 예. 이렇게 높아서.
0: 아, 예.
1: 네.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서 X자 다리처럼 돼야 되는 게 있어요.
0: 아, 서 있을 때 이렇게 되는
1: 네,
0: 거?
1: 네. 이게 예. 토슈즈를 신었을 때 균형감 때문에 그래요.
0: 예.
1: 그리고
0: 제가 이 발등은 좀 소사했는데 이건 아니라서.
1: 예. 네. 그런데 예. 선생님 발레 하셨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0: 아이,
1: 왕자지 않으셨어요, 왕자.
0: 아이고, 됐어요, 예.
1: 네. 그래서 또 뭐 골반도 턴아웃이 돼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예. 옆으로 이렇게 골반을 돌려서. 근데 그런 조건들이 좀 저는 좋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있는 제 동시대 발레리나들은 되게 예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0: 예.
1: 그래서 그 친구들 따라가려고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연습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열심히 했다?
0: 예. 아, 적어도 연습에 관한 그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있더군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발레는 무엇이냐 하고 물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미친 자들이 뼈가 자라기 전부터 모든 것을 쏟아부어 몸을 바꿔가며 만드는 예술이다.
1: 네.
0: 본인 얘기인가요?
1: 저 조용히 미친 자 같긴 해요.
0: 예. 조용히 미쳤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혼자서 미친 듯이 연습하는 것?
1: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언어가 없는 예술이잖아요. 클래식
0: 아,
1: 발레는.
0: 예, 예. 예.
1: 그래서 말 없이 몸으로 모든 이야기를 전해야 하고
0: 예.
1: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리 없이 몸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뭐 조용히 몸으로 모든 걸
0: 그렇겠네요.
1: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 뭐 연습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뭐 그렇게 변명이 많거나 뭐 이래저래 이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 예.
1: 발레리나들은. 네, 그래서 그런데 아프고 뭐 웬만한 뼈에 금이 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으면서 다 춤들을 추고.
0: 아, 그래요?
1: 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0: 아니, 뼈에 금이 가면 걷기도 어려울 텐데.
1: 네, 예를 들면 제가 갈비뼈에 금이 한 두 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0: 예.
1: 그 상태로 뭐 백제우스 공연을 해야 해서 한 적도 있고
0: 예.
1: 뭐 중요한 안무를 받아야 돼서 뭐 안무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만큼 간절하게 춤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게 또 뼈와 근육을 바꿔야 하잖아요.
0: 예.
1: 정확한 발레 클래식의 언어를 표현하려면 거기에 맞는 규격화된 언어를 표현해야 되니까 몸도 규격화돼야 하니까
0: 예.
1: 그러려면 뼈와 근육을 신이 내린 거에서 반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이게 진짜 발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노력 없이 안 되니까 저는 조용하게 미친 자들.
0: 그렇겠네요. 진짜.
1: 그런
0: 아,
1: 게
0: 얘기
1: 아닌가.
0: 듣고 보니까 그건 뭐 보통 미치지 않고서는 안
1: 네.
0: 되는 늘 몸 어디 한 군데가 아프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1: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날이 아주 맑아도 너무 몸이 아픈 비가 와요.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0: 예.
1: 제 별명이 일기예보.
0: 예.
1: 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막 무리해서 혹사해서 쓰다 보니까
0: 예.
1: 가끔 진통제를 좀 먹어야 될 때도 있고.
0: 아.
1: 그러니까 항상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은 좀 아프고 부상과 함께
0: 예.
1: 있는 것 같아요. 예.
0: 아, 이 발레 구경 가시는 분들은 뭐. 늘 아름다운 모습만
1: 네.
0: 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1: 네. 그 사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아무튼 뼈가 미쳐 다 자라기 전에 러시아로 떠나셨습니다.
1: 네.
0: 15살에.
1: 네. 중학교 2학년 때.
0: 예.
1: 네.
0: 그 학교 자퇴를 부모님 허락을 안 받고 했다는 설이 있던데.
1: 네. 그랬어요.
0: 예.
1: 그
0: 부모님은 나중에 괜찮으셨나요?
1: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구소련에서
0: 예.
1: 러시아로 이렇게 개방된 지 얼마 안 됐던
0: 아,
1: 1992년도,
0: 예.
1: 91년도 그때여서 러시아라는 곳이 너무 낯선 곳이었고
0: 예.
1: 그쪽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때여서
0: 그러게요.
1: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죠.
0: 예.
1: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볼쇼이 발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셨고 저한테 아, 너 러시아 가자. 가면 좋은 발레리나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0: 예.
1: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그때 저한테 볼쇼이 발레는 꿈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누구에게나
1: 네, 그 시절엔
0: 예.
1: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해서 반년 동안 부모님 졸랐고 네, 허락을 안 해 주셔서 제가 그냥 학교에 가서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자퇴서를 냈어요.
0: 예.
1: 그랬더니 아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0: 예.
1: 하셨어요. 네.
0: 문제 학생이셨구나 이제.
1: 네.
0: 저 체중 조절을 위해서 무용수들이 늘 고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식단이
1: 네.
0: 굉장히 혹독하다고 들었습니다.
1: 오히려 학생 시절에는 조금 식단에 살이 찌는 시기가 있잖아요.
0: 예.
1: 성장기에. 그럴 때는 조금 조심했던 것 같기도 한데 발레단에 들어가서부터는 저는 공연을 많이 하면 1년에 100회에서 150회 정도 공연이
0: 아, 그래요?
1: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프로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은 진짜 잘 먹어요.
0: 아, 그만큼 소모가 많으니까?
1: 네. 그
0: 예.
1: 연습량이나 공연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신 뛰는 동안에는 막 배가 부르게 먹으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0: 그렇겠죠.
1: 아주 간단히 먹고 대신 끝나고 나면 폭식처럼 많이 먹고
0: 예.
1: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0: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계속 그 다이어트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면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먹어버리고 싶은 음식이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폭식을 하신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잘 먹습니다.
0: 예.
1: 네.
0: 김주원 씨를 가까이 지켜본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 사람은 참 징글징글하게 자신의 멱살을 놓지 않는구나.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는 뜻이겠죠.
1: 네, 저는 좀 포기가 잘안 됐던 것
0: 예.
1: 같아요. 예를 들면 사소한 거 하나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것들이
0: 예.
1: 있다 보니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0: 예.
1: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너무 중요해서
0: 예.
1: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0: 그럼 아무튼 지금 후배들을 지도하시잖아요.
1: 네.
0: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1: 네.
0: 테고,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부산의
1: 네.
0: 오페라 하우스 발레단도 마찬가지고,
1: 네.
0: 그럼 그 후배 단원들도 계속 멱살이 잡혀 있나요?
1: 그런 것 같기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멱살을 잡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0: 예.
1: 본인의 멱살을 잡아야 한다고 얘기는. 근데
0: 지금 뭐 말씀이 끝나길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0: 예.
1: 멱살까지는 아니지만
0: 예.
1: 멱살 근처까진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0: 엄청나게 멱살을 잡고 계신 걸로 지금. 뭐랄까, 스스로에게 당근을 준다라는 것과 가끔은 그래도. 예, 그리고 여전히 채찍질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어느 쪽인가요?
1: 근데 제가 춤출 때 저는 너무 치열하게 행복하지 않게 춤추었던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0: 예.
1: 같아요. 근데 저희 후배들은 그래도 좀더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그 힘든 시간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0: 예.
1: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한테는 잘안 되는 것
0: 예,
1: 같아요. 예.
0: 그러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1: 네.
0: 그 발레 때문에 포기한 건 뭔가요?
1: 포기라고 하긴 그렇고,
0: 예.
1: 선생님 웃고 계신 것 같죠? 왜? 저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0: 아니,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건 아니에요.
1: 아니, 저도,
0: 예.
1: 저도 그냥 편하게 말씀을
0: 그럼요,
1: 드리는데,
0: 예. 그게 뭐 문제인가요? 예.
1: 네. 뭐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0: 예.
1: 그리고 저는 지금도 발레가 제일 좋고
0: 예.
1: 연습실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다기보단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렇군요. 그러면 김주원만큼 되려면 그런 걸 포기해야 되나요?
1: 선생님, 제가 그걸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0: 아니, 그럼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주원만큼 되려면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멱살을 잡고 가야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저보다 사실 더 훌륭한 포지션과 어떤 결과들을 가진 후배들도
0: 예.
1: 출산을 하고 결혼한 친구들 많거든요. 제
0: 예.
1: 동료들도 그렇고. 근데 저라는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하면
0: 예.
1: 되게 이기적으로 제 자신에게만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되려면이 아니고
0: 예.
1: 저는 그래야 되는 것
0: 예.
1: 같아요. 네.
0: 그게 늘 배면,
1: 네.
0: 오늘도 그런데 머리를 쫙 뒤로 이렇게 붙이고 나오셨잖아요.
1: 네.
0: 발레리나처럼. 그렇게 헝클어지고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1: 오, 제가 헝클어지는 경우는
0: 예.
1: 집에 혼자 있을 때 심하게
0: 알겠습니다.
1: 헝클어집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원래
1: 네.
0: 그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춰질수록 사람에게 그늘도 또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김주원 감독의 발레 인생에서 가장 뭐랄까 그 짙었던 그늘이 있다면, 예, 말이 너무 좀그 형 이상학적인
1: 네,
0: 것
1: 좀
0: 같은데,
1: 철학적인 것
0: 예, 그냥 제일
1: 같아요. 편하게.
0: 어려웠을 때는,
1: 어려웠을 때.
0: 예,
1: 역시,
0: 흑역사는, 예.
1: 흑역사는 너무 많은데요. 흑역사라고 하니까

0: 조금 다르게 들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부상당했을 때. 네, 춤을 출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1: 예.
0: 네, 뭐, 더 이상 춤출 수 없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 같은 걸 제가 한두번 정도 들었으니까.
1: 아, 두 번씩이나?
0: 네.
1: 어딜 다쳤는데요?
0: 한 번은 제가 족저근막 염으로
1: 예.
0: 발이 엉망이 됐는데, 사실 족저근이 엉망이 되기 전에 온몸이 좀 많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고,
1: 예.
0: 또한 번은 디스크가 터져서 제가
1: 아,
0: 병원에서 한
1: 아주 최악이군요, 다.
0: 네, 3주
1: 예.
0: 정도 누워서 생활했던 때가 있었고, 뭐
1: 예.
0: 그럴 때였습니다.
1: 아.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고 나서도 춤을 췄으니까,
1: 예.
0: 네.
1: 오늘 그 제가 모실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본인의 입으로 자랑을 듣고 싶다.
0: 네.
1: 다른 인터뷰에서 워낙 좀 겸손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실컷 듣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을. 내일도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는데,
0: 네.
1: 음악을 좀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1: 예.
0: 여러 곡을 선택을 했는데,
1: 예.
0: 가사가 있는 게 좋다고 하셔서,
1: 예.
0: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고,
1: 예.
0: 사람들이 예술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발레 공연을 보러 올때 이렇게 느끼겠다 생각한
1: 예.
0: 곡인데요. 이적 씨의 같이 걸을까?
1: 아,
0: 네.
1: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아주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고요. 예, 듣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0: 네.
1: 예.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사이드 B의 성격을 너무나 좀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바로 그거죠, 뭐.
0: 예. 네.
1: 일상과 관련된 지구촌의 여러 가지 소식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가 직접 고르고 또 구성해서 나온 사이드 B. 오늘 들어볼 얘기는 어디인가요?
0: 네, 오늘은 옆나라 중국 이야기입니다.
1: 예.
0: 중국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뭐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1: 예. 근데
0: 주로 뭐 정치 외교 이야기인 것 같고.
1: 예.
0: 중국에 대해서 좀 자주 저도 뉴스를 전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좀 무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런 경우가 또 다른 나라들도 또 많이
0: 마찬가지긴
1: 있죠.
0: 마찬가지긴
1: 하죠. 그렇긴 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그 특별히 이렇게 딱 그 짚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0: 오늘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 예, 예.
0: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중국 청년들이 유령 도시행을 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1: 유령 도시행.
0: 네.
1: 예.
0: DJ께서는 영화도 굉장히 즐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뭐 예. 모든 사람들처럼.
0: 예. 캐스터웨이 보셨죠?
1: 아, 톰 행스 나온 영화요?
0: 예.
1: 캐스터웨이. 예.
0: 네.
1: 재밌는 영화. 미국 배달 회사 광고해 주는 영화.
0: 아, 또 그렇게 또 조명을 하셨군요.
1: 예.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0: 워낙에 네. 뭐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0: 이 기사에서 유령 도시로 떠나는 것을 선택한 청년들을 캐스터웨이, 즉 조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조난자라는 거는 요 구조자잖아요.
1: 그렇죠.
0: 뭐로부터 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1: 예.
0: 그러면 중국 청년들은 어떤 구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해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심에서의 어떤 숨막히는 경쟁으로부터 도피해서 유령 도시로 갔기 때문에
1: 예.
0: 그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구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맥락상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캐스터웨이라고 표현한 그 또 한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 나오는 유령 도시가 정말 섬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단지 아파트인데 반 이상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식의 유령 도시, 빈 아파트의 규모가 중국 내 전체적으로 9천만에서 1억 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어휴. 중국은 확실히 좀 단위가 다르긴
0: 그렇죠.
1: 해요.
0: 예.
1: 아, 빈집이 1억 호?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거기에 가서 거주를 하는 건가요?
0: 예. 훨씬 이제 도심보다 이제 비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1: 예.
0: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안 팔리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입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1: 예.
0: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포기하고라도 뭐 고학력이든 직장이 좋았든 일단은
1: 예.
0: 가고 보는 거죠.
1: 전기나 물은 나오고요.
0: 그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처럼 뭔가 뭐 편의점이 많고 뭐 인프라가
1: 예.
0: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렇진 않은가 봐요.
1: 예. 그 일종의 그 아주 그 복잡

0: 해진 도시의 경쟁 관계에서 뭐랄까 난민처럼
1: 그렇죠. 예.
0: 그런 근데 그런 청년들이 많은가 보죠.
1: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의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고, 사실 이 기사에서 저희가

0: 이라고
1: 아,
0: 합니다.
1: 그런가요?
0: 네,
1: 예.
0: 전체 그 국민 가계 자산의 60%가 부동산에 투기가 됐을 정도였고 한때 202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더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예.
0: 중국 전체 부동산 가치의 70% 이상이 증발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단위가 중국은 다르잖아요. 이게
1: 예.
0: 정확히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중국 돈으로 100조 위안. 달러로는 15조 달러, 한화로는 2경이라고 합니다.
1: 날아간 돈이.
0: 네, 날아간
1: 예.
0: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1: 예.
0: 그 정도의 경제 규모가 완전히 없어진
1: 그것도
0: 것이죠.
1: 일종의 거품 꺼짐 현상이군요.
0: 그렇죠. 버블이 터진 건데.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자산 가치를 잃은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결책이 있냐, 이게
1: 예.
0: 궁금해지는데 좀뭐 요새 말로 노답인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이
1: 중국은 또 지금 그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예.
1: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는 더 해결하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0: 네, 유엔에서 나온 자료 좀 보니까
1: 예.
0: 지난 10년간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가
1: 예.
0: 10억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제 2100년까지 70%가 감소해서 3억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1: 아,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0: 네, 이것도 70%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 남아도는 집들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이제는 없는 상황이 됐고,
1: 예.
0: 게다가 그 2020년 무렵에 중국 당국이 이 부동산 문제를 잡는다고 공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1: 예.
0: 메가시티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저기 대규모 도시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1: 예.
0: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빈집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경쟁 사회에 지친 그 청년들한테 도피처는 될수 있겠지만
0: 예.
1: 반대로 이제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문제군요.
0: 네.
1: 예. 자, 그리고 그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0: 예.
1: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 그 전해 주셨는데 엊그저께
0: 예.
1: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0: 네, 오늘 오전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1: 예.
0: 현재까지 사망자가 1,943명으로 2,000명에 가까워졌고
1: 아이고, 엊그저께보다 지금 500명이 늘어난
0: 예, 또
1: 상황이네요. 예.
0: 부상자도 1,571명으로 늘어났고요.
1: 예.
0: 비공식 집계라서 실종자 수치는 뭐 오락가락합니다만 뭐 4만 명이라는 곳도 있고 더 많은 곳도 있고 어쨌든 수만 명의 실종자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1: 예.
0: 72시간을 저희가 골든타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보통 그렇죠.
0: 예, 근데 이미 이 시간은 지났고 또
1: 예.
0: 어제 보도를 보니까 시신 가방만 만 개를 준비했다 이런 비극적인 보도도 나온
1: 아, 그래요?
0: 상황이고요.
1: 예.
0: 하지만 현재 이제 27개국에서 총 2천여 명의 수색 구조대 40개 팀이 동원되면서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1: 예.
0: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 엿새 동안 갇혀있던 3살 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1: 아,
0: 일이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 구조대가 첨단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나흘 동안 갇혀있던 부자를 구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그 아들과
0: 네,
1: 아버지.
0: 아들과 아버지요.
1: 예,
0: 예.
1: 그렇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예.
0: 고맙습니다.
2: Oh,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손석희 12시 예, 마지막 코너입니다. 세계사의 A면과 B면을 한 곡의 노래를 통해서 들여다본다라는 주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벌써 상당히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코너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노래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 LP가 돌아가는 거를 유튜브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소소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시대를 이끈 노래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오늘도 역시 우리 그 12시의 선곡위원 3인 중에 한 사람인 박정웅 위원이 고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계속 박정웅 위원이 고르는 곡만 나오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해하실까봐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고 계신데 선곡위원으로 매일 한 곡씩 총

다섯 곡을 이 코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너는 한 분이 맡는 것이 좋겠다. 이번 주는 박정웅 위원이 선곡을 해주고 계시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가 나섭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제가 세 분을 만나 뵈니까 세 분이 조금씩 이렇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분이 굉장히 친한데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취향 같은 것은 또 조금씩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김학선 위원은 또 대체 어떤 음악을 가지고 오실지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대를 이끈 음악, 오늘 준비한 곡은 흑인 민권운동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이라는 곡입니다. 그 MBC 라디오를 즐겨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낯설지 않은 곡일 것 같은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홍보 음악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자켓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켓도 무척 깨끗하긴 합니다. 자켓은 깨끗한데 그 레코드 상태가 어떨지는 이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 쿡의 젊었을 때 모습이 잘 찍혀있네요. 예. 예. 이 노래의 그 탄생 배경에는 그 유명한 밥 딜런이 있습니다. 1957년에 데뷔곡 You Send Me로 샘 쿡이 사실 벼락스타가 됐는데 아주 그때는 매끄럽고 달콤한 그런 사랑 노래였습니다. 근데 백인 주류 사회에서도 그래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근데 1963년에 밥 딜런이 발표한 그 유명한 노래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 노래도 아주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군요. 아니 이게 백인 포크 가수가 우리 흑인들의 인종차별 문제를 얘기를 해? 그런 문제의식을 다뤄? 근데 정작 흑인인 나는 그럼 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 그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정작 결정적인 사건은 본인이 또 겪게 되는데 한 호텔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투숙을 거부당하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체포까지 됐는데 뭐랄까 방송가에서는 스타일지 몰라도 현실에선 그저 차별받는 흑인일 뿐이다. 이런 잔인한 자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샘 쿡이 자신이 겪은 그 생생한 굴욕과 절망을 한 곡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A Change Is Gonna Come, 변화, 변혁은 올 것이야 라는 뜻의 이 곡이 탄생하게 됩니다. 1964년에 이 곡이 발표가 됐는데 당시 시대상하고 뭐 아주 잘 완전히 맞물려서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2008년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죠. 그 당선되던 날 수많은 언론이 마침내 그 변화가 왔다면서 이 노래의 제목을 일제히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정영 위원은 곡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이란 게 인종도 장르도 가리지 않고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세상을 바꿔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처럼 백인 청년 밥 딜런의 포크 음악이 흑인 스타의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음악이 마침내 시대를 변화하게 만드는 물줄기를 돌려놓은 셈이죠. A change is gonna come. 샘 쿡의 목소리 위에 바늘을 얹어놓겠습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예, 민희를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LP 코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LP는 사실 그 좀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LP일수록 언제 튈지 모르는 불안감이 좀 있어서 우리 제작진끼리는 미리 이걸 좀 그 안전하게 녹음을 해놓고 트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좀 반대했습니다. 하다가 튀어도 그게 LP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정말 라이브로 LP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하면서도 계속 좀 약간 좀 불안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잘 돌아가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튀면 그 카트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LP 저 바늘 있는데 그 플레이어 바늘 있는데 거기에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올려놓고 튼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덜 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련한 LP 코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220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음악을 음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선곡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 혼자 다 알겠습니까? 뉴스는 어렵지만 노래가 있어서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첫날부터 잘 듣고 계시다고 7376 쓰신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니로 박정순님께서 주셨는데 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모닥불멍이 몇 년째 인기라는데 이 프로그램의 LP 플레이어 멍 더하기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마음도 정화되고 잡념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삶의 배경, 음악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났다고 9090 쓰신 분께서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삶의 배경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LP 코너는 유튜브로 금요일에 다섯 곡을 모아서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LP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님. 9079 쓰신 분께서 며칠 동안 문자 창만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오늘에서야 용기를 내셨다고요. 조금 늦었지만 DJ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점심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진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그 커피 쿠폰 이벤트를 안내를 해드렸죠.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4527님, 2321님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을 선정할 건가 하는 것은 제 의견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제작진이 잘 이렇게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손석희의 12시 홈페이지 방송 내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에 홈페이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8님께서 한낮에 이런 방송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음악과 사연만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함께 얘기하고 나눈 이런 방송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일본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사이드 A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쪽에서 이제 외국 얘기 주로 국제 뉴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일본을 연결할 예정이고 일본 오사카 세스난 대학의 토미 토모리 교수가 모리 토모미 교수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아이템을 좀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무려 8개나 준비해서 보냈다고 해서 제작진들이 굉장히 감동했다는 뒷얘기도 있네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질문들은 역시 오늘 나와주신 김주원 발레리나와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위원들의 야심찬 노래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석희의 12시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1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0: 보러 가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웃돌며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이 부실 기업 퇴출 등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1% 정도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입법 독재라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친명대 친청 간 진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진보 성향은 물론 보수 성향인 대법관 2명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올해 6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00% 증가한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3: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작년

0: 같은 달보다 70%가량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액 1000억 돌파는 전 세계에서 독일, 중국, 미국에 이은 네 번째입니다. 특히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0%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월까지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163% 증가한 192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컴퓨터 수출도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308%가량 증가해 5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로 인해 5.8% 증가한 6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부품은 현지화 확대와 글로벌 신차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화장품 수출은 K-뷰티 확산 속에서 42.5% 증가한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농수산식품도 16.8% 증가한 11.7억 달러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6월 수입액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이 45.1%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처음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하반기에도 미 관세 조치, 유가 등 불확실성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주요국과 협의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1: 오늘 주식시장은 30살 생일을 맞은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8,200선까지 밀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1,550원을 넘어서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오늘 상승세를 보이며 오전 한때 장중 95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보다 1.36% 오른 8,591로 장을 열었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8,600을 넘기기도 했으나 지금은 8,300대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지난 19일부터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인 외국인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하락한 32만 원 선에서 SK하이닉스도 260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기기와 조선, 우주방산 등이 오르고 있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두세 배가량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9.8원으로 시작한 뒤 곧바로 1550원을 돌파했고 1560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활기를 띠는 건 3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활성화 대책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발목을 잡은 건 상장사는 많은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더딘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이른바 동전주가 꼽히는데 코스닥 상장 종목 중 8.6%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부터 상장 폐지 요건에 동전주를 올려서 부실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퇴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시가총액 기준도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립니다. 거래소는 내년 6월까지 상장 폐지 집중관리기관을 운영하며 코스닥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3: 이번엔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주요 상임위원장 11곳을 확보하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은 기자, 청와대 오찬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찬 메뉴로는 비빔밥과 민어탕, 한우 갈비찜구이가 준비됐고 후식으론 모둠떡과 과일화채가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강조해온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해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회동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 이뤄져 당내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국회 기관 보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1차 보고 이후 8일 만인데요. 선관위는 오늘 앞으로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쇄 비율을 줄일 경우엔 중앙선

0: 상관이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오늘 국조특위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윤 장관이 직접 국회에 나온 만큼 행안부가 선거 당일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유 직무대행과 박 청장 등을 상대로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1: 민주당 주도의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제 가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 분위기는 어때요?
0: 민주당이 어제 국회 상임위 11곳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먼저 선출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치했다며 해당 의원들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또 입법 독재, 오만과 독선이라 규탄하면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원내 투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대치는 갈수록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1: 그리고 끝으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오늘 퇴임해서 국회로 향했는데 김 총리 행보도 좀 알아볼까요?
0: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유튜브 오마이티비 인터뷰에서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와는 다른 색깔과 역량, 다른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 전 대표가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여당이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가장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에 대해선 그렇게 해선 민주세력의 국정 운영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362일간의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정치팀 강은 기자가 수고했습니다.
2: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중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여섯 번째로 늦은 지각장마라고 하는데요. 윤태구 기상분석관이 현재 강수 상황과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3: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북상하면서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충청권 남부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오늘 중부지방까지 장마철에 들어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년 장마 시작일과 비교하면 제주는 11일, 남부지방은 7일, 중부지방은 6일 늦었는데 전국 기상 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후 순위로는 제주가 세 번째,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여섯 번째로 늦은 지각장마로 기록됐습니다. 늦은 만큼 첫날부터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엔 어제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246mm,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는 115mm, 전남 여수 거문도에 89.5mm, 경남 남해에는 71.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충청 남부는 오늘 낮까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제주는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제주도 최대 40mm, 경남권 최대 30mm, 전남권 최대 20mm, 충청권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편 장맛비를 피한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비 소식이 잦겠으니 강하고 많은 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구입니다.
1: 오늘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지방세 신고, 납부와 증명서 발급 등 지방세 업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수와 정부 24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와 재증명 발급은 이용할 수 없고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모레인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

0: 선수를 비롯해 일부 선수들이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손흥민과 이재성, 김승규, 송범금, 엄지성 등 5명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귀국에 앞서 손흥민은 SNS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들이 필요로 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사과할 뜻을 밝혔지만 광주 1고 측이 방문을 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광주 제1고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광주 제1고 측에 전달했지만 광주 1고 측이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졌는데 합수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 신도 5만여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 이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레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연설에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9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0: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40mm, 부산, 울산, 경남 5에서 30mm, 광주, 전남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최고 60mm, 강원 중북부 내륙 최고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28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에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오늘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완도 보길도가 110.5mm, 완도 81.8mm, 목포는 55.7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늦은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목포시 석현동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전복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오전 6시쯤에는 영암군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수로나 고랑에 빠지는 사고가 2건 연달아 발생했고 비슷한 시간 장흥에서도 차량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 첫 광역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늘 0시 법적 지위를 갖추고 공식 출범했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됐습니다. 출범 직후 열린 첫 통합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초대의장을 선출하고 통합시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했으며 반도체 전략투자지원 조례를 첫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영배 시장과 김대중 교육감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통합시는 정부 지원과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민영배 시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합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팹 구축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반도체 팹 입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통합시는 신속한 행정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시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전남의 실질적인 행정 통합을 시정 운영의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 통합광역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초대 의장단을 선출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체제를 갖추며 첫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통합시의회는 오늘 무안예 전남도의회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4선의 송영곤 의원을 초대 의장으로, 조석호 의원과 김문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신민호 의원이 선출됐으며, 통합시 의회는 12개 상임위원회와 2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는 조직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일부 소수정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고, 통합시 의회는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환영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AI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업과 첨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역시 장마 영향으로 광주 전남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역시 대체로 흐리면서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90%입니다. 글피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오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서 대통합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행정구역만 달라진 특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더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이 발전하고 문화와 복지가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름만 특별한 도시가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걸음을 함께 응원하며 즐거운 오후 2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7월 1일 수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가오의 시작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1일차인데요.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과 광주는 그동안 천년 동안 한 뿌리에 성장해 왔는데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40년 만에 행정통합으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 통합이 아닌 우리 지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진짜 통합하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당국에서 또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한 대로 다 실천해 주시고 또 새롭게 당선된 통합시장, 통합교육감 그리고 그 이하 공무원들도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민들도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즐거운 오후 2시 1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이웃집으로 마실 가듯 편하고 정겹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 주로도 남도 마실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브람스 안마의자, 저축은행 중앙회, IS통서, 백조싱크, 청혼아이스, 도드람한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롯데렌탈, 삼성증권,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네, 하루의 인생의 열쇠 보내드렸습니다. 0221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랑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점검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루의 인생의 열쇠 보내주셨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목포역을 기준으로는 잠시 소강 상태긴 한데, 이제 뭐쭉 이어질 테니까 항상 외출할 때는 간단한 우산 같은 거잘 챙기셔서 다니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과 금요일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주말부터 다시 비가 장맛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피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088님, 83년 중동에 있을 때 아침 체조송으로 자주 나오던 이은하의 아리송해 또는 높은 음자리 저 바다에 누워 신청합니다. 어제 날씨 정보 감사해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아침 체조송. 와, 83년도에 중동에 계셨으면 진짜 그 중동 건설 붐이 있었을 때 건설 역군으로서 우리 7088님께서 활약하신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그 중에, 여름이기도 하니까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추억 많이 떠오르시겠네요. 자, 이 노래 듣고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베이스로드 남도 마시. 오늘은 해남으로 떠나볼 텐데요. 마시의 동반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해남군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에 근무하는 재난관리팀장 임병태로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임병태 재난관리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임 팀장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1: 예, 그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일상적으로 오는 태풍이나 뭐 장마 그리고 폭염 같은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해남군의 안전대책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0: 장마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장마가 끝나면 더 본격적인 무더위도 있을 텐데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1: 예, 해남군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 체계의 유지와 재난 우려지역 점검,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군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등 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고요. 그리고 장마철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도로 빗물받이와 하천 내 퇴적도 준설 등을 6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배수펌프장 등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정상 작동 상태 여부도 점검 완료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기간에 재난정보 전파에도 주력한다고요?
1: 아, 예. 그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에게 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군은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재난 정보 전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스마트 마을 방송과 긴급 재난 문자, 군 공식 SNS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서 기상 특보와 또 재난 발생 내용, 또 재난 시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들을 연락을 전파를 해주면 국민들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올여름 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역대급 더위가 올 것이다라고 하던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해남군은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예. 저희도 이제 기상청 예보를 봤는데요.
0: 네.
1: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이제 높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우리 군의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는데
0: 네.
1: 다행히 올해는 기상 상황의 좀 변동으로 폭염은 좀 늦게 찾아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많은 분들이 폭염을 그냥 더위 정도로 쉽게 생각하시는데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해남군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0: 네.
1: 폭염 피해에 더욱 취약합니다.
0: 아무래도요.
1: 예.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마을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와 또 그늘막, 또 도로 살수차를 교기에 가동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농업인들 직접 찾아가서 온열 질환 예방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요?
1: 아, 예.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 시작 시기가 이렇게 빨라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면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온열 질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인은 한낮에 야외 작업 비중이 높고 또 고령의 농업인의 비율 또한 높아서 폭염 피해에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의 온열 질환자가 30명이 발생했는데요.
0: 네.
1: 그중에 60%인 18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안전지킴이, 안전리더, 농작업 안전관리자 및 현장기술지원단 등 예방활동 인력을 활용해서 폭염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지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9월까지 고온에 취약한 고령농 농작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드로드 남도마실. 우리 지역 지자체의 축제, 관광, 정책, 인물, 이슈 등 알짜배기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전달해 드립니다.

0: 수업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부 확인, 폭염 안전 행동 수칙 안내, 응급처치 시연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폭염 단계별 온열 질환 예방 행동 수칙도 좀 알려주시죠.
0: 아, 예. 중요한 사항이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예. 폭염 강도에 따라서 이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때입니다.
1: 네.
0: 예. 그때에는 야외 및 고온 실내 환경 농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 단계는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을 때입니다.
1: 네.
0: 예. 이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및 고온 실내 환경 농작업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1: 네.
0: 그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는 야외 및 고온 실내 환경에서 농작업을 중지하시고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동료나 가족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급 시에는 바로 119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1: 네.
0: 예, 폭염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위에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시고 물, 그늘, 휴식이라는 기본 3대 수칙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물, 그늘, 휴식 기본 3대 수칙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도 운영한다고요?
0: 예. 해남군과 관내 우리 대형병원인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시험 운영을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네.
0: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온열질환자의 실시간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폭염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1: 그렇군요. 말씀 더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 아, 예. 여름철은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 또 폭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 MBC 라디오를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관리와 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난문자가 너무 자주 온다고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문자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을 꼭 지키셔서 올여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해남군 안전교통과 임병태 재난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한 곡 신청해 주십시오.
0: 아, 예. 가수 마야의 진달래꽃 신청하겠습니다.
1: 네. 신청곡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해남군 안전교통과 임병태 재난관리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재난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안내 문자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자들을 잘 확인하셔서 올 여름 어떤 폭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TBX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

0: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제가 오늘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마무리 곡은 아까 해남군 안전교통과 임병태 재난관리팀장이 신청한 마야의 진달래꽃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즐거운 초대에서 가수 조한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도록

0: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표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을 하고 민주진영 내 강성 지지층 간 갈등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조롱 섞인 멸칭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국익과 민생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현직 대통령이 약 2시간 동안 오찬과 산책을 함께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군 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군사 지도 이념인 강군 사상을 강조했는데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군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 추진하기 위해 전군에 안규백 장관 지휘서신을 하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위해 경찰 협조 요청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조사를 위해 현장 진입로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경찰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과도한 경찰력 투입이 자칫 집회 참여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현장 조사를 의결한 뒤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고 진 출입로 확보 요청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간사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통항을 계획한 24척이 모두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40mm

0: 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집중력을 연구하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디지털 도파민은 우리의 집중력을 조각내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마저 빼앗아갑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버린 거죠. 이 집중력의 위기를 끊어낼 가장 현실적인 행동 한 가지. 지금 스마트폰에 화면 흑백 모드를 켜보세요. 화려한 색이 사라지는 순간 뇌를 자극하던 욕도 줄어들 겁니다. 자극을 끄고 일상을 켜는 아주 작은 실천.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활기찬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수요일 3,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열정 넘치는 가수들의 사는 이야기도 듣고 신나는 무대도 엿보는 즐거운 초대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볼륨을 살짝 더 높여주시고 특별히 배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즐거운 초대에서 초대 손님 가수 조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네. 마이크가 굉장히 먼데요. 좀 가깝게.
2: 알겠습니다. 예.
1: 그 마이크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
2: 이렇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1: 네, 숨이 잘 돼야 아,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가수 조한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 응원의 문자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너튜브에서도 채팅창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채팅창을 이용해서 응원 문자, 궁금증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한 씨, 저희가 그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 너무 환갑에 데뷔를 하셨어요.
2: 네.
1: 와.
2: 음악은 꾸준하게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밴드 활동들, 동아리 활동들을 하다가
1: 네.
2: 동아리에 있는 기타 치는 친구가 곡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1: 네네.
2: 그냥 데뷔하게 됐어요. 얼떨결에.
1: 와. 예전부터 가수의 꿈은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2: 어려서부터 했었죠.
1: 아, 음악 활동은 계속했는데
2: 데뷔만 못하고.
1: 아, 데뷔는 네. 하고 싶었으나.
2: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상.
1: 예, 네. 예. 와, 그 꿈을 환갑에 이루셨다니.
2: 네, 네.
1: 와, 너무 멋지십니다.
2: 아, 부끄럽습니다.
1: 아니, 부끄러울 게 아니라 진짜 그 60이라는 나이가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네. 보면 또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기도 한데 그 수많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나이

0: 또래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본인이 되신 것 같아요. 조한 씨가
1: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귀감이 될지는 요즘 시니어들이 만만치 않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어떻게 보면 제 선배들도 늦깎이 가수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돼도 더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더라고요.
0: 그럼 구체적으로 그 환갑에 데뷔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데뷔를 하셨습니까?
1: 아, 동아리 활동을 했을 망정 남 네. 앞에 서질 못했어요. 아. 성격상.
0: 성격상이요?
1: 네, 왜냐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네. 엎어지고 하다 네네. 보니까 남 앞에 나서는 거를 두려워하다가 네. 환갑 때 아들 녀석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좀 노래 잘하는 거 좀 나가보고 좀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0: 아들들이요?
1: 네네. 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나간 그 노래 자랑에서 네. 향에 또 대상을 받아서
0: 이야,
1: 그게 쌀을 240kg를 받았어요.
0: 240kg이요?
1: 네.
0: 그러면 이거 세가마 아니입니까?
1: 아니죠.
0: 248사, 네. 8324. 세가마.
1: 네, 아, 세가마 맞습니다. 세가마 맞는데. 죄송합니다. 세가마. 네, 네.
0: 와, 그럼 그 쌀을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적십자사에 있어서
0: 네. 기부하셨어요?
1: 기부했죠.
0: 야.
1: 그걸 계기로 이제 업이 된 거죠.
0: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의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 꿈을 잘 알고 있었네요. 집에서는 좀 부르셨나 봐요.
1: 그렇죠. 네, 집에서는 안방 가수죠.
0: 아, 그러니까 네. 아들들이 참 기특한 게 이제 아 우리 아빠 실력으로는 안방에서만 부르면 너무 아까운데 다른 분들 좀 알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아들들이 좀 나가라고 노래자랑 좀 나가라고.
1: 네네.
0: 그렇게 해가지고 데뷔하게 되신 거구나.
1: 환갑 생일 잔치로 네. 무선 마이크 한창 유행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걸 하나 막내가 사주는데.
0: 네.
1: 거기에 보면 이제 노래방 앱이 같이 깔아놓고 들어가잖아요.
0: 네, 여러 가지가 있죠.
1: 거기도 갑자기 막 인기가 막 급상승을 한 몇 개월 동안 막 하니까 네. 이제 아들들도 좀 고무가 됐죠. 이제 밖으로 나가자.
0: 아하.
1: 근데 가수가 될 거라고는 아들들도 네. 생각은 못했죠.
0: 아 그래도 그냥 그 아버지의 끼와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까지만 했었는데 네. 네. 실제로 가수로 데뷔할 것까지는 네네. 생각도 못했었다.
1: 그렇죠. 예.
0: 그러면 첫 곡은 어떻게 첫 곡은, 어떤 경로로 받으셨어요?
1: 그러니까 첫 곡은 같이 밴드에 있던 기타 치는 친구가
0: 네.
1: 30, 그 당시에 35살 이제 큰아들하고 동갑이었는데
0: 네.
1: 아니 나이 깜빡할 때라는 나이 먹은 사람의 곡을 써왔더라고요.
0: 35살 아들뻘 되는 네, 동아리 같이 하는 친구가
1: 밴드가 네. 기타리스트가 그래서 아니 이거 이 글이 어떻게 나왔느냐 했더니 자기가 고생을 좀 많이 했대요.
0: 네.
1: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완전히 노년이 돼서 쓴 나오는 글인데 그래서 그 곡을 그냥 쉽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데뷔를 그냥 이제 기념 삼아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0: 그게 이제 깜빡할세.
1: 네네.
0: 와. 그러면 이것도 참 특이한 인연이네요.
1: 맞습니다.
0: 35살 같이 밴드하는 친구가 곡을 썼는데 도저히 35살이 쓴 곡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1: 네네. 네.
0: 그러니까 마음에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뭐 깜빡할 때 세월이 갔다 이런 네. 뜻이니까.
0: 와. 네. 그렇군요. 아 너무 신기하고 참 그 늦었지만. 늦게나마 데뷔했지만 그 주변 분들의 그 기운이 아 조한 씨가 데뷔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네, 게
1: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요. 네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야. 자, 그러면 이제 조한 씨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한 씨의 노래를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네. 준비하신 노래가 당신이어서라는
1: 네.
0: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주로 상대가 제 안사람이죠. 주인공이. 그래서 노래를 모든 노래들을 안사람을 기준을 두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0: 네. 그 안사람 분은 네. 좋아하시던 거예요? 아니면
1: 좋아하죠.
0: 좋아합니까?
1: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네. 하는데 단 한 가지 댓글을 안 달아요.
0: 댓글은 안 단다. 냉정하고 객관적입니까?
1: 네.
0: 그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네. 부르는 노래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노래 광고 듣고 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우리 ENL 하루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탄탄방수, 환인지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본컴퍼니, 롯데건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카메트는 카마루,

0: 빅토스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5: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은정 동행 즐거운 초대서 조환이 부릅니다. 당신이어서.

0: 당신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요 노래는 아내분께 몇 번이나 불러주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1: 요즘 커버송들은 네. 계속 바뀌니까.
0: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네, 당겨주세요. 예. 네네. 아예 그냥. 예.
1: 자주 바뀌니까 네, 주로 이런 종류의 곡들을 좀 많이 장르의 곡들을 많이 불러줘요.
0: 네. 이런 장르 약간 네네. 발라드 트롯 느낌의.
1: 그렇죠. 발라드 트롯이죠. 네.
0: 당신이어서.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댓글은 안 남기시고요.
1: 그렇죠. 네. 네. 아주 끈질깁니다. 굉장히. 네.
0: 아니 근데 조한 씨 보니까 네. 건강 이상 때문에 2년 동안 활동을 못 하셨다고요. 어디가 좀 안 좋으셨습니까?
1: 네. 제가 재작년에 우리 와가지고 네. 사무실에서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 이렇게 제가 곡을 내놨으니까 좀 불러주십사 하고 이제 목포 내려온 길에 인사하고 갔는데 네네. 바로 그냥 그 제가 5월 달에 다녀갔어요. 그런데 네. 7월 달에 갑자기 네. 말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0: 갑자기
1: 초상을 좀 치르고 나서 집안에 네. 그래서 있었는데 네. 저걸 좀 참았어야 되는데 네. 그만 큰 오디션들이 좀 걸려 들어가지고 예. 회사에서 그냥 막 강제로 이제 이게 한 게 뭐 폴리 보고 수술하고 네. 재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성대 결절이 왔던 겁니까?
1: 성대 결절도 오고. 건들지 말아야 될 코까지 다 건드려가지고.
0: 아이고.
1: 그래서 한 2년을 넘게 지금 2년 만 2년을 정확하게 고생을 좀 했죠.
0: 아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1: 아 뭐 노래하다가 못하니까. 네. 그때 또 막 한창 전국 라디오를 순회하던 중이었거든요. 아주 굉장히 좀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0: 열심히 좀 알려야 되는데 네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1: 중요한 시기에.
0: 예 그렇군요.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1: 제가 볼 때는 네. 한 80% 정도 음색이 변해버렸어요.
0: 아 원래 좀 이렇게 허스키한 음색이 맑은 아니었는데
1: 소리였죠. 네, 굉장히 맑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 소리를 들었었는데 네네. 이제 노래를 못하게 된 이유는 호흡이 안 되더라고 첫째. 코어가 다 무너지고 네. 네, 뭐 음색은 변했어도 힘이 있으면 노래를 하는데 네. 지금처럼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조금만 몇 개월 정도 더 견디면 좀 거의 비슷하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의사님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또 신곡 홍보한다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또 충분히 더 쉬어야 되는가 싶은데도 네. 또 우리 조한 씨는 가만히 네. 있을 수가 없어서
1: 그렇죠. 네.
0: 또 신곡을 또 열심히 네. 준비하시고 또 오늘도 신곡 홍보차 나오셨는데
1: 오늘 12시에 발표한 네, 신곡입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늘 네. 7월 1일 네. 정오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네. 네. 신곡 이제는 지가 싫어 유. 예, 약간 네. 충청도 스타일로
1: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0: 예. 네. 지가 싫어 유.
1: 예. 이제 예. 이 노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표준어로 네. 이제는 내가 싫어 요.
0: 그렇죠.
1: 이 표현을 충청도 사투리로 이제 의뢰를 하니까
0: 이제는 지가 싫어 유.
1: 이제는 예. 지가 싫어 유가 되는데 네. 제 처갓집이 강원도 인제예요.
0: 아.
1: 이제는 제가 싫어 요 그러니까 초고동에서 가만히 안 있죠.
0: 그 난리 나죠.
1: 난리 네. 났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바꿨습니까?
1: 그래서 이제는으로 그냥.
0: 아 네. 이제는인데 네.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네. 이제 네. 처갓집에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비하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지가 싫어 유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1: 충청도인들의 심성이 네. 속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0: 속마음을 잘 안 내놔요?
1: 안 내놓죠. 네. 안 내놓고. 말은 느리고 행동은 네. 빠르고
0: 말은 느리고 행동은 빠르고 네네.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1: 네. 그래서 열사들이 많죠. 충청도에
0: 유관순 열사처럼
1: 네, 그뿐이야 그뿐이야 윤봉길 의사 뭐
0: 아 윤봉길
1: 네,
0: 의사
1: 네,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네. 싫을 땐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충청도민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0: 충청 지역민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좀 네. 예, 얘기하고 네네. 터놓고 살자.
1: 네, 그렇죠.
0: 속으로 앓지 말고 속 얘기 안 하지 말고 네네. 좀 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라면은 그러면 우리 조한 씨는 원래 충청도 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어디 태생입니까?
1: 저는 서울 마포가 고향입니다.
0: 아, 서울에서 네. 태어나셨는데 이제 지금 활동을 충청에 충청도에서 하시는 거죠?
1: 직장 때문에 이제 30년 전에 네. 네, 33년 전에 내려왔어요.
0: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충청도 분들은 마음을 잘 쉽게 안 터놓습니까?
1: 그렇죠. 네. 아, 어렵습니다.
0: 대단한데요. 네. 아, 보통 아, 10년이면 강산도 한다는데. 네, 네. 오. 약간 그 조한 씨 애환도 이 네, 곡에 담겨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솔직하게 좀 마음 터놓고 얘기 해 주세요, 충청인 분들. 이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 노래 오늘 정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그렇죠. 지인분들, 충청도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좀 들려 주셨을 거 아닙니까?
1: 네, 요새 한 달 정도 이제 네. 녹음 끝나고 났으니까 아, 계속 홍보를 했죠.
0: 뭐라던가요, 충청도
1: 분들이. 반응 뜨겁습니다, 아주.
0: 어떻게 뜨겁습니까?
1: 이제 그 말이 맞다. 네. 아, 선배님들은 네.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도. 네, 네. 조금 젊은 층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도 할 소리는 해야죠. 내놔야죠. 이렇게 그런 얘기 표현들을 해주고 있어요.
0: 이제는 이제 네.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네. 소가리 안 하고. 그래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조한 씨의 두 번째 앨범 이제는 지가 싫어 유. 네, 충청인들의 향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2: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재밌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즐거운 초대에서 오늘은 가수 조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채팅창에 가수 유나리님, 얼마 전에 왔었는데 조한 가수님 응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고맙습니다.
1: 신곡 파이팅입니다 하셨고 윤세호님 조한 가수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가 싫어요 님께서 화이팅 멋진 남자 조한
2: 그분이 오셨네요.
1: 그분이 누군가요?
2: 짝지.
1: 아 댓글 잘 안 남기신다던데.
2: 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네요.
1: 야.
2: 제가 오늘 홍보를 신곡 발표를 한다고.
1: 아. 네.
2: MBC 목포 MBC를 통해서.
1: 네네.
2: 네, 12시에 음원이 나오고 3시에 발표한다.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념비적인 방송이에요. 지금.
1: 그래요.
2: 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1: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우리 아내분께서 그 아이디도 이제는 지가 싫어요 라고
2: 처음입니다.
1: 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좀 주고 계시는데요. 1213님 환갑의 데뷔라니 대단합니다. 도전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진짜
2: 맞습니다.
1: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본이십니다. 예 가수 조한 씨. 그리고 5962번

0: 님, 첫 방송을 목포 MBC에서 하다니 탁월하십니다라고
1: 네.
0: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조한 씨에 대한 궁금증, 응원의 문자 샵 0891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너튜브 채팅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0891번은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앞서 이제는 지가 싫어 유 노래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거잖아요.
1: 네.
0: 어디에서 이제 작사 작곡 할때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좀 얻으시는 편입니까?
1: 영감들은
0: 네.
1: 이제 글을 평소에 좀 써왔어요.
0: 아,
1: 평소에 좀
0: 개인적으로 막
1: 네,
0: 쓰는
1: 개인적으로 좀
0: 예.
1: 써가지고
0: 네.
1: 작곡가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걸좀 좋아했어요.
0: 아.
1: 내가 글을 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내가 정리해주겠다.
0: 네네.
1: 그렇게 좀 그렇게 글을 좀 쓰고 있었는데 곡은 사실 어릴 때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 외에는 별로 해보질 않았으니까
0: 네.
1: 배웠죠, 이번에 또.
0: 아, 배워서 하신 거예요?
1: 네, 이번에 이제 그전에
0: 와.
1: 뜨문뜨문하던 작곡 실력을
0: 네.
1: 이제 좀 배웠죠.
0: 와.
1: 공부를 해서 배워서 미디도 직접 조금 배워가지고 찍고.
0: 야.
1: 네, 그래서 제가 또 일도 이렇게 또 그냥 사무실 일이 아니라 현장 일이라
0: 네.
1: 좀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발전해 왔어요.
0: 대단하신데요. 잠시 얘기 중에 죄송한데 조금씩 좀더더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좀
1: 네.
0: 들어주세요. 네, 살짝 올려주시면 네, 아주 좀더 좋습니다. 네, 좀더더 좋은 목소리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야, 이 가수도 뒤늦게 데뷔하셨는데 작곡도 또 이렇게 뒤늦게.
1: 네, 뜨겁게 데뷔한 거죠. 네.
0: 우리 조한 씨의 배움의 끝은 어딥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1: 배움의 끝은 사실 편곡까지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0: 편곡은 전혀 다른
1: 네,
0: 셈입니까?
1: 안 되더라고요. 네,
0: 아,
1: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목을 다치면서 느낌이 왔어요. 아,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노래도 포기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작곡에 머무르자 해서
0: 너무 무리하지 말자.
1: 이번에 내놓은 곡들을 좀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거,
0: 네.
1: 내가 잘하는 거를 버리고
0: 네.
1: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곡으로 한번 곡을 써보자 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사실.
0: 그래요?
1: 아픈 와중에 이제 곡을 써서 가수들 데뷔도 시키면서.
0: 어떻게 보면 투병 생활 중인데
1: 네네. 그래서
0: 어떻게 그런 정신이 있으셨어요?
1: 아,
0: 와.
1: 이제 다른 데 아픈 건 아니고 목만 탈이 난
0: 아이
1: 거니까.
0: 그래도 좀 그게 쉬어야 좀 호전이 빨리 되는
1: 네,
0: 건데.
1: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0: 네.
1: 내가 한계가 있구나, 배우는 게. 나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할게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네, 그런데 혼자 개인 욕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곡하고 작사까지만 하고, 전문가한테 넘기자. 네.
0: 편곡은 전문가한테 예, 잘하셨습니다. 예. 아유, 그 작사 작곡만 배워서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박수를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배 가수까지도 데뷔를 시키셨어요. 그 늦게 피는 꽃이라는 곡으로 이 곡도 역시 작사 작곡을 하신 거고,
1: 그렇죠.
0: 예, 그 당진 출신 가수 이주래 씨를 데뷔시킨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소 내가 불렀던 곡을 다른 사람한테 잘안 주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조한 씨.
1: 창피해서 그렇죠. 네,
0: 아, 주기
1: 창피해서.
0: 싫어서가 아니라
1: 그렇죠, 창피해서.
0: 창피해서.
1: 내가 만든 곡은 나만 부르려고
0: 네.
1: 생각한 이유는 창피해서 내놓질 못한 거죠.
0: 근데 이주래 씨는 엄청 달라고 했다면서요?
1: 와가지고
0: 네.
1: 이제 저보다 좀 이제 연한데
0: 네.
1: 농사를 직접 농사 큰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노래를
0: 네.
1: 좋아하니까 좀 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몇번 만나고 네 그러면서 노래는 좀 많이 좀 딸리죠. 이제 시녀니까 많이
0: 네.
1: 딸리는데 곡을 써주기로 하고 이제 며칠 고생을 해서
0: 네.
1: 곡을 써서 줬더니 울어요.
0: 감동받아가지고
1: 이 가사 내용이 이제 늦게 피는 꽃이
0: 아,
1: 고생고생해서 내가 이제 조금 폈다. 네, 이런 걸 표현하는 거니까. 네.
2: 자기 인생이 좀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

0: 그렇죠. 예. 예.
1: 그런데 이제 막상 노래를 딱좀 부르고 다니더니
0: 네.
1: 이 계통을 조금 알고 나니까 안 부르기 시작해요.
0: 아 그래요? 아 정작 줬는데.
1: 네, 요즘 시니어들은 좀 밝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는 지가 싫어.

0: 선곡들을 하고 자기만의 곡을 하나 갖고 있어라. 이건 당신을 위해서 쓴 거니까.
1: 네네네. 네.
0: 그렇게 얘기를 했죠.
1: 아유, 네.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예. 직접 또 보컬 트레이닝까지 해주셨다고요?
0: 네, 지금도 후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 어려운 와중에도 목소리가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0: 남자분들이 오면은 남자 가수들이 오면은 괜찮은데 네. 여성 가수분들이 올 때 좀 힘들어요. 안 그러니까 나오는 데다가
1: 키가 다르잖아요.
0: 키가 높아서 네. 네. 그래서 좀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1: 그래요. 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주래 씨 노래는 안 불러도 아마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0: 아 그럼요.
1: 은사님으로 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네. 조한 씨를. 네. 자, 두 번째 노래도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네. 아시나요 합덕역을 네. 이란 곡인데 저는 합덕역을 아는데 합덕역을 처음 네, 들어본 네. 어디에 있는 역입니까?
0: 충남 당진에 이제 기차가 새로 생겼어요.
1: 여기 생겼어요?
0: 네,
1: 당진에? 네. 당진역이 아니라?
0: 합덕역이에요.
1: 합덕역?
0: 네, 네.
1: 이제 지역 지명이 합덕인가요? 네,
0: 합덕입니다. 근데 그 삽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1: 삽교는 많이 들었죠.
0: 네. 네. 그러니까 당진하면 삽교가 이제 주로 위주인데
1: 네.
0: 그 평야가 일대가 다 합덕 평야예요. 네, 그래서 그 삼국시대 때부터 유명한 큰 저수지가 네네. 있을 정도로 합덕이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
1: 네.
0: 이제 그곳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1: 아.
0: 네, 그러니까 기찻길이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 네.
0: 없는 동네가 기찻길이 생기고 역사가 생겼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 쪽에가
1: 네.
0: 한 4km가 경기도 화성에서 연결이 안 됐대요.
1: 아, 그래요.
0: 그래도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1: 지금은 그러면 열차가 다니긴 하는데
0: 다니죠. 네.
1: 그 아주
0: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개통이 되면 네. 목포에서 익산에서 네. 홍성을 거쳐서 경기도 화성으로 인천까지 올라가죠.
1: 아,
0: 완전 서해안선이죠.
1: 서해안선.
0: 네네.
1: 그렇군요.
0: 네.
1: 근데 그 새로 생긴 그 합덕역을 알리고자
0: 그렇죠.
1: 쓰신 곡이에요.
0: 네네.
1: 누가 쓰라고 권유한 것도
0: 아닌데. 작년에 개통을 했는데
1: 네.
0: 이 곡도 작년에 써놓고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1: 네.
0: 지역 그 합덕 쪽에 있는 가수를 줬어요.
1: 네.
0: 줬는데
1: 안
0: 노래
1: 불러요?
0: 아니 노래가 좋다고 하면서도
1: 안 불러요.
0: 안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해
1: 그럼 내가 하자.
0: 해트 하고 났더니 지금 이제 난리 났죠.
1: 아니 그럼 이런 거는 코레일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0: 네.
1: 본인이 직접 그 활성화되지 않은 합덕역을
0: 네.
1: 좀 알리고자
0: 네네.
1: 쓰신 거잖아요.
0: 그뭐 이제 저기 관광 상품화가 되기 지역이 사실 기차역이라는 것이 관광 네.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거기 뭐 유명한 카톨릭 저기 성지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와야만
1: 네.
0: 아마 내후년에
1: 네.
0: 세계 청소년 그 천주교 그 저기 대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100만 명이 온다고.
1: 그걸 당진에서 하는 겁니까?
0: 아니 이제 오죠.
1: 아.
0: 솔매 성지라고 크게 있으니까.
1: 아.
0: 네. 엄청나. 교황도 벌써 두 번이나 다녀갔잖아요.
1: 아, 여기를요?
0: 이거 솔매 성지를. 네.
1: 오. 그렇군요.
0: 네.
1: 오. 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0: 네, 네.
1: 조아님.
0: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역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합덕역을 지역에 있는 노래를 그냥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큰 꿈이죠. 네,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지금 벌써 우리 임산의 아나운서님도
1: 네.
0: 합덕역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벌써.
1: 알았죠.
0: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또 이제 노래까지 불러주시니까
0: 네.
1: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0: 네. 네,
1: 합덕역
0: 네.
1: 충남 당진에 가면 합덕역이 있다는 걸
0: 네.
1: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물 한 잔 네, 편하게 네. 마시고 무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는 지가 싫어요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정규 2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곡입니다. 따끈따끈한 오늘 정오에 발표된 아시나요 합덕역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0: 아시나요? 합덕역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합덕역. 합덕역 주변 그 소들평야도 가사가 나오는데 추억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이 곡을 좋아하시겠네요.
1: 네, 그래서 친구를 끌어들였죠.
0: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아주
1: 네.
0: 멋진 노래였습니다. 유난히 가수님이 조한 가수님 의상 상큼합니다. 남겨주셨고, 이병우님 아나운서님과 조한 가수님 7월 1일부터는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또
1: 아,
0: 쏴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6397님, 아내 사랑 보고 배웁니다. 당신이어서 노래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4105번님은 전남 노래하는 곡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마 의뢰가 들어오면 분명히
1: 아니
0: 좋아하시는.
1: 너무 이 전남에는 그래도 예향이라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0: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는
1: 아이,
0: 없다.
1: 그럼요.
0: 근데 또 이제 부탁하면 또 해주실 거잖아요. 고민을 해보실 거잖아요. 네.
1: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0: 아유, 좋습니다.
1: 네.
0: 합덕역을 아시나요? 합덕역을.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국어 어순상
1: 네.
0: 보통 이제 합덕역을 아시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역순으로 약간 영어식 어순을 쓰셨어요. 아시나요? 합덕역. 왜
1: 아,
0: 이렇게 제목을
1: 제가
0: 정하신 거예요?
1: 평소에도
0: 네.
1: 어순이 그래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굉장히 당황들 많이 하셔요. 이렇게 우리 좀 MC님들이나 DJ분들이 대화하다 보면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영어를 잘하시나 봅니다. 이게 딱 영어
1: 네,
0: 어순이거든요.
1: 그건 아니고 뒤에 을자를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아시나요 합덕역을 이렇게 썼어요.
0: 일부러.
1: 네, 합덕역을 아시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시나요 합덕역을 하는 게더 합덕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그 고민 좀 했죠.
0: 아하, 일부러
1: 네,
0: 전략적으로.
1: 그런데 평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순이 제가 생각해도 좀 영어 어순으로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할 때도 글쓸 때도 그렇습니까?
1: 그렇죠. 많이 그래요.
0: 아, 그래요.

0: 신기합니다. 아시나요? 합덕력을.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합덕력을 아시나요 하면 이제 쑥 지나가 버리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 아시나요? 합덕력을 하니까 합덕력이 네. 마지막에 남으니까 네네. 늘 합덕력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우리 당진 태생은 아니지만 이 지금 살고 있는 네. 이 당진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예, 이 고향을 알리기 위한 우리 조아은 씨의 열정, 열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가수 조아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피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네, 즐거운 초대에서 가수 조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늦게 데뷔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이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조한 씨인 것 같다. 오늘 그 한 줄 평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 저도 약간 존경하게 되는, 네, 리스펙하게 되는, 네, 가수 조한 씨와 함께한 시간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아, 네.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자,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공식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나 조한에게 노래란?
4: 인생이죠.
3: 네, 인생이다. 네. 데뷔 전부터도 계속 음악 활동을 하신 거고, 또 네, 그렇죠. 데뷔하고 나서도 더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시는 거고, 네, 네. 앞으로도 내 힘이 닿는 날까지 계속 함께 할 거니까.
4: 해야죠. 네.
3: 작사 작곡도 계속 열심히 하실 거고.
4: 네, 이제 앞으로 활동을 외부로 이제 못 하게 되면, 네, 이제 앉아서 이제 후배 양성 부지런히 해야죠.
3: 역시. 네.
4: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네, 당진 지역이 이 대중 가요 인프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수가 없어요.
3: 아, 그래요?
4: 네, 먼저 유나이님 다녀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이제 현재 그 뭐 지부장 하나 있고, 네,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저,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나온 친구 몇 명 있어요.
3: 그러니까 열 명이 채 안 되는 겁니까?
4: 인프라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이런 동네가 있나 이럴 정도로 제가 이제 데뷔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3: 그러면 지역 예술인을 대표해서 우리 조한 씨가 또 후배 지역의 예술인들을 후배들을 네네. 양성하겠다
4: 좀
3: 이런 각오를
4: 네.
3: 갖고 계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즐거운 오후 시청자분들과 또 너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팬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 네, 갑자기 이렇게 이제는 지가 싫어요 아시나요 합동력 신곡을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고 우리 목포 MBC를 찾아왔습니다. 네, 네, 우선 여기 다녀간 지가 제가 그때는 방송을 못하고 3년 좀 안 됐는데 인사만 하고 갔었는데 그 뒤로 목이 좀

0: 탈이 나서 고생을 좀 하고 이제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고 여기서 신곡 발표를 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임사랑 아나운서님의 초대로 인해서 이곳에서 제 신곡이 우리나라의 전역에 좀 널리 퍼져서 멋진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 네.
0: 우리 또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유치님들, 네, 앞으로 우리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네, 잘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아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곡
0: 네.
1: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가수 조아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곡 이제는 지가 싫어요 아시나요 합동력을 네, 이 두 곡도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아 씨가 부르는 바람의 연가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0: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2.04% 하락한 8303.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44% 오른 929.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554.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외환당국 개입 추정 물량으로 1550원 선을 지켰지만 어제에 이어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6일 1550원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유치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정조사에서 투표함이 26일째 방치돼 있다는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을 의결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지가 약 247만 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사퇴 요구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취 결정을 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지금은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답했습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불꽃 파이터즈와 대재고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꽃야구2 제작사는 배재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보았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재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는 광주 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관학교 개혁과 합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7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6: 어른이 된 지 한참 뒤에 절감하죠. 아, 왜 어릴 땐 들에 핀 꽃을 안 봤을까? 나무가 이렇게 푸른 걸 왜 그때 몰라봤을까? 안나 홈즈라는 뉴욕타임즈 편집자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에

디테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름 행렬, 길을 가로지르는 다람쥐, 울타리 기둥에 앉은 새, 포도밭을 들추는 바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여름 방학 혹은 휴가에 사진 속으로 들어갈 꿈을 좀 꿔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지라 씨, 오늘 문자 중에 각방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부부 사연 가끔 오잖아요.
0: 맞아요. 한쪽이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뭐 또 덥다 춥다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자는 게 수면의 질이 더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어쨌든 있대요.
0: 아니던데.
1: 아니야. 내 말 들어봐요. 있어요.
0: 그래요? 왜요? 옆에서 뒤척이면 배우자가 잘 못 잘 것 같은데 누가 그랬나요?
1: 그 뒤척임이 소중했던 시기를 생각해봐요.
0: 그래요?
1: 이거 근거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진이 봐요. 1,000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그 결과 부부가 함께 잤을 때 피로감이 적고 잠드는 시간도 더 짧고 잠도 더 오래 잤고 불안감도 낮았고 우울감도 적었고 수면 무호흡증 내 말 좀 들어봐봐요.
0: 어? 듣고
1: 수면
0: 무호흡증
1: 그 무호흡증 위험도 낮았다니까요. 진짜
0: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1: 자 근데 여기에 아이가 끼면 또 얘기가 달라진대요.
0: 왜요?
1: 아이와 같은 침대에 잔 사람들은 불면 증상도 더 많았고 수면 무호흡증 위험도 더 높았고 스트레스 수준도 더 높았대요.
0: 그래서 제가 안방에서 4시 자다가 쫓겨난 케이스거든요. 와이프랑 애 둘 자고 저는 쫓겨난
1: 그런 집이 많아.
0: 아빠들이 주로 쫓겨나거든요.
1: 보면은 왜 아이 키우면요 큰 침대 가족 침대 사서 엄마랑 아이가 자고
0: 그 유행이었는데
1: 아빠는 거실
0: 아빠들이
1: 혹은 뭐 저 구석
0: 코골이다 못 하여서 주로 쫓겨나는 편입니다.
1: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꺼끌꺼끌하니까 육아는 좀 부부 사이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몇천 배 되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니까 감행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애리조나 대학에서는 부부끼리만 잤을 때는 합방이 좋다 뭐 이런 거였죠.
1: 예.
0: 알겠습니다.
1: 자, 물론 함께 자는 데는 갈등과 불편함도 따라온다 이건 인정했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쉽게 알아차리는 반면 그 외의 이점은 쉽게 잊곤 한다.
0: 맞네.
1: 그런 명언을 남겼대요.
0: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까 정선우 씨 말이 맞는 말씀인 게 연애할 때 또 신혼 때 그렇게
1: 이쁘지?
0: 같이 자려고
1: 그 뒤치덕거리고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흔적들이 너무 좋았는
0: 저기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1: 걸그치는 거는 이제 모든 움직임이 막 그런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대부분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또 그런 건데 한 번쯤은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약간 꺼끌거린 불편함이 그리워질 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을 다시 잡지 않을까요?
0: 네. 그럼 오늘 첫 곡은 또 의미 있는 노래인가요?
1: 그럼요. 좀 밀도 있게 동방신기의 노래로 선사할게요. 허그.

0: 네, 7월 1일 수요일 첫 곡으로 동방신기의 헉 드셨습니다.
1: 아니, 헉이 아니에요.
0: 그래요?
1: 허그.
0: 허그예요? 아, 네.
1: 헉 아니에요.
0: 근데 이 허그도 세게 헉 해요.
1: 네. 그걸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0: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나.
1: 으악! 이게 아유, 아니라.
0: 부질없다. 그죠? 형님들 부질없죠? 그죠?
1: 자, 밸런스 게임 한번 심심한데 해볼까요?
0: 뭐예요?
1: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헉! 꼭 껴안고 자는데 더워 죽는다.
0: 더워.
1: 대. 네. 평생 혼자 시원하게 자는데 참 외롭고 적적하다.
0: 이게 성향 차이일 것 같은데, 그죠?
1: 네. 네,
0: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후자고, 또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1: 근데 외로움을 잘 타는 친구들은 읽더라고요. 저는 사실 외로움을 잘 안 타는 편인데, 그래서 좀 혼자 이렇게 시원하게 자는 쪽이 좋다 하는 건데.
0: 사실 죽부인 끼고 시원하게 자는 게 최고죠.
1: 근데 네. 밀도 있게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애정 표현하는 거를 네.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결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0: 맞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침대는 최고급입니다. 근데 베개가 없이 자야 돼요.
1: 아하.
0: 아니면 베개가 최고급인데 맨바닥에 자야 돼.
1: 아, 짜증.
0: 이 게임 자체가 그런 거죠.
1: 짜증.
0: 저는 베개 없이 못 자거든요.
1: 아, 침대 중요한데.
0: 그래요.
1: 침대 최고급이에요?
0: 네. 비싼 거래요.
1: 아, 네. 저도 베개요.
0: 아, 그래요? 아,
1: 베개가 아, 목이 피곤하면 계속 찌뿌둥한데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네. 목이 이렇게 접혀서 자는 건 좀 그렇다.
0: 오늘 만날 이분은요. 간이 침대에서도 잘 주무실 것 같은 이일 중도. 아, 손수호 변호사님이십니다.
1: 서서도 주무실 것 같아요. 이분은. 예.
0: 맞아요.
1: 자, 지레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부터 시작할게요.
0: 네.
2: 알로에는 만

0: 없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7: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6: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7: 또!
8: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6: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7: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6: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7: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나도 보낼래.
11: 나도.
6: 제목, 다낭에서 생긴 일. 오. 서울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컴온. 네.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6: 반가워요.
7: 그러니까 때는 코로나 이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남편하고 애들하고 큰맘 먹고 다낭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저는 전날까지도 온몸에 열꽃이 피는 스트레스성 두드러기가 올라왔지만 약을 한 보따리 타가지고 결국엔 다낭길에 올랐죠.
12: 당신 진짜 괜찮겠어?
7: 아니요, 안 괜찮았어요. 아니, 피곤하고 짜증나고 만사가 다 귀찮은데 아이들은 첫 해외여행이라고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은 뭐 여행길에 오른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자유여행이라 저는 느긋느긋 따니고 우리 8살, 7살 두 따님은
6: 4살, 7살.
7: 아, 4살, 7살. 8살. 바로 키웠네. 생각 수준이 별 다를 것 없고 키만 187에 어디 내놔도 눈에 띄는 지 아빠와 와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추천해준 맛집을 가게 됐는데 그곳은 계단을 반층 정도 올라가면 1층이 나오는 식당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저희들을 발코니 테이블 쪽으로 안내해주더라고요.
12: 우와, 여기 바다 엄청 잘 보여.
7: 뷰가 진짜 좋은 자리긴 했어요. 다만 발코니 끝에 보통은 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없어. 그래도 뭐 바깥쪽으로 남편이 앉고 아이들이 안쪽에 앉았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뭐 난간이 있거나 없거나 와이프가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을 1도 안 쓰고 온통 메뉴판에만 초집중하고 있더라고요.
12: 우와, 여기 맛있어 보이는 거 엄청 많네. 주문할게요. 볶음밥 하나, 새우튀김 하나, 쌀국수 하나랑 냄루이 하나랑
7: 시켜.
12: 반새우 하나 주시고요. 파기름 조개 하나, 반미 샌드위치도 먹어야.
7: 잠깐만. 시켜.
12: 이거 아까 먹었구나. 반미 치즈 할게요. 밑광 하나 주시고요. 여기 쏨땀은 없잖아.
7: 그만 시키라고! 그렇게 있는 대로 이 메뉴판을 그냥 훑었다 다 시켜놓고 음식 기다리는 동안 의자 균형 안 맞는다고 앉은 채로 엉덩이를 막 실룩실룩거리면서 의자를 또 흔들어 보더라고요.
12: 아, 이거 까딱까딱거리네. 여보, 의자 이거 흔들리는 거 뭐예요?
7: 그냥 앉아서 먹어. 잠깐 먹고 갈 건데 왜 이렇게
12: 힘들어? 아니, 이거 다리가 균형이 안 맞잖아, 이거.
7: 그건 자기가 저기 등치가 커서 그래.
12: 어?
7: 기운 없어. 보통 사람은 앉을만한 거야. 그거 그만.
12: 아니야, 이거 엉덩이 이쪽으로 앉아볼까? 아, 이쪽으로 앉아. 잠깐만.
7: 그만 좀 하지.
12: 이쪽으로 봐야 되나? 이쪽이 소리가 덜 나는데. 잠깐만, 바닥이 문제. 이쪽으로 한번 막 이렇게.
7: 아, 좀 그만 가만 좀 있으라고. 좀 정신 사납다고.
12: 아니야, 이거 봐. 계속 흔들리는데. 이게 안 흔들리려면 의자 이렇게 뒤쪽으로 좀 밀어가.
7: 여보.

0: 그 오두방정을 이는 대로 떨더니 난간이 없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1: 아,
2: 어떻게? 어, 당신 괜찮아?
1: 아, 아픈데 나 좀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
2: 어떻게? 알았어, 여기 직원분들이 도와주신대. 혹시 뼈에 근간데 있을지 모르니까 억지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
1: 알았어.
0: 근데 이상했어요. 다낭 식당에 직원분 셋이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뭔가를 토론하는 것 같았어요.
3: 꽝, 쏭, 떨어졌어, 이 꽝.
4: 땅땅, 망할 오토바이, 싹같이 뻘랑, 땅, 꽝.
3: 아유, 이거를 어떻게 빼냐니, 꽝, 꽝.
0: 예, 알고 보니까 남편이 떨어진 데는 오토바이 주차장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남편을 끄집어내려면 이 오토바이를 한 대씩 다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얼추 보니까 오토바이가 한 20대 정도 있더라고.
3: 남놈, 꺼 하는 수 없어도 쏭. 오토바이 한 대씩 꽝, 쏭쏭 빼갖고 쏭. 한국말이 들렸어.
4: 뻥따이꽁. 손님 떠올란데 봐. 나 희야겐 똥뽕.
3: 아우 야봉짜봉 꼬꼬 그래 뽕.
4: 꼬꼬.
0: 그래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끌고 나가고 안 되는 건 오토바이 주인이 와서 한 대씩 타고 나가는데 한 대가 나가면 또 한 대가 나가고 또 한 대가 나가면 또 한 대가 나가고 한 대 나가면 또 한 대가 나가고
1: 아 여보 다 됐대?
0: 기다려. 한 대 나가면 또 한 대가 나가고 한 대 나가면 또 한 대가 나가고 아 나 진짜 한 대 나가면 또 한 대가 나가고 아 언제 끝나?
1: 아 몇 대 남았는데?
0: 아 7대.
1: 아
0: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끄집어내줬어요.
1: 아 살았다.
0: 진짜. 그때 식당 주인분이 오셔서 앰뷸런스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베트남 병원에 이 덩치에 맞는 침대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텔에 가서 대처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고 식당 사장님이 택시를 불러주고 직원분들이 부축해서 간신히 남편을 택시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남편이 칼말이 있다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병원 가? 많이 아파?
1: 아니 그게 아니고
0: 그러면은?
1: 포장
0: 장? 포장? 포장? 뭘?
1: 반세
0: 반세오. 아, 반세오 포장해 달라고. 아, 알았어. 반세. 아이고 씨, 진짜. 야 씨. 아니, 나름 내가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눈물이 나오다 쏙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저요. 이 난리통에 우리가 시킨 음식 포장했잖아요, 결국. 솔직히 보세요. 너무 많이 시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버려? 그냥 두고 가기 너무 아까운 거죠. 직원분들이 놀래가지고 넋이나가 계셨는데 제가 가서 수줍게 말했어요. 예, excuse me.
5: 예?
0: 투고.
5: 어?
0: 투고.
5: 엉꽁가 많은데 진심이니 꽁?
0: 꽁. 그렇게 저희는 음식을 포장해서 호텔로 돌아왔고 호텔 직원분들 도움으로 남편은 찜질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놀라 아픈지도 모르겠고 끙끙대는 남편을 보니 사라져서 고맙기도 하고 내가 죽여버릴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득.
6: 원래 그래요.
0: 그래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또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네요. 근데 왜 이래? 쓰러졌나?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예상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탁자에 앉아 포장해온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뭐하냐?
1: 깼어. 배고파서.
0: 안 죽었네.
1: 너무 배고파서 깼어. 근데 그 오토바이 약간 망가진 거 있으려나? 우리한테 수리비 청구할지도 모르잖아.
0: 저는 이제 다낭은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창피해서 못 가요. 덩치 크고 둔한 한국 남자 때문에 놀라신 베트남 분들 도와주셔 너무 땡큐 감사해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호텔로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아 망가진 건 다행히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음식값까지 거절하고 안 받으셨잖아요. 진짜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Come on you.
1: 고맙다고?
0: 많이 놀라셨겠다. 진짜 깜짝.
6: 아이고야.
0: 이게 난간이 없을 땐 위험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베트남 같은 휴양지에서는 네. 뭐 의자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6: 네, 남편분이 체격에 비해서 좀 그죠.
0: 아마 하나에 몰두하면 하나 생각 못 하시는 분인가 봐요. 멀티 안 되는.
6: 까딱까딱 하는 거 안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0: 근데 보통 까딱까딱 하는 걸 이렇게 조정하면서도 난간을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하나에 꽂힌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분인가 봐요.

0: 크게 안 다치신 것 같아서 그나마
1: 맞아.
0: 다행이네요. 그죠?
1: 난 지금 네. 그게 제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에, 왜냐면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았잖아. 20대.
0: 20대나 있었다는데. 아, 정말.
1: 그래 하여튼 에, 우리 부인께 이 노래 들려드리면 많이 화내시려나?
0: 왜요?
1: 이한섭의 노래
0: 어떤
1: 준비했어요.
0: 노래죠?
1: My Love.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4: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4: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5: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4: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심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연은 떠들을 수 있다.
1: 웃음 편지
2: 타임머신. 오늘 웃음 할당량 못 채운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1: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운 분들도 있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2: 좋아요. 정선아 씨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악 부탁드립니다.
1: 아 무거워.
2: 윤효 작가님.
1: 네 여러분 커피 드세요. 아 힘들어. 벽에 좀 기대 있을게요.
2: 우리 메인 작가님이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1: 아 괜찮아요 천식 씨.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요? 아 웃음 편지 타임머신은요 그 예전에 이맘때 방송됐던 사연 중에 숨 차.
2: 네?
1: 잠깐만요.
2: 뭐였다 웃음?
1: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뽑힌 재밌는 사연을 다시 들려드려요. 아,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속 들려드려요. 아 힘들어.
2: 예, 근데 기대세요. 기대세요.
1: 아, 네. 저, 근데 죄송한데 저 좀 약간 당 떨어져서 나가서 누워 있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2: 예예 예. 예, 예. 예 기력이 예, 없는 우리 메인 작가님이셨습니다. 예,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이에요. 네. 정선혜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1: 2022년 6월 21일에 소개됐고요. 경상남도에서 익명으로 소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한매친 출산.
1: 잠깐만 기억나요?
2: 이게 뭐였지?
1: 한매친 출산 뭐였지? 20년. 출산에 관련된 웃음 편지 사연도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2: 코로나 때인가 뭐였지? 예.
1: 아 이게 굉장한 외할머니가 등장한다는 힌트를 주시는데 와 진짜 당초 생각이 안 난다.
2: 좀 들어본 말
1: 여러분
2: 같더라고요.
1: 이렇게 신선합니다. 네. 이게 몇 년 전 사연도 이렇게 새롭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사연 누려봐요. 감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오빠.
2: 네.
1: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5월에 방송한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엄마가 저를 낳으실 때 외할머니가 나훈아 씨 나오는 TV에 빠져... 이거 기억나요?
2: 아 기억나요.
1: 완전 기억나요.
2: 네네네.
1: 나훈아 씨 나오는 TV에 빠져서 엄마 출산을 외면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홧김에 힘을 주어서 저를 낳으셨다는 얘기를 써서 보냈는데요. 네. 그때 써니언니가 재밌다고 다시 길게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2: 맞아요.
1: 아, 진짜 쓴쓴쟁이.
2: 고마워요.
1: 이것도 우편으로 만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자세히 써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훌쩍 넘었을 때의 넘었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 외갓집은 경남 함양군에서도 시골로 한참 들어간 곳이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조금 짠돌이셨어요.
3: 아 글쎄 안 돼.
4: 아이고 그러지 말고 우들도 TV 한 대 삽시다. 오, 저 우리 나훈아 오빠와 봐야 되는데 라디오도 안 사주고 그냥 TV도 안 사주고 그냥 날들을 웃자고 그냥.
3: 그 TV가 한

0: 핸드폰도 아니고 안 돼.
1: 에이씨. 그러니 펼 수 있나요?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유일한 집 이장님 댁으로 찾아간 거죠.
0: 아이, 다 저녁 때 무슨 일로?
2: 오빠 만나러.
1: 아이고 저기 별일 없으신가 해가지고 그냥 저 안부 인사 차 왔어요. 예.
0: 아까 낮에도 논에서 만나놓고서 안부는 무슨?
1: 아이 그 저 틈틈이 저 안부를 물어 이웃들이 그런 게.
0: 예.
1: 예, 저 11번 안 봐요?
0: 아니요. 아 오늘은 피곤해서 이제 그만 TV 끄고 자려고 합니다.
1: 아이고 예. 저기 주무실 거면 저기 이제 주무실 텐데 나는 TV 조금만 보다가 안 될까나?
0: 우리 이부 자리 펴면 이 방에 자리가 없는데.
1: 아이고 자리가 뭐 왜 필요해? 여기서 이렇게 삐짓고 앉아 보면 되죠. 나 저 여기서 좀만 보기 갈게요. 제 훈아 오빠 나와서 그래요.
0: 아니 이 밤에 무슨 남의 집에서 TV를 보겠다고.
1: 할머니는 이장님 부부가 파놓은 요와 요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망부석처럼 앉았고 그런 할머니가 이장님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었죠.
0: 아니요. 그 진짜 여기서 보실라고.
1: 아이고 조용히 그냥 쥐죽은 듯이 보다 갈게요. 이 신경 쓰지 말고 주무셔요. 예. 나온다. 아이고 오빠. 난 아이고.
0: 아니 잠깐만요. 아이고. 남이 자는데.
1: 아이고,
0: 좀 팔 좀 뻗게 좀 옆으로 비켜봐요.
1: 알았어요. 밀지 마요.
0: 아이 좀.
1: 그 분이. 아이고 오빠.
0: 아유 저.
1: 아이고. 아이고 자스카 좀.
0: 아,
1: 오빠.
0: 시끄러워 진짜. 아 좀 집에 좀 가세요 좀.
1: 에 저 이 노래만 끝나고 요만 끝나고 갈게요. 참. 아이고 너무 하시네 참말로.
0: 너망에 누군데? 잠 좀 자자고 좀. 아이고, 집에 좀 가요.
1: 밀지 마요.
0: 아이 좀.
1: 아이고 이거 놔요.
0: 가요. 얼른 가.
1: 아이고 참.
0: 에이 그 이놈의 텔레비전을 말이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원.
1: 텔레비 있다고 유세 떠냐.
0: 뭐예요?
1: 내가 불쌍해서 투표할 때 뽑아줬는데 아주 이게 참 어디서 쭉쩍이처럼 놀더니가 아니 옛날 생각도 못하고 아이고.
0: 뭐라는 거야 지금.
1: 그렇게 할머니는 이장님과 대판 싸우셨고 급기야는 할머니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그 위에 논이 있던 이장님이 물길을 막아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한 거였어요.
0: 맛 좀 봐라.
1: 이런 씨. 아이고 참나 진짜. 이 동네에서 우리 훈아 오빠 보긴 다 틀렸구만.
0: 대문 담당에 잡을 거야 내가. 텔레비전 보러 못 올 거야.
1: 그래서 더 이상 할머니는 나훈아 씨 노래를 들으러 이장님 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즈음 저희 엄마께서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리신 거예요.
3: 엄마 곧 나올 것 같아. 얼른 짐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1: 그때 엄마는 경남 마산에 사셨는데 당신은 집에서 출산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짐을 싸서 곧장 엄마 집으로 향하셨죠.
4: 아, 엄마 오셨어요?
1: 예, 그래.
4: 아, 점점 아이고. 진통이 가까워긴 하는데.
1: 어디 보자. 이, 아이고. 이 배를 만져보니까 이게 떼글떼글한 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 아, 그래요?
1: 저야, 너 이렇게 계속해서 숨 쉬어, 이렇게. 나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 테니까 저 진통이 잦아들면은 엄마 불러. 이게 막 분만 준비는 내가 다 해놨다.
4: 근데 이 연기를 왜 정선이가 안 하고 돼?
1: 시끄러. 조용히 해. 누가 나면 어때야? 나면 되는 거지. 진짜 낳는 것도 아닌데. 힘줘라. 그리고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때마침 특집쇼를 방송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5: 주셨습니다.
4: 엄마 거실에 계시죠?
1: 아, 이 있어.
5: 박수심이 손에 열이 나가지고.
1: 아이고 우리 훈아 오빠가 시상이 웬일이야.
5: 할머니 오빠. 절대 박수 치지 마 있어요.
1: 박수 치지 말래. 치지 아이고 마라, 다 치고 싶어.
4: 엄마 잠깐만. 내가 부르면 바로 오셔야 돼.
1: 아이고 어디 메들리로 불러주네. 아이고 그래 잡초부터 가자. 이 잡초부터 이. 이 안는 바람 부는 은둥에.
4: 엄마 나올 것 같아요.
1: 잡초야.
4: 엄마
1: 한 송이 꽃이. 아이고 오빠 향기라도 있을 텐데.
4: 엄마
1: 좋다.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4: 엄마 나온다고.
1: 야 알았어.
4: 빨리.
1: 할머니는 잘하네. 이제 출산 전문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게 외할머니는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때 울긴 울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미 의자. 아이고 저, 아이고
4: 참 빨리
1: 잠깐만
2: 야 이거는

0: 꽃무늬 맛인디. 예.
1: 울기? 왜 울어?
2: 꽃같이
1: 사랑 때문에.
0: 아싸! 아이고, 참 이래서 맛있지.

0: 할머니가 나훈아 씨 노래를 메들리로 부르는 사이 외롭게 태어났습니다.
1: 내가 못 살아.
0: 아이고 참.
1: 혼자 났어 애를.
0: 다 끝나버렸네. 훈아 오빠도 끝나고 여의도 끝나.
1: 남편도 없고.
0: 잘했다. 야, 너 진통이 아까 째가 전에 잠깐 왔는데 이거 와 애를 잘랐네. 아이고 고생했다. 이 고생했어.
1: 됐어. 계속 텔레비전 봐요.
0: 아이고 참 유세다 유세요 아주 그냥. 아이고
2: 애만 건 유세죠. 아 진짜.
0: 그러나 할머니는 TV를 보지 않으셨다는데 그 이유는 나훈아 씨 라이벌인 남진 씨가 나오셨기 때문이었죠. 어허, 그 이후로는 안 보셨구나.
2: 아, 안 보셨다.
0: 이 스토리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남진 씨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남진 씨의 축가 세레머니를 한 번에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아, 꺼버렸구나 TV.
0: 아무튼 이상 제가 태어난 이야기였고요. 남진님 나훈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와와와와와와.
3: 아, 제 열연에 대해서 칭찬을 주셨습니다. 김종숙님께서 예. 천식 씨 출산 연기 잘하신다. 맞아. 경험에서 나왔나요?
4: 이 정도면 둘째는 문천식 씨가 출산했다라는 의심을 해봐도 예. 과언이 아닌데.
3: 또 출산 에피소드가 많이 왔는데요.
4: 혼자만네 이거 애드립이잖아요.
3: 네, 맞아요.
4: 아, 네, 사실 이 여기 5314님도 출산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이네요. 첫 아이 낳을 때 진통이 왔는데 좀 더 버티다 병원 가려고 3시간 내리 참았어요.
2: 아이고야.
4: 근데 극티 남편이 옆에서
3: 아, 나 좀 잘게
4: 이따위로 멘트를 치는데 어찌나 열받던지 아, 내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싶더라고요.
3: 아, 선생님들 바로 가시는 거예요.
4: 난 좀 잘게요. 아 잠깐만요. 아, 나 진짜 뒷머리 뜨거워지네.
3: 쳐다니니까 몰랐다지만 무조건 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동이 오면
4: 그래. 제 아는 후배 네. 남편은 소리 너무 지르니까 민폐라고.
3: 에헤이 이거 참.
4: 그걸 평생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을 때 막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서 분해지더래요. 아유. 발로 찼대요 자다가. 아유, 갑자기 생각나서.
3: 그러면 안 돼요.
4: 그러니까 이게 네. 출산에 임박해서나 출산 즈음에 아니면 이제 임신 중에는 하여튼 내 자아를 없애시고 네. 물어보세요. 경험자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그렇죠. 말을 삼켜야 되는지.
3: 강근주님. 아, 우리 형은요 출산할 때 이 영광스러운 순간 남기겠다고 당시 캠코더를 들고 갔대요. 형수가 나가라고 정신없다고 하는데 형야 잠깐만 좀만 찍을게 좀만
4: 계속
3: 형수가 화나서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았대요. 그거 찍을 때가 아니잖아 선생님. 그 예.
4: 근데 이게 작품성 있게 또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 예, 정말 민낯에 그 어떤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그 생고기를 찍는 느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게 모공도 크게 나오고 막 뭐 이렇게
3: 머리 흐트러지고
4: 비장센도 없고 네. 막 진짜 수치스럽게 네. 아마도 그렇다면 예, 머리 한 움큼 정도면은 그래도 아내분이 보살이 아니었나. 네.
3: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게요.
4: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3: 사연자의 외할머니는 이 가수의 팬이었죠. 테스형, 무시로, 고향역 등의 히트곡을 가진 유명한 이 가수 누굴까요?
4: 1번 나얼, 2번 나윤권, 3번 나훈아.
3: 김나박이 중에 한 명 아니군요. 예, 문자번호 88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3: 네, 문자 주신 동안 노래
4: 나훈아 씨의 노래죠. 예, 나훈아 씨 노래 중에 다 좋은데 네. 이 노래는 유독 좀 시 같아요.
3: 맞아요. 예,
4: 홍시.

0: 네, 타임머신 특기 평가 퀴즈. 사연자의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가수 정답은요?
1: 3번 나훈아였습니다. 추첨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가 되고 영어도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 SU!
1: 아유.
0: 바로 여러분이에요.
1: 사연... 점점 겉멋이 들어가지고 맞아. SU가 돼. 아유, 진짜. 개그맨들은 하여튼 반응만 있으면... 아우 극단적이야 하여튼 네. It's U에서 SU가 됐어.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개그맨 아 개그맨이란다 네. 개그맨 있어요 두 명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들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되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죠 월간 베스트가 되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와요.
1: 손편지 기다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입니다. 267. 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함께할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0: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게요. 3727님. 오늘 유난히 바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보니까 글쎄 2만 2천 보를 걸었네요.
5: 와우.
4: 어쩐지 땀이 줄줄 나더라니. 퇴근까지 쉬엄쉬엄 해볼게요.
5: 2만 2천 보요?
4: 아니, 어떤 일을 하시길래.
5: 몇 시간 걸으셨나? 난 2시간? 3시간?
4: 와.
5: 근데 이렇게 걸음을 좀 습관화 시키신 분들은 네. 뭐 만보, 2만보 정도는 그냥 아 오늘 좀 땀 좀 흘렸다 정도 오시더라고요.
4: 근데 땀 흘리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5: 그럼요, 그럼요. 네. 네. 5781님 네. 하우스에서 감자 선별 택배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창 감자 진짜 맛있어요. 아, 사랑해 주세요 하셨어요.
4: 포슬포슬 고창 감자군요.
5: 진짜. 요새 저도 오늘 감자 삶아놓고 나왔는데 엄마가 입맛 없으실 때 그 예. 약간 감자하고 고추장에서 잘 드시더라고요.
4: 아, 그것도 맛있죠.
5: 한두 개 드시면 좀 끼니가 되잖아요.
4: 아, 2221님.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부산댁인데요. 플루스를 배운 지 2년 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 조절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동안 배운 게 아까워서 레슨 받고 왔어요. 손자들에게 플루트를 불어주는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5: 아, 진짜 멋있다.
4: 와, 멋있어.
5: 플루트는 그 여자들에게는 약간 낭만적인 그 로망이 있는 게 청순해 보이잖아.
4: 그러니까.
5: 숲의 요정 같고.
4: 우아해 보이고.
5: 근데 이게 부는 악기가 폐활량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4: 네.
5: 뭐 색소폰도 그렇고.
4: 맞아요, 맞아요.
5: 그렇고 많이 불수록 좋다고 하는데 아, 저는 나이 들어도 못 불 것 같은 게 아. 이미 뭘 불고 있는 입이라
4: 아.
5: 나는 수영으로 할래 그냥.
4: 그렇군요.
5: 그게 나을 것 같아요.
4: 네.
5: 문천식 씨도 뭘 불어봐요.
4: 저 하여튼
5: 아, 안 돼.
4: 저도
5: 나발 불잖아.
4: 저기 정상현 씨, 저 많이 줄였잖아요.
5: 그런가?
4: 저 나이 들면 한번 그 관악기 한번 시원하게 불어서 끼고 싶어요.
5: 파라파.
4: 예, 한번 케니지 부르고 싶습니다.
5: 예.
4: 아, 4650님. 지난 8일에 갑상선암 수술 받고 퇴원해서 서울 언니네서 간병 도움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5: 아이고.
4: 언니랑 형부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어요. 신청곡은 서영은의 혼자 가는 나입니다. 아유, 고생하셨군요.
5: 너무 애쓰셨다. 언니도 예. 그렇지만 또 당사자는 얼마나 불안하고 또 힘겨운 투병이었겠어요.
4: 그렇죠.
5: 그래도 사실 아플 때 고독한 것보다 누가 있으면 병이 완쾌되는데 훨씬 더 속도가 아유, 많이 붙을 것
4: 조건이죠.
5: 같아요. 무조건이죠. 특히 가족이.
4: 병 치료에 외로움은 도움이 안 돼요.
5: 맞아. 진짜 그래요. 아유, 다시는 그런 네. 또 아픈 그 병마에 무릎 꿇지 않으실 수 있게
4: 그쵸.
5: 막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원래 네. 이런 신호탄 때문에 나중에는 막 마라톤 뛰시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더라고요.
4: 많더라고요. 네. 힘내십시오.
5: 네. 네. 자, 우리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첫 광역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늘 0시 법적 지위를 갖추고 공식 출범했으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됐습니다. 출범 직후 열린 첫 통합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초대 의장을 선출하고 통합시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했으며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를 첫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교육감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통합시는 정부 지원과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군들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시정, 군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성희 목포시장은 취임식을 열고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를 제시하며 목포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강진원 강진군수도 AI 산업 거점도시 강진을 선포하며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예산 1조 원 시대 기반 마련과 미래 농어촌 조성을, 김산 무안군수는 아리백 국가산단과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등 각 시군은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민선 9기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 중 나온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관련해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교 야구 대회에서 경기 도중 상대팀을 조롱하고 지역을 혐오하는 응원이 나와 안타깝다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과 지역 비하성 응원은 부적절한 행동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품격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목포시 석현동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전복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오전 6시쯤에는 영암군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수로나 고랑에 빠지는 사고가 두 건 연달아 발생했고 비슷한 시간 장흥에서도 차량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등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통합특별시 제1호 조례가 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는 반도체 투자 지원 계획 수립과 전략위원회 설치, 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목포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정호였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집중력을 연구하는 교사 김소연입니다. 디지털 도파민은 우리의 집중력을 조각내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마저 빼앗아갑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버린 거죠. 이 집중력의 위기를 끊어낼 가장 현실적인 행동 한 가지. 지금 스마트폰에 화면 흑백 모드를 켜보세요. 화려한 색이 사라지는 순간 뇌를 자극하던 욕도 줄어들 겁니다. 자극을 끄고 일상을 켜는 아주 작은 실천.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청양고추처럼 칼칼한 상담 코너죠. 할매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1: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을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자꾸 음식을 하면 나눠주는데 감사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맛이 없어요. 좋게 거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어떻게 해요?
1: 저요? 자, 그냥 잘 먹었다고 해요, 저는.
2: 저도 예. 분 앞에서는 그냥 받는 것 같아. 네. 갖고 냉장고에 한 이틀 넣어놓긴 해요.
1: 그럼요. 조금 먹어보고요. 정 뭐하면 예, 그 해야죠.
2: 정 뭐한데 계속 주기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주기적으로 받아요.
1: 예, 그럼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예요.
2: 이게 거절하고 나서 내가 쏟는 에너지가 더 힘겨워.
1: 예, 저는 그 통 돌려줄 때 견과류와 몇 번 넣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2: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어떻게 그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실 텐데 이미.
1: 그렇죠.
2: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할클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할클 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 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4: 드립니다.

0: 어떻게 이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인생에 매운맛, 단맛, 쓴맛 하여튼 별거 다 느껴본 할미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미 할배
0: 상담소.
1: 안녕하세요. 44년 동년배 최강 섹시 큐티 뿌띠걸 양띠 정선자예요.
0: 왜기다 왜. 아이고 무슨 시끄러워, 큐티 닥쳐. 섹시는 무슨. 아이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 문천식원 씨다. 질문이 왔어요. 6502님이 궁금해서 물어요. 말짤매는 그러면 43 양띠시고 춘식할배는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하셨는데.
1: 예측 불허.
0: 내 나이를 묻지를.

0: 말하러요.
1: 온통 가짜 인생. 예. 신분 세탁 세 번.
0: 빠른 사사인데 와이프랑 이제 친구를 먹었지.
1: 예. 어딘가에서는 또 한 38이란 얘기도 있어.
0: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젊고 잘생겼는데.
1: 정신이 온전치가 못해요. 점점
0: 자, 청취자 여러분 고민사연 만나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1: 오픈.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예. 예. 저기 이 익명으로 해달래. 이거 정말 사소한 거긴 한데 고민이라 올려봐요. 아침에 인사하면 안 받아주는 상사 때문에 아침부터 혈압 상승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하지 말까요? 아 인사 더럽게 안 받아주는 인간 있어.
0: 아 그게 열등감이야 열등감.
1: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요.
0: 아이 싸가지 없네 진짜. 인사하면 받아야지 말이 윗사람이면 다야.
1: 이럴 때 또 직장생활 아니면 그냥 아이고 그냥 침 뱉듯이 너도 하지 마 이러고 싶은데 에이. 그게 있잖아 똑같은 똥이 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지면 돼요.
0: 그렇지.
1: 그 사람 리액션 바라지 말고 에이. 그냥 아 오늘도 나는 참 인사 썩 밝은 여인이었다. 사람이었다. 아. 나를 귀여워하는 거예요.
0: 그렇지.
1: 내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뭔 리액션을 안 해도 별로 내 마음에 타격이 없어.
0: 맞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리액션이 중요하진 않다.
1: 어떻게 하면 오늘은 인사를 맛깔나게 할까? 아 오늘은 내가 좀 더 귀엽게 상냥하게 해볼까? 이것만 신경 써. 이 사람한테 연습하고 딴 사람한테 칭찬받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 그렇죠. 가끔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책상 앞에 가져가서 눈을 마주치고 부장님 안녕하시냐고요.
1: 시비 걸어?
0: 그러지 말자요.
1: 그래. 예. 인사라는 게 뭐요. 친절하게 안부를 묻는 행위인데 그거를 시비 걸듯이 하는 건 애초에 그 설정값이 잘못된 거예요. 예. 멋있어. 예. 굴하지 않고 인사하는 당신.
0: 0340님 사연 볼게요. 예비 부부입니다. 아, 이 결혼 직전이구나.
1: 아이
0: 좋을 때다.
1: 다시 생각해봐.
0: 아, 뜨거. 이거 한창 뜨거운
1: 다시 사람다. 생각해서 확실하게 네. 결정 내리고 이 사람이랑 하라 이거지.
0: 저는 가전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세기 등등 풀세트로 사자는 의견이고 남편은 필수 가전 말고는 나중에 필요할 때 사자는 주의예요. 대신 남편은 신혼여행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해요. 둘 다 만족시키기엔 여유가 없거든요. 아니 다 신혼부부들은 그렇지. 여행에 돈을 쓰냐 가전에 돈을 쓰냐 고민입니다.
1: 야, 이 부부 시작부터 참 쉽지 않네. 하나는 현실적이고 하나는 좀 휘발성 그 저거 아니야. 소비를 끊고는.
0: 근데 신혼여행 평생에 한 번뿐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1: 요즘 말하는 애프랑 티 아니요 약간.
0: 하와이 대신 발리를 가면 되는데 그게 타협이 안 될 수 있잖아.
1: 남편은 이거요. 낭만을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한 번뿐인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근데 이제 그 부인은 네. 남는 거 하자. 이게 아무리 좋은 거 갖다와도 그거는 형태가 없는 거 아니야 한 번. 근데 가전제품 남지 않냐 이거지.
0: 아 이거는 누가 한 명 져줘야 되는데.
1: 그치 다시 생각해.
0: 예?
1: 이거부터 틀어지면은 갈 거 없어.
0: 서로 맞춰갑시다.
1: 힘들어. 예. 다시 생각해.
0: 이렇게 하면 돼요. 가전제품을 그레이드를 좀 낮춥시다.
1: 요새 렌탈로 많이 빼던데.
0: 그런 것도 있고. 그래. 냉장고를 너무 AI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 그래.
0: 예, 적당한 거 하면 되잖아.
1: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43년생이니까 내 생각인데 옛날 가전제품이 오래갔다.
0: 맞아.
1: 아니 어떻게 요즘은 다 설계를 10년 안짝으로만 하나 봐.
0: 자꾸 고장 나더라고.
1: 아 예전에는 막 전자레인지도 20년씩 막 썼어. 30년씩 써버리고.
0: 그렇지.
1: 그리고 어쨌거나 하여튼 다시 생각해.
0: 축복합니다 저는.
1: 예, 그래 나도 축복이냐.
0: 물론 졸혼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 축복합니다.
1: 그래요. 예. 결혼이라는 게 이제 시작점에서 이거 느꼈겠지만 내 즐거움이랑 저게 너의 즐거움이랑 반씩 이렇게 양보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
0: 그죠. 다음 사람 볼까요?
1: 김성미 씨 친구가 술 먹고 나한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대. 평상시에는 기억 엄청 잘하거든. 나는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상처가 커요.
0: 아이고야.
1: 공격을 해버렸구만.
0: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1: 공격을 해버렸어. 그럼 내가 복귀시켜야지. 내가 상처를 받았다.
0: 나도 쫓겨난 이유가 술 먹고 다 얘기를 해버렸게 된 거거든.
1: 그래. 만났던 여자들 다 얘기하고.
0: 다방 몇 번 간 거 가지고.
1: 다방 한 번?
0: 방송에서.
1: 내가 이 패트면 영감 묻어 내가. 어?
0: 우리 성미 씨가 집중이합니다 지금.
1: 그래 예. 집중.
0: 예.
1: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기억하잖아. 내가 기억하는 상처는 남한테 얘기해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난 그 얘기를 들었다.
0: 네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1: 그렇지.

0: 사과를 들었으면 좋겠다.
1: 아.
0: 이거 있잖아. 아주 마음속에 있는 똥 같은 얘기 다 뱉어내고 기억 안 냈다고 동네방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흉하게 상처 못 받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1: 아, 그거 진짜 비겁한 거지요.
0: 상처는 말이야. 네.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
1: 나는 그게 싫더라고.
0: 그럼.
1: 죄송합니다. 심신미약이 있어요. 야이!
0: 그때부터 심신을 미약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1: 그러니까
0: 이제 시작이야
1: 말이야. 핑계댈 게 없으니까 미안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
0: 걸리기만 해봐.
1: 큰일 난다 진짜.
0: 다 기억나게 해줄게 내가.
1: 아이고.
0: 그러니까 내가 다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를 이 이야기를 하는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면 나한테 미안할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남이 잊었다고 두루뭉술하게 잊었다고 아 그래 제가 잊었는데 나까지 그때 기억을 하면은 좀 없어 보이나? 그럼 나도 묻어야겠다. 이러면 내 몸이 그때부터 섭섭해야.
1: 맞아.
0: 나한테 섭섭함을 남기지 말고 나를 위하는 방법은 받았다.
1: 그러네.
0: 상처를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너한테 소소한 사과를 받고 싶다.
1: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중요하구나.
0: 그래. 그리고 상처를 줬다 이거보다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게 조금은 예의가 익스큐즈가 이게 돼야.
1: 아 네. 그렇구만.
0: 그래야 건강하게 해결해. 나한테 그래. 미안할지 만들지 말고.
1: 아 우리 그러면 우리 팝 한 곡 듣고 갑시다.
0: 그래요.
1: 아빠의 노래입니다.
0: 에이씨 무식해가지고 진짜 쌍스러워서 잘 가지.
1: A B B A.
0: 아바 몰라 아바.
1: 유명해.
0: 뭐 수준이 기본적으로 맞아야지.
1: 근데 제목은 좋네. 꿀꿀.
0: 허니 허니.
1: 아 달달.
0: 많이 질러본 얘기니까 기억을
1: 아바입니다. 허니 허니.
0: 아 지저분해.

0: 이 할배 상담소 계속해서 고민사연 이제 가봐요.
1: 네, 익명입니다. 예. 우리 가게 옆집 사장님이 자꾸만 우리 가게를 염탐하러 와요. 손님이 있나 없나, 자기 집 손님이 여기로 왔나 안 왔나 확인하러 매일 와요. 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0: 에이, 진짜 짜증나겠다.
1: 이거 왜 그러셔?
0: 그 있어. 그 뭐 저기 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0: 지꺼 못 지키면서 그렇게 남의 담장 보초 서는 인간들이 어이구. 있어.
1: 아니 본인 가게 신경 쓰시지 그 왜 옆집에 신경 쓰나.
0: 예, 그런 거 있잖아. 뭐 부부생활도 그렇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내 거 신경 쓰는 거보다 남의 어떻더라, 남이 어떻게 갔더라, 아유. 왔더라, 헤어졌더라, 붙었더라, 뭐 이렇게 해주더라, 받았더라.
1: 아유.
0: 이게 똑같아.
1: 우리 다 해봤지만 그것처럼 부질없는 게 없어요. 예.
0: 아니 입다 그냥 남의 텃밭만 갈고 그냥 닦아주는 거요. 티도 안 나게 내 텃밭 어? 일굴 시간에.
1: 근데 선잘매 그 옆집 김여사 보니까 야 근데 이번에 관리를 잘하셨더라고.
0: 생각하고 얘기해. 응? 이게 유언이 될지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멘트가 될지.
1: 뭐 유언까지 되나 그게.
0: 그러니까 이 결정이에요. 다시 뭐 어떻게.
1: 여러분 얘기해? 내가 하는 집 불쌍스럽죠. 그런 겁니다. 예.
0: 이런 거예요. 이딴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상냥하게 아이고 그 집 장사 저기 신경 쓰시느라 힘드실 텐데 네. 우리 집 경영까지도 참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누가 보면 체인점인 줄 알겠어요.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1: 맞아요.
0: 한번 상냥하게 매겨.
1: 우리 각자 힘내요 이러면서
0: 매겨.
1: 가세요.
0: 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네. 매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었다 티가 안 나길 정도로만 매겨.
1: 부드럽게 매겨.
0: 집에 가서 고개를 켜 또 먹었나? 쉽게 매겨.
1: 그렇지. 뭐가 얹혔네 쉽게.
0: 그래. 티 안 나게 잘 상냥하게.
1: 다음 사연이요.
0: 예, 그래요. 6932님. 남편이 자전거 사줘서 주말에 자전거 연습했어요. 자꾸 넘어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무릎 까져가지고 아파 죽었는데
1: 아이고, 아이고.
0: 이것도 못하냐고 구박아려가지고 자전거 확 던져버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계속 남편한테 배우면서 타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에휴.
1: 아이고.
0: 아직 정보가 그짝까지 안 갔어?
1: 아이고.
0: 남편한테 뭐 배우는 거 아니야.
1: 살살 가르쳐주면 좋지만 그런 남편은 없더라고요.
0: 없어.
1: 예. 그러니까
0: 지가 못해본 기억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상냥한데
1: 예.
0: 지가 못했던 기억이 저번 옛날 쪽에 있으면 참 사람이 상냥하게 가르치기 쉽지 않아.
1: 아, 우리 와이프도 못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하여튼 아유 참 너도 너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요.
0: 남편한테 당신이 무서워서 자전거는 이번 생이 힘드니까 내가 만약 재혼을 하면 새 남편한테 배울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래요.
1: 아이 충격적인데.
0: 내가 재혼해서 새 남편한테 신혼 때 상냥할 때 배울게 이렇게 얘기해. 나 당신만 보면 무서워서 자전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약한 목소리로 잠자리 같은 목소리로 얘기야.
1: 아이고야 그나저나 이제 무릎 까져서 어떡해.
0: 이게 참 뭐여 다 그렇진 않지만 공감을 조금 해주고
1: 그렇지.
0: 호흡해주는 시간 3초만 쓰면 되는데 바로 그냥 해결로 가려고 그러니까
1: 호.
0: 아 지저분한데
1: 아나 약 연고 바르자 아나
0: 썩었다.
1: 자 다음 사연 갈게요. 8884님 할매 할배 들어봐요. 제가 작년 7월에 며느리를 봤습니다.
0: 아이고 축하해요.
1: 아직도 근데 에? 에? 신혼집에 초대를 안 옵니다. 그냥 막 찾아갈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며느리도 우리 집에 잘 안 와요.
0: 야 이런 집이 은근 많더라.
1: 요즘 이게 한번 사연이 오더라고요.
0: 이 저거 저 이호선 여사 할 때도 왔어 이런 거.
1: 아 이거
0: 근데
1: 참.
0: 물어보니까. 설산이 많대. 아주 금을 확 꺼버리는 집이.
1: 이게 우리 때는 당연한 일인데 요즘 친구들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봐.
0: 그럼.
1: 아니 어른들 모셔서 식사 한번 대접해주면 좀 어렵나?
0: 협박혀. 이렇게 저기 3개월에 한 번씩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래. 안 그러면 합칠래.
1: 아니야. 선자 아니요? 이봐.
0: 너무 극단적이야?
1: 그러면 다 안 좋아해.
0: 그래요? 그래요.
1: 그러면 저녁을 먹자 하고서는 그 집에서 차 한잔 이렇게 뭐
0: 나는 이제 일단 그 집에 가는 거를 며느리가 원치 않으면 집 공개를 떠나서 여기 찾아오지도 않는 데잖아. 지 삶이랑 그 시댁의 삶이랑 완전 구분짓길 바라는 것 같아. 자 그럴 때는
1: 아니 그럼 미국에서 결혼했어야지.
0: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미국식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초대장. 초대장을 보내.
1: 그래,
0: 그래서
1: 그래.
0: 저녁 식사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야들이 두려워하는 게 삶이 뭉개지는 게 싫은 거야. 경계가 없는 게.
1: 자주 올까 봐.
0: 그러니까 그 경계는 만들 때 공식적인 초대장을 보내서 파티로 만들어. 그리고 깔끔하게 보내. 그리고 나서 너들도 예쁜 초대장으로 한번 초대해 주라. 두 시간만 먹고 빠질게. 이렇게 뭔가 쿨레를 좀 풍기고 암묵적으로 너 삶, 내 삶, 난 경계 흐트러뜨리는 사람 아니다. 이거 어떡하소. 이건 섭섭해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그런 게 워낙 강조되는 시대니까
1: 그렇죠.
0: 그냥 더럽고 치사해도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인비테이션.

0: 맞아요.
1: 깔끔하게 드레스 코드 정해가지고 이거를 만남을 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재미지게.
0: 그렇지.
1: 그리고 그래, 또 치사하지.
0: 우리가 그래도 또 어떡해. 옛날 스타일로 마구마구 들어가면 그렇지. 아드님 또 생활이 불편해질 수 그래, 있으니까 그래. 아들 봐서 참읍시다.
1: 생각보다 내 아들이 조율을 잘 못해. 누군가의 아들이 다 자, 조율을
0: 쉽지가
1: 못해.
0: 않거든.
1: 그럼. 그게 이제 간신나라 충신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제 입안에 혀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
0: 아유.
1: 못해.
0: 그게 안 되나 입안에 혀처럼. 아유 참. 아,
1: 시종일관 예. 지저분하다. 큰일 났네.
0: 아, 하나 더 봅시다 우리. 6395님.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절대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우리 아들. 그래서 그런지 감기랑 막 각종 질병을 달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손을 씻게 할 수 있을까요?
1: 이거는 씻게 못해.
0: 이거 이건... 손에다가 된장을 발라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씻겠지.
1: 어떻게 그렇게 내뱉는 말마다 헛소리지?
0: 아니 왜 맞는 말이잖아.
1: 그 된장은 안 아깝냐? 아니 그거 씻게 하려고 된장값을 그렇게 드려야 되나?
0: 문고리다 뭘 발라버리는 거지. 안 씻을 수 없게.
1: 그거 있잖아.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저기 세정제 분사시키는 거 이렇게 많이 뿌렸잖아. 저 출산한 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방역 체계를 갖췄다고. 이거는 자의적으로 씻게 못해. 이 정도 성인인데도 이렇게 안 씻어보면은 자의적인 건 끝났다고 봐야 돼. 방역 체계를 갖춰 집에.
0: 아 설마 어린이겠죠 어린이 그지?
1: 예. 어린이라도 이제 초등학생이면 훈련이 돼. 이제 중고등으로 가면은 이거 힘들어.
0: 그러면 안 되지.
1: 그러니까 분무기 분사하는 거 있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0: 그렇지.
1: 다시 코로나 그 어떤 집중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 강력하게 방역 체계를 갖추는 수밖에 없어.
0: 그래요.
1: 그리고 이 집에서는 안 된다.
0: 아이고 특이하네. 왜 안 씻을까?
1: 감기랑 질병 달고 사는 것도 이것도 걱정이니까.
0: 맞아요. 아이 참 부모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1: 쉽지 않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이참에서. 마무리 하자. 사탕을 좀 몇 개 갖다 놓던지.
0: 아유, 우리도 진짜
1: 당 떨어져서
0: 아는 채 하고 막 가르쳐 주려니까 어렵네.
1: MBC가 복지가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딴 데 비해서.
0: 이 아이 노래 듣고 갑시다.
1: 아우, 나 이거 딱질색이야 노래.
0: 난 좋던데.
1: 손잡아줘요.
0: 손잡아줘요.
1: 든적스러워.

0: 대한민국 국산 마늘이 한 자리에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해남 우슬체육관 일원에서 제2회 한국마늘 산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마늘 직거래 장터와 신나는 가요제, 다채로운 체험 가득! 마늘의 모든 것 해남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1: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2: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3: 축구장에?
4: 2배!
3: 우와!
2: 만져보고, 줘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5: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6: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7: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

0: 국내산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건조기 광주 571-5989.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셔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3: 법조계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변호사님 너튜브 채널 그 예. 재생목록 중에 네. 수호 미스터리 극장 있잖아요. 예, 약간 수요 미스터리, 토요 미스터리 극장. 예전에 그쵸. 진짜 네. 토요 미스터리 극장 있었어요. 이야기 속으로.
2: 그 전에 또 수요 네. 미스터리 극장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요일을 바꾼 건데.
1: 그래서 라임을 살려서 수호 미스터리 네. 극장인
3: 했는데. 변호사님은 네. 논리적인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미스터리, 귀신 이런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공포영화도 안 보실 것 같은데.
2: 공포영화를 안 봐요. 왜냐? 너무 네. 무서워서.
3: 아, 그래요? 네. 의외네요, 변호사님. 네.
1: 아, 논리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저는 네. 무서워하지 네. 않을 줄 알았어요.
2: 무서워요. 예. 네. 그래서 유명한 공포 영화들 있잖아요. 탈목지라든지.
3: 최근에 유행이.
2: 예. 그리고 또 뭐 곤지암?
1: 아, 곤지암.
2: 하나도 본 게 없습니다.
1: 진짜.
2: 네. 마지막 저의 공포 영화는 예전에 그 사탄의 인형인가요? 아, 척키,
3: 오래된
2: 악마의 인형인가?
3: 곡성, 뭐, 파묘 다 보셨어요?
2: 곡성은 봤습니다. 아. 곡성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1: 예. 파묘는?
2: 파묘는 보다가 말았습니다. 무서워서.
1: 아, 무서워서?
2: 예.
1: 그 김고은 씨가 수검댕이 칠할 때 네. 끄셨어요? 무서워서?
2: 그 전에 끈 것 같아요.
1: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참 청순한
3: 험한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네.
2: 아니 그렇죠. 안 무섭습니까 그런 영화들?
1: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2: 그건 그렇죠.
3: 무섭죠.
2: 네. 네. 네. 훨씬 무섭죠.
3: 하지만
2: 네.
3: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변호사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1: 그럼요. 그럼요. 그 한이 맺히지 않도록.
3: 그렇죠. 네.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나 스마트라도 미니로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써주셔도 됩니다.
1: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이동우님이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때는 6월 22일 오전 11시 회사 주차장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저희 회사 직원이 렌탈 지게차를 작업하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제 차 운전석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3: 아이고.
1: 현재 확인된 손상 부위가 자동차 가장 앞쪽에 있는 A필러 그리고 하체를 포함한 전면 축 등이고요. 공업사에서도 예상보다 손상이 심한 상태라고 했고 정확한 수리 범위와 견적이 아직 산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얘기했는데요.
4: 아, 현재 회사 내에서 지게차에 적용 가능한 보험이 없어요.
1: 예?
4: 예.
1: 아, 잠깐만요. 그 수리비를 못 주겠다는 겁니까?
4: 아니요, 아니요.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1: 아, 예, 예. 예,
4: 일단 우리가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비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예. 예. 아, 근데요. 차량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죠?
4: 뭐 회사가 경락손해까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1: 예?
4: 그건 어렵죠.
1: 변호사님, 만일 회사가 경락손해 지급을 거부하면 이거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회사 직원이 운전한 지게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운전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3: 야, 처음 보는 상황인데요.
1: 아,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3: 이 지게차 몇 톤이거든요. 엄청 무겁거든요.
1: 이건 진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네. 걱정이 있을 네. 수밖에 없겠는데.
3: 지금 사연자님이 네. 차가 거의 짜부러져가지고.
1: 그러니까 이게 막 네. 차량 가치가 한 몇 천.
3: 그럼요, 그럼요.
1: 천 단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2: 네. 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수리하면 끝이다.
3: 아.
2: 고쳐줬으면 끝이야. 라고 봤어요.
1: 예전에는.
2: 그런, 예, 예.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야, 그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수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네.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한번 고장났으니까 그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떨어진 손해라고 해서 격락 손해라고 하죠.
3: 아, 네. 격락.
2: 예, 예 격락 손해.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따라서
1: 확실히
2: 예,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도 만약에 수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떨어진 가치만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운전자께서 네. 자동차도 전문가시니까.
3: 좋아하죠.
2: 네. 고장 정도가 심하면
3: 예.
2: 야, 이 정도면은 안 되겠다. 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전손 처리를 하죠.
3: 네, 저한테도 이렇게 망가진 차를 고쳤다고 해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야, 차값보다 더 비싼데?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네. 거의 뭐 차값만큼 수리비 들어가 있는데 또는 야, 이거 이 정도 고장이면 못 고쳐.
3: 그냥 전손.
2: 그렇죠. 예. 아예 그냥 다 폐차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겠는데 이 파손의 부위가 너무나 중대한 부위다. 그리고 파손의 정도가 굉장하다. 뭐 엔진이라든지 또는 예. 차체의 주요 뭐 골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특히 지금 이 사연은 전면 축 있죠. 아, 네. 예, 이거는
3: 차축인데 차축.
2: 네네, 구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손상, 중대한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고쳤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전히 원상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3: 맞아요.
2: 네, 이런 거는 경업 측에 부합하죠. 이게 상식에 맞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하락된 부분들은 손해배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확인할 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아, 지게차 이거 보험 없다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3: 그러니까 렌탈 지게차? 이게
2: 네, 상당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이 렌탈 관련해서도 분명히 계약서상의 보험 조항들이 있었을 것이고
3: 그쵸.
2: 또 보험도 들지 않고 이거 운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약간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보험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게차를 운전했던 회사의 직원, 동료 직원, 네. 동료 직원의 잘못이죠. 예, 1차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원을 고용했던, 고용해서 이제 활용을 했던 이 사용자 책임, 즉 네. 회사의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 운전 동료와 그리고 또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야 어떻게 동료한테 소송을 제기하냐
3: 또는 회사한테 그러냐 예, 야박하게
2: 회사 뭐 그만두고 나갈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해라 이런 압력이 또 분명히 들어오겠죠.
3: 은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 그러니까요.
5: 그러네 진짜 아 너무 속상하시겠다 진짜
3: 그러니까,
5: 이게
3: 하필.
5: 현실적으로 수리 부분도 그런데 저는 그 정신적인 충격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맞아요.
2: 네. 아, 그 부분은 사실 약간 대법원 다르게 봅니다. 우리 법상 기본적인 원칙은 금전적으로 다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인 충격은 없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원칙이죠.
3: 아 그래요, 변호사님?
2: 네, 금전 손해의 경우에는
5: 저는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2: 네.
5: 저는 네. 금전적으로 손해가 완벽히 배상되면 정신도 말끔히 나아요.
2: 아 그래요?
5: 네.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3: 그죠, 마상, 네. 마음의 상처.
2: 네, 아니, 그래서 그렇죠. 금전 손해와 함께 별도의 그 정신적인 피해, 충격,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3: 아 그렇군요. 아 어쨌든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5: 그러게요, 진짜. 근데 예. 또 차 문제니까 문천식 씨가 아주 미간의 그 내천자가 쫙 사라지지 않았어요.
3: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게 너무 속상.
5: 감정몰입 엄청했어 지금. 자 오늘도 네. 변호사님이 두 번째 네. 상담 사연 가기 전에 추천곡 좀 소개해 주신다면
2: 네. 어떤? 일단 경락 손해
5: 네.
2: 차량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5: 네네.
2: 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 네, 김종서의 추락천사.
5: 정말 이제 뜨개질의 달인이 되지 않았어요.
3: 너무 좋다.
5: 너무 잘 엮어주세요.
3: 스타일이야. 네.
5: 최고예요 진짜.
3: 예, 예, 예.
5: 밧줄이랑 그냥 털실이랑 같이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예, 예, 예, 예.
5: 갑니다. 예, 김종서의 추락천사. 이 노래 듣고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문앤정으로 의뢰해 주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홈페이지로 류숙진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아오셨어요. 시아버지 형제들이 7명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뵈러 올까 말까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 소리 안 하시는 선한 분이셨죠. 그런데 저희 시댁 작은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이런 순진하고 착한 성격을 악용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명의를 빌려서 경기도 쪽에 연립주택을 구매하고 월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작은 어머니께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화도 피하시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길길이 날뛰셨어요. 여보세요 작은 어머니, 여보세요. 뭐야, 끊는 거야 뭐야. 아닌데, 전화 받으신 거죠? 말씀 좀 해보세요.
2: 아우, 듣고 있어.
1: 아니, 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희 시어머니 명의 왜 안 돌려주십니까?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수입이 전혀 없으신데 지금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있잖아요.
2: 예, 내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네 시어머니한테 20만 원씩 용돈 보내고 있잖아.
1: 아, 누가 보면 200만 원씩 주시는 줄 알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사도 1년에 5번 넘게 지내시는데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말씀 좀 해보세요.
2: 야, 그 제사 그거 겨우 몇 번 지내는 거 아주 생색 더럽게 낸다 진짜. 아니 그럼 그거 우리가 지내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이거
1: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였더니 이제야 제사를 본인들이 준비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전부 혼자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은 어머니가 소유한 그 건물이 모 도시의 카페, 그 앞에 있는 빌라와 주차장,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말고도 또 다른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명의로 된 연립주택은 근저당 없이 거래가가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 집 월세 역시 시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 중입니다. 저희가 괘씸해가지고요 통장 분신 신고를 하면 작은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은행에 끌고 가서 통장을 본인 손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통장을 해지했더니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동서.
2: 아, 형님, 나예요. 형님 통장이 해지됐더라고. 나 진짜 빨리 월세 받아야 되는데 나 정말 죽겠어.
3: 아, 그래, 내가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랑 얘기해. 나는 잘 모르니까.
2: 걔네한테 뭐하러 얘기를 해요. 아유, 그 바쁜 애들 괴롭히지 말고 형님이 나랑 그 은행에 좀 같이 가줘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 같이 가. 어?
1: 저는 빨리 시어머니 명의를 돌려드리고 싶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와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을 피해 보상으로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작은 집에 세금이든 벌금이든 부과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0: 이런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파악이 끝낸 거야.
4: 그렇죠.
0: 네, 진짜 우리 시어머니의 인성과 결을 아시고 그거를
4: 악용해 먹은 거죠. 아, 통장까지 이렇게 막 와, 이거
0: 진짜
4: 참.
0: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4: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5: 일단 며느리인 류숙진님께서도 와, 시어머니 정말 선하다, 착하다, 지금 이용 당하고 있다.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다라면서 또 사연 주신 거잖아요.
4: 맞아요.
0: 네, 맞아요.
5: 또 이런 또 고부관계도 있구나.
0: 그렇죠.
5: 네. 류숙진.

0: 님 일단 사연 감사하고요.
1: 네네.
2: 아, 이거 참교육해야 되잖아요. 아, 네. 너무 억울한데요.
0: 야,
1: 작은 어머니 모십니다.
0: 네. 네. 참교육이 네. 가능합니다.
2: 어, 진짜요? 아! 와, 나이스.
0: 가능합니다.
2: 나이스, 나이스. 네.
1: 이럴 줄 알았어.
0: 자, 일단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1: 네.
0: 대법원 판결도 너무나 복잡하고 이 부분 민법 공부할 때 머리에 지진이 나는 그런 분야거든요.
2: 아, 그래요?
0: 그리고 형법도 관련돼 가지고 횡령이냐 배임이냐 아니면 무죄냐 등등 아. 따지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오늘
1: 네.
0: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쾌하게 먼저 함께 알아보죠.
1: 네네.
0: 우선 우리가 금융 실명제가 있잖아요.
2: 그렇죠.
0: 네. 예, 각자 자기 명의로만 거래해야 돼요.
2: 맞아요.
0: 네, 대포 통제 안 돼요.
1: 네.
0: 대포 폰도 안 되고.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요.
1: 어, 네네.
0: 네, 약칭인데
2: 네.
0: 네. 아,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1: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하면 안 됩니다.
1: 음흠.
0: 명의신탁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 아, 그렇죠.
0: 네,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있죠. 형태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세 가지
2: 네.
0: 중에
2: 네.
0: 1번과 2번을 볼게요. 일단 제3자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제3자 명의신탁.
0: 네, 제3자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자 명의신탁은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세 명이 함께 다 짜고 하는 거예요.
1: 네.
0: 이런 경우 그가 있고요. 또 계약 명의신탁은 물건 파는 사람은 몰라요. 물건 파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가 사는 건데 B의 명의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물건 파는 사람, 집 파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둘 다 무효이긴 한데요.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여요. 즉, 이 작은 시어머니가
2: 네.
0: 이 건물 살 때 이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든 뭐 협박을 했든 뭐 꼬드겼든 아니면 뭐 어떻게 했든 정신 사납게 했든 명의 시어머니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1: 네.
0: 마치 시어머니가 직접 이 건물을 사는 것처럼 했을 겁니다.
1: 네.
0: 아, 그 후로 지금까지 쭉 왔던 거죠.
1: 아, 그래, 맞아.
0: 네. 그런데 이런 이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2: 네.
0: 다 무효예요. 무효. 무효. 예, 명의 신탁이 무효다. 이게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1: 네.
0: 여기서 참교육 들어갑니다.
2: 네.
0: 등기 명의가 시어머니잖아요.
1: 네.
0: 시어머니가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1: 그렇죠.
0: 시어머니가 건물 주예요.
2: 아, 그렇죠.
0: 시어머니 건물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시어머니가 팔아도 됩니다.
1: 아, 그렇지.
0: 팔아도 돼요.
1: 네.
0: 그리고 그렇게 팔았을 때
2: 네?
0: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2: 아, 어, 진짜로요?
0: 팔면 돼요.
1: 그래야지, 그래야지.
0: 팔 수 있어요.
2: 그럼 시비로 혹가니까.
1: 근데 팔아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0: 네, 지금 상황에서는 팔 수 있다.
2: 팔자, 팔자. 누나 이거 팔자.
1: 팔자.
0: 그리고 더 중요한
2: 팔자.
0: 거는
2: 어머니 팔자 이거.
0: 팔면 또 작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아, 내 돈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상 이게 무효고 뭐 팔 수 있다 하더라도 아, 이거 판 돈은 내가 가져가야지.
1: 아.
0: 라고 할 수 있지만
1: 대단하다.
0: 그렇지 않습니다.
2: 아, 그래요, 교수님?
0: 판 돈 중에서
2: 예.
0: 원래 처음에 이 건물 살 때 댔던 돈 있잖아요.
1: 네.
0: 그것까지는 작은 시어머니가 부당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1: 아.
0: 청구해서.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뭐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1: 예.
0: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을 겁니다.
2: 예.
0: 그러면 시세 차익이 있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누가 가져가나요?
2: 최소 몇 억?
0: 네. 이거는 시어머니의 몫이다.
2: 나이스.
0: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 파는 게 낫겠다.
0: 네. 아, 그래서 팔 때 동의도 필요 없어요.
2: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렇죠.
0: 동의 필요 없어요.
1: 맞아.
0: 이거는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1: 알리지 말고 파세요.
2: 시어머니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 네, 그냥 하면 돼요.
2: 그럼 우리 며느님 아드님이랑 같이 가서 시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팔자 우리. 네.
1: 그러니까 네. 작은 엄마 입에서 어차피 좋은 소리 안 나와.
2: 맞아요.
1: 어, 사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예. 데리고 가서 결국은 그 건물을 팔게 했잖아.
0: 네.
1: 세상에 못 모르는 우리 형님 어떡하면 좋아. 이런다니까.
2: 네.
0: 사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니 그래도 이름 빌려가지고 산 사람이 주인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팔 수 있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 네.
0: 우리 법은요. 아, 실제 명의로 거래해라.
2: 아.
0: 다른 사람 명의
1: 빌려,
0: 예,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면 보호 안 해준다. 그 중에서 보호 중에서도 그래도 아주 최소한 처음에 이 건물 살 때 냈던 그 자금까지는 내가 보호해줄게. 그건 돌려줘.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 받았잖아요.
1: 네.
0: 이거 작은 맞아. 시어머니가 받아갔잖아요.
1: 맞아, 네. 맞아.
0: 원래는 법적으로 소유자인 시어머니가 받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1: 그렇네요, 진짜.
0: 이것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어, 그래. 아, 일단은 청구해요.
2: 그래.
1: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0: 네.
1: 일단 매운맛을 보여드려야 돼, 자, 진짜.
0: 그래서 아까 이제 문 DJ께서
2: 네.
0: 참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 네.
0: 야, 이것도 뭔가 본능적으로 뭐가 되지 않겠느냐.
2: 네, 될 것 같아서.
0: 네, 그런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네네네.
0: 네. 우리 법은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하면 보호 안 해준다.
2: 오.
0: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1: 이 모든 게 실명제를 네.

0: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1: 그렇죠. 함부로 이름 장치다. 신용을 빌려주지 마라.
2: 맞아요. 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아 근데 이거 시어머니의 성정상 아, 너 계속 좀 끌려갈 것 같아가지고
0: 여리셔.
2: 예, 이 부분 우리 류숙진님께서 예. 며느리로서 한번 좀 시어머니로 확 이끌고 예. 가면 어떨까.
0: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누군가 네. 하나는 조금 센 역할 해야 돼요.
2: 다만 제가 예. 드린 말씀은 정말 앞으로 의절하고 안 볼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0: 네네.
2: 근데 시어머니가 과연 원하겠느냐.
0: 저는 앞으로 계속 보면 잘못하면은 작은 네. 어머니가 이걸 쓱 가져가실 확률이 높 풀 것 같아요.
1: 거의 그렇더라고요. 네. 네.
2: 지금도 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예. 네. 언제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과 무관하게.
0: 오히려 어머님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어머님은 아들 며느리를 경계할 걸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1: 아, 너무 싫은 게 11억짜리 빌라도 갖고 계시면서
2: 아, 그러니까요.
3: 1년에 한두 번씩 20만 원씩 용돈 주잖아.
1: 아,
0: 이 역할은 진짜 문천식 씨가 했어야
1: 돼. 누나가
0: 내 성정으로는 네. 너무 부대끼다.
1: 아니 누나가 진짜. 너무 맞춤 옷을 입었어 지금. 최고였습니다. 아,
0: 집에 와서 또 펑펑 울겠네.
1: 얄미워.
0: 네. 네, 어쨌든 일단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그렇죠.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네.
0: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변호사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2: 네, 네 고맙습니다.
1: 다시 뵐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서귀포에서 밭을 메면서 부르던 용천검입니다.

0: 천하 제일 검을 용천검이라 한다는데 밭을 매는 농부들에겐 잘 벼려진 호미가 용천검이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저 MBC 이정은 기자가 특별 진행하는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7월 1일 수요일 오늘 지라시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은 박진영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3: 네가 사는 거지?
2: 네, 그 집이 다 내 거잖아요. 그죠? 우리 거예요.
3: 형님, 나 진짜 힘들어.
2: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힘드시죠? 장관 어머님. 아, 정말.
0: 자,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서면으로 다음날 오전에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종로서가 맡아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붉은색 레커 스프레이로 훼손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그제 오전 인천 송도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레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고 손도끼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주와 직장 동료 사이인 이 여성은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뒤늦게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8일 대야동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온 농장 관리자인 6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은 화재 진화 후 하루가 지나 발견됐는데 당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군 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어른이 된 지 한참 뒤에 절감하죠. 아, 왜 어릴 땐 들에 핀 꽃을 안 봤을까? 나무가 이렇게 푸른 걸 왜 그때 몰라봤을까? 안나 홈즈라는 뉴욕타임즈 편집자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의 디테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름 행렬, 길을 가로지르는 다람쥐, 울타리 기둥에 앉은 새, 포도밭을 들추는 바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여름 방학 혹은 휴가에 사진 속으로 들어갈 꿈을 좀 꿔볼까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0: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뉴스 하이킥. 저는 이번 한 주 특별 진행을 맡은 MBC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이 분열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이 내부 단합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여당이 이른바 명문 정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허재무, 박진영, 정옥임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돌아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와대 회동을 어떻게 봤을까요? 3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된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각종 기록을 쏟아낸 상반기처럼 계속 내달릴지 아니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 모시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하이킥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한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5: 네, 뉴스 신세계. 오늘 뉴스 브리핑을 담당해줄 특별 브리퍼 방송인 허재무 씨, 그다음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옥윤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네, 오늘 좀 반가운 경제 소식이 있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뭐 처음으로 최고액을 넘어섰다고요?
6: 네, 굉장히 축하할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상 첫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70.9%가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월 수출 1000억 달러 국가의 이름을 올린 건데요. 역시나

0: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월간 반도체 수출도 처음으로 400억 달러에 넘어섰습니다. 아마 이제 7월 반도체 실적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거 보니까
1: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게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155조 원이 넘더라고요. 저도 제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선이 아무래도 청와대로 쏠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갔나요?
0: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당내 단합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우선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난 모습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아유, 이거 초대해 주셨어요.
3: 아,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2: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 또 열심히 하시나?
3: 아, 건강 괜찮습니다. 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0: 네, 이렇게 포옹과 덕담으로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이어서 15분간 공개된 오찬 자리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 운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그 노고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일이 없는 나라를 꼭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호응이 없는데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이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국민통합의 출발점은 당내 단합이라면서 민주당이 먼저 결집하고 친노, 친문 등 전통적 지지층과 화합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4: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기체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0: 네, 영상을 보고 오셨듯이 덕담을 넘어서 극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일을 해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 엄청난 성과였다. 많이 훼손되고 나니까 그런 게 느껴졌다며 열심히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한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내부 단합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다수를 위한 외연 확장과 실질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저희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5: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사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거죠. 말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성과를 내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1: 네,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분 좀 의미 좀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었는 것 같다라든지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6: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0: 화두를 너무 잘 꺼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최근에 있었던 여권 내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빌미로 해서 분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도 모두가 다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단합하라라는 메시지로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정옥빈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좋은 말이죠. 뭐 다. 네. 내부 단합도 그렇고 외연 확장도 그렇고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뭐 어느 정당이든. 그런데 뭐 비빔밥도 하고 포옹도 하고 네. 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좋은 그 화두로 상당히 그 분위기 좋게 이제 오찬을 나눴는데요. 그런다고 하여 실질적인 문제 즉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정청래,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으로 대변되는 친청 세력이니까 또는 뭐 친문 세력이라고도 하고 또 널리 친노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진영에서는 김민석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밥 한 끼로.
3: 그 워딩을 두고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많이 그 생각을 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출발점은 당내 단합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모두의 대통령이란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고 끊임없이 외연 확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가지고 기자들이 많이 오늘 머리를 싸맸고 그다음에 구조적 다수를 위한 외연 확장이라고 해서 구조적 다수가 뭔가 이것도 저희가 해석에 좀 애를 먹었거든요. 박진영 부원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그 순서는 어떻게 선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알겠어요. 이거는 당내 문제기보다는 네. 최근에 그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20, 30대의 민주당과 멀어지는 경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마 여론조사 수치를 정교하게 보고를 받고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서울을 가는데 고속도로로 갈 거냐 아니면 국도로 가면 중간에 광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갈 거냐 아니면 오솔길로 가면서 운치 있게 갈 것이냐 이런 그 가는 길의 차이지 길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길로 온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야도 마찬가지고 진보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보수도 얼마나 나라를 잘 지킬 것인가 라는 방법론의 차이지 상대 진영을 배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접근한다면 두 분의 말씀이 거의 다 일맥상통하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보태서 이게 현실화시킨다면 이른바 그 우리 정옥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팀 김어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열으로 그 결속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 민주당의 당원이 160만이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 두 정치인이 만난 거는 8월 17일에 그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어림잡아서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려면 1억은 돼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미래의 먹거리가 생기는 중차대한 시점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160만 그 당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그 내부 단합이냐, 외부 확장이냐, 또 구조적 다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상당히 미시적으로 보는 거는 아닌가. 이거는 물론 국민의힘도 같은 논리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3: 네. 양당 모두.
2: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반론을 펼 수밖에 네. 없는데요. 원래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내 상황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주제가 올라왔던 것이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0: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균형 발전 부문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재벌 총수들하고 발표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5+4 5+4는 사실 뭐 이명박 때부터 나왔던 네.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때 5+4 경제권 구상, 박근혜 때 5+4 생활권 구상,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5+4 구상이 또 있었어요. 메가시티 구상이 있었고 그 연속성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이 일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과 때로는 보고하고 때로는 전직 대통령의 경험을 듣는다는 게 기본적인 자료로 준비되었던 거고 근데 언론에서 관심이 당내 갈등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메인 이슈처럼 된 거죠.
1: 사실 좀 시기가 공교롭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직 그만두자마자 이제 가서 국제도서전 찾아가서
2: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1: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이제 만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시기의 공교로움이 있었기도 했고
0: 그 부분 제가 좀 반론할게요.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국제도서전에 찾아간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내가 갈 테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찾아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후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으로서 팀 김어준의 결속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 아니 뭐 다 좋은데요. 그 작년에도 잠깐 조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두 분이. 그리고 지금 오래전에 약속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내부의 윤건영 의원은 조금 다른 얘기.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화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러한 메가 프로젝트였었으면은 언론도 관심 있게 보죠. 근데 지금 현안이 그렇게 있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일련의 상황이 개진되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인식. 그러니까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근데 그 팀 김어준의 그 이제 좀 이렇게 꺾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당내 갈등도 좀 완화가 될 것 같으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0: 저는 뭐 당내 갈등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전당대회 당권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문제는 이 당권 주자로서 출동하는 액터들이 아닌 나머지 환경 조성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는 좀 톤다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 짐작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를 계속 비판할 거예요. 다만 정청래 대표를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국 대표도 여기에 크게 참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 두 대통령 만남 이후에 청와대가 또 정제된 언어로 정리를 해서 공식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 뉴스, 뭐 멸칭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정리해 주시죠.
2: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전현직 대통령 오찬 회동 직후에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가짜 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언어 폭력과 또 갈라치기 행태가 국정과 진보 진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만남에서 직접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다고 하죠.
2: 네, 홍익표 수석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되어야만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개혁 조치에 못지않게 중간에 국민의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그 여권 내에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두 인사들이 또 반응도 내놨습니다. 어땠습니까?
2: 반응 지금 네 김민석 전 국무총리부터 보시면요. 회동 직후 SNS에 민주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단합, 범민주진보개혁세력의 협력, 국민통합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두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와 싸울 때도 품격이 필요한데 하물며 동지끼리는 두 말에 무엇 하겠느냐며 존중과 절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시대를 관통해온 내부 전통이다.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분의 만남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적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요, 회동 직전에 SNS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통합과 연대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0: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남에서 명문 정당의 기풍이 다시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 공개된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그 인터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측하셨듯이 갈등이 수그러들 것 같진 않은데요.
2: 그렇죠. 이제 두 분이 메시지 낸 그대로 하시면 돼요.
1: 네.
2: 낸 그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쟁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경쟁이 상대를 그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좀 상생적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며칠 전에 이제 뭐 대통령이 발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일부에서 왜 광주 전남만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1: 네.
2: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정부의 개입의 정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여권에서도 충분히 논쟁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1: 네. 정 전 의원님.
3: 지금 이제 민주당은 기로에 쓴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가 주창하듯 명문 정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갈등이 상존하면서 문명 충돌로 이어질지 지금 그거는 그 안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으로도 8월 17일에 전당대회가 끝난다 해갖고 이 갈등이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 피크가 전당대회 아닐까요?
3: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 주류가 생길 것이고 비주류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주류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하고 싶지 네. 않아요. 그러면 이제 김민석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주류 세력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정청래 연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주류 세력이 만들어지느냐 이건데 만약에 지금의 여론조사는 김민석 전 총리가 전 총리죠 이제 네. 오늘부터는 네. 유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도로 해서 전당대회의 결론이 나온다면은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비주류들이 상당히 뭉쳐 있을 것이고 그 2년 후에 총선에서는 그 4년 전에 소위 비명 행사 같은 그런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5시 40분을 기해서 서울 서남권 쪽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10분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양천구 그리고 동작구 보라매 공원 쪽으로 짧은 시간에 시간당 30mm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다행히 안양천이나 한강 수위는 괜찮습니다. 도로로 인한 통제 구간은 없지만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으로 한강대교 가기 전에 도로에 물 고여 있고요.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부터 목동교 사이로는 지금 가시거리 짧을 정도로 비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를 포함한 용산, 마포 등 서울 서부권 지역은 2.5mm 정도 적은 양 내리고요. 동쪽 지역은 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남권 해안과 밤까지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신채희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네, 뉴스 신세계 또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인 허재무 씨,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옥임 전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잠깐 또 이어갈게요. 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제 오늘 임식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권 도전을 사실상 이제 공식화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날이 서 있었습니다.
5: 네, 좀 강하게 느껴지신 네.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또 당내 주류를 향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정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을 가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를 거론했는데요. 이른바 재건축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 성공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네, 지난 주말부터 계속 지금 재건축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 전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6: 그 두 번 문제는 홍명보 감독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때 죽을 썼는데 감독 또 시켰잖아요.
4: 네.
6: 뭐 그걸로 저는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재건축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재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거죠. 국민들이 편하게 살려면요. 원하는 걸 다 해야죠. 노무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또 유시민 작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리모델링해서 하기도 하고 DJP 연대도 하고 하는 거고 정치라는 것은 상황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때 진리가 존재하는 거지 종교처럼 절대적으로 재건축만 해야 되고 뭐 리모델링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쉽게 말하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면은 민주 진보 블록을 굳세게 끌고 갈 시점이냐라고 이제 상황 판단 논리에 의해서 저는 하면 된다라고 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둘 다 논쟁할 시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7: 정 의원님. 옛날에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우리 민족에 대해서 배우면서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5: 한민족.
7: 네, 단일민족.
5: 단일민족. 네.
7: 그러니까는 그 피와 혈통, 역사, 언어. 그다음에 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단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야 시대에 허황후도 들어왔고 또 그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 단일 민족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뭐 적통 내세우고 네. 또 뭐 재건축 중충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체제의 중요한 건 행위자들이잖아요. 행위자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단순히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이념 정향과 정치 정향

0: 이제는 그 전혀 다른 노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교조주의적인 논박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축, 재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정무수석이 재개발 얘기까지 네.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생각나는 게 개그맨 유재석 씨의 무슨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이런
1: 사랑의 재개발.
0: 사랑의 재개발. 재개발. 근데 지금 그 정도로 희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정말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예를 든다면은 전남 광주에 그 소위 새로운 반도체 무슨 뭐 팹을 몇 개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생산적인 소위 그걸 이제 정책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노선 투쟁까지는 제가 그 봐줄만 한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사람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는지 안타깝죠.
2: 네. 네, 근데 이 논의가 좀 비생산적이다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논의가 좀 오래돼가지고. 국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본회의가 여러 차례 순연돼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이제 11개 상임위원장 일단 선출이 됐습니다.
3: 네. 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고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한 달을 흘려보냈다.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신속히 선출에 나서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의 유지 조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근데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3: 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에 대해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 대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라고 지금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요. 추가 원구성과 상임위 보이콧 지속 여부에 대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근데 지금 전반기 국회가 마감된 지 한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좀 국회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4: 뭐 국회가 잘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9월 달 정기국회까지만 좀 속도를 내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정 의원님.
0: 기본적으로 그 야당은 여당이 하는 모든 그런 입법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인식이 이 대체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패스트 트랙 기한도 대폭 단축하겠다. 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유지 조건을 강화하겠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필리버스터가 아니었어요. 딱 24시간 하면은 결국은 정리하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웬만한 법은 통과시킬 수 있는 이 체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당은 상당히 지금 오만한 폭주를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야당으로서는 보이콧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미국처럼 무슨 뭐 그 여당이 그러니까 제1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민주적 합의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가 그 뭐라 그럴까 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의장직을 가지는 정당은 법사위는 야당에 양보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야당이 방해해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 야당의 태도도 비판하지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고운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는 7개 그 소위 민주당이 마치도 이렇게 던져주듯이 던져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기보다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그러면은 민주당 알아서 하라 하고선

0: 그 오만함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외에 무슨 선택지가 있겠는가. 아마 정재열 원내대표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저희 국회 취재해보면 항상 이제 악순환이 돼버린 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요. 그럼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순번 정해가지고 하는 의원들만 이제 하고.
0: 맞아요.
1: 그 보좌진만 대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되면은 이제 강제

0: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네. 다른데요. 비효율적이죠. 네. 꼴불견이죠. 그런데 야당이 반대해서 필리버스터라도 하겠다. 저는 이런 걸 그냥 놔둬도 된다고 봐요. 뭐 그거라도 해야죠. 사실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런 부분이 들고 상임위 배분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와서 그런데 원래 대통령제는 여당이 독식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건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나누는 부분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국회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데 한편으로 보면 상임위를 나누는 것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이라는 문제는 민주주의 플러스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이 작동돼요.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한번 제가 실명 거명해 볼게요.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 둘 다 야당일 때 법사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법률 처리 도와준 거, 횟수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의 문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아니면 숫자를 누가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의 야당 시절에 법사위였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그 기록적인 그 법사위 위원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 때 법사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냥 차단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반대하더라도 할 건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의 문제도 저는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이번에 그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지금 첨예하게 대치됐던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거는 최소한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 근데 또 여당에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나 이런 걸 위해서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게 가장 지금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 서영교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과 민주적 절차의 보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전 회기의 법사위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토론이 자신 없으면 논리로라도 상대방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그냥 쇼츠 생산하는 법사위였다. 여야가 공의.
1: 네.
0: 그냥 형식적인 저항 그리고 형식적인 토론.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밤새워서 토론하시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런 뭐 절차를 충분히 지켰다라는 그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효율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를 만든 이유도 동물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궁여지책으로 만들었으면 적어도 지금 그거 만든 지 10년 좀 넘었는데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소위 통과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조변석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원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법사위의 그 위원장들의 행태를 정말 쇼츠로 보면은 개그 프로그램보다 훨씬 재밌어요. 첫 번째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인데 과연 그들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효율성이라든지 절차의 보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쇼츠 생산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총국을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민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더라. 진짜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요. 이 정치를 점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게 과연 유권자들까 아니면 정치인 스스로일까 이런 점에서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숫자도 많고 한쪽에서 모범을 보이면은 지금 내려가는 지지도도 올라갈 거고 사실 한쪽이 잘하면 다른 쪽이 매기 효과 때문에 안 잘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서로 하향평준화를 하면서 적대적 공정관계를 계속 유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1: 네.
0: 그 윤호중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법제위 사법이 나누는 걸 합의했잖아요.
1: 네.
0: 그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게. 네. 그 쇼츠 이야기 하시니까 요즘 보좌진들의 그 가장 큰 업무가 쇼츠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0: 그 대한민국 그 정치 수준 하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1: 네.
0: 국회라는 것이 논리적 맥락을 가지고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토론하고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쇼츠를 가지고 국회에서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고 내 지지자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 정치를 이렇게 선동과 양극화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1: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 윤리위 연단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장동혁 대표는 징계를 하겠다로 쭉 가는 것 같아요.

0: 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가 오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동욱 대표가 병원에서 나오고 퇴원 직후에 당을 흔드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실제 윤리위가 가동에 들어간 건데요. 이번 윤리위의 핵심 안건은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입니다. 친한계뿐만 아니라 그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거론해온 대한감일회 소속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 당내 소장 개혁 세력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는데요.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1: 네. 근데 지금 뭐 징계를 하면 오히려 더뭐 국민들의 실망을 얻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평도 많고 또 한동훈 의원이 정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음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징계
2: 한동훈 의원이요?
1: 한동훈 의원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네.
2: 장동혁 대표 얘기하시는 건가요?
1: 아, 이렇게 계속 징계를 남발하는 게 이제 자기 그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0: 장동혁 대표를 향한
3: 아니야.
0: 거죠. 네.
1: 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맞다고 봅니다.
1: 네.
3: 근데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은 자당의 후보가 있는데 타당 후보를 지지했다. 이거는 징계감이 맞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히려 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스스로 극우화되고 내용은 보면 완전 비민주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용과 형식이 이게 불일치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이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해체하는 게 맞고 저는 그래서 뭐 친한계와 그다음에 반장동혁파 의원들이 이럴 거면 나가서 당 만들어라. 차라리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근데 이게 징계가 별로 이제 두려운 징계가 아닌 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박상수 변호사도 이제 그 예상 목록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름을 올렸는데 훈장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2: 지금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관련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들의
1: 네.
2: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있으면서
1: 네.
2: 소위 이제 결론을 내린 게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1: 네.
2: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유지가 아니에요. 그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원내대표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당의 분위기를 상당히 말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그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당권파들 중에 그몇명 있잖아요. 결사옹위하고 있는. 그리고 윤리위, 그 윤민웅과 윤민순과 그 윤리위원장
1: 네.
2: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완전히 그 거의 뭐 진지전을 구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자기가 당대표로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이런 게 있다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한번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또 움찔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직 있어요?
2: 외연상 볼 때.
1: 아직은 있나요?
2: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밀면 밀리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의 그 최고위에서의 그 언행을 보면은 정말 무슨 완장을 한 두세 개찬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런 어떤 그 제가 볼때 이거는 정당의 상식이 아닌데 싶은데도 또 그거를 인내하는 그러면서 중진들도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의견을 또 개진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은 시간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분당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새로운 창당을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새로운 창당에 대한 그 트라우마 겪은 사람이든 겪지 않은 사람이든 민주당의 경우도 그랬고 국민의힘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공천 시스템을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 국가가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짠내 나는 당원들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이 보조금을 줍니까? 이 보조금 때문에라도 지금 신당 창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거 정리해 나가야 돼요.
3: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바꿔야지 민주주의가
2: 맞아요.
3: 정당을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안정성이 없는 게요. 과거에 차라리 제왕적 총재 시절이라고 또 칩시다. 이번에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다, 징계받았다. 그러면 다음 총재가 또 그대로 있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그대로 있고 김영삼 총재가 그대로 있고 박정희 총재가 그대로 있고 전두환 총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서 안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또 이걸 회복할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안정성이 없고 정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당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아도 없어

0: 지는 거고 줄 잘못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당의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서 제왕적 총재 한 명한테 줄 서면 되는데 지금은 원로원이 돼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서 일도 못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로원 해체하고 그냥 권력기관이 아예 없어지는 국민들 당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죠.
1: 근데 아까 그 당원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 정당이 이제 국고보조금도 받는 그러니까 물론 당원 중심의 정당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결국 그 후보들을 투표를 하자는 투표에서 이제 찍잖아요. 그래서 이 일부 당원들만 대표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2: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 소위 이념이 보편 정당이라야 되고 전국 정당이라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보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 민심하고 당의 당심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국 정당이 아니라는 방증이요 반증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념 정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분당이 돼서 나가면은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국고 보조금 그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악용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총선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일꾼을 뽑으려면은 결국은 이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정도 되면 교차 투표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평론가들이. 아, 이거 저기 투표용지가 뭐 한 1m 정도 되면 다 1번이면 1번. 그렇게 지금 유권자들을 개무시하다가 요번에 지금 된통 이제 혼이 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들 수준보다 더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할 의도가 없죠. 왜? 지금 체제가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거든. 지금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1: 근데 아까 그 참 정정식 그 원내대표가 왜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지 좀 들으셨어요?
2: 아니, 본인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사약을 드링킹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너 나가라고 끌어내는데 앞장서기도 싫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래 그렇게 안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1: 어제 김재원 최고도 인터뷰 했는데
2: 그 당은 당원도 아닌 유시민 작가가 막 움직여가지고 재건축이 어떻고 얘기하죠. 그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역동성이 있죠. 민주당은.
3: 정책적 변화를 의원님 쪽에 오세훈 시장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1: 네. 네. 지금까지 뉴스
2: 아니 원내대표만으로 충분하다. 그냥
1: 아이고 소개를 못했네요. 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4: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모든 인쇄 가능한
11: 성원에드피아
1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1: 성원에드피아
1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4: 현대

0: 오징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네, 3부와 4부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트릭스 투자 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방송인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3: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4: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토니 페르난도의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도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라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잘하고 싶으면 나부터 챙기라는 말씀이죠.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푹 자는 거? 맛있는 저녁?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 볼까요? 나부터 우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느긋해질 겁니다.
3: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7: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8: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9: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9: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이끌었는데요. 지은수 기자가 전합니다.
1: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가량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액 1000억 돌파는 전 세계에서 독일, 중국, 미국에 이은 네 번째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0%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컴퓨터 수출도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308%가량 증가해 5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5.8% 증가한 6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부품은 현지화 확대와 글로벌 신차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화장품 수출은 42.5% 증가한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농수산식품도 16.8% 증가한 11.7억 달러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6월 수입액은 30.1% 증가한 661억 달러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이 45.1%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6월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처음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0: 수출은 잘 된다는데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170포인트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이 어제보다 1.44% 오른 929.3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이 2,34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2.04% 하락한 8,303.4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했고 외국인 역시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5% 넘게 급락해 31만 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25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가 1,554.9원을 기록하며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5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외환당국은 올해 1분기에 환율 방어에만 136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상승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찬회하고 민주진영 내 강성 지지층 간 갈등과 관련해 가짜뉴스, 조롱 섞인 멸칭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국익과 민생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현직 대통령이 2시간 동안 오찬과 산책을 함께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말에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의 출전정지 6개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감독과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 1회전에서 배재구 일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게이 등을 외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 소식입니다. 강은 기자가 전합니다.
3: 선관위는 오늘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서 앞으로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로 인쇄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쇄 비율을 줄이려면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전현직 선관위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처랑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며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민의힘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올림픽공원 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진압 논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사과할 의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올 6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0: 의향이 있나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서면으로 다음날 오전에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관학교 개혁과 합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군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 대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군 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산당 창단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 간섭에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군사 지도 이념인 강군 사상을 강조했는데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 주도 합수본에 해경이 편성되게끔 내규 수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논란이 되자 사업을 백지화시킨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에 입건됐습니다. 2023년 사업을 백지화시킨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요일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원 전 장관은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안 돼 폐문 부재 상태이고 특검 전화와 문자 등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뒤늦게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8일 대야동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온 농장 관리자인 6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제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뉴스 하이킥.

네, 뉴사이킥 이번 주 특별 진행을 맡은 MBC 이정은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 지금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여권 내 분열이 심해진 가운데 만난 전현직 대통령은 입을 모아 민주당 내부 단합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늘 청와대 회동을 어떻게 봤을지 3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된 우리 증시,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각종 기록을 쏟아낸 상반기처럼 계속해서 내달릴지 아니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4부에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4: 토익은 해커스.
6: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을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8: 아이고.
9: 사장님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0: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9: 아니, 부르놀이 모르시오?
11: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9: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0: 좋다.
9: 두루두루 누리라고.
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3: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뉴스 하이킥.
14: 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의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 네, 반갑습니다.
14: 네, 일단 이제 원내로 복귀하신 거니까요. 지금 보궐선거 네. 통해서 다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출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의정 생활 이제 하게 되셨는데 좀 소감을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15: 네, 제가 지난번에 정치할 때는 좀 정치를 좀 험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치하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서는 좀 잔잔하게 하자. 이제 윤석열도 없고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 네. 좀 잔잔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4: 네네.
15: 와서 보니 우리 당 안에 이제 갈등과 대립, 분열 네. 이게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끝난 지 한 달 만에 제가 거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14: 네.
15: 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14: 네.
15: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좀 비겁하게 느껴져서 제가 당내 문제에 대해서 페북도 쓰고
14: 네.
15: 이제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방송에까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 잔잔하게 그럼 좀 정책 위주로.
0: 네, 지금 새만금의 현대차 구조를 투자를 해서 네. 제가 그 새만금과 정책 이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이 수상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이 그 당내 갈등을 가장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이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만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낮에 그 회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저는 이게 좀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두 분께서 정말 네. 전현직 두 분 대통령께서 만남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뭐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들 자제하고 좀 평온하게 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민주당이 명문정당임을 입증하고 또 문명사회로 문명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1: 네, 오늘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좀 양측이 모두 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0: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1: 네, 뭐 대통령이 뭐 마중을 나가서 좀 걸어오는 모습이라든지 네. 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좀 의전을 하고 이제 행사를 기획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0: 네. 네, 뭐 사실 말 한마디, 동작 하나, 뭐 나오는 찻잔 하나도 다 의미가 담겨 네.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밖에서 기다리셔서 네. 차에서 맞이해서 그 상춘제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100m는 안 되고 한 7, 80m쯤 되는데 그 잔디밭을 같이 걸어가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나 또 오늘 오찬이 비빔밥이었죠?
1: 네.
0: 네,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뭐 비빔밥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사전에 이번 만남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그 두 대통령의 그런 그 모두 발언도 상당히 네. 좀 정제를 해서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좀 신중하게 세심하게 조율을 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조율까지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미리 우리가 뭐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낼 테니 뭐 이렇게 화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1: 네.
0: 하지만 두 분 대통령께서 모두 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처지이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인지 두 분 다 뭐 이심전심으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가장 좀 유의 깊게 보신 뭐 대목이나 아니면 이건 정말 너무 좋은 말이라든지 네. 있을까요?
0: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1: 네.
0: 엊그제 며칠 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말이 나와서 또 한 번 좀 어수선했잖아요.
1: 불이 붙었죠.
0: 네, 불이 붙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와 유시민 작가가 대표하는 어떤 기존 지지층,
1: 네.
0: 전통 지지층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부 단합, 외연 확장 둘 다 중요하고 조화롭게 해나가야 된다.
1: 네.
0: 이 말은 기존 지지층을 허물고 부수고 철거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증축을 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세 분 전직 대통령의 그 성과 기반 위에서 또 하나의 층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1: 네.
0: 말하자면 그 3층 위에 4층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건 유시민 작가와 또 유시민 작가가 대표하는 그 지지층에게 배려와 또 화합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네. 혹시
0: 뭐 하나만 더 네네. 덧붙이자면 이제 네네. 그 멸칭
1: 네.
0: 이런 막 문조 땡땡땡
1: 네.
0: 입에 담기도 조금 거북한 그 표현에 대해서 그 두 분께서
1: 네.
0: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네.
0: 가짜뉴스와 멸칭이 이렇게 공동

0: 공동의 입장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 베제고 야구부 스타벅스와 관련된
1: 네.
0: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문정복 강득구 두 최고위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잖아요.
1: 네.
0: 멸칭 사용하지 말자.
1: 네.
0: 이게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은 사실 지금 우리 당내 계파에서 가장
1: 네.
0: 대척점에 있고
1: 그쵸. 네.
0: 사실 가장 얼굴을 붉히는
1: 네.
0: 두 최고위원이신데 두 분이 오늘 아침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이게 단지 배제고 그 사태뿐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있을 점심에서 두 분의 만남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번 두분 대통령의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자제하고 조심하고 또이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 관련해서도 지금 페이스북에 글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지지층을 뭐 대신해서 이제 유 작가가 토해낸 어떤 무당의 언어와 같다, 씻긴 국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용된 용어들이 뭐 용역, 뭐 촉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확 귀에 꽂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양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듣기엔 굉장히 좀 요즘에 요즘 말로 긁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스파크가 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신 거죠?
0: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렇게까지 좀 과하게
1: 네.
0: 절규를 한 거죠. 절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상처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지지를 했던 지지층이
1: 네.
0: 뭔가 지금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문제를 말하자면 우리 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좀 달래달라, 좀 치유해달라, 만져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보통의 말로만 해서는 이게 잘안 되니 일종의 그 응어리진 걸 풀어주는 해원굿, 뭐 씻김굿 이런 걸 하는 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인 해원굿을. 그 집단적인 해원굿을 하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가 그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무당으로서 그런 말들을 토해낸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화합의 언어를 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온 그뭐 ABC론도 그렇고 재건축론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이제 좀 휘발성이 높은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이대로 이제 봉합이 될까? 그리고 아직 전당대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시작인 거 아닌가? 오늘 만남으로 이게 좀 누그러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서로 사실은 양쪽 다 목소리를 높이는 좀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있죠. 그게 이제 싸움을 격화시키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가는데 일단 글쎄요. 일단 유 작가께서 저는 그 건축과 관련된 용어들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통령 두 분의 만남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유 작가로서는 자신의 몫을 다한 거 아닌가, 소득을 얻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조 땡땡땡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입에 담았던 분들도 사실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표방을 해왔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격에 가장 관역이 됐던

0: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예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문조 땡땡땡이란 말을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양쪽에 서로 서운해하고 날섰던 표현들은 근거를 잃게 돼서 저는 좀 가라앉을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하는 이분들이 사실 이게 당대표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 전체의 그 세력, 민주당 내 어떤 큰 균열선에 있는 양쪽이 싸우는 거였는데 대장들이 나서서 악수하고 하야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 넘버 투, 넘버 쓰리 되신 분들이 보스가 화해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험악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도 보니까 뭐 친천계 누구누구누구, 뭐 친명계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지금 명단이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전북도지사 선거가 예상보다 좀 치열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가 전북이시다 보니까 어땠어요?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북 민심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당대표 후보군으로 이 예측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남 지역을 자주 찾으십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느끼시는 전북 민심은 어때요?
0: 사실 처음에 전북 그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군산인데요. 우리 김관영 지사가 이제 전 지사가 됐네요. 어제까지 하셨으니까. 김관영 전 지사가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군산이 고향이고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두번 하시고 이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군산이 가장 그 진앙지였습니다. 처음에 여론조사했을 때 외부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한 3배 정도가 더 김관영 전 지사를 지지해야 하는 목소리였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10%로 줄었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당내 갈등과 김관영 전 지사에 대한 인간적인 애잔함, 짠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멀리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도 사실 그런 어떤 정서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그런데 처음에 막 선거가 끌어올랐을 때, 그때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했었는데, 이제 지금쯤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한 일단락이 좀 되고, 이제는 그냥 그 대표적인 세 분의 주자, 대표적인 세 분의 주자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로, 앞으로의 노선, 이런 걸 놓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참. 그리고 그제 이제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안권 투자가 이제 전남에 이제 팹이 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좀 전북은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원택 신임 전북 도지사도 이제 좀 반발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 좀뭐 전북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우신 거죠?
0: 네, 많이 아쉽죠. 2월 말에 넉달 전이네요. 2월 말에 제가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있을 때 현대차가 새만금에 9조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때 이제 정의선 회장도 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성대한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9조인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현대가 저희 새만금 개발청에 제시를 할때 8.9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가 약간 액수를 좀 줄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0.9조냐 그냥 채워라 해서 이제 제가 9조를 이야기를 해서 발표할 때 9조가 됐던 건데 이번에 광주 쪽에 팹 반도체가 만드는 게 896조더라고요. 그러니까 8조 9천억에 비하면
1: 10배.
0: 정확히 100배가 이제 커진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구조 투자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퇴색하고 빛이 발했죠. 네. 아, 그런데 지금 와서 그뭐 반도체를 다시 또 나눠달라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대신 지금 현대차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를
1: 네.
0: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봇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1: 네.
0: 예. 이게 지금 아직 그 규모나 속도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전북의 정치인들은 광주에 800조를 하기로 했으니 900조를 하기로 했으니 이 전북의 로봇 클러스터를 좀더 규모도 키우고 또 속도를 내서 명실상부한 로봇의 여기를 메카를 만들어 달라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1: 아, 그러면 그걸 이제 앞으로 뭐 정부와 또 현대차에
0: 네.
1: 지속적으로 연.
0: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1: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주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뭐 추가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0: 아, 네. 뭐 새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두분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도
1: 네.
0: 이재명 정부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정부가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정부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사실 새만금의 현대차 구조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태양광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때 삐그덕하긴
1: 네.
0: 했습니다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현대차 구조 투자가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런 연속성 있다는 걸
1: 네,
0: 한번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0: 싶었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MBC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2: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서울 일부 지역에 약한 비만 남았는데요.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이어서 오늘 충청 남부, 중부지방도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면서 무더위가 기승이겠는데요. 서울, 광주, 대구에

0: 낮 기온이 모두 30도까지 오르면서 내륙에서는 다시 예년보다 더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장마는 잠시 이제 멈추지만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충청 이남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수도권 일순환 고속도로 부천권 아직 차량 많습니다. 일산 방향으로는 시흥부터 송내까지 밀리고 반대 방향도 계양부터 송내까지 길게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2: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네, 오늘 이제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3: 맞습니다.
2: 네,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또 코스피는 또
3: 떨어졌죠.
2: 네.
3: 네, 뭐 숫자적으로는 코스피가 떨어진 날 좀 마음이 좋으신 분이 많고,
2: 네.
3: 코스피 오르는 날 섭섭하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른 종목이 적은 날 지수가 오르는데,
2: 네.
3: 그것은 뭐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파생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6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10개 기업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요.
2: 네.
3: 그런데 뭐 예전에는 뭐 이런 정도도 있었는데 떨어지는 종목 수가 막 6, 7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15% 오르고 85%가 빠지는데도 지수가 올라요. 그러니까는 85% 안 올라가는 주식 갖고 있으시면 마음이 슬프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반대죠. 한 80% 정도가 오르고,
2: 네.
3: 한 20% 떨어졌는데, 네.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2: 그러니까
3: 지수가 떨어져도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냥 쏘쏘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과 연관해서 하나 오늘 발언 중에서 팁을 하나 찾아보면,
2: 네.
3: 몇몇 분들이 지금 7월부터 이제 국민연금의 매도가 시작됐다.
2: 네.
3: 이래서 국민연금 매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공포감을 조성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있는 거지,
2: 네.
3: 나의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내 주식 올라야 되는데 왜 파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이기적인 접근이에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 그 과도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에서 만약에 리밸런싱을 하면 막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가격이 막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거든요.
3: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범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2: 네.
3: 내가 좀 손해를 보나 내가 좀 불이익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김성주 이사장이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최근에 이제 그 국민연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바는,
2: 네.
3: 팔 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서서히 팔겠다 그랬습니다.
2: 점진적으로.
3: 네. 그래서 뭐 71조는, 네. 정말 데이터 값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유튜브가 무슨 점쟁이가 됐느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 지금 외국인들 하루에 2조 이상 막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3: 많게는 뭐 8조도 팔았으니까.
2: 네.
3: 사실 시장 떨어진 건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이고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한국 주식이 2024년 기준으로 대략 300조 때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2: 네.
3: 아니죠. 700조.
2: 700조.
3: 네네. 한 35%쯤 됐으니까,
2: 네.
3: 700조 정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지금 40%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000조에서 지금 깨졌지만 7,000조 기준으로 2,500조가 넘는, 2,800조 가까운,
2: 네. 네.
3: 지금 조금 떨어졌으니까 2,500조 내외에, 네.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2,500조 원이면 보통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거예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 네.
3: 그럼 당연히 줄여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수십조도 넘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월달, 5월달에 외국인들이 안 팔았느냐? 아닙니다. 팔았습니다.
2: 네.
3: 6월달에도 팔았고 계속 팔았습니다. 물론 6월달에 조금 더 팔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4월달, 5월달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어도 지수가 올랐어요.
2: 그 왜 그런 거예요?
3: 쉽게 얘기하면 핵펀치 권투 선수 두 명이 만났는데 국내 핵펀치가 더 셌던 거예요.
2: 개인들이 꾸준히 계속, 네. 자금을 유입해서.
3: 네. 펀치력이 워낙 세니까 4월달, 네. 5월달에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휘청거리지 않고 저쪽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죠. 지수가 올랐습니다. 근데 6월달 오면서 이게 일종의 균형점이 온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세게 번지를 날리던 개인의 그 심이 5월 27일 날 있었던 단일 레버리지가 생성되고 나서부터 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힘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수급이 좀 얇아졌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어땠냐면

0: 시작했어요. 그 레버리지를. 네. 그래서 지금 B2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근데 이거를 수급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떤 일이냐. 예전에는 돈이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더 이상 돈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예금 헐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옮겨볼까 했던 돈이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0: 그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만약에 이제 수급만 봐서는 수급이 좀 얇아졌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수급만 네. 봐서는.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얘기를 드리다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김성주 이사장이 한 말씀 중에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네는 양팔저울을 제가 약간 각색을 한 건데 양팔저울이 기울기가 있으면 네. 이 기울기를 이렇게 맞춘다. 그래서 축이 이렇게 많이 무거워진 거는 덜어서 가벼워진 쪽으로 좀 넘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1: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겠다.
0: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팁은 무슨 팁이냐. 국민연금이 지금 떨어진 주식은 사겠구나. 라는 팁이 나오죠. 사실은 오늘 김성주 이사장님이 뭐라고 막판에 얘기했냐면 우리의 패는 까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역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패는 안 까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죠. 네. 국민의 미래가 걸렸는데 그렇죠. 예, 네. 함부로 그렇게 우리 뭐 사고 있어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 근데 또 우리는 그 행간을 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소외받았던 주식 중에 괜찮은 국민연금이 사기에 괜찮은 주식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뭐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1: 그러니까 반도체 주에 이제 과도하게 쏠려서 네. 뭐 실적이 괜찮거나 이제 괜찮은데도 이제 많이 힘을 못 받았던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생길 수도.
0: 네. 이 지난주에 하루 그랬고요. 오늘 약간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근 6월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네. 사실 상반기는 계속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난생 처음 경험한 거니까 저도 이게 한국 주식이 이렇게 무섭게 오를 수가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준시가 계속 막 즐거운 듯 하다가도 또 너무 출렁출렁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 그런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어마무시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반기 2월까지 전쟁 전까지는 양쪽 날개 같이 네. 활동했어요. 하나는 어떤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 그냥 생산적 금융으로의 그 정책 그 위반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선순환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날개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이거였는데 전쟁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생 보지 못한 이익 증가가 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했는데 이건 네. 한국적 문제가 아니라 네.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세계적으로 한 업종의 이익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계적으로 집중된 업종의 원투펀치 1, 네. 2등이 한국에 다 있었던 네.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마 우리 평생 이런 일을 또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실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좋을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여요. 2024년 같은 경우는 항상 나쁜 것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 균형 자세가 필요하냐면 좋은 게 보일 때 아 모두가 좋다고 하지만 조금 냉정해져야 돼 이런 마음을 좀 품을 필요가 있고요. 모두가 나쁘다고 할 때는 아니야 좋은 게 분명히 있어 하고 좋은 걸 찾아보는 오히려 이렇게 좀 역발상적인 그런 자세가 투자자들한테 필요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거 정책 당국에서 많이 보시니까 하반기에 그 주가 누르기 방지 네. 이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선진국 증시에 편입이 못 됐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거래를 24시간 안 하고 뭐 그다음에 외환 거래가 24시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가 너무 나빠요. 한국의 그 거버넌스 나쁜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자금 조달 창고 또는 증여의 창고.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한 창고로 너무 많이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상은 따져보면 경제적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건데 이게 그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니까 너무 이것들이 쉽게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거듭고 정말 좀 선진국 수준의 이런 어떤 증시 문화가 주식 문화가 만들어지면 오지 말라 그래도 자금이 계속 올 거예요. 해외에서도 계속 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0: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사실 중국한테 모든 패권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대체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예가 조선인데 네. 중국의 조선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떤 분기는 전체 수주의 70%도 넘는 수출을 해요.
1: 전 세계.
0: 예, 전 세계 네. 수주에서. 자, 그러면 뭐 유럽 선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택을 할 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빨려가서 가격 경쟁만 따져가지고 모두가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그럼 좀 다르게 한다고 할 때 중국이 틀어버리면 힘들죠. 지금 히투르처럼.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 세계 기업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그 어떤 상대 카운터파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맞짱을 떠줄 수 있는 제조업 능력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네.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한국을 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거버넌스도 되게 좋아.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미국에 돈 빨려 들어간 것처럼 한국에 돈이 빨려 들어올 겁니다.
1: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서 리스크 해칭하기에는 한국이 참 매력적인데
0: 그렇죠.
1: 그러면은 좀 그런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하면 더욱 매력적이게 될
0: 네,
1: 것이다.
0: 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뭐 동북아 금융하고 네. 찬스입니다. 이제 진짜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우리가 이제 AI만 요즘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금융 쪽에서 고용될 창출될 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쪽으로도 좀 정책 당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후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상 거의 사기와 가까운 행위를 하는 네. 이런 문화들은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일단 하반기 우리 그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는 보시는 거죠?
0: 지금 오늘 그 6월달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요. 네. 정말 기가 막혀요.
1: 네.
0: 아, 진짜 당군일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1: 1천억 달러 달성했잖아요.
0: 네, 그리고 네. 뭐 성장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GDP가 지금 두 자릿수 나오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어마무시해요.
1: 네.
0: 그래서 이 경제 좋은 것들이 아직 실물 쪽에서는 좀 덜 반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경기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데이터 값이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자기한테도 조금씩 조금씩 온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성을 계속 틀어준다면 뭐 전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코스닥은 다시 900대가 됐잖아요.
0: 네.
1: 코스닥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0: 코스닥이 썩은 생선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1: 네.
0: 코스닥 이번에 이제 등급 제한다고 네. 하면서 세 가지 등급.
1: 1부리그 뭐 이런 식으로.
0: 네네. 세 네. 가지 등급을 하는데 정말 엄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형편없는 기업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결국 결과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치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지금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면 속상하지만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닥 기업이 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물론 이제 싼 기업들이 이제 속출하기 네. 시작했지만 전체 시장 전체가 싸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장 중에 하나예요.
1: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을 봐야 된다는
0: 네,
1: 거죠.
0: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좀 속아내 주셔서 좀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을 좀 발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그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되는 그 금액이 사실 저희가 본 적 없는 숫자이긴 해요. 뭐 수백억, 수천조, 그다음에 4,700조 이런 숫자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증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
0: 이게 이제 네. 아, 되게 그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
1: 네.
0: 젊은 성장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늙은 나라 성장이 다 끝난 성숙시장의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라고 해보면
1: 네.
0: 보통은 젊고 네. 활기찬 데가 좋을 것 같죠?
1: 네.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럼 왜 그런가요?
0: 주식시장은 좀 늙고 성숙한 사회가 더 좋아요. 왜? 자, 이건 인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청소년, 청년 때 돈이 있나요? 나이 먹은 분들이 50, 60대 돼야 돈이 있나요?
1: 많이 벌었던 사람이 많겠죠.
0: 기업도 똑같습니다. 네. 기업도 성장할 땐 돈이 필요하고요. 많이 먹어야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1: 네.
0: 자리를 잡고 나면 돈을 버는 기회가 돼요.
1: 네.
0: 그게 돈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배당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프로젝트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너무 좋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시장이 너무 냉혹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이렇게 많이 몇 년에 걸쳐서
0: 네, 돈을 이렇게 쓴다고?
1: 네.
0: 그럼 우리한테 올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근 이렇게 너무 좋은 나라를 위해서 너무 훌륭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

0: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현금 기준으로 네. 현금이 기업에 쌓이느냐 기업 밖으로 나가느냐 이게 투자자한테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되죠.
1: 근데 예.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한 만큼 나중에 언젠가 더 많이 이제 이익을 얻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역사죠. 네. 네,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공급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중간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의 방향성이 맞고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까지 가면서 반도체 수급이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게 된다면 네. 중간에 좀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과실을 많이 딸 수 있게 될 겁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반기 첫날이니까 상반기 증시 약간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0: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장이었다. 그 중간중간에 변동성도 뭐 전무후무할 정도의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좋은 시장이었고 선진국 중시로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게 되기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기대감은 낮추십시오. 상반기에 100% 오른 건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상승할 거다? 약간 난센스입니다. 냉정할 건 냉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1년에 100% 이상 오른 나라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반년 만에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상승폭으로는 좀 과도한 거였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 거야라고 잠정적 그 가정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빚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레버리지를 거두어 드리십시오.
1: 그 말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0: 아니, 안 돼요. 진짜. 개인 투자 훈련된 사람도 레버리지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도 망하는 네. 거예요. 훈련된 사람조차도.
1: 네. 그러니까 빚내지 말고 네. 네, 있는 돈으로 좀 여유 있게
0: 그럼요.
1: 너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0: 절대 네.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발 뻗고 잘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조마조마한 건 안 할 거야. 발 뻗고 잘 것만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90대 중반까지 장수하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네요.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기러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V자로 대열을 갖춥니다. 맨 앞에 선 기러기가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면 뒤에 선 기러기들은 수월하게 날 수 있죠. 이를 아는 기러기들은 선두가 지쳤을 때 언제든 교대할 준비를 합니다. 또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힘내 우리도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려는 마음 그것이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날게 하는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특별 진행을 맡습니다.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MBC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번화가에서 원기둥 형태의 입간판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일부 업소들이 가게를 홍보하려고 사람 키 높이의 풍선형 광고물을 세운 건데요. 안쪽에 공기와 조명을 넣어서 모양을 내기 때문에 에어라이트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이 설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비바람이 심한 날 강풍에 넘어질 수 있고 물에 잠겨서 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보행자가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연 15회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회 43,850원 가격으로 본인 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수치료는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 보조적 성격이 커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으로 편입해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배우자 항공료는 3,300여만 원인 것 같고 체재비나 식비는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0: 외교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해 현지 상황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그제 오전 인천 성도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의 차량에 레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고 손도끼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주와 직장 동료 사이인 여성은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군 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군사 지도 이념인 강군 사상을 강조했는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관학교 개혁과 합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등 15도에서 22도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속담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서요. 제법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가도 한 번씩 어? 이런 속담도 있었어? 싶은 초면인 속담들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줄수록 냠냠이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줄수록 냠냠, 왠지 좀 귀여운 느낌인데 주면 줄수록 부족하게 여기고 더 요구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고양이 같이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떠드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덤덤히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평생 소원이 누룽지, 기껏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하찮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하고요. 빈대도 콧등이 있다. 이 속담은 지나치게 염치가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뭐 의미는 진지한데 다들 하나같이 너무 귀엽죠? 7월의 첫날, 여러분은 어떤 속담 같은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전해드렸습니다. 0511님이 빌려온 고양이처럼이라 아일릿 노래 제목인 줄만 알았는데 속담에서 유래됐나 보네요. 처음 알았어요. 크크. 그러니까 저 아일릿 이 노래 제목 빌려온 고양이가 빌려온 고양이 같다. 이 속담에서 가져온 표현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 속담의 뜻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떠드는 자리에서 좀 혼자 덤덤이 있는 긴장한 나머지 평소와는 달리 좀 조용하고 얌전해진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하는데 아, 아일릿 노래가 그런 뜻이었군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이 된다. 이런 건가 봐요. 재밌네요. 이런 케이팝에도 우리 속담이 나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감성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는 점에서 재밌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렇게 귀여운 속담들, 사실 속담이라고 하면은 좀 딱딱한 속담들 많이 알잖아요, 우리. 근데 빌려온 고양이 같다. 그리고 줄수록 냠냠. 그리고 평생선이 누룽지. 이런 재밌는 또 귀여운 속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7월의 첫날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속담 같은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7190님이 너무 많이 배웁니다. 속담마다 깊은 뜻이 있네요 하셨고 범진호님 줄수록 냠냠 빌려온 고양이 표현은 귀여운데 핀잔 주는 속담

0: 덕담이네요. 크크. 조영호님, 저는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아,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같은 하루를 보냈네요. 일 때문에 오늘 하루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는 크크. 저 원래는 이제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이런 속담인데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같은 하루를 보내신 우리 직장인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속담이 오늘 잘 맞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뭐 아주 오늘 그런 쉬운 하루 보내신 하루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또뭐 가는 일이 장날 같은 그런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속담 같은 하루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엄세현님은 7월 한 달도 잘 부탁드려요. 출석합니다. 2시간 잘 드릴게요. 하셨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또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2026년의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6316님, 젠하. 7월 1일. 오늘은 16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 택시 드라이버가 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뒤로하고, 날마다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삶이 참 즐거워요. 떨렸던 첫 손님을 대하던 첫 마음으로 오늘도 오당제 들으며 달리고 있답니다. 하루에 2시간 늘 함께한 오당제 젠디 감사하고요. 응원합니다. 오, 아, 그러시구나. 7월 1일 오늘 딱 1년 전 오늘에 그 택시 일을 시작하셨나 봐요. 6316님. 1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일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첫 손님을 대하던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우리 6316님. 너무 멋지시고요. 앞으로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1일 7월의 첫날에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행운과 불운 그리고 징크스라고 합니다. 혹시 징크스 가지고 계신 분들 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이따가 3부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펙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사례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통합하면서 인구 320만 명, 경제 규모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초광역자치단체가 탈생하게 됐는데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의 임기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시당은 취임사에서 압도적 성장과 균형 발전, 기본 사회, 녹색 도시, 시민 주권을 핵심 시정 원칙으로 제시했고요. 특히 800조 원 규모의 전남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론하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대중 초대 전남 광주 통합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깊이 있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지역 내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주 청사 기능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 지원이 실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첫 광역 행정 통합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중부지방도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충청도까지 비가 오면서 중부에도 장마가 시작된 건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지난밤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적은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주말 이후에나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는 습도 높은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날씨가 반복되겠고요. 특히 수도권은 30도를 웃도는 낮더위와 열대야의 버금가는 밤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오늘부터 1회 기준으로 43,85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겼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켜서 건강보험이 5%를 내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셈입니다. 치료는 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활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도수치료 가격이 떨어지고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의료계는 진료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도수치료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하반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하이 피처링 원슈타인의 머리, 어깨, 무릎, 발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님이 어머 장마였어요. 드디어 새로 산 자과 개시할 수 있는 건가요? 야호 하고 글 남겨주셨고 조광희님은 장마철 비 피해 조심합시다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 내렸고요. 이제 외출하실 때 우산 계속 또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내일은 좀 소강 상태라고 하고 모레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또 돌풍, 벼락, 우박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우리 조광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또 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갑자기 막 국지적으로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 산책로 같은 거 걸으실 때 또 지하차도 다니실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평소보다 속도 줄여서 또 안전거리도 확보하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주님이 이름이 어려워졌네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줄여서 전광통으로 불러야겠어요 하셨는데 줄여서 광주특별시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하네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40년 만에 하나의 광역지방정부로 다시 통합이 됐다는 소식까지 또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도수치료 이야기도 저희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 가격이 도수치료 받아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목이나 뭐 허리 통증 때문에 꽤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동안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부가 어느 병원을 가든 도수치료 가격 1회 43,850원으로 고정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민성 PD님이 원슈타인 이하이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선곡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엔드의 Wish You Were My Girl.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월 잘 맞이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녁 뭐 드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4385님은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은 곱지 않은 하루였어요. 직장 상사들 어려워요. 아, 그러게요. 이제 속담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도 돌아오는 말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특히 이제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는데 모든 관계가 내 노력만으로 또 내 마음처럼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태도, 내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또 단단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4385님 속상하셨겠지만 힘내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말이 오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293님,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인 하루를 보냈어요. 계약직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면접도 떨어져서 충격이네요. 아, 그리고 오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하루였네요. 회사 일을 정리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면접 결과도 좋지 않아서 또 충격이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옆에서 우리 3294님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8174님, 젠디 누워서 떡 먹으면 살찌고 목에 걸리면 위험해요. 아까 제가 누워서 떡 먹기 같은 하루 보내셨냐 여쭤봤더니 이경희님도 누워서 떡 먹다 체하기 딱 좋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누워서 떡 먹기 말고 그러면은 차라리 식은죽 먹기가 괜찮겠네요.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식은죽 먹기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꽉 먹고 알 먹기 한 번에 이렇게 두 가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 박지연님은 젠디 퇴근할 때는 비가 억수로 와서 회사에 있는 우산 중에 가장 큰 우산을 쓰고 퇴근했는데 20분 거리 동네에 오니 비가 전혀 안 오는 거 있죠? 그냥 장우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서울이 이렇게나 넓더라고요. 아니 지연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마다 너무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동네마다 다르고 저도 막 그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막 내리다가도 상암동에 오면 막 비가 그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오, 갑자기 막 소나기처럼 막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산을 챙겨 다녀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지하차도 같은데 지나신다 그러면은 조심해서 다니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예찬님, 여기는 산청인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밖을 나가니 비가 제법 오더라고요. 내일 화초에 물 주려고 했는데 안 줘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자연적으로 비를 맞다 보면은 굳이 물을 안 줘도 화초가 아주 배가 부르겠네요.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왜냐하면 원래도 좋아하지만 세차를 안 해도 되니까 자동으로 세차가 되니까 또 그 점이 또 좋더라고요. 김명자님. 젠디 지난주에 오이지 50개를 담갔어요. 오늘 저녁에 꺼내서 무쳐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담가서 맛이 어떨까 싶었는데 두 딸들이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말 가족 모임이 있는데 가져가서 조금씩 나눠 먹으려고요. 아, 오이 얘기를 저희가 한참 했었는데 우리 명자님 오이지를 또 지난주에 담그셨군요. 근데 이게 오늘 그 담궈놓은 걸 꺼내서 또 무쳐 먹는 거예요? 한 번 더? 오, 그렇군요. 오이가 좀 이렇게 푹 익으면서 더 이렇게 맛있어지나? 어쨌든 잘하셨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나의 오늘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토이 이적이 함께했습니다. 리셋.

토이 이적의 리셋 듣고 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이 시점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딱 들으면 좋은 노래였어요. 이제 7월인데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잖아요.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계획대로 된 일도 있고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던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7월의 첫날이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달려나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698님은 오늘은 직장 생활하는 딸아이

제가 쉬는 날이라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피자를 사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 쉬는 날인데 또 와가지고 부모님 얼굴 보고 거기에다가 저녁으로 피자까지 또 사주고 부모님 마음이 정말 든든하셨겠네요. 우리 8698님.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0062님은 어머니가 장마 오면 채소 허문다고 열무 빨리 담그자고 해서 열무김치 담그고 나니 벌써 저녁이네요. 아, 장마 오면 이제 채소가 허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 요즘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대요. 우리 혜영 작가님도. 아, 그래요? 요즘에 또 열무김치가 맛있는 때군요. 장마 시작되면 이제 채소가 금방 물러진다 이런 표현이죠. 허문다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장마 오기 전에 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열무김치 여름 내내 아주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김혜정님은 저는 내일 백김치 담그려고 지금 배추 절이고 있어요. 배추 두 통 담가서 엄마랑 나눠 먹으려고요. 얼마 전 아프고 나신 후에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요. 잘 익은 백김치 드시고 엄마 입맛이 돌아오면 좋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이 아프셨군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백김치 잘 익어가지고 그 국물 탁 맛있게 드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입맛도 돌아오고. 2131님은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컵라면 하나로 저녁 해결하고 야근 중입니다. 시원한 아하 한잔 하면서 위드커피 신청해 봅니다.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또 위드커피를 신청해 주셨네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죠. 2131님 야근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힘내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택시 드라이버 일한 지 1년 됐다고 하셨던 우리 6316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레이디스 코드의 I'm Fine, Thank You 이 두 곡 듣고 와서 굿뉴스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쓴 과학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실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과학고 졸업생인 베이진, 안건우, 장근영 학생이 재학 시절에 쓴 장방정식에서 도출한 재학 조건 없는 블랙홀 열역학 정식화 논문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린 건데요. 해당 학술지에 고등학생들의 연구가 실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학이나 외부 연구기관의 도움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구를 지도한 권용준 선생님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이것을 무한히 꽃피우는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대단한 성과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권용준 선생님은 학생들의 무엇을 무한히 꽃피우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했을까요? 1번 성장통, 2번 반항심, 3번 잠재력. 자, 보기 중에서 재능이나 가능성과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성장통, 2번 반항심, 3번 잠재력.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고 이채원 양을 납치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범행 핵심 증거를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부친인 50대 장모 경감이 아들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조항 때문에 장 경감을 형사 입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주전차 방화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특수재물 손괴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제 오전 인천 송도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의 레커 스프레이로 육서를 적고 손도끼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주와 직장 동료 사이인 여성은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내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군 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군사 지도 이념인 강군 사상을 강조했는데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이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선 안 된다며 사관학교의 개혁과 합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군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19도 등 15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데이터 센터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 10명 중 7명이 거주 지역 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데요. 이유는 환경과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센터 내부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막대한 물과 전기를 쓰는데요. 그만큼 공유 자원이 부족해지고 일반 가정의 공과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반감이 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기술 발전의 혜택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살펴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연구를 지도한 서울과학고 권용준 선생님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이것을 무한히 꽃피우는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9193님 정답은 3번 잠재력입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놀러와서 육전을 해봤어요. 같이 먹으면서 오당제 듣고 있습니다. 사진도 공유해주셨네요. 와 진짜... 팔아도 되겠는데요. 멋진 육전, 멋진 육전. 너무 먹음직스러운 육전에 앞 그 파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파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 맛있겠네요. 9193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논문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교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해낸 점이 특히 인상적이며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지도가 잘 드러난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웰템.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5: 선생님 한 주 동안도 많이 바쁘셨죠?
6: 네. 그리고 저 외국에서 이제 가까운 가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5: 오, 그러셨군요.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자주 오면 우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장마철에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우울하세요? 아니면 좀...
6: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5: 아, 예. 역시.
6: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우울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기분 탄 맛은 아닙니다.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5: 네.
6: 그래서 실제로 이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장마철을 좀 힘들어하시기는 해요.
5: 아,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좀 마음 건강 챙기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6: 그래서 제일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빛을 의도적으로 좀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실내 조명을 좀 밝게 켜두시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5: 네.
6: 날씨가 흐린 날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좀 볕이 드는 창가 쪽에 앉거나 밖을 좀 비가 안 올 때도 있으니까요.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5: 아, 그렇군요. 말씀 들으면서 진짜 느낀 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는 무조건 조명도 어두운 게 좋고 비 오는 날 그 어두컴컴한 기분이
6: 그쵸.
5: 좋거든요.
6: 저도 그렇기는 해요. 네. 저는 아늑하게 실내에 있으면서
5: 맞아.
6: 네, 바깥은 막 비 내리는 게 좋은데
5: 맞아.
6: 사람마다 다르니까.
5: 그렇네요. 그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밝게 조명도 켜두고 빛을 좀 의도적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네요. 김지훈님이 오동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심적으로 조금은 지치는데 내 마음 보고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진짜로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6: 정말인가요?
5: 아, 그럼요. 정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기대가 되는데 오늘 내 마음 보고서는 일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행운과 불운 그리고 징크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32강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자들이 들어왔어요. 9110님이 저는 내일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경기 안 보려고요. 제가 보면 꼭 지더라고요 하셨고 박현진님도 저는 제가 보면 지는 것 같아서 문자 중계로 볼 것 같아요 하셨는데 선생님 이것도 일종의 약간 징크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는 이제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자의식 과잉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선생님은 내가 보면 진 이런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 네, 자의식 과잉이다. 요거는 조금 가혹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5: 네.
6: 이건 심리학에서 착각적 상관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5: 착각적 상관?
6: 맞습니다. 관계가 없는 두 사건을 뇌가 연결지어서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한다라는 의미인데요.
5: 네.
6: 사람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원래 패턴을 찾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5: 네.
6: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추론해가지고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피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본능이 있는 거죠.
5: 네.
6: 근데 재밌는 건 이런 패턴이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 결과 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5: 그래요.
6: 내가 원래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보다 더 강하게 오래 기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는데 이긴 기억보다는

0: 내가 봤는데 진 기억들이 더 오래 좀 남는 거고 이게 머릿속에서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혹시나 뭐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라거나 공감 능력이 너무 커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내 탓이오가 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어떤 팀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죠.
1: 네.
0: 팀에 대한 애정이 커가지고 나와 동일시하는 정도가 커지면은 이렇게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1: 네.
0: 말씀하신 대로 공감 능력이 높은 분들일수록 이런 패턴이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1: 아.
0: 내가 이 팀을 위해서 뭔가 더 응원이라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1: 오.
0: 근데 이 연결이 나쁜 건 절대 아닌데
1: 네.
0: 너무 강해지면은 하루하루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 하루가 좌우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그렇죠. 낳게 되기 때문에
1: 네.
0: 적당한 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얼마 전에 저도 이거 봤는데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타블로 씨가 내가 화장실에 가면 꼭 골을 넣는다면서 독특한 징크스를 공개했는데 실제로 타블로 씨가 화장실에 가니까 체코전에서 우리나라 첫 골이 터졌거든요.
0: 아.
1: 이런 경험치가 쌓여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린 걸 텐데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여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좀 신기하긴 하네요.
1: 네.
0: 예. 근데 사실은 우연의 일치의 가능성 더 높죠.
1: 그렇겠죠.
0: 우리가 경기 90분 동안 화장실에 한두 번 이상 가게 돼 있고
1: 네.
0: 자주 경기를 본다면은 그 와중에 골이 터지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1: 네.
0: 반대로 화장실에 갔는데 골이 안 터진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에서 지워지고
1: 그쵸.
0: 겹친 순간들만 이제 뇌에 강하게 박히는 거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 확증 편향?
0: 내가 네. 이미 믿고 싶은 가설이 있을 때 이걸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조금 흘려보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골이 터져라는 믿음이 생긴 순간부터 이 믿음을 강화하는 기억들만 조금 선별적으로 남은 사례가 아닌가. 근데 타블로 씨 말고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1: 네.
0: 현상들을 겪죠.
1: 맞아요. 반대로 근데 또 내가 봐야 이긴다 이런 징크스 가진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또 혼자 봐야 이긴다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봐야 이긴다 이런 징크스를 가진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혜혁 씨 선생님도 이런 징크스 같은 거 있으세요?
0: 아, 예. 제가 좀 전에 확증 편향을 얘기해놓고 제 징크스를 말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1: 네.
0: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으면은 중계를 보다가 실망해서 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아니야, 오늘은 뭐 글렀다 이렇게. 근데 꼭 그러면 저희 팀이 역전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1: 우와.
0: 내가 안 보면. 그래서 때때로 저희 팀을 위해서 TV를 좀 끄고 있습니다.
1: 아, 그 확증 편향 아닌가요?
0: 젠디는 어떠세요?
1: 아, 저는 약간 스포츠 관련해서는 그런 징크스는 없어요. 무조건 보거든요. 저는 지든 이기든.
0: 아, 끝까지 그냥.
1: 네, 재밌으니까 그냥 경기를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0: 훌륭한 성숙한 팬의 자세.
1: 그러면 이 징크스의 의미가 어떤 사물이나 또 현상 또는 사람과 연관지어서 불길한 예감을 먼저 가지는 심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징크스는 그러면 행운보다는 불운에 가까운 걸까요?
0: 맞아요. 이 불운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다. 그리고 어원을 생각해봐도 좀 네.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영어 단어 징크스는 이제 사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이윙크스라고 하는 딱따구리과의 새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새가 굉장히 좀 특이한 외향을 가졌대요. 목을 거의 180도 넘게 비틀 수가 있고 위협받으면은 뱀처럼 목을 구불구불 움직이면서 독특한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1: 무섭다.
0: 굉장히 좀 기이한 거죠.
1: 기괴하네요. 네.
0: 네, 기괴하고.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기이한 모습에 마법의 힘이 있다라고 믿어서요. 실제로 그 마녀들이 저주를 걸 때 네. 이 새를 이용해가지고 저주를 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 네.
0: 불운을 가져오는 이제 새다 이렇게 인식이 굳어졌고 이 윙크스라는 이름이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오면서 징크스 이렇게 불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보니까 소프버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잘 안 된다 이런 건데 가수를 예로 들면 첫 번째 앨범은 대박이 났는데 두 번째 앨범은 첫 번째만 못해서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해요. 2년차 징크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2년차에는 일이 진짜 안 풀리는 걸까요?
0: 네. 이 소포머 징크스는 사실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1: 아, 그래요?
0: 첫 번째 성공 같은 경우는 대개 오랜 시간의 노력이 쌓인 것이 운을 잘 맞아서 이제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를 예로 들면은 데뷔 앨범에는 사실 무명 시절부터 수년간 쌓인 어떤 보석 같은 곡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두 번째 앨범은 첫 번째 앨범 이후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1: 네.
0: 예. 거기다가 기대치가 올라가고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이 당사자의

0: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잘 됐으니까 또 당연히 두 번째는 잘 되겠지. 네. 대박이야. 라는 식의 압박감이 주변에 있을 거고 내가 정말로 이게 내 실력으로 얻어진 건가? 운인가? 하는 어떤 불안들이 함께 찾아오거든요.
1: 네.
0: 이런 심리적인 그리고 외적인 부담이 창의성과 실행력을 모두 갉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포머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부족 그리고 심리적 압박의 조합이기 때문에 단순한 징크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징크스에 집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박장애의 일종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선의 징크스들은 강박장애는 아니죠. 그런데 이 경계가 어디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징크스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볍게 오늘 어떻게 되려나 이런 식의 좀 불안이 떠오른다라고
1: 네.
0: 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징크스를 지키지 못하면 정말 극심하게 불안해지고
1: 불안하고.
0: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막 다른 것들을 제치고서라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막
1: 네.
0: 집에 가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1: 네.
0: 이런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강박장애 스펙트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심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험날에 늘 쓰던 볼펜을 안 가져가서 시험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0: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 중에서도 이제 노출 및 반응 방지라고 하는 기법이 핵심입니다. 노출, 내가 불안을 느끼는 이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반응 방지, 강박 행동,
1: 네.
0: 어떤 징크스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 경험을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말하자면은 볼펜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빌려 쓰는 걸로 시험을 치러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걸 처음부터 실전에 적용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단계를 정해보는 거예요. 실전의 시험, 수능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이 크겠지만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쪽지 시험을 보거나
1: 네.
0: 이럴 때에는 내가 다른 펜을 좀 써볼 수 있는 용기가 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 단계부터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처음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네.
0: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불안이 내가 걱정하는 이제 최악의 상황, 시험을 망한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학습하면서 이런 강박이 줄어들 수 있죠.
1: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프닝에서 럭키 슈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행운도 돈을 주고 사는 시대가 돼서 요즘에 앵마기 명태, 행운 부적, 네잎클로버 같은 이런 행운을 상징하는 소품들이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우리 채은 작가님도 장수의 상징이죠. 거북이를 휴대폰에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네. 저의 핸드폰 뒤에도
1: 그게 뭐예요?
0: 부적입니다.
1: 아 진짜요? 핸드폰에
0: 네.
1: 넣고 다니시네요.
0: 네,
1: 선생님도?
0: 넣고 다니고 있어요.
1: 우와.
0: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뭐 제가 꼭 해서가 아니라
1: 네.
0: 합리적인 심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운 소품을 물론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구매한다면
1: 네.
0: 문제가 되겠지만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불안을 낮추고 낮아진 불안이 실제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럭키 슈밍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선생님도 그러면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사주 이런 거 보세요? AI로 요즘 많이 본다고 하던데.
0: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끔 보고요.
1: 아 진짜요?
0: 예, 봤던 얘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너무 신기하네요. 선생님도
0: 네.
1: 그렇다는 게.
0: 예, 사주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100% 믿지는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맞든 틀리든 내가 잘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게임을 맞닥뜨렸을 때
1: 네.
0: 매뉴얼을 얻은 것 같이 불안감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요즘에도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을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근데 불운하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이게 중독성 때문이겠죠?
0: 네.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심리 기제가 여기서는 같이 작동을 합니다.
1: 네.
0: 일단 첫 번째는 도파민인데요. 내가 예측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돈까지 벌게 돼. 그러면 뇌에서 도파민이 터지죠.
1: 네.
0: 근데 이게 매번이 아니라 가끔씩 불규칙하게 일어나잖아요.
1: 네.
0: 그게 핵심이에요.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데 매번 내가 할 때마다 돈을 딴다고 하면은 막상 흥미를 못 느껴요.
1: 그래요.
0: 근데 어떨 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중독이 강해지는 거죠. 슬롯머신이 왜 매번 터지지 않는데 한 번씩 완전 대박이 터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경험을 맛본

0: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도 이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뭐 사실 포모 또 빼놓을 수 없죠.
1: 요즘 네. 포모 이야기 많이 하는데.
0: 네. 너도 나도 이제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의 네. 약자죠. 그러니까 나만 뒤처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인데 네. 내가 주식을 안 하자니 나만 돈을 못 벌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이걸 주식을 팔자니 주가가 오르면 이 상승분을 놓칠 것 같고 네. 이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거를 놓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을 맴도는 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주식 중독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신가요?
0: 사실은 이제 나 주식 중독인 것 같아요라고 오시는 분은 드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불면, 불안, 뭐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게 이제 주소서인데 얘기를 풀다 보면은 주식. 핵심에 이제 주식이 있는 경우들은 꽤 있죠.
1: 네,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이런 분들은?
0: 사실 일반적인 도박 중독 치료랑 조금 방향이 겹치는 달라요? 것 같아요.
1: 겹쳐요?
0: 네네.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인지 왜곡을 일단 교정하는 겁니다. 네.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잃었으니 이제는 올라갈 차례야.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사실은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전까지의 사건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사건인 경우들이 많죠.
1: 그렇죠.
0: 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깨우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환경을 통제하는 겁니다. 앱으로 요즘에 너무 이제 쉽게 거래가 가능하니까 더 네.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2단 정도 단계까지 오면은 의지보다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주변 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1: 너무 또 행운에 집착하거나 너무 불운하다고만 느끼는 거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 두 가지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불확실한 미래나 아니면 지나간 과거 이제 모두 엄밀히 말해서 내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1: 네.
0: 근데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은 불운을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운을 쫓고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건강한 힘들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혹은 과거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행운을 쫓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의 것들은 뭐가 있는가로 시선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0: 네.
1: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혹시 징크스 있으시거나 요즘에 좀 운이 나빠서 우울감이나 답답함 느끼신다면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좋은 일만 생각하기 어때요?
0: 아, 좋죠.
1: 소녀시대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5279님이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는 빨간 팬티 입으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징크스겠죠? 운동선수들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1: 맞아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죠. 네. 아무래도 이제 승리에 대한 간절함도 굉장히 클 거고요. 네. 또 이제 뭔가 승부가 가려지는 상황에 이렇게 매번 노출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4부에서 저희는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징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최시훈님. 저는 인천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녹색 유니폼을 입고 가면 항상 이기는데 흰색 유니폼을 입고 가면 매번 지네요. 이것도 징크스겠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3: 야구 팬분들이 이런 징크스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징크스라고 하시는
3: 그럼요,
2: 거죠?
3: 그럼요.
2: 그러면 우리 시윤님은 지금 갖고 계신 흰색 유니폼을 갖다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3: 중고장터의 매물로 누군가 필요한 분께
2: 대신에 녹색 유니폼 하나 더 드리시고.
3: 아, 좋죠.
2: 8367님, 저요 버스기사인데요. 라디오 볼륨을 13에 맞추면 꼭 사건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12, 14에만 맞춘답니다.
3: 13이 불길한 숫자니까.
2: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신경 쓰이시겠다, 기사님.
3: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우연에 의해서 한두 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사실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2: 그렇죠.
3: 약간 이런 어떤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

0: 저는 작은 것들이 더 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징크스가 또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면 이거를 뭐 극복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뭐 괜찮나요?
0: 아,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네. 12나 14에 맞추시면 해결되는 건데.
1: 아니면 15에 맞추시는 거 같아요.
0: 그것도 괜찮죠.
1: 정호준님, 제 징크스는 그리막, 돈벌레를 보면 그날은 이상하게 돈이 나갑니다. 한 번 그랬으면 우연이라고 여겼겠지만 여러 번 그래서요. 이상하죠? 하셨어요.
0: 이것도 그렇네요. 그리마. 저는 그리마를 보면은 너무 소름 끼치는.
1: 그렇죠.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네. 보통은 그 돈벌레 보면은 뭐 집이 부자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호주님은 돈이 나간다 하시네요.
0: 맞아요. 이런 징크스들이 이제 결국에는 대부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확증 편향이나 어떤 선택적인 상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겠지만 사실은 한번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 그쵸.
0: 네. 그리고 그게 현실 세계의 어떤 부분들의 영향을 2차적으로 줄 거고요.
1: 변진아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학원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고치면 틀려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고쳐서 맞은 건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근데 제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은 진짜라고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진아님은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이 저는 고치면 틀려요 라는 말. 저도 사실 고치면 틀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썼던 답이 맞는 경우.
0: 네.
1: 이거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0: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답을 고쳤을 때 맞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이제 틀린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답을 썼다가 이제 나중에 틀린 답으로 바꿨을 때 이게 왜 기억에 더 오래 남냐라고 하면은 일단 억울함이 크잖아요.
1: 그쵸.
0: 내가 첫 번째 답을 밀고 나갔으면 그냥 되는 거를 굳이 바꿔가지고. 근데 사람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한 기억들은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더 길게 남는 거고 실제로 이 변진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꿨을 때 답이 맞은 경우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1: 그렇군요. 밖에 계신 우리 감독님께서 몰라서 틀린 거라고. 결국에 진짜 몰라서 고친 거 그런 거니까 알았으면 맞았겠죠.
0: 약간 티스러운 대답이긴 한데.
1: 뼈때리는. 네. 신은희님,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까치가 울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까마귀가 울면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징크스의 일종일까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기억들이 이제 각인이 되면서 어떤 징크스로 작동을 하는 걸 거고. 글쎄요. 이런 것들을 뭐 나쁘다라고 볼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반대로 또 까치가 울면은 그날은 또 힘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1: 네.
0: 내가 이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죠.
1: 0254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루틴과 징크스 차이는 뭘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왜 그 운동선수들도 루틴 중에 뭐 하나 빠지면은 약간 좀 불안하고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징크스.
0: 그런 것 같네요.
1: 네.
0: 사실은 이제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루틴은 어쨌든 조금 더 내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한다면은 징크스 같은 경우는 뭔가 논리적인 어떤 연관관계, 인과관계보다는 나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약간의 좀 미신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작동하는 루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징크스 쪽이.
0: 네, 징크스 쪽이.
1: 그렇군요.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행운과 불운 그리고 징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0: 네. 네. 운과 징크스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참 재밌었는데 하지만 너무 과몰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 인생은 행운, 불운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은 말씀입니다. 또 오늘이 7월의 또 첫날이잖아요. 럭키 세븐 우리 5당대 청취자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1: 네.
0: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정답은 뒤에 없다.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1: 그 무슨 뜻이에요?
0: 네, 이게 뭐 넷플릭스 모 드라마의 빌런이 한 얘기거든요, 사실. 뭔가 악행을 저지른 딸에게 정답은 뒤에 없어.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만 생각해. 근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가 다소 아쉬우셨더라도 지나간 일들 너무 곱씹지 마시고 다가오는 7월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0: 실천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민성 PD님이랑은 마치 짜고 오신 것처럼 또 마침 노래가 잊어야 할 일은 잊어.
0: 아, 아주 좋아요.
1: 너무 좋은데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들으면서 오동훈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듣고 왔습니다. 신은희님이 오동호 선생님은 인간적인 면이 있으셔서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항상 우리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야기 듣다 보면 목이 메요.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문자나 미니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잊어야 할일 미련 없이 내려놓고 또 7월 시작하는 그 오늘 같은 날좀 새로운 희망, 용기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시간이었어요. 3268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라디오는 늦은 퇴근길에 가끔 들어봤고요. 오늘부터 작정하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긴 창원

창원이에요. 종일 비가 와서 습하면서도 살짝 춥다고 느낀 오늘이었어요. 창원에 계시는 우리 3268님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부터 또 작정하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창원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나 봐요. 장마철이라서

재밌는 이야기로 퇴근길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4142님은 1년 동안 집을 떠나서 멀리 파견 근무를 했는데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어요. 복귀 중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드립니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4142님. 1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파견 근무하셨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그긴 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날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가족 들이랑도 떨어져 지내시고 좀 아쉬운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 소소한 일상들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겠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5262님은 이때를 오래 기다렸어요. 장마. 전주는 어제부터 비가 와서 가게 앞쪽, 뒤쪽, 옆쪽 돌아가면서 묵은 때를 청소했어요. 치킨집이라 기름때가 많거든요. 비올때 하면 무조건 좋아요. 비가 개니까 가게 앞이 반짝 환해졌어요. 장마철엔 장사가 잘 되기보단 가게 전체를 정비하면서 리셋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오래 기다렸어요. 장마. 또 장마를 반가워하는 우리 5262님의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비 오는 날저 치킨 먹고 싶던데. 비와 함께 장마철과 함께 우리 5262님 가게도 대박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요즘은 금요일보다 목요일이 더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오당재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존 메이어의 You are gonna live forever in me. 영어 발음. You are gonna live forever in me. 그리고 이어서 밀레나의 Nothing 두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임채영님은 내일부터 딸이랑 요가 시작해요. 구민 체육시설에 주 2회반이 있더라고요. 주 2회면 퇴근 후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 후 런닝과 요가 병행하면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오, 따님이랑 같이 또 요가를 시작하시는군요. 채영님 운동도 하시고 또 따님이랑 좋은 추억도 만들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 2회가 딱 좋죠. 퇴근 후에도 꾸준히 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뭐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요가 하시다 보면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두 분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함께 즐겁게 오래오래 운동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0892님은 내일 안양천에 해바라기 꽃 보러 가려고요. 해바라기로 힐링하고 저녁엔 홍대에서 저녁 먹을 거예요. 오, 내일의 계획 아주 잘 세우셨네요. 안양천에 해바라기가 유명해요. 와, 사진을 저희 작가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근데 진짜 너무 멋진데요? 6월 말 지금쯤에 딱 구경하기 좋은 해바라기 명소인 것 같아요. 주말 나들이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안양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에 가셔서 또 저녁까지 알찬 하루 보내실 것 같네요. 남승희님, 내일은 미용실에 커트하려고 예약해두었어요. 내일 오전에 다녀오려고요. 젠디는 미용실 자주 가는 편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미용실 커트. 저는 사실 커트는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뭐 TV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다듬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이제 가끔 뭐 그거 있죠. 뭐지? 케어 같은 거 하러 머리가 막 상했다. 저는 햇볕 해도 머리가 많이 상하거든요. 머릿결 관리하러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승희님 내일 커트 예쁘게 잘하고 오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193님 어떤 노래 골라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부탁드려요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Don't stop.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멕시코가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일 새벽 천사의 독립기념비 인근에서 44살 남성과 19살 여성이 질식 증세로 숨졌고 48살 여성도 같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천사의 독립기념비 일대에는 멕시코가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승리 거둔 것을 축하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카짐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1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총리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담은 양해각서 조항의 후속 이행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질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협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중재자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을 시세 조종한 대형 투자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시세 조종 사건 두 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거래해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거액 투자자는 수백억 원으로 유통물량의 절반을 확보한 뒤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조종하고 가격이 오르면 국내 거래소에서 보유 물량을 높은 가격에 대량 매도해 가격을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시세 조종 혐의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올 초 서울 강북 동거인 살해 사건 피해자 추정 시신이 남한강에서 발견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 양평 남한강에서 마네킹 같은 것이 떠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1월 실종된 서울 강북 동거인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의자였던 30대 남성은 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서해선 능곡에서 김포공항역 방향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긴급 조치에 나섰고 현재 상행선 선로로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속.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독일 제조업의 심장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실적 추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하지만 회사 안팎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은 폭스바겐의 딜레마,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2차 전지는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은 정말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 했더니 제가 예전에 드림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5: 네.
4: 딱정벌레 카라고 해서 뭔지 아시죠?
5: 네.
4: 그 자동차 만들었던 폭스바겐 소식이네요.
5: 맞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고 또 독일 1위 자동차 업체인 이제 폭스바겐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그 폭스바겐 그룹 내에는 그 대중적인 브랜드 그 폭스바겐이 있고 그거 외에도 뭐 포르쉐, 아우디 그리고 이탈리아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도 속해 있고요.
4: 예.
5: 그리고 영국 럭셔리 자동차 벤틀리도 여기서 인수를 했어요.
4: 예.
5: 그리고 체코의 스코다, 스페인의 세아트 이런 이제 많은 브랜드가 이제 폭스바겐 그룹 내에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거대한 자동차 왕국인 그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한 90년 됐거든요. 그 9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알려진 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독일의 매니저 마가친이라는 경제 매체를 통해서인데요.
4: 예.
5: 여기가 이제 꽤 권위 있는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사를 쓴 뒤에 이제 뭐 로이터, 블룸버그, CNN 이런 전 세계 매체가 일제히 이 내용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4: 예.
5: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거죠.
4: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도됐나요?
5: 폭스바겐이 최대 10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독일 내에 네 곳의 생산 공장을 폐쇄할 것이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불과 몇 달 전에 2030년까지 5만 명을 감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4: 네.
5: 당시에도 이거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것보다 감원폭을 뭐 단숨에 두 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4: 예.
5: 이게 이제 뜬구름 잡는 먼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구조조정 조정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인력 감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폭스바겐이 줄이겠다는 10만 명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하면은 폭스바겐 그룹 그 글로벌 직원이 67만 명 정도 되거든요.
4: 예.
5: 그러니까 그 중에 10만 명이면은 뭐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제 짐을 싸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4: 예.
5: 독일 내에서는 그 국가 실업률을 높일 수 있는 이 굉장히 치명적인 규모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4: 예.
5: 현대차의 국내 법인 소속 직원 수가 한 7만 명 정도 되니까
4: 네.
5: 이제 폭스바겐이 10만 명 자른다는 거는 현대차 국내 인력 전체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4: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독일 내에 있는 공장도 네 곳이나 폐쇄한다고요?
5: 네, 맞습니다.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공장이 하노버하고
4: 네.
5: 치비카우, 엠덴, 네카르줄룸 이렇게 네 곳인데요. 이제 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이제 네카르줄룸이라는 곳입니다.
4: 네.
5: 지도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4: 예.
5: 여기는 이제 150년이 넘은 그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우디의 두 번째 본사가 있는 중요한 생산 기지입니다. 그 아우디 총괄 본사가 잉글슈타트가 있고
4: 예.
5: 네카르줄룸은 아우디 프리미엄 라인업을 생산하는 그런 본진이거든요. 직원 수만 해도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노버. 하노버는 이제 폭스바겐 승합차하고 미니밴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공장 규모가 큰 곳이에요.
4: 예.
5: 축구장 한 150개 정도 크기.
4: 야.
5: 110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직원 수가 13,000명에 달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부품사들도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4: 예.
5: 하노버

0: 에만 협력사 일자리가 3만 개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비카우라고 이제 여기도 이제 대규모 공장인데요. 여기는 폭스바겐 그룹 최초의 전기차 공장이에요. 2조 원에 달하는 그런 투자금이 들어갔던
1: 예.
0: 시설입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이미 생산 라인을 좀 축소를 했고 축소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씁쓸하게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 전환의 심장이었던 그 치비카우의 이제 박동수 꺼져가고 급기야 이제 숨이 멎을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덴 공장은 여기는 이제 폭스바겐 중형 세단인 그 파사트의 주력 생산기지였고요. 지금은 좀 전기차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엠덴은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인구 5만 명 정도의 크지 않은 항구 도시예요. 도시 인구의 한16% 정도가 폭스바겐 직원이고요. 도시 절반이 폭스바겐 생태계 안에 있어서 이 공장으로 먹고 살고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요, 이 도시 경제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0: 폭스바겐 4개 공장 폐쇄는 일단 한국으로 치면은 뭐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다가 기아 광주 공장까지 뭐 줄줄이 문을 닫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독일인들한테 충격적인 소식인지 와닿을 것 같습니다.
1: 네, 진짜 딱 그렇게 현대차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인 것 같고 거의 우리 현대차 정도의 규모, 국내 어떤 시설 투자 정도를 전체를 구조조정한 숫자라면
0: 네.
1: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0: 이게
1: 겁니까?
0: 최근 실적 성적표 보면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
1: 예.
0: 폭스바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89억 유로, 우리 돈으로 15조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1: 네.
0: 전년 대비 53% 급감한
1: 우와.
0: 수치입니다. 확 내려앉았어요.
1: 예.
0: 영업이익률도요, 2024년에는 5.9%였는데 작년에 2.8%로 반토막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폭스바겐 이사진의 내부 설문 결과를 보면 이사회 9명 중에요, 6명이 회사를 붕괴 위험 상태로 진단했고요. 나머지 3명은 긴박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소세지를 생산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1: 그건 몰랐습니다.
0: 이게 공장 직원들 구내식당용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데,
1: 예.
0: 지금은 매년 역대 최대 생산량을 이제 경신할 정도로 많이 판매한대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소세지가 자동차보다 잘 팔린다라는 이 웃지
1: 참.
0: 못할 이야기가 유럽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0: 이게 유럽 최대의 자동차 업체고 또 독일 국민차잖아요, 폭스바겐이. 근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고
1: 예.
0: 오랫동안 곪아온 그런 구조적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2015년에 혹시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기억나시나요?
1: 네, 아우디 차량이요.
0: 네,
1: 예.
0: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그 아우디도 포함해서 그 배기가스를 조작한 그
1: 예.
0: 사건인데, 이제 출력이나 연비 성능을 이제 유지하면서 부품값도 아끼고 그리고 또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런 일을 벌였고, 결국은 뭐 천문학적인 벌금에다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그런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지난해 실적이요, 이 디젤 게이트 직후 2016년 이후에 최악의 그 실적입니다.
1: 네.
0: 폭스바겐의 몰락은 일단 거대한 자동차 공룡이 시장의 변화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무섭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 예.
0: 거기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게 연달아 터지면서 그 에너지 비용이 폭등한 점, 그리고 그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폭스바겐의 경쟁력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1: 네.
0: 예, 특히나 중국 시장이 이제 폭스바겐이 수십 년 동안 이제 부동의 1위였거든요. 굉장히
1: 예.
0: 주력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비아디하고 지리 자동차한테 1위,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길래 폭스바겐 같은 100년 된 회사도 이렇게 위기를 맞는 거예요?
0: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 네.
0: 이게 내연, 전기, 하이브리드 다 통틀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입니다. 도요타가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2위, 그리고 현대기아가 3위, 그리고 중국 회사인 지리하고 비아디는 9위, 10위인데요.
1: 네.

0: 이게 중요한 게 YOY 변화라고 전년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대부분 브랜드가 죄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도 6.2% 이제 전년 대비 점유율이 줄었는데요. 이제 현대기아차는 변화가 없고 이제 스텔란티스만 뭐 좀 늘었다 뿐이고요. 근데 반면에 지리하고 비아디 보면요. 시장 점유율이 플러스로 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비아디는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제가 그래프를 또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거는 중국 자동차의 수출 물량입니다.
1: 예.
0: 매년 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18년에 100만 대 수준이었는데 수출 물량이 지난해 700만 대가 됐어요. 7년 만에 7배가 된 겁니다.
1: 야.
0: 이미 뭐 독일 자동차 수출 물량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폭스바겐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1: 예.
0: 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 추이입니다.
1: 예.
0: 이게 불과 5년, 6년 전에는 뭐 1%대 아주 미미했거든요.
1: 예.
0: 이게 지난 한해 10% 가까이 이제 올라섰습니다.
1: 야, 유럽에서 10%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0: 네.
1: 정말 성장세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역시 가성비입니까?
0: 이게 중국차가 싸서 잘 팔린다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독일에서 팔리는 정가를 조사해 봤더니 비아디나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나 의외로 가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 비슷한 배터리 용량하고 출력 기준으로는 보면은 이제 테슬라보다는 조금 싼데 그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정가 보시면은 이게 비아디 게 더 비싸요. 이게 아무래도 관세가 붙은 영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국가 보조금을 독일은 이제 해외 제조사도 적용을 해주거든요.
1: 예.
0: 그럼 비아디도 같이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아디가 제조사 할인을 많이 해줘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독일 차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의 가격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구매가를 계산을 해보면 조금 이제 독일 차보다 싼 정도? 그 정도가 돼요.
1: 네.
0: 그래서 이 모델들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할 때 한 뭐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물론 이제 소형차, 비아디의 소형차인 이제 돌핀 서프 같은 경우는
1: 네.
0: 이제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기는 있어요. 이 모델은 이제 시갈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1천만 원대 초저가 모델로 출시한 거거든요.
1: 예.
0: 이게 유럽에 들여와서 이름을 이렇게 돌핀 서프로 바꾼 건데 유럽에서 이제 정가가 2만 유로 미칩니다. 그래서 보조 조금 적용하면 한 13,000유로, 이제 우리 돈으로 2,300만 원 정도에
1: 네.
0: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초저가 모델 시갈은 아직 안 들어왔고
1: 네.
0: 그 윗모델, 그러니까 비아디 돌핀하고 비아디 액티브가 있는데 그게 한 2,500만 원, 3,000만 원 그 사이의 모델을 팔고는 있습니다.
1: 정말 싸긴 하네요.
0: 이 그 비아디 돌핀 서프 있잖아요. 초저가
1: 예.
0: 모델. 이게 왜 유럽에서 돌풍이냐 하면은
1: 예.
0: 그 3만 유로대 차량에나 들어갈 법한 그런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1: 아.
0: 그런 주행 보조 장치나 안전 장치가 들어가고 뭐
1: 예.
0: 터치 스크린 들어가고요. 이런 여러 사양을 기본으로 넣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 전기차가 무서운 거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들어 내는 원가 경쟁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비아디는 배터리 회사로 출발을 해서 이제 배터리 셀 제조라든지 뭐 팩 설계, 모터, 뭐 전력 반도체 차량 조립 이걸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외주에 의존하는 경쟁사하고는 원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지금 중국 차들이 유럽의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아예 뭘 하고 있냐면 유럽 현지의 생산 기지를 짓거나 인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디는요 헝가리에 그 전기차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인데 곧 현지 생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 폭스바겐의 공장을 그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현지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비아디가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요 관세 장벽이 사라지다 보니까 저가 공세를 뭐 강하게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중국차에 대한 불신이 그냥 인식상으로 남아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이제 안전이라든지 내구성 이게 과연 이제 중국 차가 얼마나 있겠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왜 우리가 하차감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런 이제 브랜드 가치
1: 예.
0: 이런 게 이제 중국 차가 성장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중국 차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진짜 폭스바겐도

0: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폭스바겐 외에도 다른 자동차 업계들은 괜찮은 겁니까?
1: 그러니까 폭스바겐 외에 독일의 이제 3대 자동차 브랜드로 불리는 그 BMW하고 벤츠 여기도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BMW도 이제 인력 구조 조정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연말까지 전 세계 직원 수를 뭐 전체 한 5% 정도 되는 57,700명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30년 넘게 적용하던 그 주 40, 35시간 근무제를 네. 주 40시간제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좀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벤츠 같은 경우는 이미 1대주주, 2대주주 자리가 중국 자본 손에 들어갔습니다.
0: 예.
1: 지금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1대주주이고 그 2대주주가 그 리프슈 지리 자동차 회장입니다.
0: 네.
1: 그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게 이제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인건비와 전기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폭스바겐 골프 있잖아요.
0: 네.
1: 그 골프 한 대 만드는데 인건비가 4,000유로, 그러니까 7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0: 예.
1: 같은 차를 멕시코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1,200유로, 그러니까 2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0: 예.
1: 독일이 세 배 비싸다는 겁니다.
0: 그런데 독일은 노조의 힘이 강한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폭스바겐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 이거 노조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독일은 말씀하신 대로 노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0: 예.
1: 그리고 고용법도 강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도 미국 기업처럼 마음대로 해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뭐 명예퇴직이나 뭐 신규 채용 축소 뭐 이런 우회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청년들의 채용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 예.
1: 폭스바겐 직원 수를 보면요. 67만 명이에요. 동종업계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자동차 판매 1위인 도요타가 38만 명으로 폭스바겐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인력이 폭스바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회사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다고 해도
0: 예.
1: 지금 회사가 추진하려는 그 10만 명 구조조정이 이제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실 의구심이 있기는 있거든요.
0: 예.
1: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노조는 한국과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0: 예.
1: 이게 파업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대신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과거에 그 파시즘에 이제 기업들이 협력한 역사가 있어서 그렇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노사가 이제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노사 공동 결정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0: 네.
1: 이게 1976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독일 대기업은요, 이제 특이하게 이사회가 두 개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뭐 최고 경영자고 뭐 CFO 뭐 이런 사람들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이제 의사결정하는 경영 이사회가 있고
0: 네.
1: 또 하나는 이 감독 이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경영 이사회 멤버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나 구조조정 같은 중대 결정을 그 최종 승인하는 그런 막강한 상위 감독 기구가 이 바로 이제 감독 이사회라는 이 조직인데요.
0: 네.
1: 이 감독 이사회 의석의 정확히 절반, 50%를 노조가 가져가고 또 이제 나머지 절반을 주주 대표가
0: 네.
1: 또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0: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노조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는 경로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노조가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면 경영진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그 판단이 안 되네요.
1: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구조조정 계획이 보도되자마자
0: 예.
1: 폭스바겐 산의 노조하고 그리고 이제 금속 노조가 이제 단체 노조죠.
0: 예.
1: 같이 이제 공동 성명을 냈고요. 전면전을 선포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폭스바겐 경영진이 사상 최대 구조조정안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사회에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0: 네.
1: 게다가 폭스바겐의 구조조정안이 실현되려면은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예. 그게 뭔 소리냐면 이제 폭스바겐의 최대 주주는 포르쉐하고 이제 PA 가문이 지배하는 지주사가 있고요. 그게 네. 한 50% 지분을 갖고 있고 예. 2대 주주, 그러니까 2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니더작센 주정부입니다.
0: 네.

0: 과거에 나치가 이제 그 폭스바겐의 핵심 생산 기지를 니더작센주 그 볼프스부르크에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민영화 과정에서 주 정부가 그 일부 지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니더작센주도 이제 폭스바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더작센주 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그 사회민주당 소속의 올라프리스 주총리예요. 폭스바겐의 사업장을 폐쇄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장 폐쇄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은요, 그 산업의 기반이었던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국가 경제의 활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그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전후의 기저 효과하고 보복 소비 착시로 좀 출렁인 거 그것만 제외하면 최근 몇 년간 거의 뭐 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제 올 1분기에 고작 이제 0.3% 성장했지만 지금도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의 구조조정을 놓치면 독일 국가대표 기업의 이제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 유럽 경제를 지탱해왔던 그 독일 경제마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동차는 그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든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큰 산업인데 독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2차전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연구원님. 사실 우리나라 특정 반도체 종목이나 몇 개 분야는 진짜 날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2차전지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주목할 시점이다.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4: 사실 올해까지는 2차 전지 제가 다시 주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 네.
4: 테크 장세가 가장 셀 겁니다.
3: 네, 네.
4: 네, 그거는 좀 올해는 어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장이었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를 다시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몇 가지 트리거들은 조금 있어요.
3: 예.
4: 그래서 상대적인 수익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올해까지는 2차 전지를 담아서 뭐 테크 장세 IT 쪽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3: 예.
4: 거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쪽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고평가지만 저희 항상 지금 테마적으로 보시면 AI라는 테마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3: 예.
4: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전력 인프라, 저기 IT를 넘어서서 전력 인프라적인 부분들로 갔었을 때 병목이 걸린 섹터 중심으로 사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3: 그랬죠.
4: 2차 전지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병목까지는 아니에요. 네, 올해까지는 공급 과잉이죠.
3: 예.
4: 그리고 뭐 내년에 가도 공급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꽤 있는데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 디테일하게 조금 작성을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0: 말씀드리면 2027년 하반기 정도가 된다면 2000년제도 병목이다. 그렇다면 이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2차 전지를 지금부터 주목을 해본다면 우리가 잠깐 사이에 놓칠 수 있는 사이에 빠르게 좀 병목이 다가올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진짜 한 달 만에 주가가 떡상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그런 걸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그럼 좀 세부적으로 짚어보죠. 2차 전지 수요하면 일반적으로 전기차 수요, 그다음에 ESS 수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고 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각각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을 봐야 되겠죠.
1: 네.
0: 네, 사실 유럽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한 2년 가까이 다들 마음에서 접은 상태예요.
1: 그래요?
0: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유럽에서는 개선세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 예.
0: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동률은 여전히 40% 미만이었었기 때문에 뭐 유럽 쪽 말고 우리는 미국에 대한 기대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 10월에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1: 예.
0: 미국 시장마저도 EV 말고 ESS만 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기 시작을 했죠.
1: 예.
0: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우선 첫 번째로 미국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EV는 2027년까지 보더라도 좋진 않을 겁니다.
1: 예.
0: 그 이유는 지금 2025년 10월부터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미국 내 EV 침투율이 평균적으로 한 9% 정도는 됐었고요.
1: 네.
0: 뭐 물론 보조금 폐지되기 바로 이전에는 선수유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때는 11%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 5%입니다.
1: 예.
0: 네, 그냥 확 내려간 거죠.
1: 안 좋네요.
0: 네, 예. 많이 안 좋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EV 관련된 신차 중심의 판매량이 조금씩 YOY 성장률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1: 네.
0: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1: 예.
0: 그런데 여전히 침투율은 5.0%에서 5.2%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1: 예. 예.
0: 미미한 거죠. 신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고개를 들은 이유는 사실상은 뭐 일부 판매가 조금씩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예.
0: 이제 그것 때문이지 이게 우상향하는 개선세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트리거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EV는 개선세가 없다. 라는 부분은 27년까지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1: 네.
0: 우리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기업들이 가동률이 조금 나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혜를 보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항상 2차 전지 쪽은 실적이 문제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적에 있어서 EV가 적자폭을 크게 가져가는데 이 적자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1: 예.
0: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볼륨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예, 신차가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단종이 됐었던 GM 볼트,
1: 네.
0: 볼트 시리즈가 이제 드디어 올해 하반기 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GM의 볼륨 모델, 신차의 대부분의 판매량을 차지하는 건 이 볼트 모델이 될 겁니다. 다만 이건 CATL이라는 배터리 기업이 공급을 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1: 예.
0: 리비안이 좀 달라졌습니다.
1: 예.
0: 이제 리비안이 R1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SUV로 계속 신차를 출시를 하다가 올해 상반기 때 이미 퍼포먼스 버전으로 R2가 출시가 됐어요.
1: 예.
0: 요거는 볼륨은 아니에요. 퍼포먼스나 프리미엄 쪽은 아무래도 약간은 고급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는 하더라도 판매량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때 스탠다드 버전이 나오고요. 내년에 로열 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아마도 충성 고객이 좀 있기 때문에 리비안 쪽은 볼륨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저희 R1까지는 SDI가 공급을 했다면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굉장히 크게 보면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 2분기까지도 조금은 실적적인 실망감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EV 쪽으로만 봤을 때에는
1: 네.
0: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개선세로 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정비를 좀 축소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미국에서 EV 쪽에서는 그다음에 사실은 테슬라 모델 Y가 제일 잘 팔리고요.
1: 그렇겠죠.
0: 그런데 이제 거긴 파나소닉이어서 제가 예. 이제 굳이 이제 좀 제외를 시킨 거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볼륨 모델들은 현대기아차 쪽이 그래도 좀 가져오는 흐름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올해 하반기 때 기아가 기아 EV3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요. 예. 물론 현대차의 아이오닉 9도 있지만 아이오닉 9은 프리미엄 라인이어가지고 사실 판매량에 그렇게 이제 볼륨으로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내년이 되면은 아이오닉 5 그리고 이제 EV 뭐 6, 9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건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나눠 갖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1: 예.
0: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미국 쪽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 애널리스트들 자체도 기대치는 완전 바닥입니다. 아예 그냥 밸류에이션에 거의 넣어놓지도 않는 상황인데
1: 네.
0: 이 정도의 개선세가 나온다면 분명히 적자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개선세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1: 네.
0: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EV 쪽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럽이 있습니다.
1: 네.
0: 유럽 그동안 40% 미만이에요 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정책적 우선 첫 번째로는 고유가.
1: 아, 예.
0: 고유가 때문에 작년부터 좋았었고 최근에는 유가가 좀 빠지긴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유럽은 휘발유랑 디젤 세금이 미국의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올랐을 때에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요가 좋다면
1: 네.
0: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PHEV로 넘어가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BEV가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뭐 100km 주행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뭐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쪽이 한 9유로에서 10유로 정도 된다면
1: 예.
0: 지금 자가충전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순수전기차가 2-3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1: 예.
0: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부터 중국 상계 관세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보조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BEV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 가능한 셀 기업들한테 지금 배터리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연내 잘하면 분기 기준으로 유럽 EV 쪽은 BEP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1: 네.
0: 지금 적자폭이 큰 EV 쪽에서 미국은 개선세, 유럽은 BEP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것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유럽의 EV 안에 그 우리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넷제로 인더스트릭트라고 해서
1: 예.
0: 이게 이제 원래는 지금 저희가 다 IAA만 기다려요.
1: 예.
0: 이 IAA는 진짜 말 그대로 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 BMS 양극재를 적용해야지만이 우리가 보조금 줄 거야
1: 예.
0: 이건데
1: 예.
0: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고 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비EU 국가에서 생산을 해도 보조금 줄 게였거든요. 원래는.
1: 예.
0: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이게
1: 예.
0: 이제 비EU 국가에 대한 그 점유가 50% 미만이 될 때만 줄 거야. 로 바뀌었고요.
1: 예.
0: 중국의 BEV 상계 관세가 같이 더해졌는데
1: 네.
0: 만약에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BEV를 수입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돈을 번다. 이제 그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수입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돈을 벌었다.
1: 네.
0: 그럼 그 돈 번 만큼은 유럽에 재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폭스바겐하고 파워코가 지금 유럽 내에서 원래 중국에서 완성 다
1: 그랬죠.
0: 조립해서 들어왔었는데 예. 지금 유럽 내에서 계속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역내에서 생산한 셀까지 더해줘야지 보조금이 확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1: 네.
0: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EV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볼륨감 있는 차종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ESS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0: ESS는 너무 좋죠.
1: 아, 그래요?
0: 네, ESS는 뭐 작년부터도 그리드 ESS 쪽으로 수주도 이미 많이 나온 상태고
1: 예.
0: 근데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건 AI 데이터 센터용 수주는 왜 안 나오는 거야?
1: 그러니까요.
0: 다들 그거였었는데
1: 예.
0: 올해 5월에 드디어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으로 신호탄을 좀 끊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4조 정도로 이제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8개 정도에 조금 자잘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1: 예.
0: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1: 올해
0: 하반기 때는 아마 수주 모멘텀과 실적은 지금도 뭐 BEP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초기 고정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될수록 라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1: 네.
0: 하반기에는 이제 BEP 이상의 실적과 그리고 수주 모멘텀까지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ESS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클라우드 베이스였을 때는 UPS 4시간짜리면 충분했어요.
1: 예.
0: 그리고 태양광이 있을 때만 ESS 뭐 전력 품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제 공급하는 요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제 뭐

있고 2027년 하반기가 되면은 저희 그 략당 전력 밀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커패시터나 MLCC도 분화가 많이 되고 변압기도 레이어가 많아졌고 이렇듯이 ESS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안에서 전력 품질을 잡는 BB

0: 수는 뭐 변압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다음에 막 거의 마지막에 수주가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이고요. 이미 뭐 BBO 쪽은 많이 SDI가 그로스를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있었었고, 그리고 UPS랑 이제 ESS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라인 전환되면 그냥 100%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1: 그렇군요.
0: 같아요. 네.
1: 지금까지 말씀 좀 정리해보면 ESS는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큰물 들어온다. 전기차는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볼륨감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실적 기대는 아직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관건은 2차 전지 주가의 관건은 전기차에 더 크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요. 그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가 보조금 많이 주고 해서 그 호재도 있었고 해서 2차 전지 그 관련 주가 주목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줄줄이 끝나고 줄어드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입장에서 챙겨볼 만한 새로운 호재성 정책 이런 거 미국에 있습니까?
0: 사실 뭐 PFE라고 해서 저희 이제 FEOC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 배제 정책인 거죠.
1: 네.
0: 결국에는 금지된 외국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세액 공제 안 해줄 거야, AMPC 안줄 거야, 요건데.
1: 예.
0: 사실 이거는 ESS에 조금 더 적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EV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EV는 지금 신차를 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끊긴 이후로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늘리고,
1: 하긴.
0: 예, 그냥 전기차가 팔려도 모델 Y, 모델 3도 잘안 팔려요. 이제 미국에는 SUV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세단보다도 모델 Y 중심으로 팔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차를 만들고 뭐 판매량이 나와야 저희가 이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그 정도입니다. 이제 볼륨 모델을 저가형 이 BEV의 신차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개선세로 수혜를 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EV 말고 ESS로도 잘 움직입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EV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컸죠. 예, 그래서 ESS가 상쇄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의 올해 하반기 되면은 50대 50입니다. 예, 실제로 한뭐 SDI 기준으로 보면은 ESS가 훨씬 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들 기대하는 거는 ESS, 이 정책은 EV나 ESS나 똑같이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배터리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걸못 받게 한다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수요가 있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만 있으면 좋은 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EV는 수요가 조금 미진한데, 이제 볼륨 모델이 나오면서 개선세가 있는 것이고, ESS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좋은데, 여기 우리나라 3사가 계속 나눠 갖는, 그것도 거의 두 개사가 나눠 갖는 그림인 거죠. 파나소닉도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걸리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보안 정책이 또 있습니다.
1: 보안 정책이 그건 뭡니까?
0: 요게 단순히 뭐 우리 영내에서 생산해서 제조업 끌어올릴 거야, 고용 창출할 거야,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타 금지된 외국인들의 그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IT 경쟁력을 가져가잖아요. 여기에 정보를 다 빼간다 이거죠.
1: 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잠재적 적성 국가의 부품조차도 쓰지 못하게 한다. 그건가요?
0: 네. 그래서 정보를 보호한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션 301, 세션 232, 뭐, IT, ICTS,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통신 모듈부터 뭐, 관련된, 막 서버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은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ESS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품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이 정책이 걸려 있어서 그 외국인 조항이 더 강력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EV랑 ESS 뭐 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봐도 서방 국가들이 중국 거못 쓰는 정책들 더 만들 것 같아요라는 기조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분명 우리나라에겐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서서도 또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아직까지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긴 합니다라고 얘기 주셨잖아요. 그러면 공급 과잉을 커버할 만큼의 우리 쪽 수요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오, 충분합니다. 오.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냥 ESS가 가장 좋으니까 ESS로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EV 라인을 ESS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예. 여전히 뭐 라인 전환만 하면은 공급은 충분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0: EV 라인이 한 150기가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 안된건한 37기가 정도, 아, 시작된 건 37기가인데 추가적으로 더 하면 한 34기가가 더 붙으니까 한 70기가 정도가 되죠. 그리고 SK온이 일부 포드로 넘겼지만 포드 것까지 합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지금 한 40에서 50기가 정도 되니까 많죠. 근데 사실상 지금 ESS로 공급하는 거는 LFP잖아요. LFP로 라인 전환한 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50기가와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30기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온까지 합쳐봤자 한 20기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연간 신규로 항상 필요한 ESS 쪽의 셀 수요가 지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70에서 80기가고요. 많게 잡으면 200기가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음먹고 계산을 해봤어요. 2028년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에서 브라운필드가 아닌 그린필드의 본격적인 데이터 센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주받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은 기본 프로젝트가 한 902메가 정도, 1기가짜리의 프로젝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ESS 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뭐 BBU, UPS, ESS 다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가 7기가씩 들어가요. 정말 정말 뺄 거 다 빼버리고 7기가고요. 아무리 그 조금 많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한 20에서 30기가 정도
1: 하나가요.
0: 네.
1: 와.
0: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신규로 뭐 그리드부터 시작해서 AI 데이터센터 다 합친 게 신규로 ESS 셀이 필요한 게 지금 한 잡고 있는 게 70에서 80기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개가 최소가 7기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빨리 엄청나게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2028년에 이거 다 안 되니까 빨리 통과시킬 거 10개 선정할게요라는 정책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으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필요한데 10개만 잡아도 70기가예요.
1: 그러면 3사가 제공하는 수준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네요.
0: 그리고 최소가 70기가가 2028년 COD면 그 전에 다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용 70기가만 할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FT 재생에너지도 지금 프로젝트 엄청 많이 밀려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도 10개는 급한 거 먼저 끄겠다라는 것뿐이지 지금 그거에 몇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제의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되면 병목일 수 있다. ESS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수요 공급 차원의 그 접근에서는 충분한 기회 요인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배터리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규제 아닌 규제로 다가왔던 게 공장을 꼭 우리 영내에 지어라 뭐 이런 요구들 많았었잖아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뭐 어떤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더 가중되거나 그럴 위기는 없습니까?
0: 미국에서는 원가 비중이 높기는 해요. 너무 높고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제가 사실 이번에 낸 하반기 전망 자료에도 소재보다는 셀을 주목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가 불확실성도 많고 실적의 흔들림도 많은데 지금 원가 비중도 많이 높은 상황이면 결국엔 셀 기업들이 소재 기업들한테 CR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CR 압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셀 기업들은 마진을 조금 보면서 갈 수는 있어도 뭐 세액 공제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도 소재 기업들은 계속 이제 단가 압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1: 단가 접근도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기술적인 관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시장의 분석에서 듣기로는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예정인데 이게 배터리 기업들 전체에 위협이 될 정도다. 뭐 이 기술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좋은 건데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까?
0: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에
1: 동의하지
0: 않습니다.
1: 설명 좀 해주세요.
0: 왜냐하면 저도 꽤나 이제 기술 자료를 되게 많이 내는 애널리스트들 중 하는데 지금 LFP가 예전에 LFP 얘기를 드리면서는 CATL이나 BYD가 항상 전략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LFP를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고 몇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로드맵을 가지고 왔었어요. 로에 바뀌었습니다.
1: 뭐라고요?
0: 그대로 멈췄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인프라를 깔아서 기존에 있는 LFP 셀에 셀투백 셀투바디와 800V와 1000V짜리 충전기를 결합한 버전으로 가지고 나오는 로드맵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에너지 밀도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0: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 될까요? 같은 결정 구조고요. 네. 지금 처음에 가지고 나 CATL이 가지고 나오겠다고 한 게 킬로그램당 175와트신데 예. 지금 LFP가 220와트시에서 멈췄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결정 그 구조에 똑같은 구조에 리튬보다 나트륨 이온이 알갱이가 훨씬 커요. 그 이렇게 크면 그 구조 안에서 리튬 이온이 자유롭게
1: 왕래를 안 되는 거예요.
0: 급속 충전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여기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노화를 시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같은 노선을 탈 수밖에 없어요. LFP랑.
1: 그러면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그래도 의욕차게 준비하는 게 뭐 가격 경쟁력입니까? 뭡니까?
0: 리튬은 정책적으로 막기가 쉬운 원자재죠. 예. 근데 나트륨 이온은 모든 산업에 골고루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막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지금 내수에 갇혀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의 가장 고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에 가서 드디어 펼치려고 그랬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뭐 그 상계관세 말고도 FDI 조건성이라고 해서 유럽 본사의 지분율 50% 이상이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 그거 지금 다 막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원자재가 무엇일까에 대한 예. 고민의 하나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게임 체인저가 될 배터리는 전고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저도 작년부터 계속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흐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0: 전고체. 전고체는 2027년부터는 상용화가 시작이 될 거고요. 예. 물론 뭐 도요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퀀텀 스케이프 뭐 하다못해 BYD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SDI가 대표적이죠. 근데 예. 이제 스케줄상으로 그래도 명확하게 그 지연됨 없이 나오는 게 SDI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고체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류가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네.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LFP가 지금 에너지 밀도를 더 못 올리고 충전 기술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거는 EV 쪽에서 스탠다드 레인지 이상 롱 레인지나 고출력 퍼포먼스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 자동차 시장 안에서 전기차가 주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옵션,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로 예.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하이니켈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죠. 가격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4680에다가 건식 전극 공정을 적용을 해서 경제성을 이끌겠다라고 한 테슬라의 발언. 네. 그리고 전고체예요. 네. 근데 전고체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격도 비싸고 예. 이게 만약에 경제성 있게 안 나오면 예. 기존의 라인들과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류가 된다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나 후보군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좋은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소식들 함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MBC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들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카타르와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미국과 이란의 간접 논의가 지난달 30일 시작됐고 1일에도 계속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이 만찬 자리를 갖고 국정과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비공개 만찬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며 반가워하시면서 신임 원내대표단 출범을 크게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 하이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허락하면 하이도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MBC에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모레 광주 5월 어머니집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호남 민심 공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고 이채원 양을 납치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범행 핵심 증거를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부친인 50대 장모 경감이 아들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조항 때문에 장 경감을 형사 입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초 서울 강북 동거인 살해 사건 피해자 추정 시신이 남한강에서 발견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 양평 남한강에서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1월 실종된 서울 강북 동거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의자였던 30대 남성은 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경북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최대 60mm, 충청과 경북 최대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귓볼이 남다르게 생겼다거나 귓볼에 주름이 생겼다는 말에서 귓볼은 표준어가 아닌데요. 귓바퀴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을 뜻하는 우리말은 귓볼이 아니라 귓불입니다. 또 귓불과 같은 말로 귓밥도 있는데요. 귓밥이라고 하면 귓구멍 속에 있는 때를 뜻하는 말, 귀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건 귀지이고 귓바퀴 아래에 붙어 있는 살을 뜻하는 말이 귓밥 또는 귓불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77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사용된 이 노래, 그리고 앤디 깁이 부른 Love is Thicker Than Water, 다시 비지스의 Night Fever, 그리고 이번에 엘리만의 If I Can Have You가 차례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1위를 한 이 네 곡의 노래는 모두 비지스의 멤버 베리 깁이 작곡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빌보드 역사상 한 작곡가의 노래가 네 차례 연속 1위를 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그 시절 음악계에서 비지스와 베리 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죠.

7월 1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지스 Staying Alive였어요. 4384님 그리고 이성재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습니다. 1977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 비지스 Staying Alive 이 노래에 이어서 1위를 한 게 앤디 깁의 Love is Thicker Than Water 그리고 다시 1위를 한 건 비지스의 나이 피버 여기에 이어서 1위를 한 노래 이본 넬리만의 If I Can Have You 전부 비지스의 멤버 베리 깁이 작곡을 하거나 공동작곡으로 참여를 한 음악들이었는데요. 77년 이때 비지스가 정말 음악계를 완전히 사로잡았었던 그 해였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디스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에 디스코 열풍이 불기도 했었죠. 이제 그 70년대를 생각하면 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골든디스크에서 만나는 이 많은 음악들은 결국에는 그 시대에 등장을 해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곁에서 계속 들린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많은 시간이 지나고 2026년도 상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벌써 7월에 접어들고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2026년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0: 으로 매일 이 시간 꾸며보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은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필립 베일리, 필 콜린스의 Easy Lover였습니다. 8606님, 모처럼 신청곡입니다. 아, 골든디스크로는 처음 신청하는 노래예요. 예전에 저스트팝 애청자였답니다. 집 떠났던 탕자가 오랜만에 돌아온 기념으로 필립 베일리, 필 콜린스, Easy Lover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FM4U에서 진행했었던 저스트 팝, 그리고 지금 표준 FM에서 하고 있는 골든 디스크. 이 두 프로그램은 팝 전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신혜림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한다. 이 두 가지만 빼면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른 프로그램이기는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스트 팝을 들으셨던 분들이 골든디스크로 종종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저도 진짜 오랜만에 친한 친구 만난 것처럼 되게 반가운 느낌이 먼저 듭니다. 8606님,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앞으로 골든디스크에도 종종 신청곡 남겨주세요. Easy Lover, 이런 노래 너무 좋아요. 남정우님, 이번 주는 지게창 운전 야간조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 주간이에요. 감미로운 DJ님 목소리와 분위기 있는 올드팝을 들으면서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된다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지게차 운전하시다가 잠깐 몸과 마음 쉬어가는 타임, 이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이 곡과 함께 벨기에 가수죠. CON의 크루징, 조주연님 신청으로 이어갈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2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켈리 클락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켈리 클락슨, 오디션 프로그램 최대의 수혜자로 알려져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막 이제 시작될 무렵에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알려졌고 그 이후로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뭐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자, 켈리 클락슨은 그 시작점에 있었던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1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우승을 하면서 데뷔를 했었던 가수입니다. 그런 켈리 클락슨의 데뷔곡, 이 아메리칸 아이돌 결승전에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작곡이 있었어요. A Moment Like This라는 곡이었는데 이 노래를 그때 그 무대에서, 결승전 무대에서 켈리 클락슨도 불렀고요. 당시 이제 준우승을 했었던 저스틴 구아리니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승자는 켈리 클락슨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승 이후에 켈리 클락슨의 싱글로 이 노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노래는 켈리 클락슨의 데뷔곡이 됐죠. A Moment Like This. 그러고 나서 켈리 클락슨 뭐 발라드와 팝락을 오가면서 Since You've Been Gone, Because of You, Stronger 같은 히트곡들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켈리 클락슨의 가장 최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는요. 2025년에 컨트리 그룹 레스카 플레츠의 노래에 이제 켈리 클락슨이 피처링한 곡이에요. I'm Moving On이라는 곡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레스칼 플레츠가 2001년에 단독으로 발표한 노래였는데 켈리 클락슨이 참여한 버전으로 다시 녹음을 해서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뭐 워낙 노래를 잘하는 가수여서 이게 뭐 컨트리 음악이든 락이든 발라드든 본인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가수여가지고 사실은 어떤 음악을 들어도 켈리 클락슨은 그냥 믿고 듣는 가수? 잘하리라 믿게 되는 그런 가수인데, 자, 그래도 이두곡 사이에 2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데뷔할 때 목소리와 지금 이제 23년이 지나서 컨트리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두곡 같이 들어보시죠. 켈리 클락슨의 A Moment Like This, 그리고 레스카 플래츠 피처링 켈리 클락슨입니다. I'm moving on.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켈리 클락슨의 데뷔곡 A Moment Like This 그리고 2025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 음악입니다. Lascar Flatts featuring 켈리 클락슨의 I'm Moving On이었어요. 자, 골든디스크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을 좀 만나볼까요? 박현주님, 요즘 독일은 이상고온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은 오후 4시 반이 넘었는데 온도가 36도입니다. 원래 이 시기에 이렇지 않거든요. TV를 켜놓으니까 그것도 더워서 제일 그늘진 방에 들어와 라디오 듣고 있네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덥고 습한 날씨를 좀 겪어봤다고 참을 만한데 같이 사는 독일인은 정신을 못 차리네요 하셨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연일 유럽의 이상고온 현상과 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다 지금 너무 기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도 이동을 해서 뭐 헝가리랑 이런 동유럽 쪽도 기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진짜로 아무리 한국에서 덥고 습한 날씨를 겪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맞는 이 더위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로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성근님은 안녕하세요. 몬트리올입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 비가 와서 제가 사는 시 대부분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저희 집도 지하가 2피트나 잠겼었네요. 오퍼스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또 몬트리올은 비 피해가 있었군요. 아, 지하 그 수해 때문에 피해 보신 거 이것도 복구하시는 거 아, 꽤 오래 걸리시고 또 힘든 일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으셨다면 그건 진짜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어느 곳은

때문에 늘 건강 우선시하시고 안전 우선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근님이 오퍼스의 노래 어떤 노래를 신청하시는지 제목은 안 적어주셔가지고요. 지금 이 골든디스크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평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퍼스의 Walking on Air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7939님이 신청해 주신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7월 1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요, 비틀스의 블랙버드를 비욘세가 다시 부른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비욘세가 2024년에 발표했었던 컨트리 앨범 카우보이 카터에서 이 곡을 다시 불렀거든요. 비욘세의 목소리로 듣는 블랙버드, 이 노래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나 오늘도 혀를 깨물어 내 뒤에서 앞에 사랑을 외쳐 두 손

火曜999。火曜9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그의 말이 귀전에 맴돌았다고 할 때 귀전은 귓바퀴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귀전에 대한 관용구가 더 있습니다. 귀전으로 듣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듣다라는 뜻이고, 귀전을 울리다는 가까이에서 소리나는 듯 들리다, 귀전을 때리다는 귀에 세게 들리다라는 뜻으로 옆집의 다툼 소리가 귀전을 때렸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월 수출 1,000억 달러 이상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여당의 당권 경쟁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두 전현직 대통령은 진영 내 단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4: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 대대적 로비를 벌여온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담겨 논란이 예상됩니다.
5: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구 야구부에게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배재구 학생 선수들이 광주 1구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 1구 측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거부했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7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결은 역시 반도체 덕분이었는데요.
5: 하지만 앞으로 계속 수출해서 세계 4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장 증설과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6: 6월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200%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 400억 달러를 넘긴 건 처음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반도체 수출 실적을 상반기에 벌써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으로 각각 57조 2천억 원, 37조 6천억 원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는 합산 15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30년까지 4배 더 성장할 거란 게 지배적 전망.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장을 풀 가동 중이지만 전 세계 메모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0: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역대급 수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속도감 있게 공장을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요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0: 게다가 경쟁업체들은 발빠르게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계 3위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공장을 인수해 증설 시간을 번동시에 미국의 팹 4기 건설에 들어갔고 중국 창신 메모리도 상하이에 추가 팹을 짓고 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제품을 사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완공을 12년, 삼성 용인 산단 착공을 7년 앞당기고 서남권에 팹 4기를 짓기로 한 상황. 업황 둔화가 변수로 작용할 위험은 있지만 AI 대전환의 낙수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건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깊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3: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마주한 두 명의 전현직 대통령. 입을 모아 여당의 단합을 외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국민통합의 출발점은 당내의 단합이라고 지적했고.
4: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3: 이재명 대통령도 속이 단단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5: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3: 본격화된 당권 경쟁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이 김민석 전 총리를, 친문 인사들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응하며 함께 봉합에 나선 겁니다. 최근 당 안팎 인사들의 진영을 나누며 조롱조로 쓰이기 시작한 갈라치기 표현들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6: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당내 통합과 더불어 외연 확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주요 세력이 된 만큼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5: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돼.
3: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껏 돕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쿠팡 문제가 보고서 전체의 절반에 달했는데 결국 그런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한 거라는 쿠팡 측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7: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심해졌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이라면서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세가 있었다고 서술했습니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 했다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이라고 규정한 쿠팡 측 주장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쿠팡이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과 생산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의 5,259억 달러, 한국의 4,690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도

0: 보고서로 인용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직접 만나는 대신 중재국을 통해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항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실무 대표단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모여 간접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양측을 오가며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른바 셔틀 협상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3: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담도 매우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무력 공방에 대해선 사흘 동안 이란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 가운데 미국 측은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협상이 초기 단계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상업선박 운항이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유가도 $68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2: 미국과 직접 접촉 없이 중재국들과만 회담했다며 레바논 정세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참가국들이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기록하기 위해 연락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당분간 실무 협의 위주로 협상을 이어가며 추가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협상은 동결 자산 해제 방식과 해협 안전 보장 여부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케인의 멀티골 활약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32강전에서 전반 7분 시펜가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상대 골키퍼 은파 씨의 거듭된 선방에 막혀 끌려갔지만 케인이 후반 30분 기어코 헤더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 11분 뒤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면서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는 6일 개최국 멕시코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 멕시코가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일 새벽 천사의 독립기념비 인근에서 44살 남성과 19살 여성이 질식 증세로 숨졌고 48살 여성도 같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천사의 독립기념비 일대에는 멕시코가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고 이채원 양을 납치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범행 핵심 증거를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부친인 50대 장모 경감이 아들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조항 때문에 장 경감을 형사입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뒤늦게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8일 대야동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온 농장 관리자인 6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은 화재 진화 후 하루가 지나 발견됐는데 당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을 시세 조종한 대형 투자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시세 조종 사건 두 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대규모로 거래해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거액 투자자는 수백억 원으로 유통 물량의 절반을 확보한 뒤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수시세를 조종하고 가격이 오르면 국내 거래소에서 보유 물량을 높은 가격에 대량 매도해 가격을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60mm, 충청과 경북은 최대 40mm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차예린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즐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 경험률이 지난해 기준 97%로 한 해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고 해요. 국민 한 명당 평균 6.5회 여행을 떠났고 약 10일을 여행지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21%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전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출 항목을 보면요.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즘 빵지 순례도 많이 하잖아요. 지역별 맛집 많이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여름 휴가 계획 아직 고민이시라면 해외도 좋지만 볼거리 즐길거리만은 국내 여행지도 참 많으니까요. 국내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엔 뉴스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22도, 대전 20도, 부산 20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강릉 19도, 제주 22도입니다. 어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면서 전국이 장마권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만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해 토요일엔 충청권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엔 뉴스.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0: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0: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7월 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이 12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이 예상보다 많은 데이터 처리량으로 인해 오류를 보이며 장애를 겪었는데요. 12시간 만인 오후 8시 50분께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장애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작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광주 제1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조롱한 배재구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이번 사안이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달 29일 배재구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상대팀 광주 제1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조롱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역사의식 부재에 따른 혐오 표현이라며 파장이 커졌고 배재구 앞에는 근조화한 수십 개가 배달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협회는 배재구 선수와 지도자 개인에 대한 징계는 자세한 조사 후 판단하겠다며 보류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현금을 훔친 초등학생들이 CCTV를 향해 인사를 하고 다시 찾아와 주인을 조롱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카운터에 현금을 훔친 초등학생들이 CCTV를 향해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다음 날 또다시 해당 PC방에 온 학생들은 PC방 주인이 범행 장면에 출력한 인쇄물에서 자신들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항의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주인이 범행 사실을 따지자 초등학생들은 양손으로 엄지척을 하며 할머니 최고라며 조롱했는데요.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촉법 소년들로 CCTV에 인사한 다음 날 또 돈을 훔쳤으며 경찰 신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학생과 부모 모두 찾아오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코스피가 8,300선 턱걸이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개장 30주년을 맞이했었는데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급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2% 넘게 빠졌습니다. 8,300선으로 밀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3에서 5% 넘게 빠지니까 외국인들 2조 원 넘게 이 두 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0: 예.
3: 지금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실적보다 차익 실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디램 가격 고점을 이제 통과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됐고
0: 네.
3: 또 국내 중시의 큰 손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할 것이다라는 경계감까지 겹치니까 대형주로 매물이 좀 집중이 됐고요. 반면에 개장 30주년을 맞고 있는 코스닥은 1%대 상승하면서 잔칫날을 자축을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 쏠렸던 자금이 뭐 전력기기, 방산, 화장품 등으로 퍼지면서 이른바 건강한 업종별 순환매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1996년

0: 7월 1일 지수 100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1: 예.
0: 올해로 30주년을 맞고 있는데 2000년 초반에 이제 IT 닷컴 버블로 인해서 지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100에서 지수가 30에서 40까지 밀렸습니다. 두 자릿수가 된 거예요.
1: 네.
0: 그러자 이거는 지수 카운트가 안 되니까 지금 그 2004년부터는 거기다 10을 곱해서 10배 상향을 해서 지수 100이 아닌 그렇군요. 1000을 기준으로 했는데 네. 근데 어제 종가가 929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이전 1000 이하 수준으로 여전히 기준 지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1980년부터 지수 기준점 100으로 출발하고 해서 올해 지금 어제 8300이니까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한 80배 이상 83배 이상 이제 커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이 계속 부진할 거냐? 하반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 전망이 더 밝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대형주는 이미 올해 들어서 거의 두 배가량 올랐거든요.
1: 그렇죠.
0: 대형주에 밀려서 저평가되어 있던 오히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각종 육성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벤처 육성 자금 여기다가 이제 이 연기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수급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부실 기업들의 퇴출은 좀 빨라지고요.
1: 네.
0: 맞춤형 이제 특례 상장을 통해서 신뢰도가 좀 높아진다면 오히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더 탄탄한 성장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1: 벤처 육성 자금이나 연기금 유입은 언제쯤인가요?
0: 이게 기간을 딱 정한 건 아니고요.
1: 예.
0: 이미 이제 정부의 정책성으로 인해서 이제 정책적 자금들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로 국민성장 펀드가 개인이 한 6천억 원 이상 참여가 네. 가능하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한 150조 원 이상의 이제 성장 펀드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펀드 자금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이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0: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큰 손들의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조절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거의 모든 주식의 1대 주주 내지 2대 주주예요.
1: 네.
0: 덩치가 상당히 좀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설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 국민연금의 매도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손실을 봐서가 아니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1: 예.
0: 이미 목표했던 비중을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주식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의 채권과 같은 등의 이제 투자 자산을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목표 비중을 종전에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했는데
1: 예.
0: 이것도 한도가 거의 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부 증권사에서 많게는 74조 원 이상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특히나 대형주겠죠.
1: 네.
0: 이걸 매도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공단 측은 대규모 매도 폭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는데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하루에 주식을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1: 예.
0: 시장 상황, 환율, 금리, 수급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도 폭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는 변수는 뭐냐? 외국인인데요.
1: 예.
0: 어제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팔았는데 지난달에만 38조 원, 거의 4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점진적인 비중 조정보다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동시에 나타나면 이게 오히려 변동성을 더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1: 그 국민연금의 주식 목표 비중이 20.8%로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이 비중이 비율이 이거보다 넘어가면 바로 파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0: 그러니까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은 하루하루에 변하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변해 오늘 뭐 그 한도가 찼다고 해서 내일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걸 기간적으로 보고서 연간 목표치를 정하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하루만 올랐다고 해서 바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연간 목표치 20.8% 편입 비중을 보면서 나중에 분기별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1: 한꺼번에 확 매도할 그

0: 그런 가능성은 없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늘어서인지 지난 6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강제로 처분된 주식이 1조 원을 넘었다고요?
1: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강제로 이제 증권사들이 처분한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요. 예. 6월 한 달간 벌어진 일입니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증거금,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마진콜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증거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예. 못 납부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증권사가 주식을 거의 하한가에 강제로 처분해버립니다. 이런 손실 규모가 지난달 1조 1천억 원대입니다. 올해 처음이고요. 5월보다 얼마나 늘었느냐 60%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0: 어마어마하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천억 원 넘게 강제 매도된 날도 여러 차례가 나왔는데요.
0: 예.
1: 이처럼 강제 처분이 무더기로 쏟아진 이유는 국내 증시가 정말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5에서 8% 넘게 오르내리는 날이 많았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 이른바 이제 프로그램 일시 매매를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6월 한 달 동안 10차례. 그리고 주식 거래 자체를 중단시킨 서킷 브레이커도 3번이나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변동성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물론 반대 매매가 늘었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약세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을 내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 뛰어들었다가는 이른바 초단기 비투를 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깡통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초로 천억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1: 맞습니다. 한국 수출이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71%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0: 네.
1: 사상 최초로 월 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역시 1등 공신은 반도체입니다.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HBM, DRA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월간 4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상반기 수출액만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컴퓨터, 석유 제품은 물론이고 화장품, K-푸드와 같은 소비재까지 전방위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0: 네.
1: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많거든요. 이런 흐름을 고려하게 되면 올해는 꿈의 1조 달러 시대. 이렇게 되면 세계 수출 4강 진입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업황 자체가 꺾이게 되면 수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보호무역 시가 강화되고 환율 변동성도 변수입니다.
0: 하반기가 기대가 됩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계속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수출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달러가 들어오니까 원화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맞습니다.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1,554.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친 겁니다.
0: 네.
1: 이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5일 이후 최고치인데요.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초강세다.
0: 네.
1: 달러 인덱스가 지금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중동 리스크 있었죠.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까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게 달러 강세의 배경이고요. 두 번째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입니다. 외국인들 이제 지난달에만 뭐 거의 국내 주식을 40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고요. 올해 들어서 거의 136조, 140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매도 팔다 보니
0: 네.
1: 환전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다가 이웃나라 엔화 약세도 부담인데요. 엔화 가치가 지금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0: 네.
1: 엔화와 원화는 아시아 수출 통화로서 함께 움직입니다. 수출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0: 예.
1: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수출 무역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외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좀처럼 1,500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집값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서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어요. 집값 과열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1: 지금 올해 집값 상승률 1위가 동탄입니다.
0: 네.
1: 강남이의 동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적 상승률이 11.38%나 올랐습니다.
0: 올해만요?
1: 올해만. 이게 반도체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셔틀버스가 정류장 인

0: 근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기흥시, 구리 기흥 그리고 동탄 이들 지역 그리고 이제 구리 기흥 동탄까지 이제 조정 지역과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규제 3종 세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투기 지역을 피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제 풍선 효과가 있는 데다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유입됐던 막대한 자금이 집값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용인 기흥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으로 구리는 서울의 접근성과 풍선 효과가 겹쳤기 때문인데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네. 일단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줄어듭니다.
1: 예.
0: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지고요.
1: 예.
0: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원천 차단이 됩니다.
1: 예.
0: 이런 반도체발 이제 유동성이 이제 이런 주택 공급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 좀 왜곡을 시키고 있는 만큼 아마 이제 이런 규제에 이어서 실질적인 공급을 좀 서두르는 종합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네,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서로 뭐 포옹도 하고 분위기도 좋아 보이긴 했어요. 식사 메뉴로 역시 비빔밥이 오르면서 또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6: 네, 사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메뉴가 비빔밥이
5: 그러니까요.
6: 아닐까 싶긴
5: 한데요. 또 비빔밥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 네, 이제 또 비빔밥을 먹을 만한 좀 상황이긴 했습니다. 어제 네. 두 사람 두 시간 동안 오찬 또 산책을 함께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오찬 메뉴 비빔밥과 민어탕 그리고 한우 갈비찜 구이에 메밀 배추전과 달고기전 등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5: 예.
6: 청와대는 이 비빔밥에 대해 통합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왔던 이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해 구성했다라고 했고요. 이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해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5: 네, 두 분은 역시 통합과 단합을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권 상황을 두고 한 발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6: 네, 문 전 대통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 앞에서 오찬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또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나아갈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 네.
6: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내부 단합도 중요하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이후에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은 가짜뉴스나 멸칭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도 두 사람이 공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먼저 얘기하고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일부에선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갈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뒀는데요. 회동 직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단합과 외연 확장은 분리된 가치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합을 해야 외연 확장이 가능하고 외연 확장을 하면서 단합을 해야만 민주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회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에 올라올 때보다 평산으로 내려가는 지금 한결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을 했다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또 그 외에도 검찰개혁이나 남북문제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고요.
0: 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 과제가 국가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피해나 사법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1: 네.
0: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조언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문 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역할을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홍익표 수석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화답했다라고 밝혔고요.
1: 네.
0: 청와대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 현직 대통령 간의 회동을 수시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회동으로 민주진영의 결속을 다지면서 또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이어서 내놓고 있더라고요.
0: 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과 문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이 명문 정당의 기풍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1: 예.
0: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라면서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 꽃피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X에 상대와 싸울 때도 품격이 필요할진데 하물며 동지끼리는 두말해서 무엇하겠느냐라고 썼습니다. 송은길 의원도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을 만드는 것이 두 분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모두 뭐 통합 연대 이런 메시지를 내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당권 주자들의 공방 자체가 수그러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 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했어요.
0: 네, 김민석 전 총리 어제 공개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 전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제는 전체적인 과제와 숙제가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될 때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 전 대표가 두 번을 할 필요가나 필요성은 지금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 네.
0: 또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맞게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른바 재건축론에 대해서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 다 끌어안아야 한다라며 그렇게 해서는 민주세력의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고 보기에 그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냐 정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는데 친정청래계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했나요?
0: 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본인의 SNS에 김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뒤에 궁금하다. 그럼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 할 필요는

0: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 정 전 대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서 겨냥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제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 아니다, 정몽준 후보로 가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던 이 후보 단일화 협의회 사태와 관련해서 네. 김 전 총리가 최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JTBC에 어제 출연을 해서 저는 일단 후단협 소속이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과거에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 바도 많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굳이 그걸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필을 하고 유시민 작가가 감수한 자서전에서 그 당시의 일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충청에서 한 것이고 충정에서 한 것이고 네. 합리적 판단이고 결과도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바가 있다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당내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네요.
0: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 전준위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그러니까 충청부터 시작을 해서 15일 전북과 전남, 광주를 거쳐 16일 경기,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시도당 순회 경선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호남이 먼저가 아니고 충청이 먼저냐. 이 점을 두고 KBS 보도를 보면 김 전 총리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불만을 표출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충청은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이 있는 곳이고요. 네. 호남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정 전 대표에게 권리당원 표가 크게 몰렸던 지역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아, 호남에서의 정청래 대표 좀 민심이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 전 대표 측에서 네.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호남을 좀 뒤로 빼고 유리한 충청을 앞쪽으로 배치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보낸 겁니다. 네. 하지만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전준희와 최고위가 잘 조율해서 합리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1: 이 경선 순서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미칠 수가 있나요?
0: 아니, 물론 이제 처음에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의 뭐 기세라든가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뭐 당락을 가를 정도의 크게 뭐가 있었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추측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전준희 측에서는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둔 게 아니라 대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장소를 고르는 것 때문에 지역 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충청을 처음으로 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징계 정치 수순에 들어가면서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리 징계 안건들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쪽은 친한동훈계 소장파로 불리는 대안과 미래 소속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의원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인 김재섭 의원 어제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요.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1: 네.
0: 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실명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대표도 불의하고 민심에 역행한다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면서 본인이 성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조경태 의원도 MBC 뉴스투데이에서 뜬금없이 젊은 정치인들을 징계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징계 대상 중에 한 명인 진종호 의원도 어제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권력은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실제로 징계 논의가 구체적으로 윤리위에서 논의가 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이 되네요.
0: 네, 오히려 그게 역풍이 돼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어렵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1: 네,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구주류 친윤계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네, 정영석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예고만 됐을 뿐 네.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당내 투톱이 징계 문제를 두고도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요.
1: 네.
0: 여기에 전직 당대표

0: 하면서 뺄셈을 하기보다는 공통인식을 키워 덧셈을 하며 대통합을 위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사실상 징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1: 네, 당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장 대표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올림픽공원의 함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자리에서 나온 건가요?
0: 네, 이게 당 청년국이 열었던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시구 대토론회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의 함성을 외면하고 그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면 네. 그 비난은 뒷짐지고 있던 정치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 이 청년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지벤.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당분간 우산은 가까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장마는 소강 상태 보이겠지만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곳곳에 많은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영남 내륙으로는 5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편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광주가 29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고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시 내일 정체 전선이 올라오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9054님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43년 동안 새벽 5시에 출근을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이 시간 라디오를 듣습니다 하시면서 노사연의 바램 듣고 싶다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차혜린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요즘 취미 삼아 무인 비행체를 조종하는 분들이 많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띄워서 주변을 촬영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드론이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순간 아찔한 흉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1kg짜리 아령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셈인데요. 프로펠러까지 돌아가고 있어서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 사고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드론,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

0: 버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이 만찬 자리를 갖고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저녁 청와대 비공개 만찬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께서는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며 반가워하시면서 신임 원내대표단의 출범을 크게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전하고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현지 시간 1일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전날보다 352명 늘어난 2,295명이며 부상자는 11,2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실무대표단이 현지 시간 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은 스위스 루체른 호수 정상회의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도하에서 카타르 및 파키스탄 중재자들과 함께 간접 실무회담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간접 협상은 화요일 밤에 시작됐다면서 이란이 카타르와 파키스탄 측 당국자들과 회의하고 이들이 다시 미국 측과 만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10.57% 급락하는 등 인공지능과 반도체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96포인트, 0.03% 내린 52,305.2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포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7483.2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0.66% 내린 26040.0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동부, 경북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최대 60, 충청, 전북 동부, 경북권 40mm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요즘 어른들은 삶의 기본값을 분산된 집중력으로 설정한 채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어른의 리듬을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늘 산만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어른들 때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죠.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아이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런 시간이야말로 이 시대 아이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집중력 수업이 될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만나서 통합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3부에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파란 대문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미역국은 끓였는데 함께 먹을 사람이 없네요. JB의 목소리로 생선 받고 싶어요.
4: 생일 선물?
5: 맞아요.
4: 맛있게 드세요.
5: 아, 뭐 축하라도 좀 해주고 맛있게 먹으라 그러지 그게 뭐예요.
4: 아유, 혼자 지금 미역국을 혼자 끓이셔서 혼자 드신다고요?
5: 네.
4: 그 정신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 네, 지금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JB랑 함께 드시는 거예요. 파란 대문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예요.
4: 네, 근데 미역국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5: 아, 뭐 또 무슨 미역국 좋아하시는데요? 무슨 팝니까? 소고기 팝니까? 들깨 팝니까? 뭐 조개 팝니까?
4: 황태 미역국도 있고 가자미 미역국도 있고 소고기 미역국도 있고. 그죠?
5: 그러니까 그 중에 뭐예요, JB는 무슨 파예요?
4: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이 사주는 건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금 끓이신 거잖아요. 네.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5: 네,
4: 건강하시고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5: 네, 네, 파란대부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촌철님들도 지금 축하해주고 계시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따뜻하게 맛있게 드시고요. 문봉철님, 종배영, 전현직 오찬회동의 깊은 내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 알려주세요.
4: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 아, 오늘 분석 준비하셨잖아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오지수님 안녕하세요. 한동안 못 듣다가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매일매일 만나요.
4: 해외 출장 다녀오신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5: 네, 네, 오지수님 앞으로 매일매일 함께해 주시고요. 역풍이다님 안녕하십니까. 알바 쉬는 날이라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4: 오, 그래요? 쉬는 날에 이렇게 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감사드립니다.
5: 네, 네. 시선 집중을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고 하루라도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으니까요.
4: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봤는데 눈에 가시가 돋으면 뭐, 눈 못 떠요 지금.
5: 네, 아니 그만큼 또 보고 싶은 게 시선 집중이다 이런 거니까요. 네.
4: 눈이 충혈됐다.
5: 여기까지 하고 자 문봉철 님이 알지 못하는 뜻을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바로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관련이죠.
4: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6: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4: 자, 그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합을,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을 강조한 것 같다.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익표 수석이 추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6: 단합과 외연 확장이 분리된 가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단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신 겁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이것이 내부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서로에게 공격적인 또 모욕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5: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4: 관심사는 이 그 전현직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내 내부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지 여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뭐 진단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소강 국면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로 갈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갈등의 발원지를 단순화하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권 주자들 또한 축은 당 밖의 스피커입니다. 나눠서 한번 보죠. 일단 당내 경선 주자들의 경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김민석 전 총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

0: 작가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회동과는 별개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 현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당박 스피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의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BC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베버의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평택을 공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또 재건축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는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 소강 군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원적 해결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다른 뇌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봤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의 추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1: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되어야만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과제가 국가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하고 개혁인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서 중간에 국민에게 피해나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있었습니다.
0: 지금 그 내부 갈등의 핵심 내용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식의 어떤 이런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뭔가 몇 차례 평하면서 차라리 정책 노선 싸움을 해라. 그게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 개혁 방안은 어찌 본다면 그 정책 노선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정부 아니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보안조사권 폐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당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요지에 입장을 내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보안조사권 문제를 둘러싼 어떤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다시 노정이 되면서 노선 싸움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 기조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속도를 또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2: 네, 어제 저녁에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전대 전에 처리한다.
0: 그러면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가는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내용과 속도 이런 걸 좀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윤영기님 외연 확장이냐 단합이냐 단합하면 외연 확장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좀 말장난 같아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0: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2: 네, 예. 반면에 박외숙님은 극우와 국민의힘이 있듯이 극좌와 민주당이 있는데 당내 논란 수습이 될까요?
0: 그러니까 자 핵심은 단합이냐 확장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단합할 것이냐. 이거 아닌가요?
2: 그렇죠.
0: 어떻게 단합할 것인가. 거기서 증축론이 나오고 재건축론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 그렇죠? 네. 그리고 권희님은 오찬에서 안아볼까요까지 나왔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나자마자 안아볼까요? 라고 하고 안으셨죠.
0: 네네.
2: 라디오헤드님 이번 오찬회동에서는 뭘 먹었는지 메뉴가 이슈가 안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굿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나왔잖아요. 비빔밥.
2: 근데 원래 뭐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오찬회동이나 만찬회동 있으면 네. 뭐 먹었는지만 화제가 되고 무슨 내용이 됐는지는 내용이 잘 안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어제 만남은 메뉴보다는 내용에 좀 집중하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0: 뭐 당연한 이야기죠.
2: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2차 종합특검이 지난달 29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강호필 전 사령관이 이런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10일 하와이 순방 당시에 한동훈은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다라고 비난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강전사령관은 당시 합참 차장 신분으로 윤석열

0: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 광우필 전 사령관은 귀국해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에게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다라는 진술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1: 네. 한동훈은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서 빨갱이가 왜 나와요?
0: 내란 당시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체포명단에 들어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1: 한동훈 의원이죠.
0: 한동훈 의원인데 자 이게 한동훈 의원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느냐라는 식의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검사를 수족부리도 됐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왜 법무장관에 기용을 했습니까? 이런 반문이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보고요. 거기다가 남인 집 족복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심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 결국 뭡니까? 반윤석열 세력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반국가로 다 몰아갔던 거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1: 네.
0: 국민의힘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선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9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을 모시고 쓴소리를 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거절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좋은 생각이다. 다른 야당 의원들과 만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반대하는 농구도 들어보시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영남 중진 의원이 있는데 5월 중순에 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로 만남을 청해왔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골프를 치겠다고 답했다라고 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청와대에서 두 명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골프 회동을 가지려고 했을까? 지금 두 사람의 어떤 전원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야당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목적. 이것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원한다면 야당 대표와의 만남 등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일부 중진 의원을 골라서 골프 회동을 제안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또 다른 복선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인 장동영 대표하고 만나서 과연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할까? 애는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는 둘째치고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장동영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작은 마야님이 통한 목적이겠죠. 데이지님, 좋은데 뭘 튕겨요. 같이 치지.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앞에서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은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이거 전해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진님이 빨갱이요? 빨강색은 지금 국민의힘 색깔인데요? 라고 올려주셨고.
0: 그런 뜻이었을까요 혹시?
1: 라고 올려주셨고 예. 제발 잠 좀 자자님은 그냥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0: 사실 그거겠죠.
1: 네. 네, 적토마님 지금 생각해도 윤석열 씨는 참 필터가 없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배재고에 대해서 협회 주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특정한 뒤에 개별적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것도 좀 마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조가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0: 학교 및 교실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8%였다고 합니다. 학교 및 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0.2%가 실제로 자주 목격했다고 답을 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극우화된 혐오 표현 사례로는 전현직 대통령 비하가 50.4%, 중국 및 정치 혐오가 37.9%, 젠더 및 여성 혐오가 20%, 정치 역사 왜곡이 15%, 소수자 혐오가 12%, 지역 비하가 3.6% 순이었다고 합니다. 좀 이 수치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심각하다는 얘기 저희가 실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실태가 아니라 대책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대응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항상 대응했다가 26.6, 대응했다가 28.2, 토탈에서 54.8%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 지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게 그럼 45%의 교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면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를 좀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가 이미 알려진 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시비 거는 걸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교사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당국이 혀를 뚫어줘야 한다라는 건데요. 잘못된 역사 인식, 삐뚤어진 정치 관점을 바로잡을 계기 교육과 같은 걸 활성화하도록 판을 교육당국이 깔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대책의 핵심은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 나온 김에 추가로 전할 게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저께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5월길 안내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있다는 신고가 5.18 기념재단에 들어왔고요. 재단이 곧바로 광주시에 연락해서 군화를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근데 이게 뉴스를 보니까 주민들에 의하면 한 2주 전부터 보였다 그래요. 누가 그러니까요. 이런 짓을 한 걸까요?
0: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짓입니다. 신고가 뭐 저기... 신고 가던 군화가 벗겨져서 하늘을 타고 날아가서 표지판에 걸릴 일은 뭐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신고가 접수된 게 오후라고 하는데 그러면 밤에 몰래 저번은 뭐 걸어놓고 갔다가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행인들은 오전 내내 그 군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가정도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낮에 결국은 저런 짓을 벌인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누군지를 찾아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백님은 역사 의식도 중요하지만 인간 존중의 자세를 배재고 야구부에게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인권위원회 간부들이 지난달 15일 안창호 위원장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그리고 서울 퀴어 문화축제 불참 등을 문제 삼으면서 보직 반납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공시된 인권위 정기 인사에서 두 명의 간부는 보직 변경을, 나머지 네 명은 보직 유지 발령을 냈습니다. 이에 간부들이 지난달 26일 운영지원과를 통해 서면으로 보직 반납 요청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인사 발령은 강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내부 게시판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오전 조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한 발언 일부가 올라왔는데 안창호 위원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비난이나 반목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대화로 이어질 때 우리 조직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인권의 가치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말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죠. 평가는요?
0: 저 한마디 갖고도 안창호 위원장의 인식을 얼마든지 살필 수 있는데요. 자, 안창호 위원장이 비난과 반목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존중이라는 두 글자 아니겠습니까? 즉, 의견이 다르면 상호 존중을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하는데 왜 비난하고 반목하느냐라고 되치기를 한 겁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본 겁니까? 성숙하지 못한 인권위 간부들에게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지금 저런 얘기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사태가 이 지경이다. 이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모스탄 교수 출국 정지 연장된 소식도 있잖아요. 짧게 전해주세요.
0: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고요. 출국 정지 처분은 이달

0: 31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모스탄 측은 반발을 했다.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7월 31일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 사이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7: 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이제는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8: 아니, 아닙니다.
7: 하반기 원구성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 네, 고맙습니다.
7: 네,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네,
8: 미관 말직입니다.
7: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8: 네네.
7: 어제 그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회동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메시지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님은?
8: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나누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권 시기에 진행했었던 선암회권의 그 재생에너지 사업과 광주 지역의 광주 산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에 또 새로운 기반이 돼서 이번 메가 프로젝트 800조 투자에 기반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들렸습니다.
7: 결국은 이제 그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최대의 관심은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상.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거냐, 두 번째 그러면 그 메시지가 주요해서 갈등상을 정리를 하겠느냐, 이게 좀 관심사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8: 뭐 적절한 시기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만남과 간담회가 조금 일찍 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진솔하게 서로 만나셔서 네. 정치 현안과 국가적인 과제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에 대한 대강의 합의들을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 근데 지금 그 오찬회동 전에 벌어졌던 갈등 내지 논란 예를 들어서 재건축론이라든지 적통 논쟁이라든지 그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8: 저는 사실은 그 당내 갈등의 출발이 적통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당대표 선거를 두고 나타났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냥 나타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당대표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0: 파묘라든지 적통이라든지 과거사 논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미래 민주당의 설계를 어떻게 나가고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성공의 견인차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역할과 효능감, 능력 이런 좀 논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과거사 논쟁으로 가서 대단히 안타깝다. 그리고 파묘와 적통 논쟁이 지금 시기에 과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만의 리그로 저는 보지 않았을까.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묘하게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 엇나간다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게 미래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당위인데 그러려면 정책을 이렇게 펴야 된다는 얘기로 이게 귀결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정책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것은 논쟁화하는 것은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일단은 하반기 원구성을 기점으로 해서 그 법사위와 또 의원들 간의 전체적인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전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면 보안수사권 문제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저희들이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및 그 공수처 신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론은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공수처의 그 제도 개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개혁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반성적 성찰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 이후로 진행됐었던 중수청 공수청의 그 분리 독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저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 저기 그 처리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전당대회 전과 후로 나눈다라는
0: 저는 무슨 매일 얘기하는 것이 뭐 추석 전에 밥상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상적인 논의를 잘 진행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10월 말에 이제 중수청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잘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의 개정 문제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행령 및 지침들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월 전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시한을 결정해 놓고 그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1: 너무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둘 이유는 없다.
0: 예, 예.
1: 그러면 아무래도 전당대회 뒤가 처리 시점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0: 뭐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1: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해서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이 발언이 이제 그 맞는 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0: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상황을 봤고 또 5년간의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 제언을 받고 또 각자의 처자 조건이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1: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0: 네네.
1: 이전에 대표 경선이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좀 온도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0: 일단은 전당대회 출마하는 주자들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0: 한마디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두 번 출마했었는데 당시 해당 상대 주자들이 그렇게 뭐 지금도 누구랑 저희 당대표 경선했는지 기억나지 않거든요.
1: 이제 우세냐 박빙세냐 이
0: 그렇죠.
1: 이
0: 현재는 그러니까 3인의 주자들이 대동소이한 정치적인 경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하게 비치는 지점이 있다.
1: 혹시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2028년 총선 공천권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뭐 그것도 다분히 숨겨져 있죠.
1: 예.
0: 실제로는 2028년 총선 공천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총선 공천에 관해서는 조금 그 민주당이 인위적인 공천에 의해서 저는 공천을 진행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공정한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예. 평가하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저는 정착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다라고 보면서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28년 총선이라고는.

0: 한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말기로 접어드는 어떤 그 입구에서 치러지는 선거고
1: 네.
0: 이 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권을 넘어서 대권, 그러니까 차기 주자를 결정해 내려가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분기점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열기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1: 뭐 다분히 있죠. 사실 이제 저는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특히 당대표를 통해서 민주당의 리더가 되고 민주당의 리더가 국민적인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아서
0: 네.
1: 대권 후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건 어떤 의미예요?
1: 아, 일례로 한마디로 대표를 연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독점에 나가면서 그러는 것보다는
0: 네.
1: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면서 그 속에서 풀을 넓혀나가고 그 속에서 대권주자로 커나가는 것이 전체 민주당의 운동장을 넓게 쓰고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던 거죠.
0: 지금 그 말씀은 정청래 의원이 들으면 되게 섭섭하게 들을 수도 있는 거라고.
1: 뭐 정청래 대표, 송영길 대표가 재임에 도전하는데 또 거기는 짧게들 했으니까.
0: 송영길 의원도 있네요.
1: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짧게들 하고 이제 재임에 도전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인데 원론적인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0: 혹시 지금 의원님의 그 발언이
1: 예.
0: 김민석 전 총리 지지 발언으로 만약에 해석이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1: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거나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0: 네.
1: 원론적인 입장이고
0: 예.
1: 저는 그런데 뭐 정청래 대표도 2년을 한 게 아니라 1년을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1년의 임기의 당대표여서 더 올바르게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비전에서 출마하는 거라 뭐 그거는 나름대로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봐요.
0: 그러니까 재임이 아니라 1.5 연임이니까.
1: 1.5 연임이죠.
0: 그거는 좀 그렇고 조금 아까 말씀을 너무 급하게 걷어들이시는 발언 아니시죠?
1: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0: 전대를 있잖아요. 1인 1표자. 이거 보완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원칙적으로 저는 1인 1표제를 도입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번은 2026년에 당대표 경선은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그냥 그대로?
1: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도 2024년에 반대했고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현재 영남과 호남 간의 당원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그 비대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0: 네.
1: 당원 당규를 통해서 다 개정이 돼서 1인 1표제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원과 국민들의 결정을 받아서 1인 1표제를 하고
0: 네.
1: 그 중에 지역과 청년들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선출 이후에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0: 예.
1: 또 정책을 반영하거나 이 시기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그 1인 1표제를 다시 건드려서 또 다른 논쟁을 진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0: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또 이제 전대를 코앞에 두고 또 바꿔버리면
1: 예. 제도를 바꾸는 건 적정하지 않다.
0: 불공정 또 논란이 불거진다.
1: 네. 네.
0: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국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은 행안위원장이 되셨고
1: 네.
0: 민주당 몫의 11명의 그 상임위원장은 선출이 됐지만 나머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사인 개도했는데 이건 어떻게 저기 그 정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1: 저는 상식적으로는 사실 11대 7로 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고요.
0: 네.
1: 그리고 2020년 20대, 21대에도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그 책임 있게 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그에 따라서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소수당이면 이제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저는 하는 게 맞다. 그 원칙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법사위원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11대 7은 그 얘기했듯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가져왔는데 국민의힘에게 국토, 산자, 보건복지, 교육이 등 주요한 상임위들을 야당에게 배분을 하면서 저는 적절하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배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맡았던 재경이하고 정무위를 이번에 민주당에 가져왔더라고요.
1: 네네.
0: 그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세제 개편이 이런 걸 염두에 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1: 실제로
0: 걸까요?
1: 실제로 저희들이 2024년에 그 원 배분을

0: 할 때도 네. 기재위 정무위 뭐 국방위는 여당이 주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상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당의 여당이 위원장을 하면서 기재위 국방위 등 주요한 일들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재위 정무위 국방위는 여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해서 그때도 소수당이었지만 네. 국민의힘에게 그 상임위를 양보한 거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세계 상임위를 여당으로 하고 나머지 국토산자를 야당에게 배분하는 그런 형태의 합리적인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결국은 지금 핵심 쟁점은 그 법사위원장 자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그 저는 그게 이제 만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비판의 이유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해서 마지막 게이트키퍼 마지막 통과에 그 책임지는 상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각종 국민 민생 경제 국방 안보 문화 재반의 부분들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여당과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네.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냥 법제이고 사법이 나눠버리면 안 돼요?
0: 원래는 사실 그 안들도 얘기를 했었던 거죠.
1: 옛날부터 그 얘기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법제위원회를 통해서 뭐 18개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법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사법은 여러 가지 법무부 권력기관, 뭐 검찰 권력기관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 건데 여야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그런데 왜 합의가 안 돼요? 이 얘기 나온 게 되게 오래됐는데.
0: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상임위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예.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0: 지금 18개인데 또 그러면 이제 19개 뭐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1: 위원장 자리 하나 늘어난다고 뭐 국회 예산이 뭐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0: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는데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럼 그 분리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0: 뭐 저는 동의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2년마다 원구성 할 때마다 지금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갖고 난리잖아요.
0: 저는 다수당이 법사위를 책임진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수당과 여당이.
1: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 논리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배분하지 말고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그냥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다 맡는 거.
0: 그런 경우가 이제 미국 의회는 네. 다수당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전체로 다 책임지는 형태인데 그런 형태가 있는데 한국적 정치는 사실 출발이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또 역사적 전통이 있어서 네. 의석수별로 배분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보고
1: 그것도 하나의 전통입니까?
0: 전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래서 네. 손댈 수는 없다.
0: 네네.
1: 그럼 법사위 위원장 자리만 좀 이것만 좀 정리가
0: 저는 법사위
1: 되면...
0: 위원장 자리는 다수당과 여당이 그 책임진다 네. 이 원칙을 서로가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그 행정안전위원장이 되셨으니까 네네. 일단 지금 당장 그 불거진 현안이 선관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제 행안위원장으로서 이거 주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도개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국조특위는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0: 일단은 국조특위에서 얘기했었던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의 근거와 내용들이 아마 국조특위에서 그 제출이 될 거고요. 이제 그 선관위를 행안위원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개정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 논의하고 결론적으로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안으로 법 개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어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선관위의 역할과 임무를 재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감사원의 감사도 회계 감사가 아니라 직무 감찰까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을 통한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이라고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제가 보기엔 이번 국조특위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행안위에서 제도개혁의 방점을 찍는 것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1: 먼저 원포인트 개헌부터
0: 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네. 정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대개혁과 선관위의 공정성 그리고 올바른 선거 관리라고 하는 대의에 동의하신다면 흔쾌히 동의하고 갔으면 좋겠다.
1: 아니 제가 바람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몇 년째 계속 헌법 전문수 그러니까 수정 문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개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이게 무슨 선관위 개편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개헌으로 간다는

0: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1: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여야의 정치적인 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0: 그래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헌이 안 된다고 치면 법률 개정으로 어떻게든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1: 법률 개정이 위헌 법률로 갈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선관위의 업무에 대한

0: 의원들이 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되고 선관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이 사실은 의사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면서 업무를 책임지는 형태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 얘기하니까 이런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위원회 상임화 좋은데 상근화 좋은데 중앙선관위만 보지 마라. 지역선관위도 있다. 지역선관위도 선관위위원들이 있는데 그 자리 전부 다 상근직으로 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 아느냐 뭐 이런 또 주장도 있던데.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형식적인 중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해당 지역선관위도 여야 한 명씩 지역선관위도 추천을 합니다. 한마디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김영진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추천을 해요. 그 거기 중에 다수가 구성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실제로 모든 선거관리 업무의 95% 이상은
1: 지역에서.
0: 해당 지역의 그렇죠. 공무원들이 담당합니다. 실제 업무. 그럼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이번 제도개혁 법안에 같이 넣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 중진 의원들에게 일단 확인된 게 두 명인데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0: 금시초문입니다.
1: 오늘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당사자가 직접 다 그 연락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오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엔 그 취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0: 뭐 신성범 의원님은 저와 같이 정보위원회 하는 위원장님이셨는데 뭐 신성범 의원님께서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동의했으면 아니 동의한 건 아니겠죠. 연락을 받았다라는 게 객관적 사실이면 뭐 그렇게 연락을 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이 문제를 제가 논평하는 거는 그렇게 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하자라고 네. 했다라는 건데 허심탄회하게 그 나눌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0: 현재 뭐 여야 간의 정치가 극단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네. 너무 극단적으로 해나가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주요한 뭐 경제, 외교, 국방, 문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못 해나가니까 그래도 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고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경우에도 그런 제안들이 꽤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1: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이제 경계의 눈초리로 좀 내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이제 이른바 보수인석 기용 케이스가 몇 번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 차원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0: 뭐 신성범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서 어떤 취지로 한지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1: 인사 얘기라고 해서 그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상 네. 인유한 전 의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 생각은.
0: 저는 이제 인유한 의원에 대한 임명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네. 인유한 의원이 사실 해왔던 역할도 있고 또 12.3 계엄 시기에 그 당시에 그 본인의 판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점을 받고 인희환 의원이 해왔던 역할이 인도주의적인 의료활동이 주요했었고 과거에도 북한을 많이 방문해서 서로 교류협력을 해왔던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취지에서 저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1: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민주당 적통 논쟁에 의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완료형 과거사지만 네. 내라는 지금 ING 진행형인 사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는 인물을 그 기용을 하는 것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냐는 반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인효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12.3 내란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성 성찰을 하면서 네.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명확한 자기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겠고 또 네. 마지막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겠죠.
1: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임명장을 좀 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0: 현재 상황에서는 12.3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예. 그다음에 의원직 사퇴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예. 명확한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있는 경우 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1: 예.
0: 과

0: 과거사에 대한 논쟁들 관련해서도 이제는 뭐 10년, 20년의 많은 과거사를 다 가지고 인사를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대단히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뭐 한나라, 초나라 때 한나라의 유방이
1: 알겠습니다.
0: 뭐 과거 초나라에 좋은 사람들을 써서 나라를 부강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저는
1: 알겠습니다.
0: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써서 그 결과로서 입증을 해나가는 과정들도 우리가 이제는
1: 네, 마무리해야 될
0: 이런
1: 것 같습니다.
0: 시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6: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5: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6: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구나. 알려줘서 고맙네.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9: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오늘은 장맛비 대신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면서 제주도만 낮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는 5에서 최고 60mm 정도의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내일 오후에 정체전선 다시 북상합니다.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2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가 29도로 오늘도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만큼 중요한 분야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단 피지컬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기존 로봇과 달리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자율형 AI.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문과 출신이라요. 추가 설명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기존의 로봇은 네. 그 사람이 가이드한 대로 그 룰 기반으로만 제한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로봇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예.
4: 지금의 이제 피지컬 AI는 고도의 이제 지능 AI가 탑재되면서 자율적으로 상황도 인식하고 예.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예.
4: 어떻게 보면 우리 공장에서 아니면 다양한 뭐 국방, 농업 등 아니면 지금 우리 가정 내에서도 이제 로봇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하는 미션을 달성할 네. 수 있는 측면에서
1: 네.
4: 기존의 로봇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영화를 보면 가사노동하는 로봇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4: 네, 맞습니다.
1: 그런 걸 상상하면 되는 걸까요?
4: 아, 가사 로봇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1: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산업 분야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4: 네.
1: 그러면 결국은 이 산업 경쟁력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는 걸까요?
4: 아, 실제로 이 피지컬 AI를 얘기하기 전에
1: 예.
4: 우리가 요즘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산업 AX에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기존의 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그 산업 분야를 이제 혁신하는 것인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별 데이터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실제 이런 어떤 산업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피지컬 예. AI가 결합이 되면서 더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강국, 우리가 피지컬 AI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산업의 데이터 그리고 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완성하고 이 기반 위에 이제 피지컬 AI를 올려야 됩니다.
1: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든 데이터가 집적이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피지컬 AI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가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 네.
0: 왜냐하면 기존의 인공지능은 소위 말하면 컴퓨터 안에서 작동이 됐다면은 이게 좀 우리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로 이제 물리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1: 네.
0: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1: 그러니까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미션들을 우리가 이제 달성하려고 할 때 기존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로봇은 물리적인 법칙이나 동작의 그 원리 등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1: 네.
0: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피지컬 AI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어떤 인공지능 체계와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라면 그 걱정을 하는 게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이게 뭐 단편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뭐 반복적인 일들을
1: 네.
0: 또는 이제 위험한 일들을 이런 피지컬 AI가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담당하고 있던 일의 어떤 일자리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피지컬 AI가 이제 나오면서 단순히 이 피지컬 AI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지금 또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면서 에이전틱 AI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누구나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거고 이 AI가 좀 어떻게 보면 나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좀 생산적인 활동들 그리고 사회 경제 활동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I 대전환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자리도 어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개념의 변화, 뭐 이런 어떤 지금 그런 시기에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AI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자, 이러면 여기서 기업이 구축해야 되는 부분과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 걸까요?
0: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 장의 데이터가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고요.
1: 예.
0: 그리고 실제 모델을 만들고 그 현장에 맞게 뭐 파인튜닝을 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들 현장 적용 최적화 등은 이제 기업에서 해야 될 텐데요.
1: 네네네.
0: 실제 그 이런 이 피지컬 AI용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AI 모델이 아직도 전세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런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뭐 AI 뭐 GPU나 이런 AI 인프라를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 좀 인프라 지원을 좀 한다든지
1: 예.
0: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각 기업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이 어떻든 그 이런 피지컬 AI 그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실증 환경들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이제 하는 이런 맵들이 필요한데,
1: 네.
0: 뭐 이런 실증 환경들을 구축해주고 테스트하고 상용화를 이제 좀 진행하신 데 있어서 다양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은?
0: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예.
0: 사실 대기업도 이런 AI 전환을 추진할 다들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투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1: 예.
0: 사실 뭐 대규모 뭐 그동안에 이제 LMM이라고 하는 대규모 LMM 모델들 그리고 이제 이런 피지컬 AI랑 뭐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 모델

0: 기업들이 다 자체적으로 모든 거를 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거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소기업도 이런 어떤 결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 AX, 지역 피지컬 AI 실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좀 이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장관님께서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던데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0: 지금 사실 작년에 봤을 때이 피지컬 AI가 앞으로 10년 정도 걸려서 좀 완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사실 이제 피지컬 AI를 뭐 짧게는 3년, 5년 안에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피지컬 AI를 하기 위한 기반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모든 국가에서 이 피지컬 AI를 잘 하기 위한 어떤 투자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여유 부리다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성형 AI에서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었고, 사실 좀 늦은 그 타이밍 때문에 아직도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피지컬 AI에 어떤 기반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피지컬 AI만큼은 저희가 실기하지 않고 우리 3년 내에 우리가 저 필요한 어떤 AI, 그 피지컬 AI용 풀스택을 우리가 갖추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생성형은 몰라도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0: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강점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반은 그 기반 하에 다양한 AI 모델들, 그리고 이제 그 기반 하에 피지컬 AI까지 갈수 있는 이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 빼고는 우리가 피지컬 AI를 하기 위한 어떤 여건들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이 피지컬 AI고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걸까요?
0: 쉽게 말씀드려서 AI 데이터 센터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심장 같은 역할이면은 이 피지컬 AI는 우리 인간의 어떤 지능 그리고 신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심장과 지능과 신체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관련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1: 좀 비유가 너무 낡은 건지를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인터넷 컴퓨터에서 서버 공간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0: AI 데이터, 예전에 뭐 과거 개념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서버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가 로봇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AI라고 보시면 되겠죠.
1: 그렇게 근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분산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그거는 이제, 전력 문제죠, 이제.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국민보고회 통해서 저희가 발표도 했지만, 메가 프로젝트에서 2029년까지 8.4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선언도 했고, 근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각 지역별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그 전력, 그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좀 분산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야 됩니다.
1: 그러면 기존의 발전량 가지고는 안 되고 추가로 뭐 원전이든 뭐가 되든 더 그러니까 또이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혹시?
0: 네, 지금까지의 그 대한민국 전력 그 양으로는 우리가 2030년 초반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그 전력들이 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 그래요. 뭐 그래서 뭐 소

0: 형 모듈 원자론이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1: 지금의 이제 전력의 그 어떤 입지를 고려해서 이제 예.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력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데
0: 네.
1: 뭐 그런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형 그 모듈 원자로 같은 SMR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0: 네.
1: 사실 SMR 부분은 좀 안전한 뭐 원자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연구 개발을 좀 가속화해서 좀 빨리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효과가 좀 높은가요?
1: 사실 AI 데이터 센터 자체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다만
0: 예, 예.
1: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많이 지어지면서 AI 인프라, AI 고속도로가 이제 깔리는 겁니다.
0: 예.
1: 그러면 그 위에 다양한 어떤 AI 모델, AI 서비스 관련된 어떤 그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AI 인프라 또는 이제 AI 허브라고도 표현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것은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가 실질적인 인공지능 3강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3강을 가기 위한 어떤 가장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0: 그러게요.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1단계로 한 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18.4기가와트 규모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던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력이 어느 이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이 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1: 사실 뭐 그러니까 전력 문제는 이제 기후 에너지부와 이제 같이 좀 상의를 하면서 저희가 전략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에도 이미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지역 안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좀 배치를 할 거고
0: 네.
1: 아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계속해서 이게 8.4기가를 넘어서 더 큰 더 대규모의 어떤 그 AI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도 더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말씀드린 뭐 원전이나 SMR 뭐 LNG까지 열어두고 최적의 어떤 전력 공급의 어떤 계획을 기후 에너지부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송전탑 건설 문제로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 지역 내지 사회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1: 사실 뭐 AI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안전하고 사실 그 지역 중심으로 사실 만들 지역에 이제 그 전력을 공급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질 텐데
0: 네.
1: 이게 주민 그 거주 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고요.
0: 네네. 네.
1: 3단이나 어떤 뭐 산업 지역 중심으로 사실 전력 용수가 있는 데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산업 지역일 것이니까
0: 네.
1: 그런 곳을 좀 염두해서 이제 짓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 네, 네.
1: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지역과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법제적인 장치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게 피지컬 AI고 연결이 되고 이 과정에서 혹시 기존의 어떤 생산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특정 공장이나 이런 회사가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런 것들이 참 다시 조정이 되고 할 여지는 없을까요?
1: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목표로 하고 그 계획들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요.
0: 예.
1: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그 건립 부지 지역을 보시면은 뭐 각 지역에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 이 AI 인프라가 이제 깔리면은 그 관련된 산업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0: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산업들, 생태계들, 그리고 일자리들이 이제 생겨날 거로 보고 있고,
1: 네.
0: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 여건들도
1: 그렇죠.
0: 마련하는 데 지금
1: 그렇죠.
0: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그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백영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난달 29일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제1고 선수들을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구호를 불러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배재고 측이 이달 1일, 그러니까 어제 광주 제1고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광주 제1고 측 의견에 따라서 불발됐다라는 기사가 또 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엇갈리게 된 이유를 광주 제1고 야구부장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1: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4: 그러니까 우선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배재고에서 직접 방문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한 건 아니었고요. 광주 제1고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배재고 쪽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문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이고 학생들의 마음 준비도 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라고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광주 제1고 야구부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저희도 교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게 다 앞길이 막아지고 그런 걸 원치 않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조금 서로 화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 전에 뭐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과라는 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희 학생들이 사과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받을 생각이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모든 게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다 이 얘기네요.
4: 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건데 또 29일 경기 당일날 배재고에서 사과문을 먼저 올리긴 했습니다. 다만 그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를 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써 있었는데요. 당시 해당 경기를 직관했던 시민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 광주 제1고 야구부장의 설명도 들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율동까지 하면서 반복해서 외치는 동안 배재고 코치진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광주 제1고 코치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게 8회 초였는데 그때야 이제 행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기 초반부터 선을 넘는 행동들이 좀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참다 참다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이제 항의를 한 것이었죠.
1: 경기 초반부터요? 그게 뭐였는데요?
4: 네, 우선 그 광주 제1고 야구부장 이야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5: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벅스 발언도 당연히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도 상대방에서 과한 조롱성 발언이나 욕설 같은 것들, 상황에 안 맞는 것들, 야구에서 야지라고 좀 과한 것들이 좀 계속 있어서 쌓여 있는 상태였었고 학생들이 이제 그것과 이 스타벅스까지 합쳐져서 화도 많이 나고 좀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네.
4: 네. 더군다나 광주 제1고 학생들이 최근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지역 비하 발언을 자주 들어서 이제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4: 네. 그래서 가장 최근 경기를 마치고 이제 교장과 감독, 코치진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트래시 토크를 하지 말자. 이 트래시 토크라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팀이나 선수를 자극하기 위한 어떤 구호나 응원이나 더그아웃에서 소리를 치는 행위를 우리는 일절 하지 말자. 왜냐? 조금이라도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4: 네. 그렇게 지도를 한 상태에서 들어간 게 이번 경기 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약속을 지킨 상태에서 묵묵하게 임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1: 그래요?
4: 네.
1: 아무튼 배재고는 지금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일단 받았잖아요.
4: 받았습니다. 그 당장 오늘부터 예정됐던 경기 모두 몰수패 처리가 됐고요.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개별 선수들에 대한 징계도 추사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정작 그 경기장 내에서 조롱이나 혐오성 응원을 제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 있는 심판은 당시 그걸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주 제1고가 협회 항의서안을 내러 제출을 했던 이유도 단순히 선수의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또 아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단순하게 항의를 하러 갈 거면 저희가 첫 번째로 배재고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심판진들도 학생들이 조금 과열됐을 때 제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어른들이 끊어줄 때는.

0: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또 있어서 항의성을도 전달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그 어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다 대응을 하고 책임을 져 나가는지 학생들이 아마 그대로 보고 또 따라 배우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광주제일고 학생들의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진심으로 건네는 사과까지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건데 그걸 다시 바로잡아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스타벅스 가해지라고는 구호 전에도 이 경기에서 또 다른 어떤 뭐 야유가 있었다라는 거고
2: 네.
1: 또 다른 경기에서도 다른 학교로부터도 그러니까 이런 거 지역비하성 발언 저런 이런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이것도 다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그럼요.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1: 네.
2: 네,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사실상.
1: 그러니까요. 이게 좀, 뭐, 이 정도라면 이건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도려내야죠. 확실하게 좀다 조사를 해서 도려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 맞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와!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0: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천억 달러,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빌려줄 만큼 데이터 센터 용량이 충분히 갖춰진 걸로 시장에서는 해석 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100여 곳이 모여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테더, 서클 같은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게임 회사들에게 자사의 앱마켓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6: 예, 수출, 월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지난달에 돌파했다. 는 소식이군요.
8: 네, 예. 우리 수출 역사에 없던 새로운 숫자 천억 달러가 찍혔습니다.
6: 한 달에?
8: 네. 어제 산업통상부가 6월 수출액이 102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156조 원 이렇게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 예.
8: 1년 전보다 70%나 급증을 했습니다. 올 1월에 이제 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역대 1월 중에 최대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수출이 사상 첫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6: 예.
8: 석 달 만에 또 앞자리 수가 바뀌어 가지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6: 수출 천억 달러. 일단은 뭐 999보다는 천이 기분이 살짝 좋기는 하고.
8: 네.
6: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8: 이게 이제 이번에 달성한 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정표, 마일스톤이 될 수가 있습니다.
6: 예.
8: 그러니까 한국 수출의 체급이 달라졌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월 수출 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가 중국, 미국, 독일 그리고 이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로 세계 4강 들어갔다는 거죠.
6: 조금 전에 축구 생각했죠.
8: 그렇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글로벌 네.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런 기록이 이제 최악의 무역 환경 속에서 달성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6: 예.
8: 과거에 이제 한국의 수출 신기록이라는 게 전 세계 경기가 이제 좋고 자유무역이 지배하던 그런 호시절에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0: 미국, 중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각 국가마다 서로 이제 장벽을 치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정표를 세웠다는 거는 이제 한국의 수출 품목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제가 됐다는 걸 증명하는 기록이다. 예.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그래요. 기분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반도체 네. 빼고 나면 나머지 수출은 뭐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 줄었나 계산 치열하게 해야 될 만큼 네. 분위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
0: 맞습니다.
1: 결국 뭐 반도체가 끌었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6월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이제 반도체하고 컴퓨터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448억 달러고 컴퓨터가 54억 달러 합쳐서 500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라는 게 완제품 PC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주변 기기로 분류되는 그 초고속 데이터 저장 장치 S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으로 제작된 그 SSD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뭉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분류만 컴퓨터지 사실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품목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것도 많이 늘어서.
0: 네, 사실 수출 금액이 늘어난 거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보다 그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더 받았습니다. DRAM 고정 가격은 올해 1월 대비 40% 정도 이제 6월에 올랐다고 하고요. 이제 낸드 플래시는 3배 가격이 뛰었습니다. 정부도 이번 수출 금액 증가 배경에 이 치플레이션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꼭 반도체만 의존한 거냐라고 했을 때 좀 품목별로 봤더니 뭐 화장품 수출이 40% 넘게
1: 화장품이
0: 늘었고요.
1: 많이 늘었네요.
0: 네, 뭐 바이오 헬스도 두 자릿수 14%, 그리고 선박도 예. 12%. 뭐 이렇게 해서 품목에서 좀 일부 눈에 띄는 수출 품목이 보였습니다.
1: 자 이제 상반기는 아주 아름답게 마감을 했고
0: 네.
1: 하반기에 반도체가 어떨 거냐 뭐 그게 이제 관건이고 궁금할 텐데
0: 네.
1: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 뭐 더 많이 더 비싸게 팔면 팔리지 싸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0: 그러니까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을 좀 봤더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글로벌 빅테크 4개 기업이 2030년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을 그 설비 투자 규모를요.
1: 예.
0: 뭐 5조 3천억 달러로 추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반 D램이 내년에도 뭐 가격이 뭐 60% 가까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공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노무라 같은 곳은 이 슈퍼사이클이 뭐 최소 내년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최소니까 최소 내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반도체 고점론도 있기는 합니다.
1: 주가에서는
0: 네, 주가 고점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윌슨이라고 이제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 CIO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주가가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제 또 조정 가능성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메모리 기업이 좀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 며칠 전에 애플이 중국 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에서 메모리를 구매하려고 미국 정부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변수로 꼽히고는 있습니다.
1: 예.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했다는 뉴스도 있던데 진출한 네.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하는 것 같다.
0: 네.
1: 내부에서 이런 사업 구상을 한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진 거예요.
0: 네, 간밤에 예.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그 메타가 남는 컴퓨터 자원을 외부 기업에 빌려주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자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외부에 빌려주겠다는 거는 메타가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넉넉한 컴퓨팅 자원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신호 아니냐. 그리고 이제 메타가 AI 관련 투자를 좀 속도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메타는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네비우스나 아이렌 이런 이제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들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어두었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도 AI 반도체를 대거 구매하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메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연산 자원을 외부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제 외부 클라우드 업체의 투자까지 줄어들면서 이제 AI 업계의 반도체 수요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1: 혹시
0: 이런
1: 남는
0: 해석이
1: 거 아닌가
0: 나왔어요.
1: 이런 걱정이
0: 네, 그래서
1: 보네요.
0: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메타 주가는 뭐 9% 가까이

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반도체 관련주는 간밤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아직 클라우드 사업이 이게 뭐 확정 단계는 아니거든요. 구상 단계이고, 그리고 메타가 이미 연산 자원을 뭐 이게 과도하게 확보해서 하는 거야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 불안불안하던 차에 악재로 해석이 됐나 보네요.
0: 네.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1: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호한 뉴스 같기는 한데.
0: 네.
1: 예. 자, 이희수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많이 쓰이는 걸로는 테더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있고,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USDC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뭐 또 하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달러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까지 테더나 서클 같은 가상자산 기업이 주로 발행하고 또 주도해왔잖아요.
1: 예. 이제
2: 달러 코인 하면 테더가 발행하는 USDT나 서클이 내놓은 USDC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는 10월 새로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OpenUSD, 줄여서 OUSD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현재 코인 시장에선 이 OUSD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무려 140여 곳이 뭉쳐서 만든 연합체에서 내놓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명 오픈 스탠다드란 컨소시엄인데요.
1: 예.
2: 이 연합체엔 글로벌 결제 기업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뭐 글로벌 금융사인 블랙록뿐만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인 구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이 참여하고 있어요.
1: 음흠.
2: 또 국내 기업도 13곳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신한금융그룹, 뭐 국민카드, 두나무 이런 곳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전통 금융사들의 이름이 많이 들리시죠? 때문에 OUSD는 단순히 코인 하나가 새로 생긴다 이런 걸 넘어서요. 이미 모바일, 뭐 유통, 결제 인프라를 탄탄히 갖춘 기업들이 새로운 지급 결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큰 회사들이 들어오겠다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미 이제 테더랑 서클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2: 네.
1: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2: 아주 쉽게 말하면 결국 돈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1: 네.
2: OpenUSD는 그 기존 코인들과 수익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짠 게 특징입니다. 일단 테더나 서클은요, 이용자가 달러를 맡기면 이걸 주로 미국 국채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요.
1: 예.
2: 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핵심 수입원으로 삼고 그걸 있어요.
1: 그걸 자기들이 먹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돈으로 여기저기 이제 마케팅하면서 이런 거 써보세요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더군요.
2: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코인 발행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수익이 커지겠죠. 게다가 국채 금리가 오르는 최근 같은 상황이라면 이자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막대한 수익을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 좀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 예.
2: OUSD는 이 수익 구조 자체를 비틀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런 방식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발행사만 가져가지 않겠다. 관리 운영비 정도를 빼고 수익을 유통사와 결제사 등 참여 기업과 배분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또 OpenUSD 발행과 상환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참여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
1: 지금도 뭐 서클이라는 회사는 그 이자 차익 본인들이 먹는 거 대부분을 그 서클 홍보해주는 뭐 거래소 회사한테 주기도 하고,
2: 네네.
1: 결국은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2: 네.
1: 아무튼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 서클 입장에서는 강자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2: 네.
1: 주가가 많이 떨어졌군요. 그래서.
2: 네. 그래서 OUSD 관련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서클 주가가 무려 1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위인
1: 예.
2: 테더는 비상장사라서 상장사인 서클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게 아무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 원래 글로벌 기업들이 서클 USDC를 가져다서 쓰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2: OUSD가 나오면 이거를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클 입장에선 그만큼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 거고, 덩달아 국채 운용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면 이자 수익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만 아직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모든 건 디테일이 중요한데 아직 OUSD의 아주 구체적인 수익 배분 구조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배분 과정에서 이 140여 개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국가별 규제나 뭐 회계 처리나 세금 이런 고려 사항들이 워낙 많을 거고요.
1: 그 상상 이 사업이 과연 해자가 있는 사업이냐,
2: 네네.
1: 아니면 그냥 처음에 뛰어들어서 그냥 제일 최초에 했다는 이유로 주목받는 건지,
2: 네네.
1: 그게 항상 논란거리였는데 결국은 이제 뛰어들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다는 쪽의 뉴스가 어제 나온 것 같네요.
2: 네, 맞습니다.
1: 삼성전자, 신한은행도 참여했어요?
2: 네, 여기에? 삼성전자랑 신한은행도.

0: 참여를 했어요.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는 갤럭시 핸드폰의 지갑인 삼성 월렛을 통해서 글로벌 결제 접점을 늘리고자 할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뭐 카드 결제사 같은 경우에는 결제 자체는 기존처럼 하되 뒷단에서 이제 정산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쓰이고 나면 이게 신용카드랑 결국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겠군요. 우리처럼 네네.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이미 많이 쓰고 있으면
0: 네 그렇습니다.
1: 뭐가 다르지 하면서 쓸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부동산 소식도 좀 들어보죠. 정부가 엊그제 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이렇게 세 곳을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는데
0: 네.
1: 지정하자마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네. 호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루 사이 거래가 됐겠어요. 다만 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뛰었군요.
0: 네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구리시 바로 인접 지역이 남양주 다산 신도시거든요.
1: 예.
0: 근데 이곳에 이제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2평 정도 되는 매물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한 11억 5천만 원 수준의 호가가 나와 있었는데 이 동탄과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나온 당일에 호가가 13억 원으로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1억 5천만 원을 올린 거죠.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이제 갭 투자 문의도 늘고 있다. 하고요. 이게 구리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화성시 동탄과 붙어있는 병점 일대에서도 호가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1: 그런데
0: 예.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세지잖아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1: 예전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이렇게 나누면 이제 투자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했는데
0: 네네.
1: 요즘에는 서울 전세가 비싸니 뭐 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0: 맞습니다.
1: 집을 사러는 가야 되는데 규제 지역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0: 맞습니다.
1: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밖에
0: 수요가.
1: 없는 실수요들이
0: 네네.
1: 이제 쫓겨가고 있어서
0: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또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결국은 이게 뭐 말하자면 풍선 효과인데.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0.15 대책에서도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1: 예.
0: 이 지역과 맞닿아 있는 구리, 남양주, 용인, 군포 이런 18개 인접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이 이게 전년 대비 158.7%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2.5배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7개월과 재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한 수치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서울 전체로 보면 주택 매입 금액이 14.9%, 경기 전역은 한 77% 늘었는데 이 인접 지역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수치로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집이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라는 믿음이 좀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당장 뭐 길에서 자야 되는 건 아니니까
0: 네,
1: 한번
0: 네.
1: 전세 더 살고 기다리지 이런 여유라도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못 사면 또 더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기는 해요.
0: 네 예. 맞습니다.
1: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공정위가 네. 구글을 제재한다는 소식인데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시비가 걸린 거예요, 구글은?
2: 수수료는 아니고요. 구글이 예. 이제 2019년부터 뭐 NC소프트나 넷마블처럼 이제 구글 앱마켓 내에서 매출이 좋은 그러니까 게임사 22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장 우선에서 써주면 그러니까 대신 유튜브 광고비나 클라우드 이용료를 좀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현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각종 서비스 비용을 깎아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제공을 한 겁니다.
1: 음흠.
2: 그렇게 해서 게임사들은 이제 원스토어나 자체 앱마켓에서는 신작을 좀 늦게 내거나 혜택을 줄였고요. 플레이스토어는 가장 유리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게 공정의 판단입니다.
1: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받는 곳을
2: 네.
1: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일단 초기에는 다운로드밖에 좀
2: 네.
1: 해줘라.
2: 구글 우리 마켓에서만 할 수 있게 해라.
1: 그래야 사용자들이 다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2: 네.
1: 그러면 다른 거 좀 깎아줄게.
2: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앱마켓 내 경쟁이 좀 줄면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는 앱 안에서 결제할 때 높은 수수료를 받는데 한 30% 정도 받거든요.
1: 그런데 예.
2: 게임사들은 이 비용을 결국에는 게임 아이템 가격 같은 데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원스토어나 자체 결제 같은 경쟁 수단이 좀 살아있으면 수수료 경쟁이 생기고 소비자 할인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 에서 공정위가 이 구글이 이거 관련 매출로 한 14조 원 정도를 벌었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2: 이렇게 되면 법상 최대 한 8,5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과징금을 가능할 그러니까 과징금도 매길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

0: 심사 보고서만 발송이 된 단계여서 최종 제재 여부는 이제 공정위 전원 회의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판단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1: 예상
0: 있는
1: 과징금 규모가
0: 상태입니다.
1: 되게 크네요. 이거 실제로 나오면 이것도 한 6억 달러 되는 건데.
0: 네, 그렇죠.
1: 수출도 잘 되는데 달러 들어올 일이

0: 그때도 주장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가 안드로이드 앱 유통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했다. 그리고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사나 휴대폰 제조사와 비밀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거였는데요. 당시에 구글 그거 관련한 구글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결국에 법원에서도 그 문건에 기반해서 아 구글이 구글 플레이와 인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를 했고 또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반경쟁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법원이 구글에게 경쟁 앱스토어를 개방을 하고 또 경쟁 앱스토어를 막는 계약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결국에 공정위가 이번에 구글을 지목을 한 것도 미국 법원이 이미 구글이 돈과 혜택을 주면서 플레이스토어를 독점하기 위한 유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사건이 있으니 이와 비슷한 방식의 이번 계약도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1: 아, 그냥 우리 마켓을 이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마켓을 이용해서 게임을 다운받으면 수수료를 가져가는군요. 구글이.
0: 네, 맞습니다.
1: 그 수수료가 과도하니 많이 하면서 다른 마켓에다 그럼 우리는 뿌릴래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0: 네.
1: 이건 또 이제 우리 쪽으로 오라고 또 이런 마케팅을 했다는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에서 게임이나 앱 내려받을 때 대부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을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게임을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는 것도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고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것도 플레이 스토어를 거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한 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사면 소비자는 예.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고 구글이 결제를 처리를 한 뒤에 개발사에 돈을 보내면 거기서 한 최대 30%까지는 구글이 스스로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지금은.
1: 네, 예.
0: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게임 회사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를 구글이 좀 사실상 막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영국에서도 지금 영국 규제 당국에서도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구글이 결국에는 운동장을 만들고 입장권도 팔고 경기장 안에 있는 물건까지도 구글이 지금 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1: 예.
0: 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관련 규제안을 지금 내놓는 상태고요. 결국에 뭐 영국 당국도 그렇고 우리 공정위도 그렇고 공통점은 구글이 앱마켓 내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경쟁을 막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1: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0: 네.
1: 공정위도 비슷한 상황을 적발했다는.
0: 네, 맞습니다.
1: 전 규제가 비슷하군요. 이 사안은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0: 네, 결국엔 빅테크의 어떤 독점력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좀 더 강화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니

0: 뉴 클렌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든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에 이어 위대한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의

0: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57로 전장보다 1.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8.58로 전장보다 1.3% 내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45만 500여 대의 차량을 판매해 역대 상반기 최다 판매 대수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 역시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늘어난 43만 727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 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전직 직원이 쿠팡으로부터 제한적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이후 격화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으며 사건과 무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케인의 멀티골 활약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콩고민주공화국과의 32강전에서 전반 7분 시펜가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상대 골키퍼 은파시에 거듭된 선방에 막혀 끌려갔지만 케인이 후반 30분 기어코 헤더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 11분 뒤 역전골까지 성공시키면서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의 최고 60mm, 충청권과 경북권의 최고 40mm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